2026년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농준의 FM 팝 첫 곡은 프린스의 노래 When Doves Cry였습니다. 이 참 프린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인 가수로 뮤지션은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팝 역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창의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최고의 지미 핸드릭스 이후에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이클 잭슨하고 동갑이고 많은 비교를 해서 마이클 잭슨이 훨씬 더 사실 대중적이긴 하죠. 근데 창의성으로만 보면은 프린스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그냥 연주해서 빼버리는 그런 아주 기발한 생각들을 이런 걸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이저 시네드 오코너 같은 경우는 퍼커션으로만 노래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좀 비켜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준 FM 팝송 역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좋은 시간, 스트레스 풀기에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Bon Jovi의 노래 You Give Love a Bad Name, Van Halen Dancing in the Street, Quiet Riot 의 노래 Come on Feel the Nois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옥수 토박이님이 Come on Feel the Noise 신청을 해주셨네요. 남산 엔타워 올라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시원한 락 음악 들으시면은 예, 좀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조 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노스텔지어님이 신청하셨고요. 베리 매닐로우의 Mandy 이 노래, 그리고 You're My World, 헬렌 레디의 노래는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다이나 킹의 Shy Guy에 이어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리산님이 코코모 신청하셨고요. Shy Guy 이 노래는 뷰티 마동나 공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자, 노래 이어집니다. Living Years, Mecha and the Mechanics의 노래죠. 그리고 킨의 Everybody's Changing까지 두 곡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입니다. 두 곡도 이어서 듣습니다. 랜디 크로포드의 Almas 그리고 송영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노래 존 레논의 Imagine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랜디 크로포드의 Almas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델의 헬로 준비했습니다. 꽃마리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Hello, it's me.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잘 지내셨어요?
1: 그러니까요. 한 잔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냥 한주가 또 금방 지나갔어요. 그죠?
2: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네. 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아하. 30대를 만끽하고 싶은데 만끽할 수가 없어. 너무 빨리 가요.
0: 근데 30대 아,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2: 이제 시작이죠.
0: 네.
1: 신기하게. 아니 근데 신기하게 전 계속 남희 씨 의상의 눈길이 가네. 요즘 왜 그런 좋은 일 있나?
0: 무슨 소리야?
1: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이 나니까 말씀밖에 은혜가
0: 네. 아, 은혜가 네.
2: 너무 많이 받았어. 네. 이것도 네. 말 잘못하면 또 언론에서 결혼설 나간다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잘 조심해야 된다.
0: 네. 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며 노크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1: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툭 던진 거예요. 저는 무시했죠.
2: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3: 또 하나님이 또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4: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저는 그걸로 합쳐서
3: 그렇죠. 그냥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네. 들었는데 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2: 불편해요.
3: 그러면 아닌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 청년입니다. 최근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저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솔직히 저는 친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마음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콜링이란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니다. 목사님,
3: 네.
0: 목사님께서는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3: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0: 그렇죠.
3: 네, 근데 평소에 이제 아버지의 삶, 또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인격을 보면서 아, 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참 좋겠구나. 호감을 가진 거죠.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진로를 정할 때 네. 아,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그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사연자분도 아마 그런 뭔가 이렇게 딱 콜링이라는 게 딱 뭐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1: 저는 네.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거지 전도여행. 그러니까 뭐 우리 가진 거 없이 저기 지리산 산청에 아주 정말 시골 99.7%가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마을에 거기서 전도여행 그 전도하고 2주 동안 생활하는 우리 거점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시골 교회.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런 전도여행 낮에 전도하고 저녁 때 딱 들어오면 옛날에 막 3, 4, 5 모여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 다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피아노 앞에서 기타 치면서.
0: 그쵸.
1: 그때도 전도여행 끝나고 5시에 딱 들어와서 제가 막 찬양하고 있으면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를 제 찬양을 듣더니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쭉 던진 거예요. 저는 무시했죠.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음반 제안을 하시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 이분이 예전에 음반 제작자였었던 거예요.
0: 와.
1: 근데 그때는 거절했어요. 아예 안 하겠다고
0: 왜요?
1: 거절했는데 왜냐면 제가 음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신학 때 선교사님 되겠다고 신학대학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길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 일이 있고 난부터 하나님이 저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든 노래 가요계를 알려주고 그때 음반 제안 받고 찬양 쪽에서도 음반 제안 다시 한번 받고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음반 제안을 받는 세 번의 부르심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받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꿀림이었구나.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게 22년 된 거예요. 아~
2: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직업적인 부르심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끔 하는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 순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 행동을 해요. 실행을 먼저 해요. 실행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yes, no, wait 이 세 가지를 한번 곱씹어보면서 걸어가봐요. 뭐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싫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1: 상황을 이렇게 막으시는
2: 거죠? 그렇게 막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줘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 일단 가봅니다. 나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노력과 기도가 50대 50이 되는
1: 필요해.
2: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주일학생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나를 여기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윽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누가 때린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1: 진짜 때린 거 아니야?
2: 진짜로 누가 때린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모르게 이걸 한 대 맞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이 뭔가 눈이 좀 초롱초롱해져 달라지는 게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해지는 뭔가 정말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선배가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개그 콘서트 시험 한번 봐봐라 개콘 시험을 봐라 했는데 한 번 봤는데 한 번에 됐고
1: 대단한 건데 이거
2: 근데 정말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못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놀란 거지.
1: 대단하다.
2: 그래서 보면서 아 나의 부르심은 내가 먼저 행동을 할 때, 내가 노력을 할 때, 그분께 구하면서 노력할 때 그분의 부르심이 확 와닿는 그런 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4: 저는 하나님이 점지하셨어요. 점지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잘 안 쓰는데.
1: 그렇죠.
4: 예. 예,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하셨고요. 어떻게 서원하셨냐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요새 보니까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0: 그렇죠.
4: 세계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부흥 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부흥은 되는 것 같은데.
0: 네.
4: 결국은 저희 집은 워낙에 어머니가 신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항상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여러 방식으로 저희에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고 가정예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요.
0: 우와.
4: 그렇게 쭉 크다 보니까 뭐 모태신앙이다 그렇지만 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는 원래 보호를 받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인생은 원래 낭비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탕하게 산다 이야기하죠. 낭비하며 허비하며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그냥. 뭐 남들 얘기하는 그런 맛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대부분 이제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인생을 상당히 막 살았다 얘기할 정도로 교회 가서 지위는 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 가기는 했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정면 충돌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이 타고 있었지만 다 퇴원하고 저만 입원해 있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사고의 방식이든 뭐든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집안 안에 자라다 보니까 이런 그 교회 현장이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소명이었다면 저는 그걸로 합쳐서 점지다.
0: 점지.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0: 근데 저도 사실 개그우먼 시험에 붙여주시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를 또 합격시켜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 그러니까.
0: 네. 저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때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질문자분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일단 개그의 2호선으로서 네.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0: 아, 세 가지가?
2: 일단 첫째.
4: 잘 될 거야, 청년.
2: 일단 삼다지 기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4: 첫째.
2: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셋째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윗을 생각하면 누가 네.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도 잠 이거 원고를 좀 볼게요. 저도 약간 2호선
0: 아직 좀 많이 부족하네요. 네,
2: 개그계 2호선이 되려면 멀었는데 일단 박사까지는 해야 됩니다.
0: 네, 1호선,
2: 석사 1호선 정도 네. 되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조지 뮬러라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하신 분한테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70-80%를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0: 그렇죠.
2: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안 할 때 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네. 가끔 이 또 기도 막힙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4: 있죠.
2: 그 경우에 그쵸.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이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 새해에는 그거 하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결국 합리화된 거예요. 네. 나한테 원하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두려워 떨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펼쳤는데 레위기 나오면 다시 덮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부활 나오면 다시 덮죠. 이렇게 나올 되는 때까지. 게 그렇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 부르심이란 건 물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내가 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채워주는 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도와준다는 거 네, 여기까지 개그의 2호선이었습니다.
1: 저는 그냥 제 경험상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고 환경이 막히면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비전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이지만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네. 그 최태욱 선수 2002 월드컵 때 네, 같이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그 팀이었어요 원래. 룸메이트야 같은 방. 그 최태욱 선수가 맨날 제 찬양을 들은 거예요. 잘 때마다 이렇게 그 룸메 그 집 저기 뭐야 그 합숙소에서 틀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영표 씨가 그 태호가 뭐 진짜 하나님 있냐 막 그 물어보면 아 하나님 있다고. 근데 자기가 게임하다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 코카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여기서 포카드가 나오면
0: 하나님
1: 믿겠다. 딱 했는데 나온 거야.
0: 어떻게 아멘 해야 되는 건가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우연이다. 우연이고 연속으로 두 번 이게 나오면 진짜 하나님 믿는다. 내가 진짜 믿는다고 했는데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 그때부터 아 진짜 하나님이 있나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최태욱 선수가 이렇게 그날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찬양을 안 틀어놓으니까. 야, 태호가 찬양 좀 틀어봐. 하기 시작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신기하게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영표 선수 앞으로 누가 신앙 서적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책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보내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건 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내겠지만 환경이 딱 열리잖아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열리고 이거 포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성경이 아닌 사람의 입으로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또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참 이 콜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기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길도 네. 열리는 거 네. 이게 됐었네. 이제 우리가 이제 콜링의 의미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일단 숨이 쉬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자꾸 들려요. 그리고 그쪽을 하고 길이 열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사실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감각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눈 아닌 더 작은 감각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은 바람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 속에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 신이 발견되는 그 장면처럼 그 놀랍게 환경이 열리고 그리고 환경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안 가려고 해도 맞아요. 자꾸 그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이 콜링이 늘 우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나만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 소망에 따라서 내가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문을 여시기도 하고 저는 이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 자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나에게 길이 열리는 것 같구나. 나는 나도 모르는 탄성의 고백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전 이건 소명이라고 봐요.
0: 아멘.
3: 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일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야 누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응? 무슨 일을 하래? 너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혹은 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 내 짝이래.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1: 이거 진짜 많아요. 이런 거.
3: 근데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4: 왜냐면 빙자한다 그러죠. 빙자.
3: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2: 불편해요.
3: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걸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좋아서이지만 하여튼 그게 편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내적 콜링이라고 그래요. 내 내면 안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 두 번째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나 동료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보고 야 너한테 참 잘 어울려. 너 참 잘하네.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야 되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죠. 주변에서는 갸우뚱갸우뚱하지만 난 믿음이 확신해.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외적인 콜링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건 뭐냐 외적인 부르심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목회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죠. 네.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어도 내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3: 또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사가 되는 훈련 과정에 있어서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보통 교단마다. 근데 그 시험이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만큼은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적인 확인 작업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은 맞아.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게 되신다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1: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2: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너 그 자식 만나면 너 죽여버려. 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3: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4: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1: 근데 제가 이래요.
0: 아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1: 제가 보냈어요.
0: 아 그렇죠.
2: 아 직접 주고
0: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2: 직접 주더라고.
0: 아 그래?
4: 아까 건넨 게 뭐예요?
2: 내가 이게 얘기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8살, 6살, 4살 된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말썽꾸러기 세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가끔은 혼이 쏙 빠질 만큼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세 명 다 제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니 하나같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첫째에게만 유독 엄하고 무서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틈날 때마다 몸으로도 잘 놀아주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데 첫째에게만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들만 셋이다 보니 부모로서 엄격하고 단호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끔 남편을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첫째에게만 엄격하게 굴어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역시 아빠에게 혼만 나니 항상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아빠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제 옆에 딱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가 안 통할 땐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꾸 첫째 편을 들게 되는데 나중에 둘째 셋째가 이런 행동조차 차별로 느낄까봐 마음이 쓰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첫째에게만 무섭고 냉정한 남편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남편과 첫째 아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의 사연은 첫째 아이만 미워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신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교수님, 네. 이게 실제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사연자와 같은 상담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4: 엄청나죠.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4: 형제들 사이의 그 서열 있죠? 첫째, 네. 둘째, 셋째 이 순서가 사실상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이론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첫째에게 가장 많이 붙이는 인생 주제가 뭐냐면 피해자, 희생양. 이 두 가지예요. 그 얘기는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고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1: 맞아요.
4: 서툰 부모. 첫애라서 서툴기도 하고 그 첫 번째 관계가 첫 아이하고는 계속 서툰 상태로 평생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첫 아이를 향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처벌이 되다 보니 그치. 사실상 둘째, 셋째에게는 처벌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잘한다고 한 것이 이 훈육과 학대 그 경계에 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첫째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들에게 제가 붙이는 이름표는 뭐냐면 상처투성이 모범생이에요. 아이들은 되게 선하고 순하고 잘하려고 하고 인정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에 서툰 부모들 때로는 이 아이도 모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상호간에 서툴다 보니 이 아이에겐 결국 남는 게 상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고 이 몇 가지들이 있다면 충분히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아 근데 오늘 특별히 사연에 더 깊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1: 저 완전 공감해요.
0: 그렇죠. 네. 현재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네.
0: 어떠세요?
1: 제 얘기예요.
0: 아, 그러세요? 아,
1: 진짜 제 얘기예요.
0: 아,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1: 제가 보냈어요.
0: 아, 그러시죠.
2: 아, 직접 주고.
0: 아, 사연자가 주고 하십니다.
2: 아, 직접 주더라고.
0: 아, 그래?
4: 아까 건넨 거예요.
2: 내가 얘기하면 이게 바로 주더라고.
1: 잘 읽어줘.
2: 알았어. 형인 것처럼 안 하면 되지.
1: 잘 읽어줘. 근데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하셨잖아요. 왜 네. 첫째를 이렇게 미워하냐 이런 미워하는 이런 사례가 많냐는데 그렇죠. 아빠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첫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엄한 거야. 아. 얘한테 기준이 조금 더 엄해. 제가 저도 자신을 안 거예요. 제 자신이 첫째를 좀 엄하게 하니까 첫째는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편이고
0: 그렇죠.
1: 둘째는 저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러지? 나는 그래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데
0: 그렇죠.
1: 엄한데 그게 아이한테는 큰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착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참 예뻐해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뭐 돌봐주고 사랑해줬지만 내 아이를 양육하는 건 이건 또 별개 문제라.
0: 그렇죠.
1: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모든 게 다 무슨 말씀이죠? 서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저희 두 살 터울인데 두 살, 그러니까 세 살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너무 애기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한테 엄하게 하더라도 3살짜리 혼내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뭐 이제 1살, 4살, 5살 되면 미운 4살 되고 그러면 이제 혼내기 시작하고 막 엄하게 하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얘도 애기인 거예요. 4살이면. 지금 이제 막 7살, 5살, 7살도 애기인 거예요. 아직도 보면. 근데 그 아이에게 엄하게 하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얘도 애기니까. 얘도 샘을 내고 얘도 사랑받고 싶어. 그런 모습 보면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 회개하고 이 아이하고 시간을 엄청 보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0: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1: 제 얘기, 제 얘기.
3: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아빠들이 보니까 첫째인 그 가정 같은 경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1: 그럼 더 심한데
3: 이 아빠가 아들은 지금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근데 이 딸한테는 또 너무 잘해줘. 그 엄격한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빠가 늘 이렇게 야단치고 무섭게 하고 지적하는 이런 아빠로 느껴지니까 이 아이는 완전 주눅든 거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힘들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이제 자기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엄격하게 그러면 이 아들이 좀 더 엄격하게 가르치면 더 이렇게 세상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했다는데 존사님 어떠세요?
1: 이게
3: 그런 마음도 있나요?
1: 아, 그런 것보다는 아, 보통 아빠들이 그래요. 엄마도 요즘 그게 더 사례가 많죠. 통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엄마 뱃속에 한 몸이었잖아요. 엄마랑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이해하려고 그래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얘가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네 힘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야 너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야. 저는 막 물론 목회자 가정이니까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나가서 막 그렇게 눈치 보며 행동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저 그게 많이 안 혼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무서운 게 있어. 카리스마라는 게.
0: 그렇죠.
1: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안 거야. 난 내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아이들한테는 무서울 수 있는 존재, 카리스마 있는 존재인데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들었던 그런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아내랑 저와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0: 저도 최근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권재관 씨랑 김경아 씨의 아기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선율이 남자아이고 둘째가 이제 지율이라고 여자아이인데 딸인데 이 친구가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0: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첫 조카라 우리 이모들 삼촌들이 오로지 그 친구한테 다 몰빵을 했어요. 다 사랑한다 뭐 몰빵.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한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그치. 혼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 울면서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이모 첫째지 이렇게 하면서 이모 첫째인데 동생 때문에 억울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어떤 게 억울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동생이 잘못했는데 누난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맞았어 이랬지. 맞았어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맞았게 뭘로 맞았게
1: 뭘로 맞았게
0: 그 친구가 본자
2: 옛날이니까 어우 아니 고정도 닮았네 걔가
0: 그럼 그 친구 눈높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첫째들은 무조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왜냐면 첫째들이 첫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윤성 전사님 같은 경우 막내잖아요. 막내는 눈치 봐서 움직일 만한 모델인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혼낼 일도 거의 안 해요.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생존의 달인이고. 첫째들은 다들 대부분 다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어리버리해요.
0: 맞아요.
1: 보고 따라할 사람도 없고 보고서 피할 것도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몸으로 세월을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보통은 크게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히 큰아이 장남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들로 대하고 커서 성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 남자처럼 대하고 커서 아들처럼 받아들이려고 해요.
0: 맞아.
1: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인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이해해요.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크다 못해 늙었죠.
0: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첫째에 대한 사랑이 더 큰 만큼 기대도 더 큰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첫사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직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자꾸 아빠 눈치를 본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입장이라면 너무 막 마음도 쓰일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레온 씨는 지금 외동아들이잖아요.
3: 그렇죠.
0: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3: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0: 아니, 상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라는 건가. 차이에서는 뭐 키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는데 그 차이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별을 하면 그걸 그대로 느끼거든요.
0: 그쵸.
2: 이거 부부싸움의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손바닥 엉덩이에 뭐 잘못했으면 한 대, 뭐 잘못했 두 대 이렇게 있는데 대 하고 엄하게 하다가 때릴 때는 톡, 안 아프네, 안 아프네 이렇게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지금 두 대 때리는 거야. 톡, 톡, 너도 이리 와. 톡, 톡.
3: 아세트네 그 스포이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2: 그것처럼 톡 뜨고 애들이 막 둘째는 막기도 전에 울었다가 톡톡 하면 갑자기 안 아프네 막 이러고 눈물도 없이 막 그러는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아이들한테 그냥 그 눈치 보는 것 자체가 폭력 같아요.
0: 그렇죠.
2: 네, 그 자체가 폭력이 되고 또 사실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부부 싸움의 원인이 돼요. 당신 왜 저희도 몇 해 전에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어요, 사실은. 왜 첫째만 좋아해? 왜 둘째만 좋아해? 해서 서로 첫째를 대변해주고 둘째를 대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4: 정말 엄마의 눈에는 참 이 큰아들이 안타깝게 보일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4: 이 뻔히.
1: 아니, 본인이 큰아들이거든요.
0: 아, 큰아들이세요?
4: 큰아들입니다.
1: 네네.
5: 첫째.
4: 첫째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참 엄마가 보면 안타깝고 위축되는 것도 보이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도 보이고 그쵸. 이게 다 보이는데. 남편이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말처럼 아들을 볼 때는 안타깝고 남편을 보면 또 속상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남편하고 사실은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분도 실제로 그래서 남편하고도 약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진짜 이 큰아이, 그러니까 큰아이가 아빠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아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사연자분은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2: 그럴 거야. 네.
1: 아버지의 유전자는 딸에게 조금 더 많이 가고요.
0: 맞아요.
1: 또 엄마의 유전자는 아들이랑 훨씬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 보면 첫 아이는 너무 안쓰럽고요. 둘째는 또 귀엽고요. 네. 셋째는 쟤는 뭔가 싶지만 요게 또 진짜 정말 이게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냐 이야기하면 다 첫째예요.
2: 맞아요.
1: 다 첫째예요. 이 서툰 부모들의 지난 푸념 같은 거긴 한데 그런 과정에 그 엄격하게 대하는 대상이 누군가? 주로 아빠거든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제가 아들을 키우고 딸도 키워봅니다만 저희도 큰애가 아들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덩치 큰 양 같아요. 덩치가 이만한데 정말 너무 양 같고 고지고대로 말 그리고 우리가 왜 FM이라 그러잖아요. 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2: 맞아요.
1: 그다음에 또 하려면 또 하라는 대로 하고 맞아. 남들이 볼 땐 똑똑하다 그러는데 또 창의성은 없어 보이고 그런데 또 뭘 또 하라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해내고
2: 그래서
1: 동생하고 이렇게 뭐 또 싸우다 보면 또 혼나는 건 지 혼자 혼나고 나중에 또 위로하는 건 또 지예요. 참 놀랍죠?
2: 맞아.
1: 그 과정에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제 엄마의 시선과 또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꼭 알려주고 싶은 아빠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의견 차이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2: 그렇죠.
1: 결국은 이 상처 가운데 아이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싸우는구나.
2: 그렇지.
1: 아, 그래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한 자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하고 아이 사이, 내 남편과 내 아이 사이의 그 갈등을 조종하자면 정말 그 아주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데 엄마라고 그렇게 능숙한 조율자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과 만물을 만드실 때 정말 아름다운 현의 음료를 맞추듯이 그렇게 조율자로 이 세상의 현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현의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서툰 아버지의, 서툰 어머니의, 그리고 난생 처음 첫째로 살아가야 되니 첫째의 그 서툼, 이 세 가지의 불협화음이 만들어진다면 이 가족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0: 이 사연자분의 걱정처럼 아이가 계속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자란다면 커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2: 아이의 사회성은 아빠로부터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아이의 사회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 제가 잘 못하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주눅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나와의 서먹한 관계처럼 세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그런 관계, 사람들과 그런 관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0: 그쵸.
2: 겁나더라고요, 제가. 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사연자, 네. 남편은 전혀 그런 걸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보셔야 돼요.
0: 그렇죠.
2: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었죠.
0: 그렇죠.
3: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 첫째가 남자인 친구들이 있고 둘째가 이제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뭐 군인 아버지가 많고 또 경찰 아버지가 많고 희한하게 그쪽으로 종사하신 분들이 되게 엄하게 첫째를 그 훈육을 하시더라고요.
2: 찬양사역자는 아니죠?
3: 네, 찬양사역자는 없는데 그러다가 제 친구 중에 군인 아버지가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정말 군인 훈련을 받았대요. 무조건 아버지한테 다 낚았어야 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딸은 여동생은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럼 화장품 바로 사줘. 근데 아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맞고.
0: 영창?
3: 영창 맞아. 영창은 근데 나중에 갔겠지. 영창은 나중에 갔겠지.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부대의 그 원사님으로 지금 전역을 하셨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힘들었대. 단아가를 써야 되고.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군대에 지금 이제 중사예요. 중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물려받았던 그 보수적인 거. 그 쥐잡듯이 잡는 거. 여동생한테 하더라고. 어디야? 너 걔 만나지 마. 내 오빠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통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훈련 딱딱 뭐 잡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여동생만큼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여동생이 어떤 다른 이상한 남자애를 만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2: 지금 군인처럼 얘기하고 있어.
3: 이상한 잠깐만. 사람을 만나면 얘가 그냥 거침없이 네. 지금도 여동생이 여동생이 지금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이제 네. 사회 초년생인데 얘가 이걸 또 잘한대. 아. 꺾는 걸 잘한대. 아. 술을 그렇게 잘 마셔. 매일 전화해. 지금도. 아. 지금도 이래. 근데 여동생 입장에서 싫지. 싫지.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대요. 아.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이런 아들을 또 좋아하신대. 그래. 잘 그렇게 만들었어. 작품. 자기 거야. 자기 작품이야.
0: 미니미.
3: 군인까지 하지. 자기 딸한테 그렇게 하지.
2: 첫째잖아. 첫째.
3: 첫째지. 근데 이게 친구가 고충을 털어놓는데 어머니도 말릴 수가 없대.
2: 군생활 엄청 잘하시겠다.
3: 말릴 수가 없대.
1: 우리가 아까 차이와 차별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차이마저도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차별은 오죽하겠어요. 그 아이는 내가 훈육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맞는다 생각해요. 아이는 맞아요. 내가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맞아요. 않고 나는 당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든 아이가 성장 과정에 때로 나중에 이게 좋은 해석이 되어서 삶의 양분이 되는 건 잘 된 후예요. 그 과정까지는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모든 차이와 상처와 아픔은 이게 잘 섞여서 뭐가 되냐면 반드시 분노로 만들어지고요. 이 분노에 사회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되고 인생이 조금 뭔가 기울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 완전히 스스로를 방임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부모가 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첫째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공격적으로 막 이런 것 같지만 또 새가슴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도 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퍼주는 심성도 굉장히 크고 늘 장남이나 장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인정 욕구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첫째이기 때문에 의무도 있지만 첫째라서 가족을 대표하고 형제를 대표한다는 의미의 그 대표 자격은 반드시 유지해줘야 되는 것. 그의 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첫째들도 부족하고 맨날 혼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고 부모들이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뺏지 않았나 그건 반드시 살펴봐야죠.
0: 네, 무엇보다 남편과 첫째 아들 사이에서 사연자분의 역할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4: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상황을 지금 잘 관찰을 했잖아요.
2: 맞아요.
4: 남편이 우리 아이를 좀 차별하는구나.
0: 네.
4: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애틋해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공감 능력도 있고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이 어머니가 중간에서 좀 남편에게 때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미지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고 또 아들한테는 이 아빠에 대해서

0: 너 아들 잘 키우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꾸 주눅 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훈육 방법인지 한번 물어보자.
1: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2: 네. 아니 저는 네. 노크토크 식구들을 통해서 저희 상담소가 아주 번성할 것 같아요.
3: 마케팅을
2: 번성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환영합니다.
3: 근데 지금 현재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니라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그렇죠. 이 남편분에게 필요한 솔루션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2: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요.
3: 열 개? 예.
2: 여러 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는, 남편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서툴다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꺾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은 큰아이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 아,
2: 대신에 그 존중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안 드리기는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이 아이가 큰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집 장남이 아니고 그냥 애라는 거. 왜냐면 얘가 불과 8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느 8살 아이들이 어떤지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 그렇죠.
2: 주변에 보면 진짜 정말 엉뚱한 애들도 많고요. 말 안 듣는 애들도 많고 그때면 자아가 커져가지고 정말 욕자란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큰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큰아이가 얼마나 점잖은지.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뭐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영어로 젠틀입니다. 젠틀이에요. 젠틀니스를 우리가 이제 온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첫째 아이들이 보통은 장난꾸러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젠틀합니다.
3: 맞아요.
2: 부모들이 엄하게 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한 그 양상들이 여지없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8살이고 애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참 온유한 아이구나 혹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아이만의 특성 그리고 아이라는 것 이거 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마지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해요. 당신은 마지였을 때 어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아이가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는 맞이라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맞이가 됐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이 불안은 어떤 걸까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남편에 대해서 자기 그러지 마.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보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아이가 참 외롭겠다. 우리 은성이가 참 힘들겠다. 저렇게 한다고 나면 지금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얼마나 울을까? 난 쟤를 보면 좀 불쌍해. 이런 얘기를 가끔 감정적으로 남편 앞에서 이렇게 푸념하듯 한 번씩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런 서툴매 핵심에는 기술이 있어요. 감정만 서툰 게 아니라 행동도 서툴고 말도 서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장 쉬운 건 말에 대한 변화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애 아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싶을 땐 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움직이더라. 이런 말을 해주면 훨씬 더 아이가 용기를 얻더라. 이런 말이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아빠도 기술이 생기고 아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동시에 맞이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떤 것일까 한 번쯤 경험해 보게 되고 동시에 내 아이가 아이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아이를 아름답고 그다음에 젠틀하게 성장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에게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 가정과 비슷한 경험을 해오신 우리 전도사님 남편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솔루션 제가 드릴게요.
3: 진짜로?
1: 있었던 상황이니까.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고스란히 다 있었어요. 아내가 첫째 편 들면서 저한테 첫째 앞에서 막 뭐라 하니까 제가 첫째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둘째 편, 아내는 첫째 편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게 됐냐면 3년 전에 5살 때 저희 아이랑 같이 미술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어요. 아빠에 대한 카드를 선택했는데 카드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불편함. 아빠가 불편해야 돼. 그 또 하나는 피곤함.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서 맨날 피곤하고 아빠는 불편한 존재. 여기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펑펑 울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아이.

0: 그래서 저희 아내랑 노력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전에 아빠가 불편할 게 뭐야 얘기하면 아내가 둘이서 얘기하면서 저의 대변을 해줬어. 제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둘만의 추억, 둘만의 비밀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둘이서만 갔다 오고 며칠 동안 둘이서 막 그 드라이브도 하고 얘기하고 손잡고 뭐 그 자전거 타고 무슨 오토바이도 타고 펜션도 가고 호텔도 가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1: 그렇겠다.
0: 저랑 둘이서만 비밀 얘기하자고 하고 예전에는 저한테 막 달려와서 막 그 잘 때도 엄마 옆에서만 자려고 했던 아이가 이젠 저랑 자려고 하고 제가 자고 있으면 와서 저를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이 아이도 아이더라고요. 그쵸. 아빠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내가 서투른 거예요. 아빠가 서투른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엄마랑 그런 상담을 받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적극 추천하고 이거 아빠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아직도 그때 제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미안해요. 이게 평생 부모는 마음에 이거를 담아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바라보시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당장 right now 아이와 같이 여행도 가시고 시간 보내시고 하면 당장 좋아집니다.
2: 유은성 변호사님의 첫째 아이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0: 아 그렇죠.
2: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3: 아이디어 할 때 dear 우리가 편지 쓸 때 영어 편지가 dear I
1: 그러니까 맞아요.
3: 내 아이에게.
2: 괜찮네.
1: 와 역시.
2: 역시 개그맨 2호선. 3단계 2호선.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좀 재미난 발상이 좀 생각났어요. 가끔은 둘째 셋째를 어머니가 밖으로 데리고 좀 나가시고 첫째를 아버지랑 두 개 한 다음에 좀 약간 프로젝트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건 좀 별론가요?
3: 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아버지도 환경. 아이를 보호하고 맞아요. 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둘만의 비밀이자 둘만의 맞아요. 추억이자 둘만의 대화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보호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0: 그렇죠.
4: 맞아요. 아마 이 텔레비전 보는 많은 아버지들 중에 엄격하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나중에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어 혹은 뭐 잘 사회에서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거지 맞아요. 엄격함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선수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고 힘들게 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나중에 고등학생이 딱 되면 그때는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다 마음먹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 더 계속 가버렸다, 이 아버지가.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분노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아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진짜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뭐가 잘 돼야 돼. 근데 아이는 예를 들어 나랑 성향이 달라서 좀 느린 것 같고 좀 굶뜨는 것 같으면 이거 못 견뎌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이를 잘 키우는 건 규율로 인해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게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첫째 아이와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할게요.
0: 네, 하나님 이 가정에 세 명의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귀하게 주신 선물들인데 서툴러서 잘 몰라서 어쩌면 이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우리는 양육하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 잘 양육하는 대리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첫째를 엄하고 또 잘 키우려고 이 아이가 사회에서 정말 잘 자라게 하려고 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엄한 것도 한 번 더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아이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의 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두 사람이 더 돈독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이들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다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 아멘.
1: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3: 저는 저희 애들이 이미 커가지고요. 이제는 수염이 막 나고요.
1: 아, 수염이?
3: 수염이 막 나고 이렇게 네. 어머니 그러면 이제 무서워요. 근데 그 큰애를 키울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내 아이에게 그 성장했던 세월이 어떤 것이었나 오늘 좀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세월을 한번 물어보고 지금부터 제가 또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커도 큰아이는 큰아이니까요. 그렇죠. 또 둘째는 둘째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 저는 오늘 이렇게 딱 우리 노크토크 함께 하면서 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너희 세상의 부모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도 너희 세상의 부모도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서 아,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가장 자식에게 좋은 유기농만 먹이려고 하는데 유은성 전도사님의 그 네. 찬양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오래 참잖아요. 진짜 이거 한 방이면 끝날 사람을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희 노크토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하나바처럼
0: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토크.
4: 여자분들 중에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0: 맞아, 맞아. 있었어.
4: 이런 주변에도 기도를 있었어. 하고 네. 찾아오는 자매들이 있어요.
0: 네, 있어요.
2: 소원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0: 이걸 이뤄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2: 아, 그거를 10개를 적었잖아.
3: 아니, 참 피곤하겠다.
2: 그러니까 얼마나.
3: 정말 피곤할 것 같아. 왜냐면 무슨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을 걸고서는. 내가 이런 조건 걸 테니 당신은 그렇게 아쉬워.
2: 내가 얼마나 되고 싶으면. 그쵸.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이거 못 지켜.
3: 네. 저는, 제가 서운한 거 이루면 큰일 나요.
2: 아,
3: 하나님,
2: 그래요?
3: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한 5년을 취소 기도를 했어. 한 5년을.
0: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이시죠.
4: 뭐 저는 지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2: 야, 뭐, 이거, 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오늘 첫 곡은 티안제 지락의 티아고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집시 팝이라는 장르라고 합니다. 이 켄지 지락은 아주 유명한 라틴 플라멩고풍 기타 연주자이기도 하고 또 가수인데 아주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이 특징입니다. 이 수염이 되게 이 자켓 사진 보면 수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특유의 그 라틴 특유의 굵은 선이 아주 굵은 마초 같은 남자의 기운도 보이는데 중간에 연주하거나 목소리를 이렇게 하이톤으로 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금 귀엽고 흥이 절로 나는 그런 곡이라서 요즘 조금 다운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켄지 지락과 함께 티아고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자, 한달 어느새 빨리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게한 주죠.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만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만남, 저는 김하준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분이 영성가신데요. 영성가들의 특징이 이름이 좀 어렵다는 네. 잘날 루틴 무하마두루미라는 영성가의 글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그러면 우선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에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을 눈에, 귀에, 그리고 가슴에 많이 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우리 영성과 무하마드 루미의 말에 의하면 빗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좋은 책과 음악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신과 소통하는 언어. 그렉 브레이든의 대표작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매우 유명한 과학자이자 영성가입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성찰을 했던 분이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마 어떤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많은 고민을 하고 탐험을 하고 그랬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책의 날개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름다움과 함께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에 의해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오프닝 멘트에서 이런 내용이었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아름다움을 보아야, 아름다움을 읽어야, 아름다움을 느껴야 가슴에 그것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혹은 종종 있죠. 이제 운전을 할 때요. 상대방이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답답한 행동을 할 때, 막안 좋은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불평을 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그 언어가 밖에 있는 다른 운전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보조석에 탄 아무 죄 없는 우리 지인에게 가죠. 한 20, 30분 먼저 가려다가 예를 들면 차를 얻어 탔는데 20, 30분 동안 그런 불평불만과 안 좋은 언어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하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잣대, 기준, 그것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제 혹은 어린 시절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던 언어가 가슴에 또 박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름다움 함께 살아가고 아름다움에 의해 살아가고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이 그렉 브레이든의 이 글이 조금 더 가슴에 남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들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하고 기쁜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 책은 아름다움에 힘을 믿는 기도에 관련된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성찰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그렉 브레이든의 이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찾고 구하고 그러한 기도는 갈망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네, 이 글을 보면은 많은 유튜브 그 채널들에 나오는 그 기도와 혹은 끌어당김, 바램, 어트랙션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느껴라. 그리고 그 감정을 시각화하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의 상태에 머물게 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글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일을 끌어당기지 못하는가에 대한 글을 보면은 이미 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갖고 싶다라는 느낌만 계속 기도를 통해서 분출을 하면 그것은 계속 허공을 떠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것이 시각화될 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기도의 갈망에 조금 더 그 올바른 방법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가 열심히 책에는 20년 동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티벳 승려도 만나고요. 뭐 당연히 그 기독교 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예배당과 사원을 찾아서 만난 선지자들 수도승들 종교인들을 만나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게 이 책의 본질인데요. 이 책에서 그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이었던 것 같아요.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미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 그 부분 제가 조금 자세히 들어간다면 그냥 무조건 아 받았다, 편안하다. 이것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차원이 좀 높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정신적인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다. 이런 이제 갈망과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본질에는 절대로 나는 100m를 10초에 뛸 수 없다라는 한정적인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형성화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100m를 10초에 달릴 수 있다.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내 나이가 뭐 39세인데 39세의 일반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다는 수많은 기록을 보고 내가 연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을 때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갔을 때 그때 기도와 그것이 결합될 때는 이미 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실천 방안들이 부단하게 노력과 뒷받침된다면 이것이 곧 현실 앞에 나타나는 아주 바로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어떤 문구를 반복해서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아주 제한적인 결과와 효과밖에 볼 수 없다라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5장에 보면은 이런 소주제가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라는. 그리고 이 책의 5장의 부제가 우리 오프닝 멘트를 헌신해 주셨던 이름이 어려운 영성가죠. 잘랄루딘 무하마드 루미라는 분의 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배의 돛을 활짝 올려라.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네, 이 책의 5장 부분, 나의 기도 부분, 중요한 내용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사해 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은 기도를 우리의 몸과 삶,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로 본다. 하지만 같은 전통 안에서도 기도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각 시대의 영적 의식은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변주해 왔다. 이렇듯 기도의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으로서 우리의 내부에 존재한다. 내가 티벳에서 만난 주지 스님은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구에서는 오래전에 잊힌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부터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불을 외우고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몸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하죠? 희한하게도 시기 적절한 질문 하나가 이전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나는 주지 스님의 질문을 듣고 서양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면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순간 초기 성경이 지니는 의미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감정과 느낌의 지혜가 담긴 그 문서가 우리의 전통에서 사라진 후에 느낌과 기도는 우리가 깨달아 성취해야 하는 과 남겨졌다. 시간이 오래 지난 오늘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때로는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건 마치 그동안 의식과 느낌의 우주 컴퓨터를 운영 매뉴얼 없이 사용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결과 사제와 권력자들까지도 감정이 기도에 미치는 힘을 잊기 시작했다. 기도는 말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길거리에서든, 공항에서든, 쇼핑몰에서든, 아무나 붙잡고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익숙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편히 잠들게 하소서, 신은 위대하며 선하다,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면 기도를 하는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기도문은 그저 관례가 아닐까? 기도 자체가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에 의해 짜여 오늘날 공식처럼 여겨지는 기도문이 마음속에 기도의 감정을 과연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모든 순간의 느낌을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낀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순간이 기도다. 삶은 기도다.
우리는 늘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0: 알아.
1: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 작가의 책입니다. 인류의 95%가 우주를 창조한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믿고 그것에 말을 걸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린 분명히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끊임없이 전쟁과 폭력과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수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다른 형태로 다가올까요? 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질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증적인 대답을 연구한 책입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영성과 기도를 연구하면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혜부터 티벳 불교, 양자 물리학, 그리고 기하학까지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허문 오랜 시간의 탐구를 이 책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핵심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졌던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다리를 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은 아주, 제가 이제 이 저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 했는데, 500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과학자이자 영성가로 소개가 됩니다. 1990년대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91년도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지구 곳곳을 여행하면서 영성과 기도와 말씀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모아서 많은 책들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의 책들은, 이 저자의 책들은 언론과 대중의 찬사 속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1954년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로 활약을 하다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꺼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그 불꽃을 찾아서, 요즘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꽃을 찾아서 그것이 밝혀주는 곳을 향해 떠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송소희의 Not a Dream 이었습니다. 이 곡만큼 기도와 영성과 관련된 느낌을 주는 곡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이 송소희 씨의 이 음악, 그리고 이 목소리, 뭔가 감흥이 오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뭔가 몽환적이고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기도에 대한 깨달음 같은, 굳이 역자면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와 음악과 목소리와 음색과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음악 듣고 돌아와서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렉 브레이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과 외부 세계가 특정한 에너지 장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 에너지 장을 통해 외부 세계로 전파되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는 부정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은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32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편집 그리고 압축을 거친 성경이 널리 퍼지기 전 살았던 옛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신성한 연결망을 활용해 행복에 이르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였는데요. 그들은 기도의 본질이 말이나 행위가 아닌 감정이라는 그 진리를 대대손손 전승을 했습니다. 동서양 모든 종교에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결핍감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되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충만감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20세기 발굴된 초기 성경 판본을 보면, 이 예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성경 문구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문구, 그러니까 그 초기에 성경 문구와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성경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325년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명령으로 편집과 압축을 거친 성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원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번역본, 그러니까 32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편집된 번역본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전해져 오는 뭐잘 알려진 내용이죠. 이 부분,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 초기 번역본이 원래 원문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응답에 둘러싸여 구하라.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 받았다는 기분에 젖어 들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에 에워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부분이 이제 초기 번역본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면,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것에 에워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핵심이 누락된 성경이 권위를 누리던 교회의 시대를 지나 과학의 시대로 넘어오는 동안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기도로서 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기도의 비밀은 이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이 자리 잡은 티벳 사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과 같이 외딴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숨어 지낸 그리고 근근이 명맥을 이어왔던 부족에 의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20세기 이후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의식과 우주를 잇는 기묘한 에너지장의 존재가 밝혀지고 나서야 이 기도의 비밀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 그렉 브레이든의 이 봉인되어 있던 기도의 비밀, 그 열쇠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 책에 나옵니다. 결국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실의 시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때론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확실한 기도의 관한 가이드. 네, 이 책을 짧게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72년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명상과 기도의 효과는 결코 우연이나 유행이 아니다.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명상, 기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는 여느 과학 연구들처럼 엄정함을 갖추고 있다. 명상과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었고 그것은 연구 기록으로 남겨졌다. 연구자들이 창문이라고 부르는 시간, 즉 훈련된 사람들이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동안에는 그들이 느낀 평화가 주변 세상에 반영되었다. 연구 결과는 여러 핵심 지표의 통계 수치가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교통사고 건수와 응급실에 실려 환자의 수, 폭력 범죄의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이다. 평화가 존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평화뿐이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실험 결과만큼이나 흥미롭고 불가사의하다. 실험이 멈추자 폭력 사건이 재발했고 어떤 경우에는 실험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달라진 것은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느낌을 멈춘 것뿐이었다. 그들은 명상을 멈췄다. 기도를 멈췄다. 이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크게 보면 이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명상하고 기도하는지를 대변한다. 평소에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정해진 본분을 다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대개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 일과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혹은 빨래하고 나서 기도를 한다. 촛불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나 평화의 명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나 명상을 끝낸다. 그러고는 성소를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만 명상이나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여기면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효과 또한 멈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으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기도로 여긴다면 기도는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내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 여기에서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도하며 하는 기도의 장소로 이동을 해요, 저자와. 그래서 막 산을 아주 오랫동안 이제 걷습니다. 걸어서 어느 장소에 도달해서 이제 인디언 친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자는 정말 먼 길을 찾아서 왔으니까 기도에 그 어떤 형식이라든가 절차가 되게 길고 복잡하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될 줄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절차가 간소했고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죠. 그때 그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자가 생각보다 기도가 짧고 형식이 약소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감정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기원에 앞서서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를 맞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빗방울이 나의 피부에 닿는 촉감, 그리고 내가 비오는 땅바닥을 맨 발바닥으로 밟는 나의 감촉을 느끼고 그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인디안 친구가 피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의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의 얘기를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기도의 행위 이상의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도는 우리 자신인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기도를 가끔씩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되어야 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라고 나는 조언한다.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에는 늘 평화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자신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간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이다. 실험의 효과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기도가 끝났기 때문이다.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은 평화의 기운을 이 땅에 드리우지만 평화를 붙잡아두는 기도가 멈추면 평화는 증발해버린다. 아마도 이것이 2000년 전 SNF파가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이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주의 마법사에서 도로스는 발을 세 번 구르고 말한다. 나를 M 숙모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도로스는 가족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발을 구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 만약 그런 마법이 존재한다면 스타벅스 앞이든 회의실이든 사람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날마다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시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것은 자기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옆에 있는 착한 마녀 글라나나 먼치킨에게 마법을 부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마법의 물건, 그러니까 슬리퍼를 가진 사람은 도로시였다. 도로시의 신발은 모세의 지팡이나 요셉의 외투, 샤먼의 돌과 같다. 도로시의 발을 세 번 구른 것을 시작으로 이미 집에 있다는 느낌에 젖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집에 와 있었다. 우리의 내면에 태초의 마력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전 세계가 공감한다. 우리는 어릴 때 이성과 논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능력을 꿈꿨다.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어릴 때는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아직 물들지 않아 믿음을 제한하지 않는다. 비록 살면서 실천하는 방법을 잊었지만 누구나 위대한 힘과 연결되는 느낌을 느꼈고 우리가 그 연결을 갈망하고 있고 예전의 방식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면 예를 들어 갑자기 동화나 마법의 이야기에 잃어버린 기도의 양식을 찾는 힌트가 보존되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감정이 기도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 맞아. 얼마든지 가능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실제 기도문을 살펴보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보편적인 기도는 아마 주 기도문일 것이다. 주기도문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억 그리스도인에게 위안과 지침이 되는 고대의 암호로 잘 알려져 있다. 주기도문 전체가 예배 중에 암송되고는 하는데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두 구절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훌륭한 기도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익숙한 구절을 암송만 하지 말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주 기도문의 첫 두 구절을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어보라.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우주와 온몸의 세포를 만든 힘에게 말을 걸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신의 이름은 오로지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방식으로 쓰여야 하는 신성한 이름이라는 걸 인정할 때 과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기도를 어떻게 느끼는가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건 2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이 문구들이 느낌을 끌어내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들은 시간과 문명의 경계를 넘어 쉬지 않은 우리의 일부, 즉 심장의 말을 건넨다. 이 말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든 그 감정이 곧 당신의 위대한 기도이다. 시편 23편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되는 기도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처럼 주로 시련이 닥쳤을 때 자주 암송되는 구절인데 암송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첫 구절은 이렇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목자라는 단어가 매번 등장한다. 강력한 은유로 보살핌 받는 듯한 기분을 환기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분명하다. 위안을 주는 놀라운 기도문 중에는 신의 축복과 평화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기록된 것이 있다. 1979년에 발굴된 고대의 축도로 두루마리 모양의 은빛 띠 두 개에 새겨졌다. 사해문서보다 400년 앞선 그 은띠에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기록한 고대 유물 중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세 구절에서 신은 모세에게 축복을 동족과 나누라고 명한다. 너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지침을 내린 뒤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알려준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리라. 신은 다음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는 지침을 완성한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중간 생략.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듯 기도는 느낌을 환기하는 말들에 담겨 보존되어 왔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그렉 브레이든 작가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기도가 아닐까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가슴이 말하는 그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기도는 감정입니다. 생생한 감정을 느끼고 이미 그 나의 감정, 내가 받았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면 기도가 정말로 기도답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따르는 기도, 아주 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기도보다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고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감정을 느끼며 구하는 방법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탐구로 되찾은 기도의 작동 원리를 이 책을 통해서 구현해 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한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0: 네.
1: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아,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어,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형은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테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이제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보면 저는 그 아울렛스트라를 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전후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온,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 후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 후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많습니다.
1: 많습니다.
0: 예, 예.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to 입지영. I am Jennifer Clyde.
2: 자, 이번 주에 다뤄봤었던 주제 중에 아이들 학교에 데리려고 하고 이렇게 또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반대로 부모님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1: Yes, my parents.
2: 거꾸로 이제 우리도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Uh-huh.
2: 자, 주제에 저주 신청해주신 김은정 청취자님 주제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좀 왠지 좀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런 말들.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철없는 생각들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면.
1: It's all my regrets.
2: 다 그렇죠. 뭐 어렸을 때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 당시 생각하면 좀 울컥한다. 아, 이런 거 영어로 잘 바꾸면 진짜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부모님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찡하다?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1: Yeah.
2: 오늘 사연에 전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가면 좋을지 좋은 대안들을 드려볼게요.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저는 일남일녀의 막내이자 누뚱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영어로 좀 바꿔볼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2: 부모님 기준으로 영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뚱이란 말이 영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 was born late, 늦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연결을 in my parents' lives. Parents' lives,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 좀 늦게 태어났다, 누뚱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parents의 apostrophe 위치를 조금 바꿔야겠네요.
1: It should be, since you're talking about both parents, it should be P-A-R-E-N-T-S and then apostrophe.
2: 자, 이 부모님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 소유격을 복수 형태에서 만들어줄 때 parents에서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apostrophe를 밖으로 빼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을 때는 같은 음까지만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우리 누뚱이였다 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일남일녀 중 막내를 요 뒷부분에 붙여봤는데 이제 문장 구조가 중간에 as 같은 게 이제 생략하고 쓴 거예요. A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근데 이런 경우 as 같은 걸 그냥 없이도 그냥 곧장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좀 연로하시고 오빠는 나보다 11살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모님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꼭 알아두세요.
1: Get on in years.
2: Get on in years.
1: Get on in years.
2: 이게 덩어리로 하나의 표현입니다.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이거 통으로 외울게요. 저라면 그냥 외워서 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조금 연세가 많아지시고 계세요.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다시 한번.
1: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10살 넘게 연세가 많으신 것이 좀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I can't stand. 과거형이죠. 여기서는 I couldn't stand. What does that mean?
1: I couldn't stand. I couldn't bear. I couldn't tolerate. Simply put, you're saying I really did not like it.
2: 싫어했다는 얘기죠.
1: 참을 수가 없었다.
2: I can't stand that smell. I can't stand that noise. 자, 이렇게 하면 stand가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참다 의미니까 참기 힘들었다, 즉 좀 싫었다는 걸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요.
1: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When I was a little kid.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Okay?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그러니까 커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좀 볼 표현이 It has begun to dawn on me. D-A-W-N.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 Okay. Dawn 하면 막 해가 뜨기 시작할 때잖아요.
2: Okay.
1: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쫙 해서 떠오를 때 When you come to realize something, when you come to like really feel or understand something.
2: 서서히 깨달음이 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상당히 좀 개성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t has begun to dawn on me.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쓰면 됩니다. 의문사로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딸 기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에 대해서 내가 서서히 깨달음이 오고 있다. 이런 말.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How가 양쪽에 다 붙은 겁니다. How hard, 그 다음에 how precious. 이걸 붙인 형태의 문장 구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But as I grow up,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그 당시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 좀 한심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2: 한심스럽다 그냥 stupid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 좀 아니었다라고 할 때 I realized that I was stupid. 그러면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자조적인 어떤 어감으로 쓸 수는 있어요. 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 또 다른 표현 있죠?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그대로 계속 읽어보세요. I have come to realize. I have come to realize. 뭔가 실감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자, 철없는 생각은 immature thoughts 하면 됩니다. S 붙이시고요. 한 번 더요.
1: Immature thoughts. Immature thoughts.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Lump is like a blob of something.
2: Okay.
1: 무슨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덩어리 같은 게 걸린다, 울컥한다라는 말이에요. If, just as if you're in a just... I don't know, break into tears and just cry.
2: 그러니까 막 울컥할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1: And it hurts, you know?
2: 막힌 느낌. 자, 이거 외울게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가끔 내가 울컥해요. 뭐 하면, 뭐 그 노래 들으면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when I listen to that so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So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한 살, 두 살 이렇게 더 먹어갈 때마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단순히 부모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1: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2: 내가 어리고 철없던 시절에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냥 쉽게 가면 I am regretful or I feel regretful 이렇게 형용사 처리하셔도 되는데 후회가 좀 가득하다 의미로 강조하시려면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 I am filled with regret.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2: 그렇죠. 거기 over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후회감이나 어떤 행복감을 느낄 때 over를 주로 씁니다. 그것은 관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이런 전치사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인 우리한테는. 자, 이어갈게요.
1: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Mm-hmm.
1: When you resolve to do something, you have the strong determination, a mm-hmm. firm determination to do something. 하고야 말 거야. 약간 이렇게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2: 다짐하다. Mm-hmm. Okay.
1: So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2: Mm-hmm.
1: 더 잘 해드리는 거죠.
2: Mm-hmm.
1: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동안을
2: mm-hmm.
1: 말하는 거죠.
2: Alive는 지금 살아계신 거고, well은 yeah. 건강하신 거거든요.
1: You can also say while they're still around.
2: Okay. 아직 살아계실 때.
1: Yeah.
2: While they are still around. 이것도 괜찮고. 자,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영어 어순은 alive and well이 맞습니다. Well and alive라고 잘 안 해요. 이건 fixed 된 어순입니다. Resolve to, 다짐한다. 꾸준히, 뭐 끊임없이.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 그냥 별거 없어요. Be better to them. 뭐한 동안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요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1: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심경을 영어로 표현한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고요.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가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Getting on in years. 자, 이 표현은 주로 현재 진행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getting on in years 이렇게 연습하실게요.
1: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시고 계시다 그럴 때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Getting on에 힘주시고 우리 고양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1: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2: My cat is getting older.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1: 그거에 My cat 좀... is getting older. My cat is aging.
2: 그렇죠. 그것의 My...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1: 맞아요.
2: 네.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너무너무 세련된 영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아직도 등산을 정말 즐기신다.
1: My dad is getting on in years, but he still enjoys hiking.
2: Okay. 그 다음에 뭔가 깨닫게 되다, 서서히 뭔가 느끼게 되다라고 할 때 dawn on someone. dawn을 동사로 쓴다는 게 특이합니다.
1: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Dawn on me 해서 그 생각이 드는 주체가 그 뒤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것임을 머지않아 좀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1: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2: 뭘 하다가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딱 그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먹는 것도 까먹잖아요.
1: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2: 앞에는 과거 시제, 뒤에는 과거 완료 시제죠. 순서가 대각어니까 뒤에는. 한 번 더요.
1: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2: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 울컥하다입니다. Get a lump in one's throat.
1: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my parents.
2: 부모님을 뵙기만

0: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1: Yes, me too.
0: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1: I'm sure they must.
0: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1: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2: 자, 부모님을 해외여행 꼭 보내드려야겠다. 코로나 끝나면 그런 대화입니다. Okay?
3: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2: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3: Yeah.
2: I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On 동그라미 치실게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전치사는 이거 하나만 써야 됩니다. One more time.
3: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2: Mm-hmm.
3: Yes, me too. 나도 그래.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Mm-hmm.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막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 때가 참 그립다라고 하시더라.
2: 그립다.
3: They
2: mm-hmm.
3: miss the days.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2: 어디 좀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Can you recommend? 자, recommend 발음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세요. Recommend 뒤에 강세고요. 앞에 발음 연습 두 번만 해볼게요.
3: Okay. C 발음을요. 크로 하지 마시고 끄로 해보세요.
2: 끄.
3: Recommend.
2: 불 끄다 할 때 끄요.
3: 네.
2: Recommend. 한 번 더.
3: Recommend.
2: Recommend.
3: Recommend.
2: Okay. 이걸 가끔 recommend라고 읽으시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Recommend. Okay, you can recommend a good spot.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3: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2: Come to mind?
3: Come to mind. 생각나다.
2: 떠오르다?
3: Yes.
2: Okay. Come to mind. 이것도 수고합니다. 떠오르다. 몇 군데 괜찮은 후보지가 떠오르네요. A few good candidates come to mind. 자, 선거에서 후보도 candidate이라고 하지만 뭐 후보지 같은 것도 candidat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ome to mind 요거까지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78페이지에 5개 영장 문장은 매일 꼭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2개는 여러분이 올려주세요. 입지영 숙제방에 1번 문장과 5번 문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책에 그대로 실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3: And that's it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everyone.
3: Bye-bye.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인정 중독자거든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X 같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독한 예술가 브랜든 최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의 고독이 아니라 나로서 홀로 고아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 지휘자로서 클래식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음악대학을 나오면 오케스트라에서 직장을 잡게 됩니다. 공무원처럼 실입교향악단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뽑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오랫동안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에도. 그래서 일반 회사원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안타깝게도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주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해야 했고 계속 저만의 길을 찾아야 되고 저만의 직장, 저만의 길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클래식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음악가분들 또는 지휘자분들도 뭐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이 악기가 클래식 악기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클래식 황금기가 지나고 이 악기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훌륭한 작곡가분들이 이 악기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곡한 곡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의 곡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편곡해서 들려드려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인정 중독자였거든요.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실력을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아서 하는 악기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계속 증명해야 했던 것 같아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 골방에 갇혀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리드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소리를 떨어서 악기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다가 딱 악기를 뗐는데 그 리드가 다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다 불러트고 그 리드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연습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집중해서 연습을 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를 잘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힘들고 막 비명을 쳐도 그걸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남들의 그런 박수에 제가 목말라 있었던 거죠. 이 현대사회는 인정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뭐 좋아요 하나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댓글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도 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이 서면 15번 이상 무대에 섰었거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서면 제 눈앞에 1,000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찡그리고 있거나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았을 때 저는 그 한 명을 만족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음악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회사에서 했을 때 부장님이 뭔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내가 그걸로 상처를 받게 되죠. 나는 그분에게 만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암까지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암 수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시 악기를 불 수 없을 수 있다. 목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악기를 불 수 없고 예전의 실력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직장을 생각하던가 좀 준비를 하라는 말에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한평생 20년 넘게 이 악기만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제 눈앞에 딱 보이게 되었거든요. 밖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멍하니 밖에 서서 한 시간 동안 하늘만 그저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로버트 세폴스키의 스트레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또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깨로 절제를 해서 최대한 성대에 지장이 없게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잡고 나서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른 악기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식 때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반이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악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동아리 모집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달려서 그 동아리 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중 색소폰이 마치 저의 목소리를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클래식 색소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는 보통 5살, 6살 때 전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시작 전부터 남들과 다르게 출발선상에 섰던 거죠.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악기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악기를 굳이 하려고 하냐. 지금 공부 잘하고 있고 이 정도 내신이면 좋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악기를 왜 하려고 하냐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최선의 선택은 OMR 카드를 일자로 쭉 찢는 거였어요. 네, 학교에서 호출이 왔고 부모님도 불려오셨고 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그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앉혀놓으시고 너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겠어? 라고 하셔서 네, 아버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불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악기를 사러 같이 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이렇게 조용히 계속 이 색소폰을 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색소폰이란 악기는 호흡을 해야만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뱉어야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음악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음악을 통해 음표라는 음을 타고 나가서 메시지가 돼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추게 되죠. 근데 제가 그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암수술 이후에 라흐마니노프 앨범 발매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관객석이 보였었는데 그 무대에서는 그저 저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너 그렇게 열심히 달렸니라는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좋아서 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 악기와 음악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돈신이라고 하죠. 그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순수했던 저. 그때 마지막 곡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4악장을 연주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다시 무대에 올라갔고 그리고 내 음악을 들으러 와주신 그런 관객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함의 눈물과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서 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 곡이 끝나고 나서는 멈출 수 없이 정말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관객분들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같이 울었고 그때 그 무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했던 그 무대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대 올라가면 어떠한 떨림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연주하는 것 같아요. 17살의 저를 무대에 앉혀놓고요. 그때 제가 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또 관객석에 있는 그 17살의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그리고 지금 너의 그 실력 너무나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메타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족 지연과 행복 지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저라면 제가 가장 행복할 일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저 앉아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오늘 이거 해야 인정받아. 너 오늘 이걸 해야만 회사에서 월급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오늘 이걸 하면 행복하겠니?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항상 제 노트에 이 말을 써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떠한 것도 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그런 좋아요와 댓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지 안 아프고 행복해야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보낼까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함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살아야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두잉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빙잉을 하면 그 두잉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빙잉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잉은 하다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빙잉, 내가 하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명상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뿌했던 것들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빨라졌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안 하게 됐고 입시 레슨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 입시 레슨도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란 걸 알게 됐고 그걸 다 끊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졌고 심심해지니까 그럼 뭘 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만 하자 그리고 가슴 뛰는 일들만 하자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만 하게 됐고 확신이 정말 확고하게 되고 최고로 행복함이 정말 막 와 나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그 잔잔한 행복감이 매일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평탄하고 그런 실크로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색소폰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음악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음악 아닌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저녁 7시에 잔다고 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네. 아침에 15km 달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랑 친한 많은 분들이 너 미친놈 아니냐? 이 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 길을 계속 가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돈 못 벌면 어떡할 건데? 맞아요. 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을 안 벌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4개월 동안 암수술 이후에 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2: 좀 평범하게 살아. 그게 편해. 이러잖아요.
1: 네.
2: 그런 유혹에는 절대 안
1: 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자기만의 직업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그 직업이 되게 특이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범과 미침 이런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슴 뛰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하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허들을 낮추면 된다. 정말 이 재밌는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가슴 뛰고 재밌겠다 하는 일을 그냥 시작해 보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는 일을 하려면 그 경계를 낮추면 된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할 때 되게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 운동복도 사야 되고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하면 되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도 아무 신발이나 신고 그냥 한라산 정상을 갔었고요.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저 악기 너무 재밌겠다.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해야겠어 하고 그냥 했고 그 당시에는 전 정말 음악을 못했어요. 전 제 나이대에서 가장 악기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제가 무대에 서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기를 선택하고 나서 유학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옷가게에서 매니저로서도 일을 해봤고요. 프랑스에서는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물을 깎는 일, 칼을 닦고 스시를 서빙하는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이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도 악기 소리를 아파트에서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호흡만 소리를 내면 바로 인터폰이 걸려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내 연습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직접 목수 아저씨에게 목수일을 배우다 보니까 목수일도 음악이랑 비슷하네. 뭔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재밌다. 재밌네 하면서 또 시작했던 게 1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음악 합주실 공간을 7개 정도 만들게 되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저는 제가 항상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2: 2019년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에게 입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신다고?
1: 추천해 줄 인생곡 두 곡이 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베토벤 비창입니다. 단 4분만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정말 이 바쁜 현대사회에 음악을 온전히 앉아서 듣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곡은 가사가 없는 곡이거든요. 부드러운 위로를 해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앉으셔서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딱 4분만 온전히 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정말 비운의 작곡가거든요. 음악에 미쳐서 본인의 청력도 잃을 정도로 작곡에 미쳐서 살았던 작곡가고 단 한 번도 사랑을 잃어본 적 없는 그런 외로웠던 작곡가예요. 하지만 묵묵히 계속 음악을 해왔고 그가 주는 묵직한 위로, 베토벤의 비창 추천드립니다.
2: 작가님은 그러면 작가님의 음악을 듣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기보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음악을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속도에 치우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음악을 들으시고 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나만의 리듬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도 뭔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아,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구나. 이 마음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조용히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좀 가슴을 품고 살기를, 이런 질문 하나 있을까요?
1: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항상 쳇바퀴같이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뭔가 물고문 하듯이 이렇게 나를 가뒀다가 토요일 일요일 잠깐 나를 꺼내주고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침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게 보내시고 행복 지연, 만족 지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 삶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조용히 계속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미 동부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 밖을 걷다 보면 아이쿠 할 정도로 정말 무더워졌죠. 냉방용품들을 포함해 본격적인 여름 맞으실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순절에 불꽃이 지나간 자리, 이제 교회는 평범한 시간이라 불리는 연중절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라틴어로 Tempus per Annuum, 라틴어 발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카톡으로 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신학자들은 이 계절을 가리켜 성령이 일상 속으로 내려오신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성가 헬린 아워에는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치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잊혀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평범한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은혜로운 음성으로 함께 들어본 친구야 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계실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이고 젊어서 품었던 꿈들은 어느새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작아져 있고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새벽기도 자리에서 혹은 운전하면서 문득 올라오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저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물에서 암 투병 중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설교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병상에 눕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깊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이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시는가의 문제였다. 그분은 나의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를 보고 계셨다. 마치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깊은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느냐로 우리 자신을 정의해 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벌고 성공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의 문 앞에서 발견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만약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바꾸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한 대목을 오늘 나눕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계시다는 거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 손이 무엇을 만지든 내 발이 어디를 딛든 그것이 당신의 땅이요 당신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섬김이란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그분의 이름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과 보낸 하루는 단 하루도 헛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에 이 글을 쓴 날, 그는 선교지 전골 어딘가에 있었겠죠. 세상 누구도 그가 누군지 그 이름을 몰랐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고백했네요. 당신이 알고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아가파워 워십의 음성으로 들어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곳 현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사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뉴저지에서 네일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집사님의 글을 오늘 대독해 드립니다. 저는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열 명 넘게 누군가의 손을 만집니다. 그 손들은 참 다양해요. 멋진 반지를 낀 손, 마디가 굵은 손, 때로는 떨리는 손까지. 대부분은 네일을 받으며 시어머니나 남편 흉을 함께 보며 즐겁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금방 조는 손님들도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압니다. 요즘 많이 지쳐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손을 더 정성껏 다듬습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런데 저도 한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가끔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매일 못 읽고 일터로, 집으로, 부엌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부흥회 때 한 강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배단위에서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은 낭비라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무릎 꿇고 손으로 만지고 정성을 다한 그 여인의 침묵이 주님 앞에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만진 그 수많은 손들, 그 손들에 쏟아부은 정성들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내일이 기도였고 그 손길이 곧 예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 저와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다면 우리 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손님들을 대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다. 찬양의 날개 위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과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에 들어가는 법을 AI에게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십시오. 보내주시는 모든 내용들 원하시면 다 익명으로 방송해드리고요. 제가 또 방송에 맞게 잘 편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찬양의 날개 위에 방으로 오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함께 한 가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늘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병상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짐 엘리엇은 정글에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집사님은 네일 테이블 위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평범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아, 오늘은 뭐 우리 노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니 네. 오늘 그게 참 네.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하고 미리 제가 준비한 거랑
0: 진짜로
1: 이렇게 맞추지 않거든요.
0: 안 맞추셔.
1: 그런데
0: 안
1: 딱 오늘 아다리가 됐네요. 네, 아다리 이게 뭔가 딱 맞았는데
0: 딱 조화가 딱 잘 맞죠?
1: 네, 네. 우리 찬양 집회를 하시잖아요, 목요일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을 성악을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성악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케스트라 들으러 한번 가보셨죠?
0: 네. 네?
1: 진짠가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0: 퀴즈.
1: 뻥이실 것 같아서. 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를 할까요?
0: 우와! 튜닝.
1: 이거 저 정말 이거
0: 다시 가서 보신
1: 유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답을 맞히시네요. 튜닝.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전사님이세요?
2: 전도사님.
1: 어쩐지.
0: 아, 어쩐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1: 전도사님 왠지 느낌이 예술 느낌이 그러니까. 납니다. 전사님 음악 하시거나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 어쩐지. 전사님 우리 마이크
0: 지금 마이크 그 앞에 네. 있으잖아요.
1: 전사님 음악 하셨나요?
3: 예,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 불었습니다.
1: 클라리넷. 아,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잘 맞네요. 네, 정말 너무 잘 맞네요. 그 오보의 연주자, 여보회를 하는 분이 딱 나와서 악기를 이렇게 딱 튜닝하지 않습니까?
0: 네.
1: 튜닝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성도님들?
0: 뭐 저기 기타도 튜닝하고,
1: 기타 튜닝.
0: 기타들도 피아노도 또요? 하고, 자동차?
1: 자동차 튜닝이요?
0: 그
1: 형광 이런 거 다 알고 막 이렇게
0: 그런 거
1: 막 이렇게 막 오빠 막 이러는 거 그죠 튜닝 근데 오늘은 그 자동차 오빠 튜닝 말고 음악적인 튜닝을 음악적인.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튜닝 처음에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오보의 연주자가 이렇게 탁 나와서 도레미 파솔라 이 라 음정으로 이제 오보의 연주자가 딱 하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다시 이렇게 현악하는 사람이 잉 받으면 사람들이 잉 이렇게 하고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딱 마이스트로가 오시면은 이제 딱 조용하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음악대학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 성악 음악대학 안에요. 이렇게 레벨로 가 있습니다. 레벨. 그 제일 비싼 악기는 보통 어떤 학생들이 들고 다닐까요?
0: 제일 비싼 악기요?
1: 음악대학에서요. 어떤 악기가 제일 비쌀까요? 네,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이런 현악기가 되게 비쌉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뭐 좀 싼 거 뭐 이렇게 음대 정도 시험 볼 정도면 그래도 한 뭐 몇천만 원대.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바이올린 저는 그래서 진짜 현악하는 친구들 참 좋더라고요. 정말
0: 돈이
1: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집사님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다 바이올린 느낌이시네요.
0: 아니 역시 바이올린 하셨어요?
1: 바이올린은 아닌데 돈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돈은
1: 집사님이 왠지 돈 냄새가 나요.
0: 네? 플룻?
1: 여기. 와!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오늘 사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역시 야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럼 악기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싼 악기들이 보니까 관악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관악기 중에서도 오보에나 바순 그게 원래 좀 비싼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관 악기가 좀 비싼 것도 있고, 뭐.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싼 게 음악은 이제 성악. 성악은 아주 쌉니다. 그냥 자기 이거 이걸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음대생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알렐루야 찬양 선교단이라고 선교단을 하는데요.
0: 네.
1: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무거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쁜 자매들 악기만.
0: 네.
1: 네. 안 이쁜 자매들은 세상 힘든 거잖아요. 다. 다 원래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자기 짐이 다 있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쁜 자매가 뭔가 이렇게 악기 무거운 거 들으면 제가, 좀 오빠가 좀, 악기 오빠가 좀 들어줄게. 그러면요. 대부분의 자매들은 악기 안 맡겨요. 비쌀수록요. 너무 비싸니까 무거워도 꼭 자기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남한테 잘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악기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게 됐는데 아주 좋은 악기들은 케이스를 보면 습도계가 있습니다. 습도계.
0: 아, 습도계.
1: 습도계. 이게 습도를 잘못 맞추면 아주 이게 저 같은 보통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선수들은 이렇게 듣는 민감한 그게 있나 봐요. 습도에 민감하고 열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 또 플루트, 우리 집사님 플루트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플루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플루트 청소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밀라제가 엄청 악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2: 침.
1: 네, 침이죠. 침. 침, 네, 침. 네, 좀 전문용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부르다 보면. 그런데 이 현악기는 딱 보면 바로 연주하기 직전에 튜닝을 꼭 합니다. 열심히 아무리 켜도 튜닝이 안 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2: 소음이죠.
1: 소음이죠. 근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튜닝이거든요. 삶에도 튜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팽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악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줄이 너무 당겨졌구나. 저 사람은 너무 삶의 정신줄을
2: 놓고 사는구나.
1: 놓고 사는
2: 너무 낫구나.
1: 저 사람 너무 낫구나. 사람 완전 나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양육하다 보면 애 표정이 어떤 때가 제일 나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2: 자, 그 중에?
1: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남자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때려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맞았어요. 엄마가 때리면. 짝대기 같은 걸로 때리면요. 근데 요즘엔 때리면 맞나요? 엄마 손을 어떻게 합니까?
2: 맞다.
1: 짜증난다고! 나 애? 아니라고! 열나 짱나, 씨냥.
4: 얼굴 터졌어요, 지금. 유재석이 그냥 지금. 와.
1: 처음이네요.
2: 야
1: 아까 친구 얼굴 표정이.
2: 그러니까.
1: 학생이었,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얼굴은 그 은퇴 장로님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세상 힘든 거 다 알고. 교회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뭔가 삶의 연륜과.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건 다 알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이들 표정이 아무리 잘생겨도 인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뭔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일 때는 조여야 하고, 풀을 때는
2: 또 좀 풀어야 되고.
1: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막 조이고 밤에도 조이고. 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 항상
1: 뒤져버려요. 낮에도 조이고 밤에도 조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2: 심리학적으로
1: 뒤져버려요. 막 조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이 이런 집이 있어요? 아빠도 조이고
2: 엄마도 조이고
1: 엄마도 조이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져버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 이름 본인 이름 한번 얘기해 봐요.
5: 정호영.
1: 정호영. 호영이 솔직하게 하면 그냥 손만 들면 돼.
2: 호영이
1: 말 안 해도 돼. 지금 마이크 없으니까. 오케이. 호영이는 솔직히 집에서 엄마가 줘요, 아빠가 줘요. 엄마가 조이면 오른쪽, 아빠가 조이면 왼쪽. 둘 다 조이면 양손.
2: 야, 양손.
1: 자, 솔직히.
2: 하나, 둘, 셋.
1: 엄마? 오케이. 엄마, 엄마, 엄마.
2: 아빠는 안 줘요?
1: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그나마 좀 살만하지. 그렇지, 그렇지. 좀 살만하네.
2: 다행이네요.
1: 근데 우리 호영이 어머니가 우리 저기 분홍색 옷 예쁘신, 너무 예쁘신, 인상 너무 좋으신 네. 집사님인데 애를 많이 조지시나 보네요. 얼굴은 완전 철야의 네, 은혜 충만인데 너무... 지금 네. 목요 집회 은혜 충만인데 그러니까. 좀 애를 좀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5: 이름도 은혜.
1: 김은혜 집사님. 아, 김은혜
2: 집사님. 마이크 잠깐만.
1: 야. 이게 오늘 뭔가 이상하네요.
2: 그러니까 오늘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1: 이게 이상하네요. 집사님, 우리 저기 호영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형제, 동생 있습니까?
6: 하나예요.
1: 하나?
6: 에이.
1: 하나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시나 에이. 보네요.
6: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오늘 좀 호영이 동생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2: 그럼 호영이 입장에서도 좀 이제 덜 조이니까.
1: 그렇죠. 관심이 아이 동생에게로 가면.
2: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 같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모든 피해는 나로 심하이. 진짜 나로 심하이 하고 있는 거지. 호영이. 그게 좀 그래도 아이가 하나니까 좀 이렇게 더 잘 되라는 의미로 해서 좀 그렇게 하시게
6: 그쵸.
1: 되는 거죠.
6: 네. 그리고 예. 이제 첫째고 하나다 보니까 둘째면 이제 둘째가 있으면 첫째한테 시행착오를 겪어서 둘째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할 텐데 하나니까 잘 모르니까 더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1: 아 그래요. 지금 호영이 표정이 참 진짜.
2: 어, 그래도 좀, 의외네요.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1: 아니, 왜냐면 새엄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기존 엄마는. 기존 엄마는 나에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 진짜. 모든 실험을. 근데 교육적인 실험을 나한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섯이거든요. 아니, 제가 여섯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2: 육남매.
1: 예,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애를 좀 놔줘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간섭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엄마의 그 마음은 알아요. 항상 엄마가 저에게 뭔가 좋은 거를 해주시길 원하고 어떤 좋은 걸로 채워주길 원하고 그런 거는 알지만 엄마가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해주실 수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낳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부모님 원망도 하고 아 우리 집은 왜 내가 하겠다는데 뭘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을 하다가 아 엄마 아빠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예전 우리 뭐 목사님 세대 뭐 권사님 세대에는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너무 하나니까 엄마가 막 중국도 그러잖아요.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도 그래요. 저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요. 저기 선물 하나씩 쫙 돌렸는데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근데 중국은 법적으로 아예 하나만 나라고 규제를 하니까 그 아이한테 막 그냥
2: 다 너무 그냥 해줄 거 다 해주는 거죠.
1: 그러니까 거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튜닝이라는 거. 엄마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2: 거리.
1: 네. 그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도 갑자기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 여기 있는데요. 저 갑자기 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2: 문제가 생기네요.
1: 그렇죠.
2: 카메라가 없더니 갑자기 지금
1: 인상 쓰고만 난리 납니다. 네, 저 인간이 왜 사라지나 하고 저 위에서 PD님도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리라는 게 가깝다고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요 지금 동그란 게 그냥 우리 청취자들 보시기엔 그냥 동그란 것 같지만
2: 무대 소품.
1: 예. 감독님이 요 안에서 움직여라. 이거거든요. 카메라 감독님이.
2: 저도 지금 여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1: 그렇죠. 지금. 요 정도서 해야지 감독님이 가장 잘 제 표정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리와 공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의 가장 나쁜 거, 인간관계의 가장 나쁜 걸 봤더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치.
2: 방치.
1: 두 번째는 집착.
2: 집착.
1: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제 신부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데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교회 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괜찮다. 가서 강의 한번 해줘라. 그래서 딱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딱 나왔는데 신부님들이 전부 다 그 옷 멋진 걸 입으시고 담배를 한 대씩 다 이렇게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 예 신부님 이러는데 신부님이 사석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신부님이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본인이 보기인데 이 천주교나 성공회는 중앙센터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신부님 절로 가십시오. 신부님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별일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하나씩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가 생겼냐면 이곳이 내 목회지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2: 또 옮길 거니까
1: 센터에 중앙 센터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가십시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 네. 근데 나쁜 이 거리가 살짝 나빠지면 뭐가 되냐면 집착하진 않지만 약간 목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개신교회 목회자분들을 본인이 봤더니 이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뭐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거 뭐 내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CEO처럼 그 마음이 도가 지나치면 내 거야, 뭐 내 목회지야 이런 마음이 가끔 생기면서 목회 자체에 집중을 넘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을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조여버린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점에서 뭔가 그걸 찾으면 좋겠다. 죽을 것처럼 목회를 하지만 인생의 밤이 되어서는 죽은 것처럼 놓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거죠. 네. 낮에는 죽을 것처럼 살고 낮에는 죽을 것처럼 내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참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삶의 저녁이 되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놔야 그 중간점에 참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엄마가 사랑하죠, 아이를. 그렇지만 언젠가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를
2: 놔주는
1: 거죠. 네. 이렇게. 그래야 아이가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엄마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너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을 못 쉬게. 그리고 엄마가 이거 다 너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2: 너를 위해서 하는
1: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2: 떡이 떨어져.
1: 뭐 생겨? 떡이 뭐 생겨?
2: 떡
1: 생겨. 한국 엄마들 왜 자는 애한테 떡 먹이는 겁니까? 목 맥혀 뒤져버리라고.
2: 나는 근데 그 떡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지금.
1: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막 보이지 않게 너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놔줘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엄마는 누구를 더 잡으려고 할까요?
2: 에?
1: 자식을 더 잡으려고. 자식을 더 잡으려고. 집사님 솔직히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손 드시고 조금 안 좋으면 가만히 계셔요. 자, 시작.
2: 가만히 계시네요. 괜히 못 들은 척하고 계세요.
1: 못 들은 척. 연기력 엄청 좋으시네요.
2: 결정을 따라서 못 들은 척.
1: 곤란하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이. 뭔 소리야. 나 갑자기 안 들리네. 근데 특정한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을
2: 아이나
1: 자식. 특별히 엄마들은 딸보다는
2: 아들.
1: 아들한테. 저희 엄마 항상 그러셔. 저희 엄마. 참가. 엄마는 우리 막둥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우리 막둥이는 버릴 게 똥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제 누나 들어오면 똥도 버리기 아깝다? 인연들은 짜잔해, 인연들아. 이제 누나 네 명은 짜잔하고 이제 막둥이 아들은 버릴 게 똥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은 약간 마음에 아마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2: 그렇죠. 너무
1: 웃고 넘기지만 그 좋은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일에 더 집중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기도에 집중 못하고 더 일. 그러니까 기도의 반작용으로 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 막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면 갑자기 설거지하는 집사님들 있어요?
2: 그렇죠.
1: 막 대청소 막 다 드러내. 다 드러내 그냥. 싱크대 다 드러내 그냥. 그 남편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 버릴 건 저쪽에 있는데.
1: 그 남편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애매해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2: 다른 데다가
1: 막 설거지하는 데다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거리 감각이 조금.
2: 그래.
1: 그 현을 조이는 게.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낮에는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2: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1: 또 삶의 밤이 되면 죽은 것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놔줘. 남편도 좀 놔주셔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 놔주면. 네. 그냥 가끔은 옆집 집사님이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감사하다. 가끔 인간은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대요.
2: 없죠.
1: 다만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을 뿐이래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유해서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백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 그 좋은 백 이런 거. 프랑스 백 이런 거. 똥 백 있잖아요.
2: 똥.
1: 똥 가방 안에 그 성경책 넣고 싶잖아요.
2: 네. 거기다가?
1: 똥 아니면 백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바구리잖아요. 바구리. 바구리. 봉지잖아요. 봉지.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그거를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상하게 그거를 뭐 다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게 어떨 때 보면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 목회에도 자기 강의에도 이렇게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게 들어가 있는. 네.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죽을 것처럼 인간은 살아도 잘 안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죽은 것처럼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놔도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흐르는 강처럼, 때로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적절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삶의 튜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는 인간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하는 노래는 그 노래를 듣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현을 조여야 할 때인지, 좀
2: 풀어야 될 때인지
1: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조용한 시간. 너무 핸드폰 갖고 막 그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2: 맞아요.
1: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핸드폰 굳이 책상 위에 안 놔도
2: 되잖아요.
1: 국가에서 부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남편 나 없어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고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애들하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막 남편하고 새엄마 고르고 난리 났습니다.
2: TV 보면서 그냥
1: 넌 저 엄마가 좋니? 아빠 우리 엄마 빼고 다 좋아. 지금 우리 아드님이 네. 저를 보고 살짝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을 참 잘 알아. 저 젊은 강사 오늘 처음 봤는데 참 잘 알아.
2: 그러니까
1: 너무 잡지도 마시고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네. 적절한 거리, 적절한 온도, 적절한 튜닝으로서 사랑교회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삶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자, 오늘부터 멋진 이야기 또 시작해 주시죠.
1: 네. 네. 그, 이렇게 직업이 강의하는 일인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강의 장소와 대상이 있다는 걸 전 알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강의 대상도 저는 알아냈습니다. 저는 어떤 데가 제일 어렵냐면요. 그 나이가 한 60 전후 되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안정되시고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그런 남자들 모임에 강의하는 게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0: 아, 지금 본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세요, 지금. 아, 네. 지금 나다, 이렇게.
1: 네. 그래서.
0: 근데 목사님은 아니신 것처럼 앉아 계세요, 지금.
2: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0: 아, 아직 30대?
1: 네. 목사님, 그럼 말 놓겠습니다. 네.
2: 그래도 목사님.
1: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좀 저는 굳고요.
0: 그렇죠.
1: 저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좋더라고요.
0: 오.
1: 근데 결혼 안 한 여자보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이렇게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되게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0: 해당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1: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여성들은 좀 이렇게 삶의 연륜이 아직까지 어른들만큼 못 되잖아요. 사실 전 강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강의라는 게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언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분 안에 없으면 그걸 듣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걸 단지 뭘로 표현한 겁니까?
0: 말로.
1: 말로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몸체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 저게 내 얘기인데? 어머 저거 내 얘기야.
0: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1: 그렇죠?
0: 얘기인데?
1: 어, 쟤 내 남편을 없애버리려고 했던데? 어, 저거 얘기를 하네? 어이 깜짝이야.
0: 어머어머.
1: 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그런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은 삶의 연륜이 아무래도 어머니 나이 때만큼 아직 그만큼 고난을 당해보거나 그만큼 생각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다 그 30 중후반, 네. 40, 50, 60, 70 초중반 이분들이 참 그 강의 흡수력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도 새벽기도, 철야예배 여자가 많이 오나요? 남자가 많이 오나요?
0: 여자분들이 많이 오죠.
1: 여자가 많이 오잖아요.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0: 집에서 자고 있겠죠.
1: 집에서 자고 있거나 저기 그 지하의 자매님들하고 거기서 그 지하의 자매님들 거기 구역 예배 보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상에서 예배를 봐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웃으셔요 집사님. 남편 지하에 신방 가신 거 아니시죠? 속상한데 그러면은. 근데 저는요 이제 강의하러 가는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여대에
0: 여대.
1: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데요. 여대는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기운이 좋아요.
0: 정문에서부터.
1: 저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참 은혜로워요.
0: 꼭 가고 싶어요.
1: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 1년 동안 CBS 그 전체 50강을 했는데요. 베스트 5를 뽑을 때 두 개나 들어간 게 우리 그 여대에서 네. 만사형통을 한 걸 촬영 녹화했는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0: 그만큼 반응이
1: 뜨거운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대애들은 참 막 치마에다가 막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스타킹 같은 건데 뜨거운 거 뭡니까?
0: 레깅스.
1: 레깅스. 막 그거만 입고 돌아다니고. 어우 전 어우 이제 어우 너무.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식사를 몇 명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뭘 알게 됐냐면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겉의 모습 화려한 여대생의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오늘 이 프로를 보시거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내 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 근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0: 오히려,
1: 게 있어요.
0: 오히려.
1: 네,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요. 내가 낳는데도 나한테는 얘기
0: 못해요.
1: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사는데도 내 남편이 나한테 얘기?
0: 안 하죠.
1: 안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 돈 따로 번 거 이런 건 얘기 안 하거든요.
0: 비상금 이런 건 얘기 안 하죠.
1: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목사님 어디 강의 가셨는데 거기 좀 사례 조금 이렇게 주신 거 사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거든요.
0: 그런 거 얘기 안 하시죠.
1: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0: 아 지금 웃음이 조금 늦게 터지셨어요.
1: 야, 목사님 목사님 조금 웃음이 네. 아까는 되게 활발하게 하하하 웃음 지금 웃음이 들어가셔.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 못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이렇게 자녀한테 얘기할 수
0: 없죠.
1: 없는 게 있잖아요. 항상 괜찮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괜찮다. 엄마 돈 좀 보내드릴까요? 괜찮다. 엄마 뭐 밥 못 먹으면 되지. 괜찮다. 괜찮다. 여기 응급실이다. 괜찮다.
0: 그래도 끝까지 괜찮다.
1: 괜찮다. 머리 깨졌다. 괜찮다. 엄마 주님 나라 가면 되지.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얘기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강사님이었으니까 그것도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군대에 있는 남자랑 사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군대에 있는 남자랑?
1: 군대에 있는 남자랑.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봐서. 일단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명확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 권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경험이 있으신 거죠? 경험. 그때 군대에서 사귀었던 오빠가 지금 집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거기까지만
0: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야 되겠네요.
1: 오케이. 아, 이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또 괜히 기독교 방송 보고 또 이혼하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아멘, 거기까지. 자, 비밀을 지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 안 좋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거나 동료들이 만나는 걸 보면, 군대에 있을 때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되어오고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0: 맞아.
1: 훅 하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 그 다 예뻐 보여요.
0: 그렇죠.
1: 여자분들이. 그리고 하도 여자를 못 보는 그 부대에서는 막 이렇게 저 훈련 나가다가 네. 논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봐도 휘파람을 불어요. 막. 몸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해가 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0: 의자를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1: 저녁에 왜 의자를 저녁에 사지 말라는 걸까요?
0: 하루 종일 그 의자를 하려고 사람들 네. 많이 앉혀봤으니까.
1: 그러니까 때 탓으니까.
0: 아, 새 거를 다시 하면 되겠네요.
1: 네. 같이 1년 방송 진행했지만 정답 맞힌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저 이런 참
3: 쉽지. 네? 피곤하니까. 네.
0: 아!
1: 이거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0: 박수 한번 주세요. 정답이에요?
1: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0: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웬만한 의자가 다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자,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네,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0: 그냥 의자 얘기하는 거니까. 예,
1: 예, 훈련이 되시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군대 오빠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아멘! 오빠! 아멘! 지금 원사님.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는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좋지 않다. 조금만 여유를 좀 둬라. 이렇게 좀 마음을 정리할 그런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0: 그러니까 마음에 약간 지금 뭔가 상처가 남아있거나
1: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실수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일주일? 자, 일주일. 일주일 너무 짧죠? 그래도 한 뭐 몇 달에서.
0: 뭐 몇 달?
1: 네. 긴가요? 아니,
0: 그 뭐 사람
1: 몇 년? 몇 년?
0: 수년이처럼 지내라. 지금도 못 지내실 것 같아요.
1: 몇 년?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으신데요.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요. 쓸데없이 많이 삽니다.
0: 맞아요. 아, 배가 고플 때.
1: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
0: 마트 가도 그래요.
1: 마트 가도. 네. 막 그냥 왠지 배불러요. 그냥 그거 사면. 근데 다 못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을 때는 남편한테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신경질이 날 때는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때는 조금 이 신경질이라는 피로함이 꺼지고 나서 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엇이 생활에 아주 정말 지혜는 이제 목사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의 마음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탁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거든요. 남편들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여보 당신은 좀 그걸 이렇게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는데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0: 맞아.
1: 장인이 그래 장인이. 이러면 이제 그 장인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0: 굳이 거기서 괜히 나올 필요가 없는데.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확,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이민 1세대 정말 교육자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운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모여서 은퇴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교육자시니까 후배들이 물은 거예요. 아유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이민 오셔서 그 힘든 시간 한 번도 큰 소리가 집 밖으로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뭐 큰 건 아니고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약속 하나 했습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바로 얘기하지 말고 남편은 미국에 이렇게 그 산책하는 데가 집 근처 좋으니까 산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섭섭하거나 화가 나면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한 거예요.
0: 네?
1: 이게 사인인 거죠. 나 지금 뭔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0: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1: 그렇죠. 나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니 서로 그렇게 다투신 적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민 와서 45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0: 아, 매일?
1: 네.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저희 와이프는 하루에 3번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서로에게 마음이 그랬을 때는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산책 한번 하고 설거지 한번 할 시간 그렇게 주고 나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꺼지면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피로가 사라지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의자를 고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쩌면 너무 조급한 사람이 제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0: 아~ 네.
1: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 끝났는데 한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심각한 얼굴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저희 엄마 아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뭐 엄마,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딸.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요, 세상 너만 힘든 거 아니래요. 너무너무 고난이라니까 주님은 십자가도 졌대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에?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엄마는 더 힘들었어. 엄마 너 낳고 네 애비랑 이혼도 못했어. 엄청 힘들어. 지금 이거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지금부터 바짝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더 이상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0: 않죠.
1: 않다는 거예요. 나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아예 자체 말을 꺼내고 싶지가
0: 않은 거죠.
1: 않다는 거예요.
0: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은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 많이 힘들지? 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0: 아 그냥 많이 힘들지?
1: 그렇죠.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도 네 나이 때는 많이 힘들더라.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게.
4: 네.
1: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주님의 갈보리 기도를 기억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는데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너 강하게 커라. 세상 호락호락하지?
0: 안타.
1: 안타.
0: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1: 리비 같은 놈 데리고 오면 다리 몽둥이를 끈질어버린다.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막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제가 보기에 부모님이, 그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 살아계시대요.
0: 할아버지, 할머니. 네.
1: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랬더니 아주 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부모님이 뭐 갑자기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법 아니겠냐. 사람은 들은 대로 잘 하지 않고요. 본대로 하거든요.
0: 아, 본대로 한다.
1: 네. 그러니까 자식이 꼭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요.
0: 그렇죠.
1: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

0: 생각하세요, 아버지.
1: 근데 그게 안 되죠.
0: 네, 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저 불신자입니다, 아버지.
1: 불신자.
0: 왜 저는 신방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내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왜 나는 신방 안 해? 당신은 왜 다른 구역만 신방하고 우리 집 구역은 신방을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고 계속해서 드리는 함께 나눈 이야기지만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고 그랬거든요.
1: 아, 날 대하듯이.
0: 그렇죠.
1: 남을 대하.
0: 그러니까 결국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누구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1: 나를 대하는 방식.
0: 그게 나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밖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그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밖에서 잘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역할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최고봉은 자기가 자기를 결국 만나는 것인데 자기의 거울은 아내와 자녀이다. 자기의 거울은 자녀와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잘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또 다른 거울인 저희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사랑이 조금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우리 학생이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말 주먹 꽉 쥐고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영화에서 아바타라는 곳에서 보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로 하거든요. 인사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다. 어느 날 정말 힘들 때 똑같은 잔소리가 사랑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강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요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 이거 강적인데 이거 내가 지금 세 개를 날렸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맥혀 이거.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은 사랑받은 것도 에너지지만 결핍된 것도 에너지다. 너무 다정다정 다감한 가정 분위기도 에너지지만 외롭고 보호받지 못한 마음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에너지화되려면 그러니까 바람은 에너지지 에너지화되지 않으면 바람은 그냥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외로운 마음, 그 부모님과 대화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좋겠다. 주님께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가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의 그런 상한 마음, 결핍된 마음일 거다.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말고. 뭐 주님 제가 금메달 땄어요. 주님 제가 로또 됐어요. 제가 10에 2조 합니다. 아마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결핍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오히려 저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는요 자녀라도 부모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노래에 있지 않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이런 노래 있거든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그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에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동화줄이 있었어요. 그 동화에 보면
1: 떡하나 주면
0: 이제 밥 먹지. 엄마가 떡팔로 간 사이에
1: 그렇죠.
2: 애들 둘이 있는데

0: 누가 옵니까 집에?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가 오거든요. 택배 아저씨가 사인해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해서 호랑이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거 한 이렇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하늘에 동아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호랑이도 동아줄 이렇게 했는데 내려왔죠. 어떻게 됐어요?
1: 썩은 동아줄.
0: 썩어가지고 호랑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남 아줌마가 그 호랑이로 호피 이거 하시고, 호피 하시고, 호피 이거 럭셔리 한 거 하시고, 주일날 예배 보러 가시고. 그러거든요.
1: 이야기가 굉장히 버라이어티 안해졌네요.
0: 그렇죠.
1: 네.
0: 많이 바뀌었어요.
1: 많이 바뀌었어요.
0: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가냘픈 동아줄 하나가 저는 그게 결핍인 것 같아요. 내 외로움인 것 같아요. 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교회 부흥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 해서 더 숫자로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보다 그 마음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적인 부흥은 따라오는 결과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주님께 꼭 그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것 같아요. 보통 인간 세계에선 좋은 걸 줘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늘 저희의 상한 마음이나 결핍된 마음이나 단절된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2: 아멘.
0: 여러분, 우리 가을이 시작됐는데 혹시 누구는 이 가을처럼 풍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을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 더운 여름이 강한 습기가 그래서 불쾌한 마음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풍성한 마음과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to 입지영. I am Jennifer Clyde.
2: 자, 이번 주에 다뤄봤었던 주제 중에 아이들 학교에 데리러 가고 이렇게 또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반대로 부모님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1: Yes, my parents.
2: 거꾸로 이제 우리도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Uh-huh.
2: 자, 주제에 자주 신청해주신 김은정 청취자님 주제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좀 왠지 좀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런 말들.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철없는 생각들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면.
1: It's all my regrets.
2: 다 그렇죠. 뭐 어렸을 때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 당시 생각하면 좀 울컥한다. 아, 이런 거 영어로 잘 바꾸면 진짜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부모님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찡하다?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1: Yeah.
2: 오늘 사연에 전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가면 좋을지 좋은 대안들을 드려볼게요.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저는 일남일녀의 막내이자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영어로 좀 바꿔볼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2: 부모님 기준으로 영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늦둥이란 말이 영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 was born late, 늦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연결을 in my parents' lives. Parents' lives,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 좀 늦게 태어났다, 늦둥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parents의 apostrophe 위치를 조금 바꿔야겠네요.
1: It should be, since you're talking about both parents, it should be P-A-R-E-N-T-S and then apostrophe.
2: 자, 이 부모님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 소유격을 복수형태에서 만들어줄 때 parents에서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apostrophe를 밖으로 빼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을 때는 같은 음까지만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우리 늦둥이였다 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일남일녀 중 막내를 요 뒷부분에 붙여봤는데 이제 문장 구조가 중간에 as 같은 게 이제 생략하고 쓴 거예요. A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근데 이런 경우 as 같은 걸 그냥 없이도 그냥 곧장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좀 연로하시고 오빠는 나보다 11살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모님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꼭 알아두세요.
1: Get on in years.
2: Get on in years.
1: Get on in years.
2: 이게 덩어리로 하나의 표현입니다.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이거 통으로 외울게요. 저라면 그냥 외웠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조금 연세가 많아지시고 계세요.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다시 한번.
1: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10살 넘게 연세가 많으신 것이 좀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I can't stand. 과거형이죠. 여기서는 I couldn't stand. What does that mean?
1: I couldn't stand. I couldn't bear. I couldn't tolerate. Simply put, you're saying I really did not like it.
2: 싫어했다는 얘기죠.
1: 참을 수가 없었다.
2: I can't stand that smell. I can't stand that noise. 자, 이렇게 하면 stand가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참다 의미니까 참기 힘들었다, 즉 좀 싫었다는 걸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요.
1: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2: When I was a little kid.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Okay?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그러니까 커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좀 볼 표현이 It has begun to dawn on me. D-A-W-N.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 Okay. Dawn 하면 막 해가 뜨기 시작할 때잖아요.
2: Okay.
1: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쫙 해서 떠오를 때 When you come to realize something, when you come to like really feel or understand something.
2: 서서히 깨달음이 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상당히 좀 개성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t has begun to dawn on me.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쓰면 됩니다. 의문사로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딸 기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에 대해서 내가 서서히 깨달음이 오고 있다. 이런 말.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How가 양쪽에 다 붙은 겁니다. How hard, 그 다음에 how precious. 이걸 붙인 형태의 문장 구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But as I grow up,
1: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당시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 좀 한심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2: 한심스럽다 그냥 stupid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 좀 아니었다라고 할 때 I realized that I was stupid. 그러면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자조적인 어떤 어감으로 쓸 수는 있어요. 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 또 다른 표현 있죠?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그대로 계속 읽어보세요. I have come to realize. I have come to realize. 뭔가 실감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자, 철없는 생각은 immature thoughts 하면 됩니다. S 붙이시고요. 한 번 더요.
1: Immature thoughts. Immature thoughts.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Lump is like a blob of something.
2: Okay.
1: 무슨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덩어리 같은 게 걸린다, 울컥한다라는 말이에요. Just as if you're in a just... I don't know, break into tears and just cry.
2: 그러니까 막 울컥할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1: And it hurts, you know?
2: 막힌 느낌. 자, 이거 외울게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가끔 내가 울컥해요. 뭐 하면, 뭐 그 노래 들으면 울컥한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when I listen to that so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So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한 살, 두 살 이렇게 더 먹어갈 때마다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단순히 부모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1: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2: 내가 어리고 철없던 시절에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냥 쉽게 가면 I am regretful or I feel regretful 이렇게 형용사 처리하셔도 되는데 후회가 좀 가득하다 의미로 강조하시려면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 I am filled with regret.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2: 그렇죠. 거기 over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후회감이나 어떤 행복감을 느낄 때 over를 주로 씁니다. 그것은 관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이런 전치사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인 우리한테는. 자, 이어갈게요.
1: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Mm-hmm. When you resolve to do something, you have the strong determination, a firm determination to do something. 하고야 말 거야. 약간 이렇게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2: 다짐하다. Mm-hmm. Okay.
1: So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Mm-hmm. 더 잘 해드리는 거죠. Mm-hm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동안을 mm-hmm. 말하는 거죠.
2: Alive는 지금 살아계신 거고, well은 yeah. 건강하신 거거든요.
1: You can also say while they're still around.
2: Okay. 아직 살아계실 때.
1: Yeah.
2: While they are still around. 이것도 괜찮고. 자,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영어 어순은 alive and well이 맞습니다. Well and alive라고 잘 안 해요. 이건 fixed 된 어순입니다. Resolve to, 다짐한다. 꾸준히, 뭐 끊임없이.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 그냥 별거 없어요. Be better to them. 뭐한 동안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이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1: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2: 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심경을 영어로 표현한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your parents. I was born late in my parents' lives, the youngest of one son and one daughter.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To be honest, I couldn't stand that my mom and dad were 10 years older than the parents of my friends when I was a little kid. But as I grow up,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hard it must have been to raise me and how precious my parents are. I've come to realize that those immature thoughts were stupid. As my parents and I grow older,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them. I am filled with regret over hurting them when I was young and immature. I constantly resolve to be better to them while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1: 패턴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고요.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가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Getting on in years. 자, 이 표현은 주로 현재 진행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getting on in years 이렇게 연습하실게요.
1: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now, and my brother is 11 years older than I am.
2: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시고 계시다 그럴 때, My parents are getting on in years. Getting on에 힘주시고, 우리 고양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1: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2: My cat is getting older.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1: My cat is getting older. My cat is aging.
2: 그렇죠.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1: 맞아요. 네.
2: My cat is getting on in years. 너무너무 세련된 영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아직도 등산을 정말 즐기신다.
1: My dad is getting on in years, but he still enjoys hiking.
2: Okay? 그 다음에 뭔가 깨닫게 되다, 서서히 뭔가 느끼게 되다라고 할 때 dawn on someone. dawn을 동사로 쓴다는 게 특이합니다.
1: It has begun to dawn on me how precious my parents are.
2: Dawn on me 해서 그 생각이 드는 주체가 그 뒤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것임을 머지않아 좀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1: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2: 뭘 하다가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딱 그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It soon dawned on us that we wouldn't finish on time.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먹는 것도 까먹잖아요.
1: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2: 앞에는 과거 시제, 뒤에는 과거 완료 시제죠. 순서가 대각어니까 뒤에는. 한 번 더요.
1: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2: It dawned on me that I hadn't eaten all day.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 울컥하다입니다. Get a lump in one's throat.
1: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my parents.
2: 부모님을 뵙기만 해도 울컥할 때가 있다. 한 번 더요.
1: I sometimes get a lump in my throat just from seeing my parents.
2: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좀 목이 메였다. 비슷해요.
1: I got a lump in my throat as we said goodbye.
2: 과거 시제로 우리 이제 안녕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목이 메여왔다. One more time.
1: I got a lump in my throat as we said goodbye. 네,
2: 이렇게 일상 회화 문장으로도 바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Great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4: Yes, me too.
3: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4: I'm sure they must.
3: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4: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2: 자, 부모님을 해외여행 꼭 보내드려야겠다. 코로나 끝나면 그런 대화입니다. Okay?
1: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2: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1: Yeah.
2: I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On 동그라미 치실게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전치사는 이거 하나만 써야 됩니다. One more time.
1: Next year, I really want to send my parents on a trip overseas.
2: Mm-hmm.
1: Yes, me too. 나도 그래. They say they miss the days before the coronavirus when they could travel.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막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 때가 참 그립다라고 하시더라.
2: 그립다.
1: They miss the days.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2: 어디 좀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Can you recommend? 자, recommend 발음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세요. Recommend 뒤에 강세고요. 앞에 발음 연습 두 번만 해볼게요.
1: Okay. C 발음을요. 크로 하지 마시고 끄로 해보세요.
2: 끄.
1: Recommend.
2: 불 끄다 할 때 끄요.
1: 네.
2: Recommend. 한 번 더.
1: Recommend.
2: Recommend.
1: Recommend.
2: Okay. 이걸 가끔 recommend라고 읽으시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Recommend. Okay, you can recommend a good spot. Can you recommend a good spot where I could send them? 보내드릴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1: A few good candidates do come to mind.
2: Come to mind?
1: Come to mind. 생각나다.
2: 떠오르다?
1: Yes.
2: Okay. Come to mind. 이것도 수고합니다. 떠오르다. 몇 군데 괜찮은 후보지가 떠오르네요. A few good candidates come to mind. 자, 선거에서 후보도 candidate이라고 하지만 뭐 후보지 같은 것도 candidat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Come to mind 요거까지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78페이지에 5개 영장 문장은 매일 꼭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2개는 여러분이 올려주세요. 입지영 숙제방에 1번 문장과 5번 문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책에 그대로 실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도 보내드립니다.
1: And that's it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썬킴이 쓴 썬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멕시코전을 열흘 앞두고 상대국 멕시코에 대해 알려주러 나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비바 멕시코. 멕시코 만세란 말이죠. 지금
1: 멕시코전을 열흘 앞두고 리바 메이코.
2: 잘 싸워보자 이 얘기죠. 네.
1: 멕시코 만세라면서요.
2: 아, 왜냐면 오늘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독립 기념일이 이제 9월 16일인데 그때마다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비바 멕시코.
1: 아, 리바요? 비바예요?
2: 비바.
1: 아, 비바.
2: 비바.
1: 비바.
2: 비바 멕시코.
1: 비바 멕시코.
2: 그 대한독립 만세랑 똑같죠. 그 얘기를 약간 살짝 오늘 해보면 어떨까?
1: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죠. 멕시코, 멕시코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미국의 영토인 게 당연해 보이는 뭐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사실 원래는 전부 멕시코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멕시코 독립 이후부터 미국 텍사스 전쟁까지 지금의 북미 지도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썬킴 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역사 1탄에서 저희가 고대 문명이었던 아즈텍 제국의 시작부터 스페인에 의해 몰락한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은 그 후에 스페인 지배를 얼마 동안 받게 됩니까?
2: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죠. 1821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해서 뉴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스페인이 합니다.
1: 네.
2: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텍사스,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 가면 지명들이 다 스페니쉬예요.
1: 산으로 시작하는.
2: 산디아고, 산프란시스코.
1: 뭐, 포퍼스크리스티 뭐 이런 거.
2: 그렇죠. 네. 뭐 로스 캘리포니아 자체가 스페인어니까 칼리포니아. 그러니까 지금도 멕시코 바로 밑에 보면 바하 칼리포니아라고 저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시엔다, 라시에나가, 라브레아 다. 특히 LA 가시면요.
1: 예, 예, 예.
2: 다 길 이름이 스페인어예요.
1: 그렇군요.
2: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원래는 스페인 땅, 멕시코 땅이었다 이 말이죠.
1: 그렇죠.
2: 예.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1: 예.
2: 자, 일단 스페인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스페인 통치자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1: 네.
2: 페닌슐라르.
1: 페닌슐라르.
2: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반도. 그치,
1: 페닌슐라가 반도죠.
2: 반도. 예. 그러니까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페닌슐라르.
1: 네.
2: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이요.
1: 네.
2: 아, 그리고 크리오요.
1: 크리오요는
2: 스페인인들인데 여기 식민지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1: 아, 네. 그게 크리오요.
2: 크리오요. 메스티소 또는 메스티조라고 하죠.
1: 네.
2: 이거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
1: 아, 네.
2: 네.
1: 네.
2: 철저하게 차별을 합니다. 가장 권력을 쥐었던 이들은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페닌슐라르요. 그리고 크리오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이죠.
1: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스페인인인데 거의 멕시민지에서 태어난 거죠.
2: 출생지만
1: 예, 그렇죠.
2: 지금으로 치면 멕시코인 거죠.
1: 네네네.
2: 그렇지만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그 메스티조는 말할 것도 없고
1: 그렇죠.
2: 혼혈은요.
1: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2: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뭘 운영하냐면 그 아시엔다라고 해서 하시엔다라고도 하고 대농장이거든요.
1: 네.
2: 이걸 운영하면서 이제 그 메스티조 원주민들을 다 그 노동자로 이제 착취를 해요.
1: 네.
2: 요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가장 큰 불만은 이제 메스티조 원주민들이었죠.
1: 네.
2: 원래 우리 땅인데 네. 너희들이 와서 뭐하냐. 그리고 못지않은 불만은 크리오요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멕시코에서 태어났냐? 아빠 엄마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나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왜 페닌슐라로 너희들은 자, 너 출생지가 그쪽이라고 해서 차별하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쭉 이어져요.
1: 예.
2: 이 압력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제 몇백 년 쭉 이어지는데,
1: 네네.
2: 아, 결정적으로 모든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 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한번.
1: 왜 난리가 납니까?
2: 1808년에
1: 네.
2: 스페인 왕위 교체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1: 왕위가 교체됩니까?
2: 왕위가 교체가 돼요. 당시 스페인 왕가는 부르봉 왕조라고 해서 어. 어? 부르봉 왕조?
1: 프랑스 쪽인가요?
2: 프랑스 쪽이요? 프랑스 맞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예. 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루이 14세가 예. 까를로스 아, 그 2세라고 스페인 왕이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 계통이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1: 예.
2: 근데 그 루이 14세 부인이 네. 그 합스부르크 왕가이면서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1: 아 예. 예.
2: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런 말하죠. 어이 그러면 어차피 왕될 사람 없으니까 내 손자 어? 합스부르크 왕가고 어. 내 부인은 또 스페인 공주잖아.
1: 그렇죠. 예.
2: 우리 손자 그냥 스페인 왕 시켜.
1: 아.
2: 그래서 앉혀버려요.
1: 예.
2: 물론 그것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과 뭐 전쟁도 벌이는데
1: 예, 예, 예.
2: 그때부터 스페인 왕가는 프랑스의 부르봉, 어. 부르봉 왕조가 쭉 이어져요.
1: 네네. 네. 그랬는데.
2: 그랬는데 네. 1808년 이 까를로스 4세라는 국왕이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1: 예.
2: 나라 경영을 진짜 못합니다.
1: 못했어요.
2: 못했어요. 예. 그때 나폴레옹이 와서 이런 얘기하죠. 아,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1: 네.
2: 페르난도 7세라고.
1: 네.
2: 아빠가 왕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멕시코 식민지에서도 막 지금 봉기가 일어나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아빠 왕로 똑바로 하십시오. 야, 너 아들 많이 컸다 너.
1: 네.
2: 어떻게 아빠한테 이래요. 아빠 불러라. 아들 네가 팍 그냥.
1: 어, 부자 간에 약간 갈등이.
2: 카를로스 4세라는 이제 페르난도 7세 아, 이 아들과 아빠 사이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1: 예, 예.
2: 잠깐만 내가 중재를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요.
1: 누굽니까?
2: 나폴레옹 들어옵니다.
1: 아, 나폴레옹이.
2: 예. 야. 어차피 나 다 우리 프랑스 계인데 너들 왜 싸우냐.
1: 아.
2: 그러면서 프랑스 국경 도시에 왕과 아들을 불러요. 진짜로.
1: 예, 예.
2: 부른 다음에 각 방에 넣어요.
1: 예.
2: 그런 다음에 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1: 네.
2: 야. 너 아빠한테 덤벼? 너 그 반역죄야, 임마.
1: 아, 학교 교실에서 하듯이 그래.
2: 예, 예.
1: 선생님들이 화해시키듯이.
2: 아, 그러니까 예. 이미 이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빠를 몰아내고 왕이 아들이 페르난도 7세로 그 즉위를 한 상태였어요.
1: 네네.
2: 아들 이리 와봐. 야, 너 아빠가 그러면 너 반역죄야. 왕위를 내놔.
1: 네.
2: 좋은 말할 때.
1: 네.
2: 그냥 내 누구인 줄 알아? 나폴레옹이야. 띵띵띵띵 하면서.
1: 예.
2: 그 아들내미가 왕관을 건네줘요.
1: 네네.
2: 확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왕관 들고 옆에 있는 방에 이제 아빠한테 가요.
1: 네.
2: 아빠 문 열어. 왕관 갖고 왔는데
1: 아, 네.
2: 당신이 왕 노릇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어? 예. 이 꼴이 난 거라고. 아 이봐 그 왕관 나한테 줘.
1: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역시.
2: 아니, 그, 아빠는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 내놔. 그럼 누가 왕이 되는데요?
1: 예.
2: 형! 형 일로 와!
1: 예.
2: 나폴레옹 자기 친형을 불러가지고
1: 친형을 왕으로
2: 친형을
1: 앉히려고?
2: 친형을 호세 1세인가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버려요.
1: 야 뜬금없다.
2: 뜬금없죠.
1: 예.
2: 이 소식이 누에바 에스파냐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식민지에
1: 예?
2: 들어간 거죠.
1: 예.
2: 본국 개판이다.
1: 어. 아. 그게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나요?
2: 요때가
1: 네.
2: 그 페닌슐라르가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를 억압 탄압 착취했던 게 그게 다랬던 상황이거든요.
1: 네네.
2: 본국이 저렇게 지금 개판인 지금 어떻게 보면 멕시코 총독도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근데 국왕이 지금 없잖아 지금요.
1: 예.
2: 뭐 지금 나폴레옹 친형이 왕으로 왔다고
1: 그렇죠,
2: 하니까
1: 그렇죠. 예.
2: 그러면 지금 총독 제도 자격이 없는 거라고.
1: 아 정당성이 없다.
2: 정당성이 없다.
1: 예.
2: 그러면 이 기회에
1: 네.
2: 우리 크리오요가 주축이 돼가지고 뒤집어 엎자 우리.
1: 메스티소나 인디오들도 다 도청을
2: 그렇죠.
1: 하나요?
2: 메스티소
1: 예.
2: 너희들들
1: 예.
2: 너희들도 억압 받았지.
1: 예.
2: 우리가 스페인 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쫓아버리고
1: 예.
2: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라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 독립운동인 거네요?
2: 독립운동이죠.
1: 그렇죠.
2: 그랬더니 멕시코에 와 있던 스페인 본토에서 온 친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1: 아니요.
2: 예. 이것들이 지금 본국이 지금 삐삐이라고 어디 지금 덤비는 거냐고.
1: 예.
2: 야 체포해 탄압해.
1: 아 그래요?
2: 독립운동 디귿자도 꺼내지 마.
1: 예예예. 예, 예.
2: 아
1: 그러면 뭐 전쟁 일어나나?
2: 네?
1: 예.
2: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투로 비데라는 아 그 스페인 사령관이었어요.
1: 이투로 비데요?
2: 네. 예. 왜요?
1: 좀
2: 비대?
1: 조남이 좀 청결해가지고.
2: 아, 청결하죠, 진짜요.
1: 예, 예, 예, 예.
2: 물 걱정을 마세요.
1: 스페인 사령관이에요.
2: 예, 예, 예. 이트로 비대가
1: 네.
2: 탄압해!
1: 네.
2: 탄압해! 가 된 거예요.
1: 예.
2: 근데 이 민중의 투쟁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 민중 투쟁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면요.
1: 누굽니까?
2: 미겔 이달고 신부라는 신부였어요.
1: 신부님 미겔 이달고.
2: 네, 이달고 예. 신부님이에요.
1: 네네네.
2: 저 이달고 신부님도 크리오요예요.
1: 아, 크리오요고. 예.
2: 저 신부님이 네. 돌로레스란 지방에서 이제 신부님을 하셨는데
1: 네.
2: 아니, 잡아 좋다. 자, 지금 본국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삽시다. 메스티조 일로 와요. 그래서 농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께서 네.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 합시다. 해서 대농장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본국에서 온 아이들이 누구 맘대로 농장을 만들어 예, 하시엔다를
1: 예.
2: 야 이달고 신부님 만든 신부가 만든 저 농장 압수해. 네. 그랬더니 이달고 신부님이 이거 우리가 이게 뺏길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예. 우리도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1: 예.
2: 들고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1810년.
1: 네.
2: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 왕이 그 사건.
1: 네.
2: 있은 후 2년 후에.
1: 네.
2: 1810년 9월 16일. 아까 말씀드렸던.
1: 기념일. 예.
2: 그 돌로레스에 있는 성당에서 종을 치게 시켜요.
1: 종을 쳤다.
2: 종을 치면서. 네. 그때 얘기했던 게 Viva Mexico예요.
1: 멕시코 만세.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2: 들고 일어납시다.
1: 우리가 언제까지는 핍박당할 겁니까?
2: 그렇죠. 그러면서 멕시코 11년 동안의 멕시코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1: 아, 11년 동안 독립전쟁이 이어져요?
2: 그 이달고 예. 신부님이 돌로레스에서 그 독립의 종을 치신
1: 돌로레스의
2: 다음에
1: 외침이라고 한대요.
2: 외침이라고 예. 하죠. 실질적으로 독립을 따낸 것은 1821년이니까 예. 11년 걸린 거죠.
1: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나 보네요.
2: 그렇죠.
1: 예.
2: 하여간 물꼬를 뜬 거는 이달고 신부님의 돌로레스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1: 네.
2: 지금도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은 9월 16일입니다.
1: 그리고 이제 마침 1820년대 들어서 스페인 본국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요.
2: 그렇죠. 네. 일단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쫓겨나요.
1: 네.
2: 스페인 국민들도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폴레옹은 가서 그냥 말이나 타시라고 네임 클로바나 주우시라고
1: 네.
2: 그래서 나폴레옹과 형이 쫓겨납니다.
1: 호세 1세도 쫓겨났어요.
2: 네. 예. 그러면서 페르난도 7세가 다시 권좌를 잡아요.
1: 예.
2: 약속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1: 네.
2: 아이고 왕관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통치를 잘하겠습니다. 뭐 신헌법도 만들고 뭐 통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1: 네.
2: 라고 할 줄 알았지? 이놈들!
1: 아유, 예.
2: 이러면서 더 탄압을 해버리죠.
1: 아버지 때보다
2: 더 심하게.
1: 더 못났구나, 예.
2: 이때가 스페인의 최악의 흑역사 시대예요. 페르난도 7세가 암군이에요.
1: 네.
2: 진짜 암군이에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장교들이, 아니, 저기, 약속한 거 지키셔야죠. 아니, 뭐, 헌법도 만들고 입헌 군주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예.
2: 라고 하면서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1: 그러니까
2: 이른바 자유주의.
1: 네.
2: 우리도 헌법 만들고 민주주의 합시다.
1: 네.
2: 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1: 예, 예, 예.
2: 이것이 자유주의 혁명이었어요.
1: 예.
2: 이때부터 스페인은 진짜 나락 떨어져요. 우리 피디판자님이 페르난드 7세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1: 저는 누구라고 하면이라고 할 때 항상 못된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해요.
2: 아니 뭐
1: 자꾸 덫을 놔.
2: 아니,
1: 예, 예.
2: 아니, 그럴 때서 잘 헤쳐나가셔야죠.
1: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2: 회개하겠습니다.
1: 페르난드 네. 7세라면
2: 맞습니다.
1: 예, 회개하겠습니다.
2: 그런데 이 페르난드 7세가
1: 네.
2: 그 1821년이면 나폴레옹이 몽락한 다음에 다 빈체제 기억나시죠?
1: 빈체제.
2: 각 예. 왕국이 다시 왕이 살았어.
1: 그랬죠.
2: 민주주의 미음자도 꺼내지 마.
1: 예.
2: 왕국이 좋은 거야.
1: 예.
2: 그냥 왕국 만세. 페르난도 7세가 전화기 좀 돌려봐.
1: 네.
2: 왕국들한테 저기요 또 민주주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SOS를 각 왕국들에게 친 거예요.
1: 그래요. 예.
2: 야야야야야 그 저 스페인에서 또 민주주의 뭐 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각국에서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1: 예.
2: 이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혁명을 이제 진압을 해요.
1: 예.
2: 이거를 딱 보고 있었던
1: 네.
2: 멕시코에서
1: 멕시코에,
2: 아까 이 독립 투쟁의 진압을 누가 했다고 했죠?
1: 아까 그 사령관이요.
2: 사령관
1: 비대 선생님.
2: 비대 선생님.
1: 예예예. 예, 예.
2: 이투로 비대.
1: 네.
2: 이투로 비대.
1: 네.
2: 갓. 진짜 약은 사람이에요.
1: 네.
2: 야, 이거 딱 보니까 본국은 지금 완전 진짜 개판 5분 후고
1: 네.
2: 지금 그 이달고 신부님은 일단은 그 독립 투쟁을 실패하신 다음에 잡혀가지고 예. 처형당하십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어쨌거나 십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몰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비대 선생님께서 네. 독립군과 손을 잡습니다.
1: 독립군과 손을 잡았다? 갑자기?
2: 잠깐만, 잠깐 총 내려라, 총 내려라. 뭐, 왜, 너 지나고 사는 건 아니야?
1: 그렇지.
2: 아, 이제 아니야. 아, 그래.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나? 어? 자. 네네. 우리 손 잡고 예. 본국과 연 끊고 우리만의 우리 독립국 만들자.
1: 아유. 자기가 여기서 그냥 기득권으로 살고 싶어서.
2: 그러니까요. 아. 독립군은 또 손을 잡아줘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조건을 건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네. 네. 국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한다.
1: 네.
2: 그리고 우리는 그 스페인 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국이다.
1: 네.
2: 세 번째가 뭐였냐면 왕국하자.
1: 왕국을 하자.
2: 그럼 왕을 누구 시키냐?
1: 자기?
2: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1: 어, 예.
2: 스페인 왕족 중에 한 명 데려오자. 어. 부르봉 왕족 가운데서.
1: 아, 그래요? 그 의미가 있나? 예.
2: 그래서 일단은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이트로 비데와 독립군과 손을 잡고
1: 예.
2: 그 1821년에 예.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1: 예.
2: 그리고 본국이 연락한 거죠. 우리 예. 독립했습니다. 왕족 하나 보내주십시오.
1: 예.
2: 죽을래 너희들? 나! 우리 조카 못 보내. 그럼 조카 옆에 있는 조카 사촌이라도 네. 못 보내. 나 안 가. 해요.
1: 네.
2: 그랬더니 이트로 비데가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낸 거죠. 야, 본국이 연락해봤더니
1: 안 보내준대.
2: 안 보내준대.
1: 아,
2: 아 내가 그럼 황제할게.
1: 비대왕.
2: 비대왕. 아, 비대. 나는 비대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1: 안 되세요. 마이클이 항상 인기이기 때문에. 네.

0: 이 산타 아나라고 네. 무려 멕시코에서 대통령을 11번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산타 아나가 군인이었는데 야야야 예. 기껏 독립했더니 황제가 들어오면 뭐하냐라고 하면서 뭐 쿠데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쿠데타 또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 이 아우구스트 1세를
1: 네,
0: 추방시켜. 그때부터 산타 아나를 비롯해가지고 네. 완전 권력 투쟁이 들어갑니다.
1: 예, 그때부터 대통령제가 된 건가요?
0: 그때 그렇죠. 공화국이 됐긴 됐는데 막 쿠데타의 역쿠데타, 쿠데타의 역쿠데타.
1: 혼란의 연속이야.
0: 혼란의 연속이요. 예. 아우구스트 1세가 또 불쌍해요. 이 비대 선생님이.
1: 뭐 불쌍해요.
0: 쫓겨나거든요. 예. 유럽에서 이제 뺑뺑 돌다가 예. 스페인 본국에서 야, 너 배신자께서 왜 오셨냐.
1: 그게 박쥐의 말로입니다. 그게.
0: 그렇죠. 예. 어떻게 됐을까? 예. 본국에서는 지금 유럽으로 도망간 그 비대 선생님. 네. 멕시코 땅에 도착하는 순간 처형이다. 예. 라고 일단 선포를 한 상태였어요. 네. 그걸 모르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요. 아. 돌아와서
1: 룰루룰루 하면서
0: 룰루비데 비데
1: 하고 있는데
0: 돌아오자마자 바로 출처입니다.
1: 아유. 또 그런 결말을.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멕시코 어쨌든 독립을 했는데 저 지금 저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금싸라기 땅들을 어쩌다가 미국에 내주게 된 거예요?
0: 자, 이제 미국사와 양가가 연결이 돼요.
1: 네네네.
0: 자, 미국이 이제 동부에 있는 13개 주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점점점, 명백한 운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가서 서쪽을 개발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쭉쭉 서쪽으로 개발하고 들어옵니다.
1: 네.
0: 근데 멕시코가 다 독립을 했을 때, 멕시코 시티 에만 사람들이 있었지 특히 북쪽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0: 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연락을 한 거죠.
1: 네.
0: 저기요 이민 좀 보내주시라고 오면은 세금 혜택 다 드리고 뭐 자치권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농장 일구고 사시라고.
1: 멕시코에서 먼저 미국 이민자들을 받았군요.
0: 특히 저기에 예. 있던 원주민들 네. 우리가 이제 부르시면 안 돼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예. 원주민들이 또 멕시코와 또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농장도 하시고 원주민도 좀 쫓아주시고 하십시오. 세금 면제입니다. 했더니 미국에서 서부 개척하고 있던 이들이 야 땅 준대.
1: 그렇죠. 예.
0: 가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텍사스로 우르르 다 몰려들어요.
1: 예예예. 예.
0: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1: 어떤 문제죠?
0: 멕시코는 노예제를 이미 폐지한 상태였어요.
1: 네.
0: 근데 텍사스에 들어왔던 미국인들은 당연히 남부에서 들어왔겠죠.
1: 예.
0: 노예제를 이미 하고 있던 농장주들이 들어왔거든요.
1: 네.
0: 야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빵주인은 우리가 아니야? 야, 흑인 노예들도 데리고 오라고. 야, 너희들 여기서 농사 지어. 네. 가 된 거예요.
1: 네.
0: 멕시코 정부는 노예제는 불법입니다. 멕시코에서는요.
1: 예.
0: 노예는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그럼 우리 농사 못 짓는다고.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러면서 자치권도 너무 강화돼서 거의 독립국처럼 유지를 하는 거예요.
1: 텍사스.
0: 텍사스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등장을 해요.
1: 지금 야구팀이잖아요.
0: 그렇죠.
1: 텍사스 레인저스.
0: 텍사스 레인저스가 당시에 거의 자치령 텍사스의 민병대였어요. 아유, 멕시코 공권력, 우리 못 믿겠다고. 우리 여기 텍사스는요, 우리가 자치 민병대가 통치하겠습니다. 치안은요.
1: 네.
0: 라고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걸 멕시코 정부가 딱 봤을 때, 야, 쟤는 멕시코 땅에서 와서 독립했냐?
1: 그렇죠.
0: 가 된 거예요. 예,
1: 달갑지 않죠.
0: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세금 내시고 네. 빨리 노예는 미국으로 돌려 보내시고
1: 네.
0: 슬슬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1: 네.
0: 아 그랬더니 텍사스에 와 있던 지금 텍사스는 그때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에요. 건너와 있던 미국인들은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라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멕시코 정부도 그때 멕시코 대통령의 산타 아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이 쫓아내자 얘들.
1: 쫓아내자 다시.
0: 그래서 6천 명의 멕시코 군을 이끌고
1: 예.
0: 방패 가 돌아가
1: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0: 텍사스로 가.
1: 아
0: 우리 땅이니까 멕시코
1: 예,
0: 땅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
1: 텍사스
0: 미국인들. 미국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1: 예예예. 예.
0: 한 요새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버텨요.
1: 예.
0: 그 요새 이름이 알라모 요새였어요.
1: 알라모 요새, 알라모 전투 들어봤어요.
0: 영화로도 있습니다.
1: 예.
0: 알라모 이게 많이 미화가 됐는데 알라모 요새는 멕시

0: 멕시코 땅이에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멕시코 정부 산타 아나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요.
1: 네.
0: 여기 우리 땅이니까 방 빼세요. 못 빼겠다. 끝까지 저항한다. 그래서 저한에 대략 150명에서 200명이 민병대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 멕시코군은 수천 명인데.
0: 6천 명.
1: 예.
0: 끝까지 저항하니까 예. 산타 아나 대통령이 이런 말 합니다. 항복은 없다. 다 사살하라. 그래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민병대들이
1: 예.
0: 알라모 요새에서 저항을 하다가 다 전원 몰살 당합니다.
1: 텍사스의 상징인 그 별 하나, 론스타도 저때 나온다던데요.
0: 그렇죠. 론스타가 외로운 별이잖아요.
1: 우리나라랑 사실 좀 악연이 있는.
0: 악연이 아주 깊죠.
1: 그런 그 실제 그 회사도 저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0: 그렇죠. 예. 론스타가 텍사스의 예. 상징이에요.
1: 네네.
0: 외로운 별이요.
1: 네.
0: 그러면 안 되는데 산타 아나 당시 대통령이 그 알라모 요새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걸 보고 텍사스에 있던 미국 거주민들이 열받은 거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외친 게 그거요.
1: 예.
0: Remember Alamo. 번역을 하시면
1: 알라모를 기억하세요. 하자.
0: 존댓말 아니겠죠?
1: 알라모를 기억하자.
0: 기억하자.
1: 예.
0: 이게 뭐랄까 구호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언제까지 우리가 당할 것인가?
1: 예.
0: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다.
1: 예.
0: 알라모에서 희생된 우리 동료들을 잊지 말자. 된 거예요. 잊지마자 알라모.
1: 네.
0: 이거가 이제 서부 시대 때 이제 영화 할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미화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알라모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러네.
0: 방을 안 뺀 것.
1: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0: 확실히요. 네. 여기에
1: 어쨌든 일종의 텍사스 독립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0: 시작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당시에 그 텍사스 미국 거주민들을 이끌었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휴스턴.
0: 휴스턴이라고 하면 지금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죠.
1: 그렇지요. 예.
0: 그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다 모여. 우리가 멕시코군을 몰아내고 예. 우리가 독립하자.
1: 네.
0: 라고 치고 내려와요.
1: 예.
0: 이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요.
1: 야. 자, 뭐 이런 역사 때문인지 북중미 최고의 스포츠 라이벌전 가운데 하나가 또 미국 멕시코의 뭐 축구 경기라고 하는데요. 2026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두 나라의 또 맞대결이 성사될지 또 그렇게 또 짜여져도 굉장히 꿀잼일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역사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야, 뭐요? 왜 말을 못해? 인사하시면 되는데 말을 못하세요.
0: 아, 인사?
1: 예.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 멕시코 말로 하려고 그랬죠. 네. 스페인 말로.
0: 예, 네,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gracias.
1: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한국 직장인들이 시청하기에는 극악의 조건이긴 하지만 막상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더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고요. 이번에 텍사스주에서도 댈러스와 휴스턴 두 곳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진출해서 32강에서 B조 2위 팀과 만나서 이기면 16강을 휴스턴에서 치르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B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해볼만하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휴스턴에서 16강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오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야! 안녕하세요. MC 송근우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2: 네.
1: 네. 아, 얼굴들이 너무 밝고 좋습니다. 자, 활기가 넘친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오늘도 남과 북 통일가족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오차유에 출연해주시는 우리 김상배 목사님 계신데요. 반가운 얼굴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3: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야고비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을 기뻐하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아,
3: 그랬어요. 오늘 기뻐하신 모습들을 뵈니까 모두 다 하나님 얼굴이잖아요.
1: 이야.
4: 너무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사랑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탈북 가족 새 얼굴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수연 씨, 네,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2008년 자유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이소연입니다. 북한에서 군생활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부대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탈북 여성들과 함께 NGO단체 뉴코리아 여성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와! 군인이시라.
6: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1: 그렇죠.
6: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군생활 군인이셨다고요?
5: 네, 제가 17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북한에서 가장 큰 정치적 명예 조선노동 당원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6: 자원해서. 네. 자원하셔서.
1: 그랬던 우리 이순 씨가 과연 오늘 어떤 반전 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순 씨의 이 이야기 과연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주제부터 알아봐야겠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6: 너무 추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영하 5도래. 영하 5도. 이런 날은 고깃떡이 딱인데.
7: 야야야, 이 추운 날씨야 이게? 야, 내가 이 군에 있을 때 말이지, 한겨울에 홈쇼를 깨고 들어와서 목욕하고, 네. 그 운동장 있잖아, 이게 뛸 때 군화 벗고 맨발로 한 10km는 뛰었어.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게 떡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이, 뭐가 춥다고 이렇게 난리야, 참말로.
6: 아, 진짜? 군인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쭉 뻗고서 살고 있구나.
7: 그럼, 그럼.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군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 충, 충, 충성!
6: 가게 제대로 잡혔다.
7: 그럼!
6: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 군대 생활 백성 빠밤.
1: 아, 역시 우리 오자유의 자랑이죠. 자랑. 남북극장 정말 잘 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숨어있는 북한 말 과연 들으셨나요? 어떤 말이 숨어져 있었는지 한번 우리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8: 네,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고깃떡이라는 말이 고깃떡, 나왔는데 고깃떡. 사실은 고깃떡이라는 말이 오묵이에요.
1: 근데
8: 사실은 고깃떡 있잖아요. 저희 아마 지금 자라나는 북한 새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북한의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고깃떡을 생산하는 걸 조선기록영화로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맛이 있진 않다.
5: 고깃떡이 정월이나 북한에서 흔하게 나던 생선으로 하다 보니
8: 비려요.
5: 비린내가
6: 비린내.
8: 맞아요.
6: 못 먹지 빌면.
5: 근데 대신 먹으면 다음 끼가 생각 안 날 정도로
8: 든든해요.
1: 든든하게. 아, 든든한데 맛은 좀.
8: 네.
1: 고깃떡, 고기라고 하는
6: 게 나도
1: 어묵이라고 하는
8: 순수 우리 말.
1: 생선이잖아요.
8: 고깃떡.
1: 또 다른 우리 북한 말 있었습니다.
9: 네, 아까 떡살이 박혔다.
1: 떡살.
8: 불은 살입니다. 뭐 열심히 막
2: 운동하면 여기에 박히잖아. 그래서 저희 오빠도 막 이거 한때 막 이거 철봉을 하더니 떡살이 박혀서 면도칼로 잘라내더라고. 네, 여기도 박히고.
9: 그냥 여기
1: 팔
9: 거지.
1: 주먹질 막 해야 되니까.
8: 그렇죠. 아니 묘한 사람들은 다 떡살이 있어요. 손이고 다리고.
1: 그래요.
8: 왜냐면 모든 건 떡살이라고 안 하죠.
1: 본인들은 뭐라고 해요?
10: 본인들은 떡살이라고 안 하고 손이 칼이라고 안 하고.
9: 아, 칼.
10: 네. 여기에 떡살이 질 정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칼로 이걸로 저걸
9: 이걸 다르시네.
1: 아니.
9: 깨고 들어가서 훈련하셨다고 이거는 저희가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지만 서현 씨는 어떤 헛된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10: 사실 제가 맡았던 임무가 서해 5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청와대 그다음에 뭐 계룡대 본부 이런 곳을 먼저 정찰하는 임무였습니다.
1: 아~
10: 그래서 정찰조하고 저희가 먼저 유사시에 침투하는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1: 아,
10: 저희가 12월 1일 동계훈련 들어가는 겨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일주일 견디기.
1: 아,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셨다?
9: 일주일 견디기.
1: 가련이 가련된 몸으로.
9: 그러니까요.
10: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찰병들이 가상 작전을 하면
1: 네네네.
10: 저희가 같이 그 안에서 견디면서 통신으로 포사격을 유도하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2: 포사격을 날개로
10: 맞아요. 포사격을 날개로
2: 네.
10: 그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9: 우와.
10: 5일 동안 들어가 있고 잠도 안 자면서 3일 동안 흥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 안 나게 밥 지어 먹어야 되고 네. 추워도 악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연마다 했었습니다.
1: 야, 흥미 진진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런 정찰대인데 남한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하기 위한 엄청난 훈련을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3: 네.
1: 바로 남북 군대 생활 백서입니다.
9: 맞아요.
1: 아, 아마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북한 군인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3: 네.
1: 그 파병 이야기부터 다양한 군대 생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텔레그램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9: 어머!
2: 와!
1: 저게 지금 보이는 북한군이라고 네. 표식을 하는 그런 네, 화면이고 그렇게
9: 아, 네.
1: 딱 봐도 북한군이잖아요.
2: 드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고 네. 바로 밝히는.
1: 아, 그런
9: 고배질을 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1: 저런 식으로 이미 추적을 다 하고 있는 거고,
9: 아.
1: 네.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영상을 통해서, 아,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 중 최소 100여 명이 전사를 했고요.
9: 아이고.
1: 또 부상자만 천여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네.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21세기잖아요.
9: 그러니까요.
1: 각종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9: 그러니까요.
1: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 정말 그 우리의 이웃, 내 옆집 동생 같은
9: 그러니까요.
11: 우리 북한의 청년들인데 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겁에 질려 있는 모습.
1: 그렇죠, 그렇죠.
11: 정말 이 전장에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아프고요. 사실 뭐 저보다 몇백 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9: 그렇죠.
11: 생각이 들어요. 저런 모습 보시면 좀 어떠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
8: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자식이 저는 막내 아들이 22살인데 한국에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내가 탈북을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 저 드론 밑에서 겁에 질려서 살아볼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히 저런 장면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아픔을 떠나서 그냥 이 몸에다가 소금을 뿌린 것 같은 막 이렇게 쩌릿쩌릿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9: 그쵸,
8: 그래서
9: 그쵸.
8: 가끔은 제가 일상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뭐 이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 아들이 옆모습을 보는데 내가 제일 일생에서 자란 중에 저 호박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구나. 저는 아들을 호박이라고 하거든요.
1: 네.
8: 그러니까 뭐 안 데리고 왔으면 그 북한 병사처럼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1: 네.
8: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픔을 떠나서 통곡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1: 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
2: 한 영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
1: 네.
2: 먼저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 먼저.
2: 북한 군에서 졸업하기 딱 직전에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아직 있으면 저기 갔을 겁니다. 네, 저희 반 친구들도. 야, 이게 내가 남자라서면 나도 북한에서 군대를 갔을 거고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1: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3: 글쎄 그 파병된 군인들을 그 폭군 군단이라고들 하는데 실제 그 전쟁에 투입될 만한 그런 훈련이 잘된 그런 병사들인지 참 의문이 돼요.
1: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예,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10: 아마도 러시아하고 북한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런 체계를 위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보다는 가장 훈련이 잘 된 특수 최정예 부대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이 부대가 역사가 뭐냐면 평안남도 덕천에 위치한 부대인데요. 기존에는 8군단이라고 했습니다.
1: 8군단.
10: 네, 8군단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주 그 몹쓸 짓을 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출격 사건이죠. 네, 네. 이 부대가 했던 겁니다. 아.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모체를 바꿉니다. 11군단으로 바꿔서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도 있고요. 여기에 아, 가면.
1: 별칭을 번개라고.
10: 네. 네. 그게 뭐 해상저격도 있고 경보병 여단도 있고 항공육전단도 있고 이 안에 네. 번개, 벼락, 우레로 이렇게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어, 최정예 군인들이 한 8만 정도로
1: 8만 명이요?
10: 네, 이 안에 있고요. 아마 보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상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이 대거 투입되지 않았을까.
1: 대략 몇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보세요?
10: 아마 그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12,000명 네, 정도로 네.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많은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9: 근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네. 그 북한군들이 드론을 되게 낯설어하고 네. 전시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저런 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8: 근데 사실 저는 군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 군 특수부대에 있던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화면을 봤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폭풍 군단 군인들 같진 않다. 화면에 보이니 왜냐하면 실제로 키나 네. 그 사람들의 골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보병 부대도 일부는 파견된 거보다 100% 폭풍 여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북한은 아무리 폭풍 여단이 돼도 북한이 드론에 익숙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런가요? 전쟁은 네. 드론으로 해가지고 목표물을 발견하면 네, 네. 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드론이 폭파하면서 사살하는 네. 그런 전법을 쓰기 때문에 북한 폭풍여당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그 드론을 막을 힘은 없어요. 1대1로 사람과 사람이 맞서면 어떻게 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당황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눈앞에 왔는데 눈빛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익숙하지 못한 군인의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폭풍 여단이 갔다고 해도 드론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망할 가능성이 크고 당황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1: 아, 맞죠. 처음 보는 거예요.
2: 저 영상 원본을 좀 찾아봤었었는데.
1: 그랬어요.
2: 네. 네. 저거를 이제 다룬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네네. 뭐야 얘네가 정말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구나 이거는 낮은 수준의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는 네네. 내용도 막 있었고요. 또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전혀 러시아군의 싸움과는 너무 다른 즉 드론전 현대전에 대해서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그렇지. 없구나라는 걸 진짜 우크라이나군이 막 얘기를 하면서 실제 따라가거든요.
1: 아이고. 아니 저는 아까워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군인들을 파병을 했을까? 분명히 북한에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에 또 걱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 하면 그게 경험이 될 수 있대요. 북한은 저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하더라고요.
12: 네. 북한이 네네. 드론을 대처 안 하고 내보낸 건 아니고요.
1: 네.
12: 안 알려준 거죠.
1: 안 알려준 거 일부러.
12: 그렇게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거기 갈까요?
1: 그러니까.
11: 그치. 네. 안 가지.
12: 그치. 안 알려준 것 같고 또 예전에는 그런 인적 피해 당하는 상황이 안 나오다 최근에 나오거든요.
1: 네.
12: 그 영병으로 끌려간 거는 꽤 몇 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얘네들이 특수부대면 산악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저쪽 크루스크 지역에는 완전 평바닥이거든요. 그 저런 훈련은 사실 받지 않아요, 북한 군인들이. 그리고 뭐 신체 조건 이런 것 때문에 태풍 군단이나 뭐 특수부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신빙성은 있지만 네. 북한이 지금 권한행군 겪으면서 신체 사이즈가 다 줄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반 병정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 군 훈련을 그렇게 강도 높게 안 받기 때문에 전장에 파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군인들 뽑은 건 맞아요. 그나마 그래야 총이라도 격발기라도 당기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는 영상들, 사진들 뭐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군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겠죠. 아무래도 이게 저 뭐 요즘엔 조작도 되고 막 하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영병으로 가 있는 군인들 봤을 때 그런 드론에 대한 거는 그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안 알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악에 관련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평지에서는 얘네들이 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꾸 숨잖아요. 매복하고 땅 타고 들어가 숨고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의 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거는 그냥 속수면 저걸 죽으라고 내보낸 거야.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윤아 씨가 얘기해 주는데 되게 현실감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8: 그러니까요. 근데 네. 실제로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국과 우크라이나 전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으로. 네.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해서 기사를 낸 걸 제가 어제 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뭘 하냐면 북한군 병사들이 좀비 같다 그러다.
1: 좀비요?
8: 그러니까 좀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한데 드론에 대해서 아예 그런 상식이 없는데도 네. 그 악착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 오게 되면 드론은 과학이잖아요. 네. 목표를 하면 거기에 꽂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 갔는데 그냥 죽으라고 뛰고 그 드론을 향해서 막 무지하게 뛰어가는데 자기네가 그걸 포격을 하면서도 뭐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하고 다르더라는 건.
1: 네, 이런 아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정말 빨리 멈춰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거운 희생도
9: 네, 맞아요.
1: 빨리 없어졌으면 네.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네. 기도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의 그 의도 속셈이 과연 무엇일까요?
13: 솔직히 네. 자기 아이들을 팔아서
9: 네. 그러니까
13: 돈벌이로 내보 세상에 어느 총알바지로 내보내면서 마음 편한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렇죠.
13: 이건 진짜 옛날에 어느 그 전설에 나오는 의붓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그래도 북한 주민 2,400만 명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1: 그렇죠.
13: 자기 아들들을 거기다 내보내면 안 되죠. 이건 아버지 얘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픈 게 그냥 덤벌이 목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1: 진짜.
10: 훈련할 때 그래요. 북한군이 인구 대비 120만이라는 굉장히 큰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뭐냐면 오로지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우리는 총과 폭탄이 되겠다라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당이 명령을 받고 내가 파견된 거예요.
8: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뭐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사회주의다. 하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평가하면 개인공화국이에요. 김정은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2,400만 명이 희생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게 되면 얻을 게 많은 거예요.
9: 그렇죠.
8: 왜냐면 북한 김정은이한테 군인들과 인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뭐 그냥 도구인 거예요. 자기의 집권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러시아가 지금 어때요? 군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러시아 군에서 입대만 하면 몇천 달러를 주고 그렇죠. 달마다 그렇죠. 몇백 달러 주고 네. 이러는 것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 러시아에서 제일 바쁜 건 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 가장 아픈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그런 건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개발 기술들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또 입장에서는 저 자강도 같은 데는 지하가 거의 다 이제 옛날에 68년도, 70년도 만들었던 자동보총이 그냥 썩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땅에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계속 지금 러시아로 보내잖아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무기를 순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민을 희생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많은 아들들이 그 전장에 많이 파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9: 진짜.
8: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2: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받고 보냈을까? 현재 북한에서 사실 제일 급한 건 먹을 거예요.
9: 그렇죠.
2: 아직 봄볕이 나지 않았음에도 가을 거지한 것이 남아 있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가격이 엄청 월등하게 올라갔고요. 돈대라고 하죠. 환율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불마주고 가기 시작해서 러시아는 밀이 엄청 많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을 아직 안 들여왔어요. 그러면 돈을 받았을까? 그것도 보이지 않고 뭐 받은 게 뭐 확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평양으로 미사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그 체계를 좀 어느 정도 받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고요. 나머지는 네. 돈으로 환산이 될 거잖아요. 사상자도 났으면 돈이 사실 엄청 많이 쌓일 건데 이 돈을 다 어떻게 쓸까? 저는 시리아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오지 않았을까? 김정은도 망하면 갈 데가 러시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돈을 받아서 이미 넣어놓지 않고 있을까? 본인의 비자금으로. 네, 물론 당사금이라고 하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종 그냥 비리 같은 것 숨겨져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9: 맞아, 진짜.
1: 사실 휴전이 된다고 하면 휴전 되기 전에 엄청 치열하답니다. 막바지에. 지금 이 상황에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서로 최고의 그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서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 정도로 화도 나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목사님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그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데
9: 맞아.
3: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단 말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전쟁도 불사해요.
1: 그렇죠.
3: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 욕심을 잉태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잉태할 만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1: 그렇죠.
3: 그 지도자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아닌 평화가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1: 네.
3: 이제는 평화의 마음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9: 맞아요.
3: 그들 마음에 평화가 임했을 때 전쟁이 멈춰질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2: 그러니까 전쟁을 멈춘 그렇게... 하나님이
3: 아, 그렇죠.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게 말씀대로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재림하실 때 기쁜 마음 우리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 이 철창 안에 갇혔다라는 아.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은
2: 네,
10: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목을 매자.
9: 어머, 어머,
2: 어머.
10: 사실 6살 아들을 북한에서 구했고요.
1: 아이고.
10: 네, 제 아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1: 이번에는요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이시죠 아까 이소연 씨 예, 지난 삶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군 복무까지 하셨으니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네
1: 근데 어떻게 탈북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10: 군대 가서 10년간 군 생활 하다 보니 당원도 됐고요.
3: 네.
10: 나름 또, 예. 그 할아버지 형제가 중앙당에 계시면서 저희가 65호 대상이어서.
1: 65호요? 네. 그게 뭐예요?
3: 뭡니까?
10: 그 명절 때마다 중앙당 선물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옵니다. 네, 내려오는. 그러한 가정에서 분명히 제가 자라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1: 네.
10: 갔다 오고 나니까 당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대책을 찾는 이 장마당 세대가 그냥 이게 그 딱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장마당에 가니까 약을 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약을 팔 때가 영어가 안 되니까 못 파는데
1: 네네.
10: 좀 배우신 선생님이 약을 팔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또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니까 간부 가족들이 와서 중매를 서서 결혼도 또 빨리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들 낳고 살면서 저도 장마당 경제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예, 한 3일 굶어보니까
9: 어머.
10: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예,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기다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아 떠나야 내가 살고 내 새끼 살리고 가족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1: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탈북 때는 중국에서 북송을 당하셨잖아요.
9: 어머,
1: 그렇죠.
11: 네. 그런데 북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셨죠.
10: 네. 네. 잡혀서 북송돼서 딱 가보니까 그냥 그날 먹을 메고 싶더라고요.
9: 아이고.
10: 속옷을 벗어서 먹을 메자.
9: 어머.
10: 네,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 2시, 3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이게 새벽이면 잠을 안 자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발견해서 우리 같이 여기서 살아남자.
1: 네네.
10: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감옥 안에 한 130명 정도가 있는데 네네. 모두 탈북했던 사람들.
9: 아~
10: 진짜 두 번, 세 번이 제일 적은 거고요. 다섯 번, 여섯 번 탈북한 분도 계시고 이왕 이제는 우리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9: 탈북공지에다
10: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가다 잡혔으면 여기로 가는 거다. 나는 중국에 어디서 살았는데 여기가 더 살기 좋더라. 한국에 가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다.
1: 네네.
10: 이런 것들이 안에서 계속 이게 모의가 되고 계획이 짜지고 하면서 그 열악한 감옥 생활이 이 탈북 두 번째 계획으로 인해서 견뎌지게 됩니다.
11: 네. 아,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야.
10: 네. 그래서 가자. 저 두 번째 탈북은 제가 정말 하루 만에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는데.
9: 하루 만에? 하루 만에요?
10: 네. 위자 여권 한 장 가지고 중국 단동에서 인천 여객 터미널 들어오는 배를 탔습니다.
9: 진짜 오시면서 여권도 검사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잘 통과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네요.
10: 딱 인천여객터미널 이렇게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이런 부르짖음이었는데 거기에 그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예, 정말 이 목숨줄이 잘 붙어서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늘 합니다.
3: 지금까지 그 소연 자매님을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혹시 있었는지
10: 사실 제가 그 감옥 생활하면요 그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9: 많죠.
10: 많아요. 이게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미친 짓 하고 있다.
9: 맞아요.
10: 근데 꿋꿋이 드러내놓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1: 그래요.
10: 임산부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 그 감옥 안에서 임산부는 진짜 저희가 막 이렇게 하대하거든요. 노동을 할 때 우리만큼 일을 못하고 하니까 정말 미워요. 어느 날 이 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자기 20며칠 날 나갈 거다.
1: 날짜를 딱 정해서?
10: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 자기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감옥 안에 철창으로 갇혀지는 안에서 어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10: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화재 막 이런 것들이 그 조짐이 있어서
9: 어머.
10: 바깥에 햇빛 조이기라는 걸 처음 전기문을 드르륵 드르륵 하는 전기문을 열어서 바깥에 내다 놓고 햇빛 조이기처럼 담벽에 서 있었는데 임산부가 뛰는데 누구도 백 몇 명이 못 봤다.
1: 진짜요? 눈을 확 가려버린 거다?
2: 8개월 임산부인데요?
10: 8개월 임산부.
9: 8개월이면
10: 누구도 그 임산부를 못 봤고 이 임산부가 그때 정말 20며칠 날 해서 진짜 나갔고
9: 우와.
1: 우와.
9: 응답 제대로 받은 분이신 거 맞네.
10: 한국에 와서 제가 인천에 간증 갔더니 거기에 딱 앉아있고
1: 만나셨어요?
10: 실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꼭 있었고 기적이라는 것은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일으킬 만한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9: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없는 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10: 만한 곳에서.
1: 예, 그렇죠. 있을 만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흔한데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11: 대단하네.
1: 참 정말 우리가 그래서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이소윤 씨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10: 제가 그
1: 아이고
10: 죄송합니다.
1: 아이고
10: 사실 네 6살 아들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6살 아들을 북한에 넣고 왔구나.
2: 아들 하나?
3: 예. 6살?
1: 10년 동안 참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아들이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네.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3: 아, 네.
1: 엄마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 아니 그러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1: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아마 엄마한테 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나봐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까지 잘 데려왔습니다. 데려왔고 이제는 저한테 오는 길만 남았었는데 돈을 받은 브로커를 시세만 다른 브로커가 개입이 되면서 그때 아들이 17살이었는데 오지 못하고
3: 예.
1: 북한으로 다시 북송이
2: 됐어요. 참.
1: 그 이야기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는데요. 사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저는
4: 그렇죠.
1: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17살 아들을 수용소에 보냈으니까 원망 중에 얼마나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이렇게 그 환상이 이렇게 어느 날 기도 중에 오는데 이렇게 덮포자락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환상을 눈앞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부족한 저한테로 돌리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 길 또한 분명히 열어주실 아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 아멘.
3: 우리가 그렇게 다시 꼭 두 분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4: 아멘.
3: 다 같이 눈물 흘리시고
4: 다 같은 마음이시니까
3: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들 가족이
4: 그러니까,
3: 네, 그러니까요.
2: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식들을 놓고 나 혼자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네네. 마음에 큰 부담감이
4: 그쵸,
2: 있잖아요.
4: 그쵸.
2: 그리고 한순간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고 있는데
3: 정말, 정말 모르는 거죠.
2: 기도로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3: 네, 오늘 탈북 가족분들은 다 군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유나 씨, 또 수혜 씨는 군인 가족이셨다고. 예. 그럼 주옥 씨는?
5: 네. 군인 불황에서 살았습니다.
3: 왜냐면
5: 북한 전역이 군인 불황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계 중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요 눈을 뜨면 보는 게 북한 군대였는데 이게 언니네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는 군대를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3: 그럼 뭐라 그래요?
5: 도둑이라고 하죠.
3: 도둑?
5: 그럼요 왜? 마을에
4: 언니라고 하면 좀 도둑까지 하려나
5: 도둑까지 아니 언니네는 아니지만 만약 마을 앞에 군대가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 도둑이 나타났다. 야 도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문을 걸어 잠궈요 빨래.
4: 맞아요.
5: 그리고 네. 빨래가 걸려 있는 거 다 집으로 들여놔야 돼요.
2: 훔쳐가니까.
5: 다 훔쳐가니까. 빨래가 다 훔쳐가거든요. 그리고 이 군인이 도둑질하려고 나왔는데 도둑질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3: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5: 대문짝을 뽑아가.
3: 뽑아가서 뭐예요? 뽑아가서
5: 빵이랑
4: 바꿔.
5: 밥불 떼고 먹을 거 바꿔 먹는 거죠. 그게 뗄감이니까. 울면서 뽑아가서 저 국경적 사진 영상 찍은 거 보면 대문짝 집들이 많아.
4: 어머머 뭐
5: 거니?
4: 아니 오죽했으면 염소가 네. 편지 써놓고 갔다는 소리.
3: 염소가요?
4: 염소 장을 잡아 걸었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염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3: 네.
4: 군인들이 그 염소를 도둑질 해간 거예요.
3: 네.
4: 그게 좀 미안하니까 맨 밑에 병사가
3: 네.
4: 염소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지를 고이 써놓고 갔더래요. 염소 얼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인민군대를 찾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여 이 길을 갑니다. 염소 얼림 이렇게.
3: 북한 군인들 복명 복창하잖아요.
5: 복명 복창 그거요 막.
3: 어떻게?
5: 막 등병 전 주옥 이런 건가요?
3: 아, 저는 모르죠.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은 복명, 복천을 어떻게 하는지.
6: 듣고 싶어요.
3: 네네.
7: 먼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상관 상급이.
3: 네.
7: 동무. 저한테.
3: 동무.
7: 상사이소연. 상사이소연. 명령대로 왔습니다.
3: 와. 아, 일단 이름을 불러야
2: 됩니다.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6: 네. 아, 얼음을 깨고 들어가신 나만 선배님 네. 한번 보여주시죠.
3: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상태 총수. 아~
2: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들어가서
4: 상태 오빠 상태 완전
3: 각이 나오네. 각이 나오죠.
7: 상사이 소연 명령대로 왔습니다.
3: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상태 총수.
4: 저희 아버지도 네. 저희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을 아예 군병령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저랑 저희 동생이 있는데 앞에다 박상 딱 아버지가 펴놓고 네. 우리 동생이랑 저를 딱 세워놓고 가운데로 가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원 곧바로 기타는 우로 돌아서
3: 네. 밥 먹어야 되는데
4: 네. 아버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래야지. 야,
2: 제대로 된 교육이네 집안에서.
4: 그 정도로
2: 군인 가족은 다르긴 다르네요.
3: 그게 다르긴 달라요. 보고로 배운 게 있으니까.
8: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3년 했었어요. 우리 때는. 네,
3: 그렇죠. 그렇죠.
8: 근데 요즘 보니까 청년들은 1년 6개월이에요.
4: 아,
8: 군대 맞아요. 간다고 하더니 또 보니까 벌써 제대하고 왔어요.
3: 아쉬우세요?
2: 아쉬우세요.
6: 와 있어.
8: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군대에 계셨다는데 불만 같은 건 제기할 수 없으셨는지.
7: 네, 사실 제가 군대에 가서 네. 두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신병 받으면서.
3: 왜요?
2: 그 훈련. 네,
7: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가서 저는 TV에서 나오는 여군도 구두 신고 네. 치마 입고 깔끔하게 그냥 딱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맥시행이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그 볕집으로 묶은 그 오래기를 이렇게 허리에다 딱 묶고 낫을 탁 들고
6: 아이고,
7: 아침에 밥만 먹으면
3: 뭐예요?
7: 산으로 나무꾼 됐다가
3: 나무꾼이네.
7: 새벽 5시면 또 인분을 푸는 농사꾼 됐다가 오후 때 되면 장작을 패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군대 괜히 왔구나.
6: 그치.
7: 그래서 그치. 불평불만을 제기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한테 몰래 전화했습니다.
3: 네.
7: 아버지 나를 빽 써서 군대 보내줬는데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5점이 남으니까 제대 잘 마치고 와라.
3: 세상에. 아니, 이런 말씀 들으면 도대체 그럼 북한의 전력, 북한 전력, 우린 남한 전력이라고 하면 뭐 세계 6위래요. 세계 6위인데 국방력이. 그 북한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보실 때.
9: 지방에 살아서 네. 북한의 전체 군사력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왜냐면 남한은 공개를 하잖아요.
3: 네네.
9: 우리 전투력이 어떻고 네, 우리 그렇죠. 전투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저도 지방, 저도 국경마을에서 살았어요. 밀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앞이 군대 중대부였어요.
3: 네.
9: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군인들은 무기를 면 군인을 많이 못 봤던 기억이에요. 맨날 아침이면요. 봄이나 깍지를 지고 부업집 앞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밭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6,8식 자동 보총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 네. 보총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3: 네.
9: 저기 어디 그 보초막 같은 데 있잖아요. 움막 거기다 걸어놔요. 그럼 자요 옆에서. 그래 우리 이렇게 산길을 막 지나가던 야 저기 군대야 농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북한은 지금은 없어 었는데 옛날에는 발천국이라고 도로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까만 군복을 입어요. 걔네들은 이제 도로에 이렇게 피칠한 거 알아서 네네. 색감 그래서 까만 군복을 입은지 모르겠는데 맨날 국경 연선에 살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맨날 비라리하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군대다운 군대가 누구였냐 경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헌병.
4: 군사병, 군사병.
3: 예. 헌병. 헌병.
9: 그런 애들은 야 진짜 그런 애들은 이제 딱 보게 되면. 그 자동 보총도 이렇게 딱 짧아요.
3: 네.
9: 카빙총 딱 메고 딱 그 역전이나 자기 위수구역에 있는데 오토바이를 딱 타고 있는데 야 우리 그래서 야 간만에 군대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군대라고 인식했을 때는 뭐 농민군?
3: 농민군.
9: 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자. 예. 예. 예. 그런
2: 이 얘기가 네. 사실 뭐 지금도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농사짓고 그런 맞아요. 모습들을 철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5: 맞아요. 네네네.
2: 그러니까 전투력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뭐 군사적인 장비 문제도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직접 북에서 보셨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4: 아예 그
3: 이제 씨가 보셨어요.
4: 제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항상 들어와서 하는 말이.
3: 네네네.
4: 안 되겠다, 이거 전쟁 일어나면.
5: 그렇죠.
4: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별을 달고 계셔서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 세계 군사력이 대한민국 지금 6위라고 하고, 그리고 핵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비대칭 전략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3: 네.
4: 하늘, 땅, 바다에서 재래식 무기를 붙으면 진짜 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K-방산 지금 세계적으로 KF-21 막 수실 나가잖아요.
3: 네네.
4: 그 정도로 지금 군사력이 인정을 받는데 거기다 대고 아직 드론도 모르는 데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 그러니까.
4: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5: 하나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적이기 때문에 너무 과소평가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북한군이 잘하는 거 하나는 야생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은 항상 속전속결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특수부대는 시가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국방부 폭파하고 빠지거나 또 뭐 어디 폭파하고 빠지고 고속도로 폭파하고 전투기 활주로 폭파 이런 임무거든요. 대한민국은 터널과 고속도로가 너무 좋아요. 이거 폭파시켜놓으면 윤종기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부대는 스키 경보여단이란 말이죠. 여기 특수부대입니다. 여기 무조건 말 두 필 무조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 이런 건 북한은 다 군장비입니다. 이 도로가 파괴되면 탄약 올려가고 할 때는 말과 소 동원돼야 되거든요.
3: 네.
5: 근데 가끔은 앞으로의 전쟁은 차세대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는 어작동될 수 있고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기계에 사람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재래식전과 하이브리드전을 맞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3: 이야.
5: 하지만 진짜 싸움을 붙여야 되는 군대들한테는 제대로 교육을 해요. 대한민국의 오또오또한 뭐 KF-21이네 뭐네 다 얘기를 하죠. K9 뭐 자주포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에 쫄지 마라. 그 무기 아무리 차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를 다루는 건 군인이다. 군인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박혀 있지 않다면 그 차세대 무기도 고철동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정신 무장을 시켜. 그래서 북한은 항상 정신 승리를 강조하는데 얘네들 어릴 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은 애들이에요. 생존 본능 장난 아닐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수련원을 떠나갈 네, 때 이렇게 네. 남북한의 청년들이 같이 탔었어요.
3: 네,
5: 아이들이.
3: 네, 네.
5: 근데 이게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버스가 뒤로 밀린 거예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얘는 벌써 창문 열고 뒤로 나와서 버스를 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에 대해서 야, 절대
3: 맞아,
5: 우리는
3: 맞아,
5: 아직
3: 맞아.
5: 전쟁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또 안 됩니다.
3: 아, 맞아요.
6: 그러니까 지금 방수하고 같이 정유라의 역시 역시 네. 강사님.
3: 유라 씨는 군사 전문위원이세요.
5: 아, 명예위원 됐나요?
3: 오자유의 군사 전문위원으로 요청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를 좀 마련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6: 네.
3: 그래서 북한 군대 실상을 한번 OX 퀴즈로
2: 네.
3: 한번 풀어보면서
2: 네.
3: 우리 남한 패널 분들이
2: 네. 네.
3: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2: 네.
6: 자.
5: 북한 군대에도 휴가와 면회가 있다.
2: 하나, 둘,
6: 있겠지?
2: 셋.
6: 있다. 오,
3: 와, 자, 있다. 다 5를 들려주셨습니까?
5: 네.
3: 자,
6: 이거 아니면 진짜.
3: 어떻게 해요?
2: 그래, 한 10년 동안 군생을
6: 하나 할 거야.
3: 뭐 걸어? 어? 요새 바꾸실린 거 아니에요?
8: 아니, 아니요.
3: 아니죠. 네. 자, 다 5를 넣으셨습니다.
5: 어, 그럴 거야, 이게.
3: 있다,
5: 야.
3: 없다?
5: 없다!
3: 없다!
5: 아니,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있어요.
3: 원칙상 있어요?
5: 네, 내무 규정은 다 있는데,
3: 네.
5: 북한의 그 군인 일가표를 보면요. 그 안에 농사 지어라, 뭐, 벼, 놔들고 나가서 뭐 해라, 없어요. 그 없는 거 시키잖아요.
3: 네.
5: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은 뭘 잘한다? 쇼를 잘하는 거예요.
10: 북한의 부대에서
3: 네.
10: 휴가가 1년의 규정으로 15일이 있는데
3: 네, 네.
10: 안 보내는 이유가 집에 보내니까 얘네가 복귀를 안 합니다.
5: 그래요. 나가서 하기 싫어.
10: 부대에는 그때는 군의관한테 한 네. 100달러만 주게 되면 결핵이나 간염 환자로 만들어서
5: 아,
10: 그 아프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대를 할 수가 있어요.
3: 오, 네.
10: 그 이렇게 해서 딱 하다 보니까 부대 지휘관들이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내고 요즘은 물자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5: 맞아, 물자 휴가.
10: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7: 매 중대마다 그 두부 만드는 콩을 3,000 그 키로씩 해라. 네. 그러니까 한 톤 정도씩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농사를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3: 안 나오겠죠.
7: 그러면 네. 예, 집에 가서 콩 해올 사람. 그리고 해올 그러면 예, 여기 딱 그 급이 나눠집니다. 콩 해오는 사람은 3개월 갔다 오는 거고 부대 지휘관한테 노트북이 필요하다. 노트북 해오는 사람은 1년 가서 휴가 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되어 있고 면에는 요즘에는 서비차가 있어서 네. 가족들이 네. 자식이 굶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 요즘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보냅니다. 면회하면 저희가 좋죠. 옆에서
4: 그렇지.
7: 서대원들한테 또 두 개씩 사탕 하나씩 이렇게 쫙 돕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아 누구 부모 면회 왔단다 그러면 그날이 명절이었어.
4: 엄청 기다리겠다.
6: 정말 힘들다. 아유. 아.
3: 자 그럼 자 두 번째 한번 한 7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네,
4: 북한군인도 다나자를 쓴다 안 쓴다.
3: 하나 둘 셋. 아 XX 두 분 우리 상태 씨만 5 했습니다.
4: 네.
3: 자 수혜 씨 정답은요?
4: 오늘 상태 오빠가 상태가 많이 좀 많이
6: 갔다 와서 그런가? 갔다 와서?
2: 아니 사실 그 단악가는 네. 부대의 정말 어떤 용어거든요. 사회와 단절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아마 그 북한 사회에서 단절되는 용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4: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야 이걸 켜라 알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버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 오.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다짜를 쓰게 하고. 까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3: 질문할 때. 군인이셨어요?
4: 예, 예 저희 어머니. 수혜 아버지,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오. 이렇게 항상.
9: 제가 네. 이만갑 처음 나갔을 때 저보고 제쌈이라고 하더라고요.
4: 했습니까?
9: 왜냐면, 아, 쟤도 그 군인 가족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 평안도는 아니다 말입니다. 어쩌다 말입니다. 이렇게 다짜로 다 끝나고, 했쇼 말았쇼 이런 건 그 지방, 아, 저기 뭐야, 이거.
4: 야, 지방 아니야,
9: 이거. 타민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타민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타는 사람은 이거 살아요? 말라요? 가나요? 아니나요? 이런 거를 군인 가족은 쓸 일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고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군인 말투가 배어 있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왔냐고
7: 그런 것 같아요. 명령식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
3: 명령.
7: 저희도 이제 마당이 커요. 대문에서 집까지 오려면 두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끔은 그 초인종이 있어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옛날에 전화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전지하게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문 열라 문 열라 하는 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제가 기억에 있는데 아버님이 항상 그 옷방으로 들어가는 미닫이문 그 덕대에다가 모닥을 큰 거 치시고 거기다가 각기반 또 가죽 혁기를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8시 이후에 오면 그게 맞아요.
4: 맞아요.
7: 그래갖고 항상 보면 나는 8시 전으로 왜냐면 네. 집에 여자아이가 많고 그리고 네. 사실은 80년도 90년도가 북한이

0: 밥 먹으라!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사근사근한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1: 우리는 군대 가면 다 그냥 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똑같은 거죠. 어쨌든 지시와 복종이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네. 한번 가볼까요?
2: 네, 북한에도 종교활동이 있다. 맞으면 오, 틀림을
1: 읽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종교활동이 있다,
2: 정지.
1: 없다, 있다. 두 분 드셨고요. 과연 답은 뭐가 있을까요?
0: 그냥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뭐 성당, 교회가 네. 다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아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없다고 말해도 정답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 내부를 파헤치면 노동당만 믿어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정말 조금 다가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3: 그러니까 너무 잘 읽어야 돼요. 북한이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 보험의 세부사항 들어가는 거죠. 아, 네. 그 밑을 잘 봐야 돼요.
4: 그래,
3: 그 밑에 보면
4: 기후가 기가 막혀.
3: 그 밑에 보면 아니 북한이 자유 인권 다 있어요. 맞아. 말로는.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계급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주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적용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하나는 그럼 노동계급 아닌 뭐 어디 한국에 친척 있거나 일본에 친척 있는 사람은 노동계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위한 법이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 큰 글자만 보고 북한을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2: 네. 저희 동네도 이 지하교 교회를 믿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잡혀간다는 맞아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3: 맞아요.
2: 전부 반동적인 미신행위 반당 반혁명적 사상을 가져서 잡혀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지하교인이었고
3: 맞아요.
2: 중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었고 그랬던 거죠.
1: 맞아요. 북한에서 맞아, 맞아. 마약이라고
3: 맞아요.
1: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종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돌아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종교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2: 네네.
1: 혹시 목사님
5: 네.
1: 통일되면
5: 네.
1: 북한에 가서
5: 예.
1: 선교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3: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5: 당연히 해야 되지. 네. 일본으로
1: 네.
5: 일본으로 생각하고 가야죠.
1: 네.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세요? 설교.
5: 물론 이제 복음이라는 게 예수 복음이죠. 첫 번째겠지만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선교를 좀 다녔어요.
1: 네.
5: 그 러시아에 뭐 교회를 다섯 개나 지을 정도였으니까 거의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또 러시아의 어떤 그런 또 수준급에 있는 분들하고 세미나도 좀 하면서 말을 전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뭘 했냐면 당신들은 그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1: 네네.
5: 우리나라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6.25 전에는 북한이도 훨씬 더 남한보다 잘 살았다. 훨씬 잘 살았고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봐라. 남한이 잘 사는가 북한이 잘 사는가. 그 기점은 북한에는 종교를 말살했지만 남한에는 종교가 살아났어요. 그 모든 바탕은 성경에 있다. 기독교, 서방과 그리고 이 동방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과 서양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를 비교해봐라. 뭐가 다르냐? 어디가 더 앞서가고 있고 어디가 더 진취적이냐? 어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만한 모든 정신이 어디서 나온가 한번 봐라.
1: 우리 목사님 네. 통일되면 하실 이야기가 그렇게
5: 많아요.
1: 다 쌓여 계시니까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남북 군대 생활 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상태 씨?
4: 네,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좀 그들을 지켜달라고 더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보니까.
4: 네네. 네.
1: 순종 씨는요?
6: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군대잖아요.
1: 네.
6: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데 늘 깨어있고 행동하는 거룩한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네, 작전 침투하는
1: 네.
6: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멘.
6: 아멘. 네. 하나님의 군대 아미.
1: 저 목사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5: 글쎄 이제 보니까
1: 네.
5: 전문가들이세요.
6: 네.
5: 오, 나 깜짝 놀랐네요.
1: 그러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5: 네. 뭐 연구원들 같은
1: 전문위원이세요. 국방 전문.
5: 그렇죠. 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남북 소통 그룹 프로그램이 뭐

0: 뭐 방송도
1: 네,
0: 있고 한데
1: 있죠.
0: 비교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애써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 그 국TV가 복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할
2: 맞아요,
0: 것이고
2: 맞아요.
0: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아 가능하다.
2: 아, 맞아.
0: 그렇구나. 역시 희망은 여기에 있다.
2: 아멘.
0: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2: 네.
0: 너무나 좋은 그런
2: 맞아요.
0: 인상이 있어요.
1: 아유, 네. 기도 많이 해주시죠, 목사님. 자, 우리 오늘 처음 나와주신 이소연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3: 아, 네. 오늘 굿TV 이곳에 와서 군대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함께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 북한 병사들 귀한 목숨들에 대해서 네. 함께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3: 부족한 저 같은 영혼을 이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더 마음 다해서 또 몸만 다해서 북한을 위해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자유!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할 때 말로도 하지만 가끔 눈빛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2: 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말한 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한 말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3: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분 따뜻한 물 속에 여러분들 젖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제2의 이문세라 찬사를 받으며 데뷔한 가수 구현모. 부모님의 사역으로 인해 남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그의 신앙과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3: 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예.
2: 근데 굉장히 동안처럼 보이고요.
3: 아가야시네요, 아가야.
2: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3: 그러니까요. 보이고요. 예,
5: 그렇죠?
3: 예.
2: 근데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러면 작사도 작곡도 노래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5: 네, 맞습니다.
2: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계세요?
5: 네,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특히 올해는 더 네. 집중해서 네. 이제 앨범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열심히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3: 어때요? 이게 남의 곡을 받는 거하고 내가 내 노래를 만드는 거하고 어때요?
5: 제가 확실히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노래를 네. 불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노래를 불러도 물론 반응이 좋지만 네. 제 노래를 불렀을 때 진짜 자기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피드백을 많이 듣는
3: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 뭐 어떤 작품들이 이렇게 네. 만들고 있었나요?
5: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네. 이제 대중음악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찬양사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주로 찬양들 물론 이제 가요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보통 곡을 빨리 써내려가는 곡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그렇죠. 되게 빨리빨리 네. 써내려가는 거고 그런 곡들이 네. 오히려 네. 빨리 쓴 곡들이 더 사랑을 네.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네.
3: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기타도 옆에 있고 네. 예 본인이 자작곡한 곡들을 네.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5: 네. 네.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곡은요. 네. 올해 4월 달에 네. 나왔던 곡인데 네. 제목은 이사입니다.
3: 이사?
5: 우리 말 그대로 뭐 이사님 할 때 네, 맞아요. 네. 집 이사할 때 그 이사인데 네.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곡이 가요로 나왔지만 이 안에 그 복음을 심어놨어요. 네, 천국 네. 소망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사가는
2: 천국으로 이사가는
5: 네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곡 한번 짧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예.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가요 같기도 한데 또 찬양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쓰면서 네. 본인 얘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1: 너무 좋아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이 곡이 본인이 직접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이게 이 땅에서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되게 힘든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봐도 집에 와도 아,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언제 내 집이 생길까 항상 그런 고민을 살고 사는데 그게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기엔 되게 많이 고민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는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영원히 살 그곳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자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네.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이런 곡이 나옵니다.
0: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쉼이 네. 있는 곳은 네. 그냥 뭐 주님과 네. 함께 있을 때 주님 네. 안에 있을 때
2: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마지막 가사에 이제 그대 있는 곳이 나의 집 네. 네. 그래서 그 가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1: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도 네.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2: 맞아요. 이제 예. 이 노래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예.
1: 장하십니까? 아니면 전세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2: 지금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매달 내면서 예. 살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매달? 월세?
2: 네, 네. 예, 예. 그 나라에서 그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1: 아, 거기 예. 들어가셨어요?
2: 네, 임대 아파트에서. 오. 네. 그것도 사실 또 예.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예. 하는.
1: 그럼요, 그럼요.
2: 은혜, 예. 은혜 안에서 살고
1: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걸까? 아니면은 노력에 의한 걸까?
2: 네.
1: 그 너무 궁금해요.
2: 아, 귀를 통해서 하는 조기 교육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찬양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1: 아, 진짜요?
2: 네, 이셨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이제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귀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테이프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를 사다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모니터를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어보고는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구나.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모니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습관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서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고쳐나갔던 맞죠.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뭐 노래도 그렇구나. 설교도 똑같거든요. 네. 자기가 한 거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 예, 예, 하면서
1: 예, 예. 네.
0: 저는 제일 처음에 녹화한 다음에 봤는데요.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못하나.
2: 다들 그러나 봐요.
1: 저도 요새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댁을 보면 죽고 싶습니다.
2: 아, 그래? 주여.
0: 네.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찬양 사역자이시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2: 저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자면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집에서 태어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또 하필이면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잡으신 지역이 그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
1: 8학군?
2: 예. 네.
1: 8학군에서 하셨어요?
2: 네, 지금 사랑의 교회에 예, 있는 예, 그 지역에
1: 아, 진짜?
2: 그 대법원 앞에 네. 원래 그 판자촌이 있었어요.
0: 그쪽 판자촌. 네,
2: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판자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아직 더 있긴 한데
1: 네.
2: 제가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비밀이었죠. 왜냐면 친구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아는 순간 학창 시절 내내 놀림감이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예. 이제 옷도 이런 다 무시당하면서
1: 약간 예. 네,
2: 그렇게 지냈던
0: 학창 시절. 근데 8학군이면 네. 다 주변이 잘 사는 부잣집
2: 네.
0: 이 동네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2: 네.
0: 힘든 애들끼리 지내면 좀 나은데
2: 맞아요. 네? 맞아요.
0: 비교하는 것이 네. 많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학교 끝나면 집을 삥 불러서 몰래 아이들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옷도 맨날 사촌 형들 옷 물려 입거나 항상 시장에서 사고 이러니까 브랜드가 다 보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너 거지야? 뭐 넌 옷깃이 왜 그래, 신발이 왜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어린 마음이 항상 상처가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좀 살 수
1: 신발 같은 거 신어도 너 나이스 신었구나. 네, 이런
2: 맞아요.
1: 거.
2: 나이스. 네.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네. 또 일해서 돈 벌면 내 돈 내산을 네.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면은 그 아픔이 부모님께 네. 화살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고 계셔라는 분노와 사춘기가 겹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실
2: 그런 원망들이 저 마음 가운 깊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되게 많이 하세요.
1: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2: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본인도 힘드셔서 네. 너를 이렇게 잘 케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사과를 하시고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빨리 철이 들어서 그런 마음속의 상처를 다 오롯이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 화살을 돌리지 않고 예. 그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예. 근데 물론 마음 속병은 제가 있었지만
1: 그렇겠죠. 네,
2: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셨다는 예. 생각이 예, 많이 들어요.
0: 그런데 결국은 네. 자녀들은 부모 보면서 배우고 네. 자라고 네. 그 영향 속에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어떤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닮은 모습들도 있으세요? 많이?
2: 아, 이게 사실 지금의 제 아내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직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뮤지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부모님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뭐 사례가 얼마가 됐든 뭐 정말 지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금액이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세상이 봤을 땐 정말 바보 같은 삶일 수 있는데 항상 이 소외되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에서는 주저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부모님 많이 닮은 것 같고
1: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2: 네.
1: 그러면 파라콘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2: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네. 정말 배 타고 차를 실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곳에 네. 직접 스피커를 다 이제 봉고차에 실어서 네. 네. 구입하셔서 네. 가서 부흥사 목사님들과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3: 기도하고 찬양하고.
2: 거기서 이제 헌금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사례를 주시면 다시 다 돌려주고 오시고
1: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셨나 봐요?
2: 네 어렸을 때 내내 그 짐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려가지고 네, 맨날 휴게소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고
0: 네,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의 네. 그 헌신과 네. 순종을 사실 배우신 거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 혹시 방황하거나 네. 하나님을 좀 떠난 경험은 없으신지
2: 아,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좀 있으면 네. 좋은데
1: 너무 순종이에요?
2: 네네 너무 순종적인 삶이었고 그래. 유일하게 방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음악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워낙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네, 네. 제가 음악을 꿈꾸니까 그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좀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네.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어디로 튀었냐면 네. 춤으로 튀었어요.
0: 춤?
1: 아, 네. 몸이 돼요?
2: 지금은 많이 쪘는데 날렵했었거든요.
1: 예, 예. 아, 그래요? 네.
2: 제가 중학교 때 예수전도단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네, 네. 춤으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1: 아,
2: 중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 받고 네. 전국으로 춤으로 또 사역을.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음악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춤으로 튀어서 춤을 열심히 췄었네요.
1: 반향을 몸으로 하셨군요.
2: 네, 몸으로 하셨어요. 네. 맨몸으로 했습니다.
0: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랬겠네요.
2: 그랬나봐요, 아무래도.
1: 네, 그, 사춘기에 부모님을 보면서, 네. 그,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한 분노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요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2: 못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1: 그래요.
2: 안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부모님을 닮은 모습도 있지만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내 자녀를 또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제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그러면 8학군에 있었으면 네. 거기 아이들은 왜 중간에 어디 해외에 뭐 언어 연수를 가거나 뭐 이렇게 방학 때 그런 썸머스쿨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럼 해외는 한 번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2: 이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네, 네. 제가 호주라는 나라에
1: 갔다 왔어요?
2: 거의 한 7년을
1: 몇 살 때?
2: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호주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1: 어떻게요?
2: 이것도 사연이 깊은 게 이제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제 사연을 예. 아 그냥 강남 8학군에서 학교 잘 다니다가 네. 그냥 엄마 아빠가 돈 대줘서 유학 다녀왔구나 그 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서 네, 진짜 엄마 아빠가 답이 없어서 이대로 살다가는 엄마 아빠랑 같이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1: 그래서 왜 호주 갈 생각을 했어요?
2: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겠고 해외 나가서 내가 타향살이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어느 나라가 이제 유학이 좋은가 네, 했을 때 뭐 네. 캐나다, 호주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호주가 선택이 되었고 채택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랑 그 처음에 갈 비용을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네. 한 2주 정도 체류할 돈만 가지고 혈혈 단신으로 그냥 호주를 가게 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가서 처음에 어학원 다니면서 예. 어학원 마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청소 이렇게 어깨에 매는 청소
1: 말 안 해도 되는 거 네.
2: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토요일은 새벽 5시에 세차장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끼니 라면 먹으면서 차 닦고
1: 그러면 공부하랴 밤에 잠 못 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어요?
2: 정말 그냥 가진 거는 정말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비랑 생활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0: 그때가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으면 한 20살쯤 됐나요?
2: 맞아요. 딱 20살.
0: 그러면 20살의 나이에 네.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네. 누구 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 때 또 네. 부모님한테 또 염려 끼쳐드릴까봐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2: 맞아요.
1: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2: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진세운 날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런 하는 일들이 독한 약품, 먼지를 많이 마시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제가 천식으로 한 달을 앉아서 잔 적이 있거든요.
1: 예,
2: 방을 같이 쓰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실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달을 기대서 잤는데 나중에 만나서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1: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2: 맨날 끼니가 라면이었고
1: 그래서 지금 부은 거구나.
2: 많이 부었어. 이게 아 맞아요. 살찌고 아시네요. 역시. 아이, 이게 살찐 게 아니고
1: 그럼요.
2: 네.
1: 맞아요. 그러면은 네. 혼자 방을 못 써서 외국인들하고 쓴 거예요? 같은 동료들하고?
2: 한국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네, 이제 쉐어하는데 막 3인 1실, 4인 1실 막 2층 침대 놓고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은 혼자서 방을 쓰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을 여럿이서 쓸 수밖에 없었고 네.
0: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삶의 과정을 있게 하셨을까?
2: 네.
0: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네. 이해가 되잖아요.
2: 맞아요.
0: 왜 그렇게 하셨다고
2: 지금 그 간증을 통해서 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네. 나눌 때 사실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늘 고민이 있는데 그만둬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네. 정말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시 마음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스토리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0: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간증 때문에 고생하고 싶진 않아요.
2: 그 생각도 종종 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0: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막 생활하다 보면 네. 사실 주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그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근데 요거는 제가 너무 확실한 게 네. 부모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인은 목숨 걸고 지킨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그런 정말 옛날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인데 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은 좀 덜 벌지언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주일은 꼭 정말 가서 졸더라도 네, 토요일까지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1: 대단하다.
2: 네,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1: 쉬고 싶을 때도 있었죠, 솔직히.
2: 너무 많았죠. 너무 네. 많았고.
1: 그럴 때는 어떻게.
3: 막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네. 주일날. 네.
2: 그럴 때는 그냥 같이 교회 갈 사람한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모닝콜을 부탁하든지. 우리 집 와서 발 눌러줘.
1: 그렇게까지. 네,
2: 절대. 진짜.
3: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도 계속 하셨어요?
2: 호주 갔을 때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연구 없이 가면 큰 교회 가서 좀 도움도 갖고 사람도 많이 이렇게 네, 사귀고 네. 이러지 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네. 또 호주 가서도 정말 어려운 이민 개척교회 정말 장소 빌려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세팅해야 되는 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인도 이제 쭉 하면서 섬기고 또 이제 코스타도 이제 호주 있을 때 계속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왜 노래하고 싶잖아요. 네. 목마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아, 나 다시 노래하고 싶은데라는 그 꿈틀거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그때는 그래서 세워주는 무대가 없다 보니까 네. 버스킹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1: 버스킹을 했어요.
2: 네, 그래서 또 연습도 이제 내 방이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서 길로 나갔고 그것도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그 길에서 하는 공연인데 네.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네. 있고 그렇게 길에서도 노래로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그렇게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3: 그래요. 뭐 그렇게 버스킹 하다 보면. 네. 그 반응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있나요?
2: 뭐 되게 재밌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마이크 뺏고 막 기타 뺏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동전 이렇게 앞에 이게 팁박스가 있는데 그 발로 차가지고 막 동전이 막 이렇게
1: 그때 너무 수치스럽네.
2: 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하는 친구들이 가끔 차로 지나가면서 계란을 던진 경우. 요거는 좀 이제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또 어떤 분은 추운 날에 이렇게 차 따뜻한 차에다가 편지 써갖고 주시는 분, 꽃 주시는 분,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놓고 가시는 여성분,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시다 외국 남자분이랑 지나가시다가 저를 정말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버스킹한 경우가 잘 없어서. 근데 제가 한국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한국 노래 한곡 불러드릴까요? 좋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분이 길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진짜 길바닥에서. 그래서 그 옆에 외국인 친구는 네. 영문도 모르고 야 너 욕했냐고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막 자기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노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환경에서 호주를 왔고 정말 그 일부러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왜냐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외롭게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해드리면서 토닥토닥 해드렸는데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고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그 타이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3: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2: 네, 그래서 이 타이틀을 갖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버스킹에서 그 기억이 제일 진하게 남은 기억이에요.
1: 그러면 20살에 가서 7년 있었다 그랬죠?
2: 네, 맞아요.
1: 27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2: 네, 맞아요.
3: 어떻게 돌아왔어요?
2: 아, 이게 참 금의 환향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영주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메일이 왔고. 근데 이제 돈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도 사야 되는데 정말 돈 하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MBC 위대한 탄생 3라는 프로그램을 주변에 하도 허락을 해가지고 하게 됐고 합격을 했는데 MBC에서 비행기표를 해줬어요.
1: 우와!
2: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비해도 좋고
3: 예. 딱대가 됐으니까
1: 하나님의 특혜시네.
2: 그래, 하나님의 특혜를 예. 들고
3: 더 이상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2: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주권이 있었다면 원래 왕복 티켓을 끊어주는 건데 천도로 네. 예, 끊어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보니까 또 금의 환향이긴 하네요. 예. 지금 또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예. 오게 됐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1: 돌아와서 그러면 바로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 네. 투입된 거네요.
2: 네, 투입됐습니다.
3: 결과는 좀 어떻게?
2: 결과는 제가 너무 같이 나온 친구들이랑 즐거웠고 또 경험도 오디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했는데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서 한 최후 70명 정도 네. 그래서 캠프 마지막 날까지 있었고 네. 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랑 홍대에서만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스토리 가지고 사역도 다니다가 네. 28에 이제 군대를 끌려 네, 그 나라의 네. 부름을 받고 네. 다녀왔습니다.
1: 그때 김태원 씨가 엄청 극찬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2: 아유 너무 감사한 게 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칭찬을 해주셔서
1: 네. 네. 뭐라고 네. 하셨어요?
2: 제2의 이문세 이문세라고 또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3: 유머도 약간 비슷한
2: 그런가요?
1: 이문세랑요?
3: 조금 얼굴이 조금
2: 더 동글동글하지만
1: 많이 동글동글하죠. 전혀 다르죠.
2: 그때는 이제 네. 일을 말발을 많이 해서 좀 헬쓱했을 때라 좀 이렇게 외모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1: 그렇게 해서 네. 칭찬을 받고 네.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네. 많은 것들 결국에 하나님이 네. 한국어는 티켓 해주신 거네요.
2: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 인터뷰가 네. 재밌었는지 네. 제 방송분이 제일 길었다고 또 소문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3: 네,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네. 타이틀을 걸고 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면
2: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은 그때 내가 다시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때 나타났던 그 버스킹의 그분처럼 지금도 이제 뭐 요새는 진짜 활동 범위가 청소년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맡기신 잔과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애들이 제가 아저씨 같으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날은 운동도 더 하고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고
1: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2: 네,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괜히 귀걸이도 막 하고 가고 막 이러고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장학재단 이제 장학금을 받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아, 또 음악 그만둘까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 이제 동갑내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현모야 진짜 은혜다. 한 친구가 컨테이너 같은 집에 거의 벽면이 다 곰팡이로 가득하고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몸도 불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고3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모든 걸 내려놨대요. 꿈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현모야 너 간증 콘서트 듣고 이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 라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가지고 주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런 거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 또 마음 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물론 가수는 유명하고 내 노래가 뜨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잔잔하게 두는 이유는 내가 계속 아직 갈 곳이 많구나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1: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관둘라 그랬던 몇 번이 있었나 봐요?
2: 최근 몇 달 중에도 계속 있습니다.
1: 왜요? 왜요?
2: 왜냐면 네. 제가 사실 이게 되게 어중간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에, TV에도 에. 나왔는데 에?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많고 예? 또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예. 사실 상처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 안에서도 저는 그들이 막 유명해서 혹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만나고 네, 교제하고 친해지고 네. 이러는데 네. 어떤 저의 어떤 팔로워 그 저의 인지도 이런 걸로 저를 약간 은근히 따시키는 이런 것들 안에서 되게 마음이 많이 상처.
1: 이름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또 음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자리에 있다는 마음 인지를 갖고 있는데 마치 내가 뭐 혹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외모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인지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아 내가 이걸 하는 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님께서 늘 다시 마음 다잡게 하시는
1: 그거 네. 제일 큰 거는 네. 이런 사역지 가서 네. 뭐 저 먼 남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네. 내가 해야지 네.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도 자주 다니시죠.
2: 맞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에 네. 그런 곳은 네. 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3: 전쟁 난민.
1: 거길 다녀오셨어요?
2: 네네. 다행히 이거 또 걱정하실까봐. 예.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은 아니고.
3: 난민들촌이니까.
2: 난민들이 예. 이제 피난을 온. 예? 이제 폴란드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피난을 와서 피난소에 예. 이제 가 있었고. 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 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노래해주고 싶어요 라고
1: 진짜?
2: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위로 힐링 콘서트를 해주러 예.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느낀 게 네. 하나님 보내주세요로만 기도를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비행기도 해주시고 숙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응답을 너무 바로 네, 네. 자비량으로 네. 다녀왔고
1: 딱 한마디에 한마디 답만 하셨네요.
2: 네 맞아요. 네. 그때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고 네. 가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분들은 이제 위로를 해야 되니까 잔잔하고 뭐 위로가 되는 가사를 준비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전으로 생각해서 정말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놀게
1: 예, 예, 예.
2: 만들고 하게 왔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지혜였던 것 같고 너무 즐겁게 하고 왔고 아 거기는 이제 젊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1: 아 그래요?
2: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이들밖에 없는데.
3: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 때 투입됐으니까.
2: 그래서 아이들이
1: 어떻게 예. 살아요?
2: 아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수재가 나면 체육관에 모아놓고 텐트 네. 해주잖아요. 네. 똑같아요.
3: 네. 똑같아요. 아.
2: 텐트도 이제 제가 간 얼마 뒤에 또 지원이 받아서 왔고 네. 그 전에는 그냥 진짜 뭐 줄 쳐놓고 이게 책상에 이게 테이프 해놓듯이. 그렇게 줄쳐놓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텐트를 또 후원이 들어와서 이제야 칸막이에 이제 해서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아이들 목마 태워주고 업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품에 안겨요. 아빠 품이 없으니까.
1: 아 그러네. 네,
3: 함께 놀아주는.
2: 네, 네 공차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3: 근데
2: 네.
3: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아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2: 맞아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정말 천막대기 그런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자주 가고 싶고 더 많이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아 내가 재정적으로 이 부족한 것들이 그런 걸 발목을 잡을 때 제일 속상해요 사실. 더 많이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3: 자비랑 선교가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상황이지 않을까.
2: 맞아요.
3: 혹시 아내분은 좀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정말 아내한테
1: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비량이야. 정신 차려. 지금 애도 있고. 아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세상을 몰라.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 맞아요. 네, 맞아요.
1: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2: 저는 아내가 너무 신기한 사람인 게요. 네.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제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였어요. 저보다 6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신기한 게 장인 장모님도 결국에는 저는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6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는 딸이 있는데 엄마랑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얘기 또 음악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장인 장모님도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1: 혐모는 양처를 얻었네.
2: 그러니까요. 혐모 양처 진짜. 네.
3: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2: 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네.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하나는 제 페이스북 그 SNS를 몰래 지켜봤대요. 네. 어떤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네. 근데 마음에 들었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와이프는 나랑 왜 결혼했어? 물어봤더니 네. 오빠랑 있으면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지 않아서 오빠랑 결혼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또 울컥.
1: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셔 만나요?
3: 아내분이 신앙이 네. 대단했었구나.
2: 네. 아, 네? 그
1: 오셔 만났어요?
2: 와이프가 네. 교회 이제 새벽 청년들 다 같이 새벽 기도할 때 특별 네. 새벽 기도 때 네. 네. 그때 정이 확 들었어요.
1: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2: 네네. 왜냐면 와이프는 그때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1: 지금 김길이 문지인이네?
2: 그렇죠.
1: 네, 네. 새벽 기도에서 만난.
2: 시시콕, 맞아요. 시시콕. 네, 네. 길이 형이랑 그 얘기 아무래도 네. 말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2주 동안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네? 와이프는 또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거든요. 아침에 네. 식사하고 네. 출근한 사람은 출근하고 그쵸. 점심에 점심까지도 또 있을 사람이 있고 또 저녁까지 네. 있을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남은 두 사람이 항상 와이프랑 저였던 거예요.
1: 아하.
2: 그때 이제 더 깊어졌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또 알고 있게 알게 됐고 그렇게 또
1: 근데 그 와이프가 네. 환경을 보지 않고 현모씨만 바라봤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2: 지금은 조금 덜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살짝 그러는데.
1: 네.
2: 네. 그래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네.
1: 여자들은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약간 그 불안증이라 그럴까. 우리 남편이 뭔가 아무것도 네. 없고 이러면 맞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2: 네.
1: 괜찮아요? 지금 아기 낳았죠?
2: 네, 얼마 전에 자 6월 24일 날 너무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첫째를
1: 저 사진 아까 보여주신데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2: 저도 너무 이뻐서 죽겠어요.
1: 그러니까
3: 근데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요?
2: 제가 36세.
3: 36세.
2: 네.
1: 와이프는 34네.
2: 네네.
3: 딱 좋을 때.
2: 네.
1: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네. 마음이 좀 달라지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네. 그런 거 있잖아. 아, 내 걸 챙겨서 아이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2: 네, 네.
1: 근데 지금 그렇게 자비랑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2: 네. 맞아요. 사실 정말 딸 생각으로 되게 가득해지더라고요. 진짜 딸이 태어나고 그렇죠. 나니까. 정말 물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훌륭해 하셨지만 나는 엄마 아빠 같이 키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네, 하실 맞아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맞아요. 되겠다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조금 뭐랄까 그때 하나님한테 완전히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공부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은 내 일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가되 뭔가 재테크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3: 근데 제가 이제 선배로서 네. 그러니까 나는 목회고 찬양사역이지만 네. 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자니까
2: 네.
3: 그 주님 위해서만 올인하다 보니까
2: 네.
3: 사실 자녀들에게 네. 좀 소홀했던 것에 대한 네. 미안함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현모 씨는
2: 네.
3: 아주 좋은 아빠로서 네. 아이들에게도 네. 좋은 추억들을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2: 네.
3: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네. 내가 주님 영광에서 올인하잖아요.
2: 네.
3: 그리고 마음껏 자비랑 선교도 다니고 하잖아요.
2: 네.
3: 그거 다 심는 거예요.
2: 맞아, 아멘.
3: 공짜가 없어요.
2: 아멘입니다.
3: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데
2: 네.
3: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거두게 하실 거예요.
2: 네.
1: 그럼
2: 네.
1: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 더 나시죠?
2: 아멘.
3: 아니죠. 하나 더 나는 게 아니라 네. 둘 더 나야지.
2: 둘 더 나야지.
1: 예. 제가 셋인데 셋 부족합니다. 넷 갑시다. 예. 어차피 뭐 내가 키워줄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2: 맞아요.
1: 그냥. 예. 근데
2: 맞아요.
1: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셨어요?
2: 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1: 그러셨어요.
2: 네. 제가 24살 때
3: 아이고.
1: 왜요?
2: 아버지가 이제 구강 암으로 네, 너무 괴롭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아기를 엄청 예뻐하시는 분이신데
1: 네.
2: 그게 너무 아쉽고 예. 근데 또 그때도 이제 제가 호주에서 한창 막 영주권 때문에 열심히 살 때여가지고 잠깐 들어왔을 때 다행히 임종을 지켜봐서 예, 중환자실 나오는 거 보고 또 이제 제가 한 보름 정도 제가 직접 간호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1: 그러면 왜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잖아요. 어때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2: 아빠가 좀 우셨던, 눈물 흘리셨던 기억들이 좀 몇 개 있고,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미안하셨구나. 어쨌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거를 되게 미안하셨구나.
3: 많이 미안해하셨을 거예요.
2: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1: 네. 왜 이렇게 아이를 보면 네. 다짐을 하잖아요. 네.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다짐 어떤 거예요?
2: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 아까 많이 만난다고 네네. 했는데 아이들을 네. 보면서 네. 엄마 아빠가 얘를 경제적으로 잘 키워야지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들 우리가 꼭 먹고 살고 막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야,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0: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빠가 되셨는데 아빠가 네. 되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좀 헤아리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2: 맞아요.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노래 가사를 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 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네. 모르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세상을 다 줄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이 딸을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딸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써내려갈 그 찬양들도 기대하게 되고 설렘이 있고.
1: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어머니가 네. 혼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와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졌거든요. 예.
2: 사실 이것도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에 나왔고 어머니는 네. 계속 비닐하우스에서 네. 사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네. 이제 그 비닐하우스도 쫓겨나게 된 땅주인한테 그런 일이 이제 얼마 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 지내셨는데 노후를 이렇게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사실 꼭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편하게 사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1: 그래도 쫓겨나긴 예. 하지 말으셔야죠 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엄마 네. 우리 엄마 좀 편하게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러는데 네. 아무튼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1: 지금은?
2: 지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좀 비싸게 들어가는 네. 그런 정말 지금 원래 비닐하우스에는 그나마 좀 크기라도 있으셨는데 네. 정말 작은 그런 곳에서 네. 이제 매달 그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단은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또
1: 아들 입장에서는 네.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도 있고 네. 아이도 있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2: 많이 어때요? 무겁죠.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일단 저한테 쓰는 거를 참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다니는 사람이면 이제 옷도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SNS 보면은 예. 한 몇 년 동안 계속 옷이 반복돼요 그냥. 네, 여름 사역
1: 돌려맞기 하시는군요. 네,
2: 여름에 계속 구원만 입고 있고 겨울에 계속 구원만 입고 있고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재정들을 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안에 어머니한테 쓰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앞이 안 보여요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2: 그게 제가 음악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사실 하는 돌아오는 원망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재정의 훈련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이 제가 훈련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요새 사실 제가 생각한 만큼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 음악도 그만둬야 돼요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아 하나님 딸과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주시는군요.
1: 감사합니다.
2: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있는데 우리 딸 분유 잘 먹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3: 그 신앙이 많이 자라셨네요.
2: 네, 엄청 많이
3: 자라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2: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방송도 하러 오게 하시고 또
1: 그러면 여섯 살 어린 와이프는 어떤 반응이?
2: 와이프는 제가 그래서 최대한 배고프지 않게 열심히 집에서 요리해주고 알뜰하게 장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3: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네. 남편의 사랑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3: 남편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좀 만족하지 않을까.
1: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2: 이제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연애 4년하고.
1: 연애를 4년이나 했어요?
2: 네.
1: 중간에 삐그덕지그덕은 안 하셨어요?
2: 한 번도 안 싸우고.
1: 오, 진짜?
2: 네.
1: 결혼해서는?
2: 결혼해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1: 왜?
2: 그러니까 제가
1: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사는 부부예요?
2: 와이프랑 저랑 MBTI가 정반대인데요.
1: 네.
2: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나의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자람이 보였을 때 네. 보통 그럴 때 싸우잖아요.
1: 그렇죠.
2: 저 사람이 모자람이 보였을 때 저 부분 내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저의 모자람이 나타났을 때 와이프가 이래서 나를 만났나 보다.
3: 완전 돕는 배필로 샀네. 성경처럼. 그런데 살다 오면
2: 좀 짜증나죠.
3: 삶의 환경들이 달랐잖아요. 살아온 네, 환경들이. 네. 그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네. 서로 맞춰가면서 갈등도 있고 그러는
2: 네.
3: 건데
2: 네, 네. 네?
3: 서로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상황인가요? 서로?
2: 와이프가 조금 돌직구 날리는 편이고 저는 이제 쓴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와이프는 저를 통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방법을 배워가고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건강하게

0: 어, 말 좀 심하게 하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1: 그 많이 화난 것 같으네. 네.
0: 네. 그 상황을 웃으면서 넘길 수
2: 있는. 현모 씨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어요. 아~
1: 그러면 뭐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냥 아이에 대한 기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아~ 있어요 기도 제목은?
0: 아유, 이렇게 참 엄마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훈련이 돼서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너무 처절하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아내와 엄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1: 네.
0: 네. 그리고
3: 앞으로 계획.
0: 앞으로 계획은 저는 정말로 이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타이틀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달려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겨우 그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에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좀
1: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0: 아멘.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다면은요
2: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고현모 씨가 찬송가 음반을 발표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쁜 꽃을 오래 두고 보고 싶을 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자주 갈아주고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하고요. 습도는 어떤지, 꽃병은 깨끗한지 확인해야죠. 줄기는 비스듬히 잘라야 물을 더 잘 머금을 수 있고요. 영양제나 보존제를 넣어주면 더 오랫동안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꽃 하나를 돌보는데도 챙길 게 많죠.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꽃을 오래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처럼 잘 돌봐야 하는 건 바로 자신일 거예요. 물론 마음을 돌보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꼭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만 갈아주면 꽃이 한결 오래 가듯이 내 마음도 작은 관심 하나로 달라질 수 있어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장밋빛 인생 안네 소피 폰 오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소하고 단순한 다정함 하나면 충분하죠. 나를 돌보는 일도 그렇고요. 주변을 챙기는 일도 너무 무겁지 않게 사소하고 단순하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마을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작품으로 51 템포 지우스토 보내드렸습니다. 예프게니 키신의 편현주였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4974번님 사연 주셨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른 봄더위가 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한낮에는 이제 여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름에 얼마나 더우려고 하지 하는 또 겁을 먹게 되는데 또 그럴 필요 있겠어요. 또 그때 되면 잘 지나가시겠죠. 9380번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초보 부실 농부 매실밭에서 일하는데 매실 수확량보다 기름값이 더 들지만 동생네와 같이 텐트 치고 놀며 일하는 아침 음악이 힘을 주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초보 부실 농부. 그래요. 근데 그 초보의 손길이 더 뭔가 서툴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매실밭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처음에는 뭐 매실 수확량보다 기름값이 더 들더라도 언젠가 점점점 발전해서 베테랑 농부가 되시겠죠? 이어지는 곡 듣습니다.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D장조,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132번님 사연인데요. 새로 생긴 안양천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안양천 바로 옆으로 새로 길을 만들었는데 참 좋네요. 흰 새들과 흰 나비들이 많이 있어요. 맑은 물속에 잉어들도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아진 안양천 산책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걸어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참, 이 산책로를 걸으면서도 이, 길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떠올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맙습니다. 잘 걸어 다니겠습니다. 하는 인사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안양천 산책하시면서 많은 또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에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걸으시면 더 좋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오른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행복의 샘을 스스로 막아버린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단속해본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무력 단속. 더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빈곤해진다. 남을 헐뜯는 말을 삼가는 입단속. 그 말들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불안과 시기, 부정적인 상상을 끊어내는 생각 단속. 생각을 정화하면 마음이 투명해진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지키는 조급함 단속. 서두름은 실수를 낳고 여유는 기회를 만든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비교 단속. 비교는 자존을 해치는 칼날이다. 어제의 나와만 겨루어라. 이 다섯 가지 마음 단속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은 멀리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한 주인이 된다. 살다 보면 가질 수 없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무력감을 낳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기 쉽다.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에 익숙하다. 지금 느끼는 만족과 즐거움을 행복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행복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면 찾아온다. 불행은 바깥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이미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에 주목하면 불행은 조용히 밀려나고 행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선다. 행복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까메요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보내드렸습니다. 앙상블 디토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우평선의 책 행복은 오늘도 피어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단속,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 지키면 좋지만 이 중에 몇 개라도 꼭 지켜보십시오. 혹시 아까 듣고 잊어버리실까봐 말씀드리면 무력 단속, 그리고 입 단속, 생각 단속. 생각이라는 건 잡념이겠죠. 잡념 단속, 그리고 조급함 단속, 그리고 끝으로 비교 단속. 꼭 마음에 새기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단속은 막 스스로를 막 너무 통제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단속이 아니라 하면서 점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단속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가 아닌 내 마음에서 시작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C단점 이사 교회번호 427 가운데 라우다무스테 우리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 그리고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C단점 2사 쾌활번호 427 가운데 라우다무스테 우리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제5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다, 나는 정말 클래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이선율만큼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느린 박자로 시작해서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이 곡은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자유로운 리듬, 그리고 또 뜨거운 정서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이 단순히 화려하고 흥겨운 춤곡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데요. 또 조용히 노래하듯 흐르다가도 갑자기 불꽃처럼 타오르고 또 여운을 남기면서 가라앉는 극적인 대비가 참 매력입니다. 브람스가 사랑했던 헝가리 음악의 열정과 낭만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 헝가리 무곡 제5번을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F샵 단조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과 마찬가지로 이 헝가리 무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역시 오리지널은 포핸즈입니다. 피아노 연탄으로 작곡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버전이 조금 더 다채로운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작곡가 본인의 편곡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곡 어떤지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5번은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서 원곡인 피아노 4핸즈 버전으로도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카티아 라베크 그리고 마리아 라베크 자매의 4핸즈 연탄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브람스의 헝가리 부곡 5번 F# 단조를 이번에는 라베크 자메이 피아노 4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뭔가 또 궁짝궁짝하는 반주가 오케스트라도 좋지만 이 피아노는 또 이게 타악기, 타현악기잖아요. 건반을 막 두드리는 또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죠. 역시 또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대로 맛이 있습니다. 4947번님 사연입니다. 경주로 시부모님 텃밭일 도우러 갑니다. 비가 와서 그새 또 무성해졌을 텃밭에 감자, 양파 등 수확도 하고 고추대도 묶고 땀 뻘뻘 흘릴 예정이라 여벌 옷도 챙겼어요. 드라이브 간다 생각하고 다녀오려고요. 아유, 좋은 생각 하셨네요. 드라이브 가고 또 가서는 운동도 하고 거기다가 또 가족 간의 사랑도 꽃피우니까 일석삼조 인생이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에 남아공 출신 작곡가 세바스티안 템플이 곡을 붙인 성가입니다.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보이스 오프라노 앤드류 존스톤의 노래로 함께 듣죠.

세바스티안 템플의 곡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보이소프라노 앤드류 존스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요, 모차르트의 두데이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flat 장조, 쾌일번호 365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알프레드 브렌델과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 함께합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 이걸 가수 이동원과 테너 박인수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코 펜바흐의 하늘 아래 두 영혼,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슈타들마이어가 주연한 뮌헨 캄모케사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84번님의 사연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라이딩 중입니다. 클래식은 운동하면서도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영산강 자전거길, 이렇게 자연을 바라볼 때 클래식 음악 참 좋습니다. 약간 볼륨 크게 놓고 들으시면서 자전거 타시면, 아, 또 볼륨을 크게 들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또 주변을 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적당하게 들으시면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딱 좋은 계절이죠. 자, 이어진 곡은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가운데 첫 번째 곡, 2장조, 안단테 콘모토, 달콤한 추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페릭스 멘델슨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1번 2장조 안단테 콘모토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402번이요. 듣자마자 익숙함의 볼륨을 살짝 높여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되도록 오려고 하는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주 오시면 더 좋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들러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아마 익숙한 곡이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조지 걸쉰이라는 작곡가는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시킨 미국의 작곡가. 참 멋진 작품을 많이 쓴 작곡가죠. 랩소디 인 블루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피아노 협주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형태의 곡입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와 또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조지 걸쉰의 랩소디 인 블루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와 또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883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직장인이라 매일 듣지는 못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꼭 들어요. 항상 포근한 목소리에 감사드려요.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직장 다니시면 아침에 듣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주말과 공휴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1번 D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크리스토퍼 호그드가 이끄는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1번 D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크리스토퍼 호그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954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공방에서 듣는 애착 방송이에요. 크게 틀어놓고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어떤 공방일까요? 뭘 만드시는 공방일까요? 금속 액세서리? 예, 어디서든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작업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Can't Help Falling in Love 보내드릴게요. 워낙에 뭐 유명한 팝송이지만 이 곡을 오늘은 클래식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멤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보내드렸습니다. 에트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멤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클래식컬한 버전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발레르 게르게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키로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우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할렐루야!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정대현입니다. 동물계청수와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동물계통수를 설명하라 하냐면은, 진화론에서 이렇게 동물계통수를 계속 그려가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의 무엇은 좀, 이것이 부당하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계통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수는, 발견된 것이 동물이 150만 종, 식물이 50만 종, 그래서 200만 종 정도 되는데,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천만 종 내지 3천만 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다가 멸망한 종이 5억 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분은 누구에게나 다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두 개가 증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은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도서관에 많은 문헌이 있을 때 창조론자는 와서 보지 말고 진화론자만 와서 봐라. 이런 책은 전 세계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문헌을 보고 이상하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화론은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공통조상이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사람, 원숭이, 낙타, 고양이 등 이렇게 여러 종으로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종류마다 만들어졌다. 사람은 사람, 그리고 개는 개, 고양이, 양, 그리고 다른 동물, 식물은 식물이라도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진화론에 따른 교육망이 실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또는 창조론 이런 것들을 조용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의 종류는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종 내에서 작게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내 변화, 종내 진화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창조론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진화는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또 이 기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는 이제까지 진화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창조론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수한 예입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원생동물에서 식물로 또 한쪽으로는 동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꾸만 가지가 형성되죠. 가지가 형성돼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그 끝에 그 가지마다의 이 동물의 이름을 자꾸 적어 나가면서 생물은 이렇게 진화되었다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계통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류의 계통수를 예로 들어가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쪽으로 쭉 나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양서류로 가는 글자가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고기가 진화되어서 양서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실라칸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에 실라칸스가 있는데 실라칸스가 잡힌 것은 아프리카와 바로 옆에 있는 큰 섬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 주변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1m 정도의 크기에 물고기는 상당히 크죠. 이것이 화석이 이제 그 이렇게 박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한 마리 이거 선물로 왔고 육산빌딩이 지금 현재 전시 중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잡아서 이게 이쪽에는 어미고 뱃속에 봤더니 태생이라서 많은 새끼들이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뭐냐면은 팔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들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살고 있는 물고기지 이것이 진화되어서 개구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살고 있는 물고기인 것이죠. 조류의 개통수입니다. 조류의 개통수인데 그 조상을 보면 여러분들 참 놀라울 얘기인데 데코돈토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인간은 새의 조상이 데코돈토라고는 공룡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시조새가 있고 다른 새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공룡이 얼마나 날고 싶어서 정말 열망해야 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여기서 새의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날개가 생기고 폐가 바뀌고 골격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파충류가 아무리 원하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도 다른 것인 거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시조새는 그 화석에서 요 날개 끝에 발가락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저것이 그 진화 과정 중에 어떤 그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런 새가 살고 있어요. 브레커 후에친 타조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후에친의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날개에 있는 발가락으로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 모습도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진화론 쪽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할 때에 새가 두 발로 나뭇가지에 앉았고 그리고 날개 끝에 있는 것으로 가지를 잡고 있을 때 두 발로만 서 있는 새보다 더 안정되게 나무에서 앉을 수가 있는데 진화론 쪽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진화가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날개로도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더 진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시조새냐고요. 더 원시적인 새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새는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새라는 걸 여러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허파가 모양이 아주 복잡해요. 한 번 이렇게 그 새가 들여마신 공기는 직접 폐에 가지 않고 폐 주변에 인탈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기주머니, 기낭에 먼저 들어갔다가 서서히 나오면서 피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구조가 달라요. 새는 이제 이 깃털이 상당히 그 특이한데 인간은 그 공룡의 비늘로부터 새 깃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미 밝혀진 거고 새는 이 깃털 자체가 너무도 오묘해요. 절대 물에 젖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깃털은 새 털들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가끔 젖는 거 조금 젖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깃털이 또 쏠리질 않아요. 깃과 깃 사이에 작은 깃까지가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아무리 이렇게 그 심하게 불어도 절대 이 깃이 쏠리질 않아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이제 몸에 균형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공룡은 새의 조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이언스라고 하는 논문집에 노스캐롤이나 또는 오레곤 대학 교수들이 발표를 했어요. 발가락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 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공룡의 폐에서 새의 폐로 바뀌지 않는다. 너무도 오묘해서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완전히 한 세트가 통째로 바뀐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개통수는 이래요. 이거를 사파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생물체가 지나온 과정, 특히 사람의 지나온 과정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생명체가 최초의 물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물에는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많은 육지로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진화하면서 유인원까지 되고, 유인원에서 사람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사파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윈의 점진적인 진화론이 부정되는 때가 있었는데, 학회에서요. 1980년도 세계 진화학회, 시카고에 있었던 진화학회에서 작은 변화는 작은 변화대로 있고 큰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탄받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신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너무도 신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로 이제 수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종끼리만 수정이 됩니다. 다른 종하고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진화론을 저는 믿어요. 근데 수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가까운 종 간에는 수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고양이과인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타이곤이나 라이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또 말과 당나귀 사이에 노새를 낳는데 이것도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만들어진 게 아님. 한 종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새끼를 낳지 못하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개체는 만들어냈어도 종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항상 같은 종끼리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강, 호수, 바다 속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들이 대개 체수종을 많이 합니다. 체수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막 섞여서 수종이 된다고 한다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신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그런 형식으로 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절대 다른 종과는 그렇게 수종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신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그대로의 보호새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은 이런 수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종은 같은 종끼리만 되는 것입니다. 페로몬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생물체들은, 동물들은 페로몬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람도 페로몬을 가지고 있다고 하긴 그런 논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페로몬은 동물들이 통신수단으로 쓰는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놀란 거는 같은 종만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이 감지한다면 큰일 나죠. 비밀이 탈로가 안 하니까. 안 돼. 그래서 행동력이 페로몬이 있고 생리력이 페로몬이 있어요. 행동을 바꿔주는 것, 또 생리는 생리 활동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윤 페로몬 하나만을 얘기하면 행동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의 상대방만이 감지를 해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짝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신호가 다른 동물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개가 안내를 내는데 실제로 원하는 건 앞집이나 다 이 동네에서 다른 개가 오기를 원하는데 짝을 찾으니까 근데 앞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다든지 또 곰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낭패잖아요. 이것이 숲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숲속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망할 거예요. 이런 사인이 이제 엉켜서 전달된다면 막 섞여진다면 그런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만이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감안할 때 놀라운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것들. 근데 이 쪼는 속도, 나무를 쪼는 속도가 총알 속도의 두 배, 그리고 중력의 천 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뇌진탕이 걸리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부리와 이 부리와 두개골 사이에 스폰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혀가 있어. 코에서 시작해서 두개골을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있다가 쭉 나가요. 10cm 정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혀가 평상시에 숨기는 모양이나 창수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모든 기능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처음 사냥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혀, 두개골, 또 침이라든지 뭐 쭈끈한 침, 다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조건을 갖추어야 뭐냐면 처음 사냥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전자로 전달을 해야 자손이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진화론적으로는 너무도 특이한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폭찬먼지벌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느낄 때 분사되는 가스의 온도가 100도나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갈매기는 항상 고기를 먹을 때 물고기 같은 거 잡아 먹을 때죠. 염분이 들어와요. 같이 염분을 먹게 돼. 근데 자기 몸이 짜지면 안 돼요. 자기 몸이 짜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눈 위에 염분 분비 샘이 있어요. 염분 분비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염분을 계속 분비해가지고 코로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짜지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염분이 들어오게 마련인데 계속 이제 눈 위에 있는 염분 분비 세포들이 염분을 분비해주기 때문에 몸이 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갈매기들이 앉았던 곳에는 그들이 계속 분비해 있는 소금기 때문에 밑이 바위들이 하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분비물, 그러니까 똥이나 이런 배설물이 아니고 이렇게 소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포도 자살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동물이나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자살하는가? 근데 실제로 자살합니다. 이 자살하는 걸 갖다가 예정 세포사라고 해요. 생리적인 세포사라고 하고 에이팝토시스라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화된 세포의 죽음입니다. 어느 시기에 죽도록 되어 있는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의 죽음으로 인해서 보통 같으면 염증이 생길 텐데 염증도 생기지 않고 조용히 깨끗하게 세포들이 사라져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올챙이가 있어요. 올챙이 꼬리가 있죠. 개구리가 되려면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져야 돼요. 바로 이런 식의 변태를 할 때 올챙이가 개구리 될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개구리들은 예정 세포사가 일어나서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꼬마 작은 개구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배자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팔이 조금 나왔고 넓적한 주걱 같은 것이 있어요. 손바닥 같은 것이 있어요. 손가락만 남기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져 가지고 손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6일이 되면은 저렇게 저런 뭉툭했던 살덩어리에서 이제 그 서서히 손가락이 만들어져서 56일 되면 이제 완전한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 예정세표사가 너무도 이제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세표사 세포 자살을 연구해 가지고 이 세 사람 브레너 박사, 호르비치 박사, 셜스턴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이런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적혈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혈구는 또 뭐냐면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모든 세포들은 다 핵이 있는데 이상하게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백혈구들은 몽땅 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핵이 있다가 말초혈관으로 나가는 순간 핵을 싹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이동될 때 혈관을 이동하며 다닐 때는 전혀 이제 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적혈구가 왜 핵이 없어야 할까? 혈관에 들어온 적혈구는 왜 핵이 없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혈구의 기능은 뭐냐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죠? 산소를 운반하는 것인데 만약에 핵이 있다면은 핵이 있는 공간만큼 산소를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를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까지 없애가면서 산소를 실어서 운반하기 위해서 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핵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그 적혈구를 만들어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핵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120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의 숫자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초 20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기능,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단 적혈구는 120일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120일 동안에 심장을 7만 5천 번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 어느 가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중요한 점은 어느 이론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역사적 자료와 생명현상을 포함한 과학적 자료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어떤 이론이 맞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기치 못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7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보듯 아름다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고 그 조화가 있고 조화롭고 모순이 없는 상태 라는 것을 말하는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미 동부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 밖을 걷다 보면 아이쿠 할 정도로 정말 무더워졌죠. 냉방용품들을 포함해 본격적인 여름 맞으실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순절의 불꽃이 지나간 자리, 이제 교회는 평범한 시간이라 불리는 연중절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라틴어로 Tempus per Annuum, 라틴어 발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카톡으로 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신학자들은 이 계절을 가리켜 성령이 일상 속으로 내려오신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성가 헬린 아워에는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치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잊혀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평범한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깁티디의 은혜로운 음성으로 함께 들어본 친구야 였습니다. 다 내게로. 우리 청취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계실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이고 젊어서 품었던 꿈들은 어느새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작아져 있고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 혹은 운전하면서 문득 올라오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저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물에서 암 투병 중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설교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병상에 눕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깊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이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시는가의 문제였다. 그분은 나의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를 보고 계셨다. 마치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깊은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느냐로 우리 자신을 정의해 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벌고 성공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의 문 앞에서 발견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만약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바꾸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순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의 일기를 엮은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짐 엘리엇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한 대목을 오늘 나눕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를.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 손이 무엇을 만지든 내 발이 어디를 딛든 그것이 당신의 땅이요 당신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섬김이란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그분의 이름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과 보낸 하루는 단 하루도 헛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에 이 글을 쓴 날, 그는 선교지 전글 어딘가에 있었겠죠. 세상 누구도 그가 누군지 그 이름을 몰랐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고백했네요. 당신이 알고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워십의 음성으로 들어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곳 현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사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뉴저지에서 네일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집사님의 글을 오늘 대독해 드립니다. 저는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열 명 넘게 누군가의 손을 만집니다. 그 손들은 참 다양해요. 멋진 반지를 낀 손, 마디가 굵은 손, 때로는 떨리는 손까지. 대부분은 내일을 받으며 시어머니나 남편 흉을 함께 보며 즐겁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금방 조는 손님들도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압니다. 요즘 많이 지쳐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손을 더 정성껏 다듬습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런데 저도 한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가끔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매일 못 읽고 일터로, 집으로, 부엌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부흥회 때 한 강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베다니에서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은 낭비라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무릎 꿇고 손으로 만지고 정성을 다한 그 여인의 침묵이 주님 앞에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만진 그 수많은 손들, 그 손들에 쏟아부은 정성들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내일이 기도였고 그 손길이 곧 예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도 저와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다면 우리 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손님들을 대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다. 찬양의 날개 위에는 이런 여러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과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에 들어가는 법을 AI에게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십시오. 아, 보내주시는 모든 내용들 원하시면 다 익명으로 방송해드리고요. 제가 또 방송에 맞게 잘 편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찬양의 날개 위에 방으로 오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함께 한 가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늘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병상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짐 엘리엇은 정글에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집사님은 네일 테이블 위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평범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Song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0: 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0: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2: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0: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3: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4: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0: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2: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0: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4: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0: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5: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0: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3: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0: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1: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0: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0: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1: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
2: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0: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0: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4: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0: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4: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0: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1: 이것이 무엇이냐?
0: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4: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0: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4: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0: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4: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0: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0: 그러므로 백성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0: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4: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2: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4: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0: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5: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0: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4: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3: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0: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4: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읍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0: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4: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0: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인정 중독자거든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ᄉᄇ 같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독한 예술가 브랜든 최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의 고독이 아니라 나로서 홀로 고아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 지휘자로서 클래식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음악대학을 나오면 오케스트라에서 직장을 찾게 됩니다. 공무원처럼 실입교향악단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뽑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을 오랫동안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에도. 그래서 일반 회사원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래식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안타깝게도 그런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주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해야 했고 계속 저만의 길을 찾아야 되고 저만의 직장, 저만의 길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클래식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음악가분들 또는 지휘자분들도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이 악기가 클래식 악기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클래식 황금기가 지나고 이 악기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훌륭한 작곡가분들이 이 악기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곡한 곡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의 곡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편곡해서 들려드려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인정 중독자였거든요.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실력을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아서 하는 악기지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계속 증명해야 했던 것 같아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 골방에 갇혀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리드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소리를 떨어서 악기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다가 딱 악기를 뗐는데 그 리드가 다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다 불러트고 그 리드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연습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집중해서 연습을 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를 잘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힘들고 막 비명을 쳐도 그걸 계속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남들의 그런 박수에 제가 목말라 있었던 거죠. 이 현대사회는 인정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뭐 좋아요 하나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댓글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도 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이 서면 15번 이상 무대에 섰었거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서면 제 눈앞에 1,000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1,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찡그리고 있거나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았을 때 저는 그 한 명을 만족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음악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회사에서 했을 때 부장님이 뭔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내가 그걸로 상처를 받게 되죠. 나는 그분에게 만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암까지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암 수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시 악기를 불 수 없을 수 있다. 목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악기를 불 수 없고, 예전의 실력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직장을 생각하던가, 좀 준비를 하라는 말에,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한평생 20년 넘게 이 악기만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제 눈앞에 딱 보이게 되었거든요. 밖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멍하니 밖에 서서 한 시간 동안 하늘만 그저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지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로버트 세폴스키의 스트레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또 많이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깨로 절제를 해서 최대한 성대에 지장이 없게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잡고 나서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제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른 악기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식 때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반이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악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동아리 모집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달려서 그 동아리 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중 색소폰이 마치 저의 목소리를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클래식 색소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는 보통 5살, 6살 때 전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시작 전부터 남들과 다르게 출발선상에 섰던 거죠.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악기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악기를 굳이 하려고 하냐. 지금 공부 잘하고 있고 이 정도 내신이면 좋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악기를 왜 하려고 하냐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최선의 선택은 OMR 카드를 일자로 쭉 찢는 거였어요. 네, 학교에서 호출이 왔고 부모님도 불려오셨고 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그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앉혀놓으시고 또 정말 죽을 때까지 이 학기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겠어? 라고 하셔서 네, 아버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악기 불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악기를 사러 같이 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이렇게 조용히 계속 이 색소폰을 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색소폰이란 악기는 호흡을 해야만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뱉어야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음악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음악을 통해 음표라는 음을 타고 나가서 메시지가 돼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추게 되죠. 근데 제가 그 호흡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암수술 이후에 라흐마니노프 앨범 발매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관객석이 보였었는데 그 무대에서는 그저 저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너 그렇게 열심히 달렸니라는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좋아서 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 악기와 음악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돈신이라고 하죠. 그 돈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순수했던 저. 그때 마지막 곡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4악장을 연주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흘렀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다시 무대에 올라왔고 그리고 내 음악을 들으러 와주신 그런 관객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함의 눈물과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서 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 곡이 끝나고 나서는 멈출 수 없이 정말 오열했던 것 같아요. 그때 관객분들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같이 울었고, 그때 그 무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했던 그 무대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대 올라가면 어떠한 떨림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연주하는 것 같아요. 17살의 저를 무대에 앉혀놓고요. 그때 제가 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또 관객석에 있는 그 17살의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그리고 지금 너의 그 실력 너무나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메타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족 지연과 행복 지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저라면 제가 가장 행복할 일을 할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할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저 앉아서 밥한끼 같이 먹는 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오늘 이거 해야 인정받아. 너 오늘 이걸 해야만 회사에서 월급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오늘 이걸 하면 행복하겠니?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항상 제 노트에 이 말을 써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떠한 것도 변할 수 있지만 딱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그런 좋아요와 댓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지 안 아프고 행복해야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보낼까?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함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 생각만 가지시면서 살아야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두잉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빙잉을 하면 그 두잉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빙잉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잉은 하다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빙잉, 내가 하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명상을 통해서 온것 같아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뿌했던 것들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빨라졌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안 하게 됐고, 입시 레슨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 입시 레슨도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란 걸 알게 됐고, 그걸 다 끊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졌고, 심심해지니까, 그럼 뭘 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만 하자. 그리고 가슴 뛰는 일들만 하자.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만 하게 됐고, 확신이 정말 확고하게 되고, 최고로 행복함이 정말 막, 와, 나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그 잔잔한 행복감이 매일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 단한 번도 평탄하고, 그런 실크로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색소폰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음악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음악 아닌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저녁 7시에 잔다고 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네, 아침에 15km 달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랑 친한 많은 분들이 너 미친놈 아니냐? 이 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 길을 계속 가면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돈 못 벌면 어떡할 건데? 맞아요. 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을 안 벌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4개월 동안 암수술 이후에 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0: 좀 평범하게 살아. 그게 편해.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런 유혹에는 절대 안
1: 오거든요. 저는 그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자기만의 직업이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그 직업이 되게 특이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범과 미침 이런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슴 뛰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하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허들을 낮추면 된다. 정말 이 재밌는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가슴 뛰고 재밌겠다 하는 일을 그냥 시작해보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는 일을 하려면 그 경계를 낮추면 된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할 때 되게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 운동복도 사야 되고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하면 되지.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도 아무 신발이나 신고 그냥 한라산 정상을 갔었고요.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저 악기 너무 재밌겠다.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해야겠어 하고 그냥 했고 그 당시에는 전 정말 음악을 못했어요. 전 제 나이대에서 가장 악기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제가 무대에 서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기를 선택하고 나서 유학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옷가게에서 매니저로서도 일을 해봤고요. 프랑스에서는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물을 깎는 일, 칼을 닦고 스시를 서빙하는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이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도 악기 소리를 아파트에서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호흡만 소리를 내면 바로 인터폰이 걸려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내 연습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직접 목수 아저씨에게 목수일을 배우다 보니까 목수일도 음악이랑 비슷하네. 뭔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재밌다. 재밌네 하면서 또 시작했던 게 1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음악 합주실 공간을 7개 정도 만들게 되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저는 제가 항상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0: 플래시 공연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이 입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신다면?
1: 추천해 줄 인생곡 두 곡이 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베토벤 비창입니다. 단 4분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정말 이 바쁜 현대사회에 음악을 온전히 앉아서 듣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곡은 가사가 없는 곡이거든요. 부드러운 위로를 해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앉으셔서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딱 4분만 온전히 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는 정말 비운의 작곡가거든요. 음악에 미쳐서 본인의 청력도 잃을 정도로 작곡에 미쳐서 살았던 작곡가고 단 한 번도 사랑을 이뤄본 적 없는 그런 외로웠던 작곡가예요. 하지만 묵묵히 계속 음악을 해왔고 그가 주는 묵직한 위로 베토벤의 비창 추천드립니다.

0: 작가님은 그러면 작가님의 음악을 듣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기보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음악을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속도에 치우치면서

0: 하나 있을까요?
1: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항상 쳇바퀴 같이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뭔가 물고문 하듯이 이렇게 나를 가뒀다가 토요일, 일요일 잠깐 나를 꺼내주고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침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게 보내시고 행복 지연, 만족 지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 삶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조용히 계속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이스든 피전교회 섬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B 지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북버지니아 이 지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과 또 큐티 사역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센터빌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네, 김찬영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모셨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이번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비전을 갖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또 우리 하영조 목사님과 많이 관계가 있었고 또 우리 옥하는 목사님과 또 많이 관계가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경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문경두 목사님 함께 하시고요. 또 사모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문경두 목사입니다. 저는 소속교단이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에 소속되어 있고요. 9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목회를 부교역자로 한 5년을 이렇게 섬기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2: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사모님께서도 좀 인사해 주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문경두 목사의 아내 되는 김준옥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시니까 너무 환하고요. 아주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특별히 또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에 기대가 되는데요.
1: 목사님, 그 자녀들에게 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예? 그 아들과 딸이 거버먼트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3: 아,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0: 네.
3: 네. 저는 아들과 딸 두 자녀를 갖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페더럴 거버먼트에 있는 그 정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아이는 딸아이인데 이제 망명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는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1: 그럼 그 아드님과 따님이 일은 달라도 좀 연결이 돼 있네요.
3: 네,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피난 나오는 사람들 또 거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큰 아이의 경우에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 난민들, 그 난민들이 그 유엔 캠프가 있는 곳에 다 모여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네. 그 모여 있는 유엔 캠프에 모여 있어서 자기들이 망명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난민들이 좀 많은 편이죠. 또 네. 미국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파견을 해서 그 유엔 캠프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꼭 미국 땅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미국 땅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지는 않을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인지 그런 것을 인터뷰해서 네. 잘 분별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딸아이는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정말 너무 훌륭한 가족인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교회 담임을 하시고 또 사모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자녀분들도 그렇게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신학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네, 삶의 현장에서 사실 또 그런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3: 감사하죠.
0: 네. 그 부모님을 다 보고 자란 거죠.
3: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이 만약에 물질이라면 네.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그렇지만 또 저는 목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는 그런 네. 이중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선교의 꿈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미국에 와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과 또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들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는 그 평신도로서 섬기는 게 굉장히 자기는 좋다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 아이가 중등부에 있었는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담당 네.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이 아이가 받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네. 말씀을 도전을 받았나 봐요 네.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날 집에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수련회 때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 받은 게 있니라고 물었더니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0: 네.
3: 그거를 이제 자기 본인도 가슴에 두고 있고 저도 가슴에 두고 있고.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난민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감사하고 적극적이고 엄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0: 네.
3: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0: 네.
3: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도 있고 또 생활도 또 책임져 주시고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는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라고
0: 그렇군요.
3: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 꿈을 다 이룬 거네요.
3: 네. 그래서
0: 가장 좋은 방법으로.
3: 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넌주시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생각할 수 없을까라고 아 네. 엄마 아니에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이를 보니까
0: 네.
3: 어떠한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셔가지고
3: 네. 그렇죠.
0: 네. 네. 준비시켜 네. 놓으셔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1: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께서는 목회할 밤이 없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목회지 또 목회 그 산에 들어오셨는지 간증이 있으시다는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는 사실 그 유교 집안에서 가부장 기도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향 경남 하동에 가면은 저희 그 향교가 문화재로 이렇게 섬기고 관광지로 됐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뭐 참 청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 보고 때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고 저렇게 또 어떤 사람은 헌금까지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저 사람들을 내가 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대장 당번을 하면서 어느 날 부대장 자녀들이 교회를 마침 다녀가지고 주일날 아저씨 저희들 교회 좀 보내주세요.
0: 네.
2: 아 그랬는데 전방이라 교회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단 안에 큰 십자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발견하고 그렇게 이제 인도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 아저씨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0: 네,
2: 거예요. 아니
0: 네.
2: 저기 십자가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교회라고. 아 그때 알고 보니까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랴부랴 네. 이제 주임 상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만은 아 교회는 저 딴 데 있다고. 아 그런데 그날 바로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때 목사님은 교회는 안 다니고 계셨는데
2: 그렇죠. 불신자.
1: 아이들을 네. 교회를 연결해 줬거든요.
2: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날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졸리는지 찬물이 머리에 닿는 순간에도 졸았습니다.
0: 그런 경우는 좀 드문
2: 예, 드물죠.
0: 경우예요.
1: 네. 세례를 받으면서요?
2: 예, 네. 세례 받는 중에서도 졸았어요.
1: 그래요?
2: 그 정도로 악한 놈들이 저를 방해한 거죠.
0: 네.
2: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 아내와 교제가 가능했어요. 아내는 그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는 군대 가서 그냥 응백길에 세례를 받던 청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양가 집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거듭난 것은, 지금 신반포 교회를 섬기는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부평에 있는 교회를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섬기시다가,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시고, 대학교 자체에서 유학생 1호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믿음이 자라고 CCC라든지 이런 데서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영접을 하고 신앙이 엄청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갈 것인가, 신학을 할 것인가, 그걸 망설이는 가운데 그 집안이 천주교 골동문자들이라 엄청 반대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10명쯤 되는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막 버리다시피 이 어리석은 자식이 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이 종으로서 섬기는 결단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때 저는 이제 조그마한 기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꼭 배워야 되는가. 근데 저도 모르게 비평자에서 자꾸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 기업, 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기업도 망해갔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안했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고. 한참 배운 후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성경을,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좀 더 배우게 됐다는 갈망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제 기업은 망해지고 제가 그 가운데 금식기도 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집을 다 팔고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보통 삼성에 다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그 사원들이 보통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이자가 64만 원이에요. 제가 이자가? 집을 다 팔았는데도. 그럼 왜 이렇게 망할 리가 없는데 친척이나 저희 부모님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에게만 제가 말을 하고, 야, 그 너 집 팔아가지고 다 그냥 재료로 치우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는데, 아내와 저는 그것이 일불이라도 일원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걸 보고, 그런 가운데 금식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내리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피아노 교습소를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딱 64만 원 이자가 나가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10개월이었습니다. 근데 10개월 이제 지나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집 팔고 뭐 있는 거 다 이렇게 부채를 청산하다 보니까.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었죠. 빚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때 돈으로 5만 원이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신문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피아노 교습소를 하니까 제가 샤트맨이 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셔틀을 올리는데 저희 집 앞에 온전한 신문이 아니고 한 면만 신문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계단에. 그것이 보니까 오늘 보면 뭔 신문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게 사람을 모집한다,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두란노 수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두란노 수원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원하니까 사찰인 줄 알고, 아, 이 절에서 뭘, 절에 연구된, 그래서 했는갑다 했는데,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뭐 났네? 보니까, 여보,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1: 사모님 알고 계셨군요.
2: 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거, 그래서 기도해보자면서 하는 게 계속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준비하고 갔는데, 그때는 이 드란수원이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네. 사무실이 드란수원 한 부서만 온누리교회 지하에 네. 입주를 하고, 다 용산이라든지 흐트러져 있었어요.
0: 그렇죠, 네.
2: 근데 제가 찾아갔던 거는 동대문 신설동이에요. 딱 가보니까 네. 의자가 몇 개 있고, 테이블이 있고,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야, 이 사기성이 좀 있는 회사인 것 같다. 네. 아, 그래도 인터뷰를 하고 쭉 보더만, 아이고, 내일부터 다음날 우리 사무실에 좀 출근할 수 없느냐고. 네. 그래서 해놓고 와서 보니까 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기 좀 유령 회사인 것 같다. 아, 그랬더만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해보고 우리가 했더만 그걸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말은 했지만은 제가 안 가고 있었는데 또 고종사촌 형님이 이종사촌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 호텔업을 하는데 네가 격리를 맡아주라. 그때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넣고 하는 중이었는데 형님 그러면 뭐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될지 모르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호텔을 하니까 좀 마음이 찜찜해서 사양을 했어요.
0: 네.
2: 그리고 이제는 고종사촌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은 군납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군납을 하려고 네가 필요하니까 같이 일을 하자. 그래 총무부서에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드란노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러는 가운데 고종사촌 형님이 하고 싶은 그 군납회사에 자금을 댄 그때 당시 1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좀 네. 10억이면 엄청 큰 액수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형님 기술과 노하우를 하고 이분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큰 자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프로젝트를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지 싹 빼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0: 네.
2: 이것도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갔는데 드란노를 다시 찾아갔는데 다음에는 재정보증서를 해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보증서를 해갔는데 그래도 마음이 찜찜해서 다음에 드리겠다고 하고 왔는데 아내와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다니게 시초가 된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때가 언제세요? 몇 년도세요?
2: 1985년.
0: 그렇군요. 아주 정말 초창기군요. 예, 예. 드라는 서원이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죠.
2: 예, 예.
0: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시고요. 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유학으로 오셨어요. 유학을 예. 오셔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MDB나 THM 교회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센터빌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2: 네.
1: 그 개척한 동기가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2: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실까요?
2: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일도 하고 파트타임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센터빌 지역에 있는 교회의 부교역자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1: 네.
2: 거의 그 무렵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가 갈팡질팡하면서 참 깨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제가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유학 보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일도 없고 그런데 보내서 마치게 하시고 이 사역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는 이제 드란도 수원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사실은 왔거든요.
0: 네.
1: 그러셨군요.
2: 근데 그 무렵에 또 우리 하영영 목사님께서 이 멜랜드 쪽에 어머니 학교 오시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목사님이 제가 사임을 하고 미국에 왔을 때 인사를 못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너무 쓰러져가지고
0: 네,
2: 우리 뭐 뉴스로
0: 아시겠지만은
2: 네, 네. 8분이나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셨어요.
0: 네.
2: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이민 온 성도들 만나고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오신 거야.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집회를 할 시간이 됐는데
0: 그 몸으로.
2: 예. 네. 그래서 이 봉고차에서 내리는데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때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네가 여기에 있느냐고.
0: 네.
2: 그런 이제 급하게 이제 같이 식사를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시켜주는 그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자기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이민 오신 성도들이 정착을 못하고 들어오는 소원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그때 그런 건의를 했죠. 근데 그럼 자네가 해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네.
2: 근데 그때 저는 졸업을 안 했고.
1: 네.
2: 그런 찰나에 이런 상황을 보고 다시 또 한국에 연락을 했죠. 제가 드러누를 해보겠다. 그때만 목사님 병원에 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수석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추진하는 가운데 드러누 수업을 하라고. 근데 사장이 바뀌어버렸어요. 대표이사가 그동안 바뀌어가지고 저를 네. 몰라요. 이것이도 한 목사님이 계시면 서로 연결이 되는데.
1: 그렇죠. 네.
2: 그때 이 또 장소를 알아보니까 캐시로 5만 불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급하기가 새로운 대표이사가 결제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1: 네.
2: 그 이런 상황을 보고 그것도 막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한 영혼을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1: 네.
2: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1: 그 네. 개척하시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짚으셨더라고요.
2: 예.
1: 근데 하나는 말씀 양육.
2: 예.
1: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양육이 절실했다.
2: 예.
1: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목사님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셨어요, 목사님?
2: 네,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주일학교 청년, 이 장년들을 성경을 이렇게 좀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근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을 하지만은 말씀에 대한 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절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뭘 믿느냐? 그 근거가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시면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잘 응답하셔서 많은 영혼을 안 보내주셨습니다.
1: 응답해 주셔가지고.
2: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0: 네.
2: 아내하고 그렇게 농담적으로 아 이제 좀 기도를 바꿔야 돼.
0: 네.
2: 이런 이제 조커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 교회가 주님의 교회 창립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2: 네.
0: 그러면서 하시는 게 1대1 양육과 제자 양육 사역 훈련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요.
2: 네.
0: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2: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영혼을 양육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절대 놓을 수가 없죠.
0: 네.
2: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뭘 찾았냐면 바로 큐티였습니다.
1: 네.
2: 개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약한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그걸 느꼈어요. 옥 목사님들은 나중에 제자 훈련을 다 하시고 네. 은퇴하시고 난 후에 제가 중앙장로교회 부흥에 왔었을 때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0: 네.
2: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반대로 이 큐티를 굉장히 중요시했지만은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하지는 않았어요.
1: 네, 제자 훈련.
2: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보완해야 될 것을 이분들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안수집사 이상은 새벽기도에 두 시간을 하면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실체했습니다.
1: 네.
2: 나중에
1: 네.
2: 예.
1: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1대1 양육
2: 예.
1: 온누리 교회에서
2: 예.
1: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나 목사님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다 이렇게 겸비하셨거든요, 목사님.
2: 예.
1: 그 두 부분을. 그런데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는 큐티 그 부분에 강사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큐티, 이제 우리는 듣긴 들었지만 큐티가 뭔지 또 청취자들이 알고 싶을 건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저희들이 처음에 큐티라는 단어를 접한 때가 그 목사님이 처음에 두란노선에 가시게 되었을 때 네. 라채광 집사님이란 분이 그 치과 의사 분이신데 평신도였어요. 네. 그분이 이 큐티를 가르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인천에서부터 항상 그 강의할 때마다 다니면서 배웠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 아마 좀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큐티를 한다 그러면은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 큐티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더군다나 이 미국을 와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낙후됐다고 할까요? 큐티가 그렇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네. 힘들다 보니까 그런 삶들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 정말 너무 귀한데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다 마친 그 성도님들도 보면은 훈련을 받을 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래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사그라드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인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 묵상의 그 교제가 끊어져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큐티 하면 quiet time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 그냥 조용히 명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일종의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경건 훈련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 14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큐티 훈련 그 네. 세미나를 합니다만은 네. 첫 파트가 그거예요. 경건 훈련이 무엇인가. 근데 경건 훈련이라는 게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경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렇죠. 정의를 내릴 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그 길을 따르게 하고 네. 영의 생각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그 말씀이 그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훈련이라고 제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 나 큐티해 나도 네. 배웠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2007년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워싱턴 지역에도 많이 보급이 된 것 같고 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도 굉장히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네. 또 참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큐티를 조금 소홀히 하면 저희 딸아이가 짚어요. 엄마 요즘 큐티 해요? 아. 그게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엄마 오늘 큐티 했어요?
0: 아, 이게
3: 어떤 말보다도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럼 너무 부끄럽고 자식이지만 미안하고 그래서 네. 아 내가 이게 아니지 싶어서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삶 속에서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까지 네.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가 싶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또 삶 속에 적용해서 변화되는 삶 네. 이것이 저는 큐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큐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큐티가 뭔가 싶은데 quiet time이에요. 네. 네. 그죠? 네. 그 시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온누리 교회를 한국에서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큐티를 그렇죠. 했고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네. 큐티를 했고 1:1 제자 양육도 그렇죠. 뭐 온누리 교회에서는 거의 다 하니까 네. 저도 이제 그 같이 받으면서 굉장히 네. 참 좋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미국 땅에서 동일하게 이제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가 벌써 이제 10회세요.
3: 네, 네.
0: 10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0: 6월 14일입니다. 이제 네. 바로 시작할 텐데요. 네.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고 이어서 워크샵이 6월 16일 화요일 날 7시 반부터 열리고요. 장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있고요.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제가 간단하게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은 현재 지금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전 두란노 사원의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님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뭐 큐티의 전문가시고 그리고 김준호 큐티 디렉터가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께서 경건 훈련과 또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참가비, 교재 다 무료이고 네. 누구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3: 네.
0: 703-859-2004 703-859-2004 문의하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이제 두란노 하니까 생각나신 분 몇 분이 있어요. 거기 큐티 그쪽에 생명삼인가요? 예. 담당했던 이정현 목사님.
2: 예, 예,
1: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 했던 조장호 목사님이 여기 계셨었거든요.
2: 예.
1: 그런 분들. 그리고 듣자니까 목사님께서는 지금 베이직 교회에 있는 갑자기 생각나서 누구죠?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도 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2: 예.
1: 그리고 그 이정현 목사님이 그 전체 총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여기 목사님, 문경도 목사님 밑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경도 목사님께서 그만큼 큐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으뜸이신 것 같으니까 청취자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3: 제가 한 말씀 더 네.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모님들이 좀 이 사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1: 네.
3: 싶어요. 그래서
1: 네.
3: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0: 네.
3: 나로 말로 공부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 얼른 떠올리고
1: 네.
3: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1: 네. 네,
3: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참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3: 사모님들이 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1: 네.
3: 그래서 저는 사모님들이 좀 큐티 앞으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0: 네.
3: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사모님들이 참 힘드시죠. 근데 사모님들뿐만 아니라
3: 네.
0: 우리 보통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위로를 사람들에게 막 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도움도 받긴 하지만
3: 네.
0: 어쩔 때는 그게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3: 그렇죠.
0: 있거든요.
3: 네.
0: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나가서
3: 네.
0: 잠잠하게 그 채워질 때 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3: 네.
0: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3: 네.
0: 갖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0: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그 방법들을 이제
3: 네.
0: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3: 그렇죠.
0: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주일날 6월 14일날 4시부터 하네요.
3: 네.
1: 4시부터. 그리고 화요일날 16일날 7시 30분부터. 큐티도 너무 중요한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걸 또 하고 계셔요.
2: 예.
1: 그래서 그러면 이건 또 뭔가요, 목사님?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2: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연역적인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1: 네.
2: 이게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귀납적으로는 하나님은 왜 영이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분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관찰하면서 해석하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하고 연결이 됩니다.
1: 네네.
0: 네,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시는군요.
2: 예, 그리고 네. 이게 더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1: 네.
2: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도 이것을 진짜 규칙을 잘 하시게 되면은 설교 준비를 따로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2: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작년에 제가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한 40%에서 50%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0: 네.
2: 왜냐하면 처음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9회 때는 어느 한 교회에서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큐티 네. 모임을 평소에 가셨던 분들인데 이해도가 확실히 빨라요.
1: 네. 네.
2: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적용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가 사실 이게 큐티 교재라든지 1대1 제자 양육을 만드신 분은 아마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이랜드 그룹이라고 이름을 아시죠?
1: 아, 네네.
2: 그게 사목으로 네. 사역하시는 방성기 목사님이 네. 만드신
0: 거예요. 아, 방성기 목사님이 방성기 목사님. 네. 정말 하셨구나. 당시에 굉장히 네. 아주 그래서 큰 바람을 이제, 일으키셨죠.
2: 그렇죠. 세 번 정도 중보판을 거치면서 사실을 네. 왔습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건 또 하영렬 목사님께서 그동안 트라노에서 하는 이 큐티의 엑기스를
0: 네.
2: 한번 우리가 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오더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 직책이 비슷한 부분들을
0: 네.
2: 그때는 부수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어느 본부장에게 했는데 최종적인 편집자가 그 당시에 생명의 삶 편집을 하신 김현성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다 책을 만들었는데 열 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 권만 만들고 그 앞에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없는 자리에 회의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것을 만들고 보급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버리면 더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다.
1: 네네.
2: 판매가 안 된다.
0: 네.
2: 그래서 뭐 한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부수장들 한 분 해가 열 분만 해갖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 강의안을 거의 90%를 뽑아낸 것입니다.
1: 네.
0: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의 강의안은 내 것이 아니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동안 헌신했던 큐티 사역자들의 액기스가 타격이 당했죠.
0: 그렇군요. 네. 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뒷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네.
2: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 네.
2: 1대1 제자양육을 제가 우리가 처음 그때는 뭐 이게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해가지고 네. 교회를 선전할 때 주부를 좀 했어요. 근데 주부를 받아본 분들이 이민교회에서는 1대1이 안 될 것이다.
0: 네.
2: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말하셨고. 그 1대1도 오늘날 이렇게 보면 많이 보급이 됐어요.
0: 네, 그렇죠.
2: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것이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1: 맞아요. 우리 청년 때도 그걸 참 많이 썼어요.
2: 그렇죠.
0: 네, 네.
2: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1대1은 1대1로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네. 성경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1: 아,
0: 네.
2: 그래서 1대1로 했나 하냐면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오후에 가기 전에 예배 끝나고
1: 여러 그룹이 모여서
0: 네.
2: 그래서 그 참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1: 맞아요. 네. 그 마음속에 있는 스트럭을 한 걸 내놔야 되는데 네. 그냥 네. 듣고만 있는 그렇죠. 그런 강의가 되어버렸죠. 네.
0: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1대1 양육을 이제 저를 해주신 분이죠. 네. 근데 정말 1대1로 매주 만나서 저를 케어를 정말 해주셨거든요. 네. 속에 있는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저는 청년 때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정말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2: 네. 네. 그렇죠.
1: 네. 맞아요.
0: 그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센터빌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지금 문경도 목사님하고 김준욱 사모님이신데 너무 귀한 그 우리 목회할 때 필요한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 나가지 않는 분이나 또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 이런 교회에 가서 배운다면 신앙을 제대로 차근차근 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큐티 사역, 또 1대1 제자 영역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시는 그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셨어요. 기억에 남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2: 그렇죠.
0: 그 중에 또 이제 한 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예, 그걸 제가 아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3: 네. 저희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를 받고 왔다가도 밖에 주차장에 차가 몇 대인가 이렇게 세워보고 네. 차가 몇 대 없으면 아 그건 너무 작더라 가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그냥 뒤돌아왔어 라고 하는 말도 들을 정도로 저희 교회가 아주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고 저희 딸아이의 친구의 어머니가 이 시내 모 대형교회 그 순모임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네. 그분에게 소속된 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그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쿡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룸메이트이 있다고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지금 거의 다 죽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자기네 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등록하지 않은 교인에게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좀 섞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아, 너무 좋죠.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랑 같이 이 청년을 만났는데 40대 후반이었어요. 청년을 만났는데 거의 진짜 산송장이라고 할 정도로 온몸이 다 망가져서 신장, 간 다 망가지고 네. 퉁퉁 부어있고 진물이 흐르고 뭐 당뇨도 심하고 네. 그런데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이다시피 하니까 가족과도 다 연락이 끊기고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였던 그 쿡이 보다 못해서 안 되겠으니까 자기 사장인 집사님한테 이 사람 좀 도와달라. 근데 그 집사님 보니까 자기가 물질적으로는 뭐 집세라는가 이런 걸 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1대1로 케어하기는 네. 힘들다 싶어서 네. 이제 케어해줄 사람을 찾다가 저희 교회를 그렇게 찾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목사님 계속 신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네. 저거 보고 있으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계속 1대1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 큐티 훈련을 시키기까지 할 때 때로는 아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런 일이 딱 닥쳤을 때 보니까요. 정말 자기 핏줄처럼 그렇게 섬기고 먹을 거, 뭐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자기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거는 그냥 가장 지엽적인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건데 저희에게 소개해 주신 그 집사님도 이 청년을 소개해 준 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처음에 미국 와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정착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를 믿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교회로 이 청년을 연결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안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안순 집사님에게 이분을 1대1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양육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정열적으로 정말 저희도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이분을 섬긴 거예요. 데려다가 밥 먹이고 또 그 1대1 양육을 하고 또 아프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라이드하고 먹을 거 사다 주고 이러면서 해서 그 1대1 양육 과정을 다 마치고 이 청년이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더 감사한 건 청년이 주님을 영접한 것도 감사한데 양육자이신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신앙이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다. 양육하는 자나 양육받는 자나 안에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결국 그 계속 저희와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몸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야외 예배까지도 따라갈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나오면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냥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를 갔는데 그때 이제 코비드가 터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코비드가 터져서 이제 이 청년이 병원에를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을 바로 어떤 여관 방에다가 격리를 시켜놨는데 계속 목사님이랑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도 네. 안 받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아마 그분을 감명했던 분인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그러면서 아무개 청년을 아느냐고 해서 아, 너무 아는데 저희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참 감사,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네. 참 그랬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다는
1: 예수님 만나고. 네,
3: 주님 영접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네. 정말 이 사역이 귀하고 감사하는 거구나 한 그 청년이 늘 생각이 납니다. 네. 아, 예.
0: 그렇군요. 얼마나 참 귀하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참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좀 인사를 해주실까요?
2: 네, 참 우리가 이민 와서 얼마나 다들 고생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정도 알고 제가 여기 와서 청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 7년 정도 제가 일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사도부활처럼 3년만 일하겠으면 했더만은 3년 딱 끝나는데 부목사님을 또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문제로 그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스탑을 하는 거예요. 네. 회사가 넘어갔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곳에 임해 오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또 나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 구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도 목회자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고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이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미워도 또 교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꼭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것을 잘 갖추게 해주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문경두 목사님과 또 사모님 김준옥 사모님과 함께했는데요. 두 분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혹시 말씀 가운데서 또 정말 귀하게 또 위로도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주님의 교회 센터빌에 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큐티 세미나 열리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703-859-2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목사님.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4: 아,
3: 없었죠?
4: 네.
3: 아버지 없으면 누구예요? 코아. 코아들이죠.
4: 예.
3: 그래서 영어, 뭐, 정확하게 번역하시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입양하러 네. 하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5: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으셨나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라이프투게더의 고세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고세라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육원 출신 학생들이나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언제나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을 갈 수 있는 것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Life Together라는 우리 집 만든 고세라 대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 누구신지 오늘 제일 중요해요.
5: 아멘.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제가 대표님 뵙자마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참 너무 고우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얘기 드리고 싶어요. 참 너무 고우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십니다.
3: 그냥 늙은 사람이에요.
5: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오늘.
5: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이를 기르면서 합니다. 너 그걸 하지 마. 다음에 또 하면 진짜 아빠 속상할 것 같아. 하는데 이제 또 그런 하지 말라는 걸 또 했을 때. 아,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뭔가요?
3: 아, 밥 피어스가 네. 월드 비전 설립했을 때 그렇게 네.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걸로 저도 마음 아프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국 고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때 한 10년 전 고아들이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이 3만 명 정도 있었어요.
5: 네, 많은 편이죠.
3: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보니까 왜 입양 안 받았을 거예요.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화난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이렇게 왜 이런 뭐 애들이 계속 보육원 들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느님 목소리 들었어요. 세라, 너는 기독교인이에요. 너는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너는 무슨 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난 외국 사람인데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Life Together 단체를 만들었어요.
5: 사실 이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잡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은데 대표님 실행에 바로 옮기셨네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네.
5: 그래도 그것을 행동으로 하고 기도로 하면서 추진력 있게 하신 대표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참 어여쁜 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6살 때쯤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6살이면 사탕 사 먹고 뭐 친구들과 놀기 바쁜 그런 나이잖아요.
3: 우리 가족들이 다 교인들이니까 할아버지가 목사가 또 우리 이모가 선교사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하느님이 손주가 없죠. 영어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이 뭐 no grandchildren. 그래서 저도 믿어야 돼요. 부모님 믿음만 아니라 저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매일 성경책 읽고 그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죄인이다. 또 한 번 큰 부흥회 가서 그날 밤 집에 와서 할머니랑 같이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요한복음 3절 16절 같이 읽었고 나는 그때 질문했어요. 할머니가 하느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5: 자, 그러면 대표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몇 살 때부터일까요?
3: 고학생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에서 큰 뭐 애스베리 대학교에서 큰 부흥 나왔어요. 또 우리 동네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수천만 명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설교 없이 한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50일 동안 뭐 교단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느님 목소리 다시 들어왔어요. 너는 누구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또 얘기했어요. 그럼 난 어디로 보내면 갈 거니? 그때 좀 시간 많이 걸렸어요. 며칠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그 부흥회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하느님, 난 벌써 남자친구 있고 나 앞으로 결혼하고 여기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느님, 난 어디로 보내면 갈 거니? 계속 그렇게 질문했어요.
5: 야.
3: 그래서 드디어 뭐 며칠 후에 아,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느님 따라갔어요.
5: 네.
3: 네.
5: 그래도 사실 순뜩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있는데
3: 네.
5: 조금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3: 네. 예, 예, 그렇죠.
5: 그런데 예. 항상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3: 네.
5: 네. 항상 그래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3: 네. 예.
5: 네. 항상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부흥회는 정말 뜨겁습니다. 원래 그럼 처음부터 한국에 선교사로 오고 싶으셨어요, 대표님은요?
3: 맞아요.
5: 아.
3: 78년에.
5: 78년에.
3: 예, 예 한국으로 네. 왔어요. 맞습니다.
5: 78년이면은 그래도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릴 때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3: 많이 있었어요.
5: 그래도.
3: 그때는, 네.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죠.
5: 네.
3: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네. 들어올 때 밤 늦게
5: 네.
3: 처음 들어올 때
5: 예.
3: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 뭐 높은 건물도 없었죠.
5: 네,
3: 그때는.
5: 네.
3: 근데 빨간 십자가만
5: 빨간 십자가만
3: 만
5: 예.
3: 봤어요. 산
5: 예.
3: 위에서 뭐 한 50개
5: 예.
3: 봤어요.
5: 네.
3: 그래서 야 대단해요. 이
5: 예.
3: 나라가 예. 십자가 많아요. 우리는 다 십자가 밑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5: 네. 요즘에는 뭐 엄청 많아졌잖아요.
3: 많은데
5: 네.
3: 잘 보지 못해요. 왜냐 높은 건물이
5: 건물
3: 있으니까.
5: 때문에. 네.
3: 예. 그때 잘 봤어요.
5: 맞아요. 예전에 네. 김포공항으로 내리면
3: 네.
5: 빨간색 십자가들이 막
3: 맞아요.
5: 하나 건너 하나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3: 맞아요.
5: 그래서 진짜 외국에서 오신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3: 그렇죠.
5: 나요.
3: 그렇죠. 네. 또 여기 새벽 기도회도
5: 네. 뜨겁잖아요.
3: 예, 맞아요. 그때는 아마 설교는 별로 없었어요. 기도만
5: 맞아요.
3: 했어요.
5: 네.
3: 목소리 크게.
5: 주여! 네.
3: 예, 맞아요.
5: 네.
3: 아, 야,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따뜻한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5: 근데 되게 궁금한 게 한국이 그렇게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선교로 오게 됐을까요?
3: 저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5: 네.
3: 예, 그때 스페인어 잘 했는데.
5: 예.
3: 근데 선교, 단체.
5: 예.
3: 가서, 면접을 보고. 그 담당자 얘기는 오늘 아침에
5: 네.
3: 다른 분들 와서
5: 네.
3: 그분들도 스페인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결정했어요.
5: 네.
3: 그분이 스페인으로 보내요. 난 어떻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5: 네. 그 티오가 없네요.
3: 예 맞아요. 그래서 담당자 얘기는 우리는 소신학대학교, 성교교회 소신학대학교에서
5: 예.
3: 영어 교수 필요한데요. 거기로 가면 될까요? 아, 그때 정말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5: 네.
3: 그래서 기도해야죠.
5: 예.
3: 하지만 하느님 원하시면 뭐 가야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5: 야, 근데 사실 조금 잘 모르는 나라는 좀
3: 네.
5: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을 때
3: 예,
5: 마음이 괜찮다. 좀
3: 하느님과 함께
5: 아 맞아요.
3: 예,
5: 네 항상
3: 가면 어디 가면 괜찮아요.
5: 맞아요. 하나님의 네. 발걸음 이렇게 모래 바닥에 항상 하나님
3: 네.
5: 같이 걸었던 발자국이 있으니까요.
3: 예.
5: 예, 항상 동행해 주시니까요.
3: 맞아요. 맞습니다.
5: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복음을 전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의 학생들은 누구였을까요?
3: 예.
5: 모두 다 기억에 나시겠지만.
3: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가르쳤어요. 뭐, 브라질도 이랬고,
5: 네.
3: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15년 동안 살았고,
5: 네.
3: 그래서 거기서 일했고, 교수도 또 미국에서도 했고, 물론 한국에서도 했는데, 아마 아주 재미있는 것은
5: 네.
3: 제가 중국의 청춘 대학교에서
5: 네.
3: 가르쳤을 때, 그때는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교수였는데
5: 네.
3: 교수로
5: 교수.
3: 예
5: 네.
3: 중국으로 보냈어요.
5: 네.
3: 그래서 그때 88년에 갔어요. 그때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5: 네.
3: 근데 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랑 식사 같이 못했어요. 불법이에요.
5: 중국에서요?
3: 예.
5: 그때만 해도?
3: 예. 학생들이랑 같이 밥 못 먹었어요. 그래서 외국 교수나 외국 학생들이 다 같이 식사해야 했어요.
5: 네.
3: 그래서 그때 북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5: 네.
3: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5: 네, 네, 네.
3: 그래서 북한 학생들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 무슨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그 이름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뭐 다른 날 우리 학생들이 다 외국 학생들이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뭐 커피 파티 했는데요. 네. 그때 한영 성경책 가지고 있었어요.
5: 네, 네, 네.
3: 근데 그 파티 끝나고 보니까 성경책 없어졌어요.
5: 예.
3: 학생들이 가지고 갔어요.
5: 아, 궁금했나 보다.
3: 예. 그래서 저는 말 못해도 그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하느님 말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 네.
5: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교수님께서 가지셨네요.
3: 네.
5: 그 학생들도 되게 궁금했었나 보다.
3: 네. 네.
5: 야, 근데 좀 가슴 아프네요.
3: 네.
5: 어떻게
3: 이름도 몰랐어요.
5: 이야, 정말 속상하네요.
3: 네.
5: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떠나서
3: 네.
5: 이 문화로서도 알아야 되는 건데.
3: 그렇죠.
5: 네. 야,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종교가 있어 정도는 알아야 되는.
3: 다 몰라요.
5: 이걸 다 사상이나 이런 이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네요.
3: 맞아요.
5: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기도 많이 했어요.
5: 참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시면서요 결혼 후에 한국인 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3: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뭐 우리 애기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 그 월드 비전 합창단?
5: 합창단, 월드 비전 합창단.
3: 예, 공연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코아드 있는 줄 알았어요.
5: 네.
3: 너무 귀엽고 또 엄마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 통화 많이 했고 기도하고 우리는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네.
3: 애들이 부모 필요하니까.
5: 네.
3: 그래서 우리 아들 6개월 때 홀트로 입양 받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가서 뭐 한 3년 뒤 잠깐 한국에 와서 우리 딸 입양했어요.
5: 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입양할 때 참 힘들고 많은 결단과 기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나 그 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3: 성경책 보시면 고아들 위해서 한 49절 나와요.
5: 네.
3: 그래서 하느님 말씀 믿으면서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입양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뭐 부모 일이 다 힘들어요. 뭐 자신이 뭐 애들이 있어도 힘든 때도 있어요.
5: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이렇게 입양하신 분들 보면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훌륭하지만 특히 입양해서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신 분들 보면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입양.
5: 입양.
3: 입양.
5: 와, 이건 상상하지도 못한.
3: 처음부터 끝까지 입양이에요.
5: 아, 그래요?
3: 예.
5: 근데 지금 성경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 속의 내용하고 일치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3: 예,
5: 입양?
3: 있는데 아쉽지만 한국 번역은 좀 틀린 것이 있어요.
5: 예, 예.
3: 예, 영어로 보시면 adopt 뭐 입양
5: 네.
3: 그 단어 계속 나와요.
5: 예.
3: 예, 헬러 말로 또는 그리스 말로 보시면
5: 네.
3: adopt 입양
5: 네.
3: 그 단어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 안 나와요.
5: 네.
3: 그래서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5: 네.
3: 그러나 때가 때가 돼요. 하느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근데 왜 보냈어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의미가 입양인데
5: 네.
3: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입양 필요하잖아요.
5: 아...
3: 그 전에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5: 아...
3: 없었죠?
5: 네.
3: 아버지 없으면 누구예요? 코아. 코아들이죠.
5: 예.
3: 그래서 영어 뭐 정확하게 번역하시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입양하러
5: 네.
3: 하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5: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고아였다가
3: 그렇죠.
5: 아빠를 찾고는 정말 네. 입양아들이었나요?
3: 아버지 없죠.
5: 네.
3: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
5: 맞습니다.
3: 어떻게 아버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입양 받았으니까
5: 예.
3: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입양 필요한 고아들이에요. 제 생각에.
5: 와 지금 가슴이 울림이 오는데 항상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에
3: 네.
5: 더 감동하게 됩니다. 네.
3: 지금까지
5: 대표님 살아오시면서 뭐 항상 인생은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장 힘든 시절이 언제였어요?
3: 뭐 우리 아들 입양한 다음에
5: 네.
3: 뭐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심각한 신장병,
5: 아이고야,
3: 콩팥병
5: 아,
3: 있는 줄 알았어요.
5: 네.
3: 그래서 10살 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뉴스 들었어요.
5: 예.
3: 그래서 물론 이 그냥 아들 입양했고 벌써 한 나라로 보내야 돼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더 힘든 것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이사하는 거예요.
5: 네.
3: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병원에 와서 그 다음에 돌아갈 때 큰 교통사고 났어요.
5: 남편분이요?
3: 예. 그래서 다른 병원에 있었고 우리 아들 다른 도시 여기 있었고
5: 예.
3: 또 두 주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가야 돼요.
5: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3: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5: 예.
3: 근데 그때 나는 이거 배웠어요.
5: 네.
3: 위기가 생기기 전에
5: 네.
3: 하느님과 함께 따뜻한 관계 있어야 돼요. 따뜻한 관계 있으면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믿을 수 있어요.
5: 네, 네.
3: 예를 들어 문제 생기면
5: 네.
3: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돈 필요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돈 빌려주세요.
5: 없죠.
3: 말 못하죠.
5: 네.
3: 근데 친한 친구 있으면
5: 네.
3: 부탁할 수 있잖아요.
5: 맞습니다.
3: 도와주세요.
5: 네, 네.
3: 난 돈 필요해요.
5: 네.
3: 그래서 하느님 똑같아요. 우리는 벌써 미리 따뜻한 관계 있으면
5: 네.
3: 쉽게 믿을 수 있고 쉽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지 모르죠.
5: 그럼요.
3: 나쁜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5: 네.
3: 병원 가면 뭐 암 걸렸어요. 뭐 이렇게 소식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느님 손 잡고
5: 네.
3: 아침마다 하느님의 손 잡고 오늘 같이 갑시다 예, 해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5: 네.
3: 좋은 얘기 있어요. 16살 때
5: 예.
3: 그 우리 아들 병 완전히 나았어요.
5: 아멘.
3: 예, 그것은 하느님 축복이에요.
5: 아멘.
3: 이스라엘 가서
5: 예.
3: 이 세상에서 그 병 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님 거기 있었어요.
5: 와,
3: 하느님이 벌써 그 다 준비했어요.
5: 저는 사실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셔서
3: 네.
5: 거기 이렇게 병원 시설이나 좀 훨씬 안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3: 아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의사님들이 있어요.
5: 와,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3: 네, 예, 맞아요.
5: 이야, 뭐. 너무, 너무 놀랍네요.
3: 예.
5: 대표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지켜나가야겠네요.
3: 네.
5: 부끄럽지 않게.
3: 맞아요.
5: 언제나 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게.
3: 맞아요.
5: 너 이럴 때만 찾니? 이렇지 네. 않게.
3: 맞아요.
5: 아, 정말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갔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오셨을 때
3: 네.
5: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3: 물론 힘들죠. 특히 우리 며느리한테 힘들죠. 그 임신 3개월 때 여기 머리 뼈 위에 없었는 걸 알고 있었어요.
5: 예.
3: 그래서 태어난 후에 뭐 오래 살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5: 네.
3: 그래서 많은 의사님들이 아 그냥 낙태해라. 뭐 이것은 뭐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낙태하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얘기는
5: 네.
3: 안 된다. 하느님이 미남다. 하느님이 우리 아들 원하면 그때 보낼게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5: 배 안에 계속
3: 예, 예. 찬양하고 성경책 읽고 예. 그래서 태어난 후에 한 시간 살았어요.
5: 한 시간 있다 갔네요.
3: 네.
5: 며느님도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네,
3: 너무 튼튼해요.
5: 아이의 태명 네. 뭐였어요?
3: 기도원. 기도원, 그 워리어, 그 군인들처럼 네. 네. 살고 있었어요.
5: 야, 네. 그래도 6개월 동안 엄마와 네. 할머니, 아빠
3: 네,
5: 호두의 기도를 받고
3: 그렇죠.
5: 사랑을 받고 하나님 그렇죠. 나라로 갔네요.
3: 그때 그 6개월 동안 그 애가 뱃속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뭐 나는 여기 있다.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네. 느낌 있었어요.
5: 항상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의 연속이잖아요.
3: 네. 네.
5: 며느님이 참 아주 멋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3: 네.
5: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죠. 어렵죠.
5: 네. 뭐 그런 네. 줄 알면서도
3: 네.
5: 그 6개월을 기도로서 네. 하고 한 달 뒤에 또 아이를 보낼 때 그
3: 네.
5: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3: 네.
5: 아유, 대단합니다.
3: 그래서 지난 6월에
5: 네.
3: 기도원 살았으면 다섯 살 되었을 거예요.
5: 예.
3: 그래서 저는 우리 큰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기도원 아직도 살고 있으면 무슨 성격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됐을 거예요.
5: 예.
3: 어떤 동생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얘기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런 착한 애가 동생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뭐 다음 주 기도원 생일이니까 다섯 살 생일인데 우리는 마트 가서 뭐 먼저 카드 준비했고
5: 네.
3: 손자가 만들었어요. 이 오늘 우리 동생 생일인데 벌써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기프트 카드 여기 붙였고
5: 네.
3: 마트 가서
5: 네.
3: 우리 뭐 손 잡고 누구한테 드릴까요?
5: 네.
3: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자가 얘기는 그 할머니가 뭐 섭섭하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합시다. 그래서 올라가서 뭐 오늘 우리 동생 생일인데 네. 하늘에 계시니까
5: 네.
3: 우리는 선물 드리고 싶어요.
5: 네.
3: 앞으로 하늘나라 네. 가면 우리 동생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트 계속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한테 아니면 할머니 뭐 이렇게 카드 다 주고 이렇게 파티 진짜 파티 아닌데 예, 우리 기도원 위해서 이렇게 파티였어요.
5: 야, 기운이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5: 네. 아, 대표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입양도 하시고요. 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요. 보호종료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3: 우리는 한포유관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거기 가서 봉사 조금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랑 점심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했어요. 와, 우리 나 입양 안 했으면 이런 생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뭐 자리 준비 청년들 위해서 다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이 학생들 퇴소한 다음에 어떤 생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90% 잘 못 살아요. 10%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일자리 있고 건강하고 뭐 큰 돈 아니고 네. 그냥 안전하게 살 수 네. 있는 거 네. 10%만 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10%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안 되겠다. 물건, 뭐 이불, 여, 뭐 장학금, 뭐 필요한 것 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원장님께 다 설명했고 원장님 얘기는 어? 좋은데 안 될 거예요.
5: 왜요?
3: 왜냐하면 학생들이 믿을 만한 사람 없으면 이거 돈 있어도 떨어질 거예요. 안 될 거예요. 1대1. 한 학생, 한 멘토 필요해요. 믿을 만한 네. 네. 멘토 필요해요.
5: 네.
3: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믿을 만한 사람 없으면 이 학생들 잘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우울증이나 뭐 다른 경차하고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우. 그래서 life together 같이 네. 생활. 그때 이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뭐 1대1로
5: 네.
3: 예, 일해야 돼요.
5: 이제 이해가 더 갑니다.
3: 예, life together 같이 네. 살아야 돼요.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보도가 완전히 서로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면 완전히 다른가 보다 하고 완전히 같은가 보다 하는데 어느 것은 같고 어느 것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뭐 다른 게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에게 복잡한 얘기 말고 간단하게 마태복음서 21장과 그 병행 본문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병행 본문들 차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 보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는 모두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근데 마태복음서는 되게 재밌어요. 예수께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마리. 이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러셔서 안장을 얹는데 그것들 위에 안장을 얹고 그것들 위에 타셔요. 그러니까 두 마리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마리 타고 들어가는데 마태는 두 마리 타고 들어간단 말이죠. 맨 처음에 생각할 땐 되게 재밌었는데 왜 그렇게 마태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고 그랬는지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알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이른바 공관복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그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교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외에 복음서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가령 베드로 복음서, 진리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히브리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 말고도 도마 복음서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네 개의 복음서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저작이 한 지역에서 탄생했을 것이 분명하고 한 교회 혹은 공동체의 지원으로 탄생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가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 복음서가 예를 들면 마가 복음서가 시리아에서 기록됐으면 시리아에서 굉장히 널리 읽혔던 것 같아요. 마태 복음서도 그렇고 누가 복음서, 요한 복음서 모두 각자가 탄생한 곳에서 꽤 인기가 있이 인기를 얻고 이렇게 성장했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복음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복음서는 예를 들면 마태 복음서면 마태 복음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2세기 초반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서로 다 복음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 넘고 170년경쯤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조가 비슷한데 이 복음서들이 권위를 얻게 되는데 서로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170년경에 타티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서를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가 같거나 다르면 이걸 삭제하거나 혹은 달리 변경하거나 혹은 다시 쓰거나 해가지고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서 형태로 만들고 이것이 시리아 지역에서는 5세기까지 굉장히 유력한 복음서로 읽히게 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네 복음서가 굉장히 권위 있었다. 왜냐하면 이 네 복음서,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이 네 복음서를 가지고 만들 생각을 했으니까요. 동시에 이 네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위 있진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처럼 권위가 있었다면 이 내용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근데 이것을 어떤 건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하면서 디아테소론이라고 하나의 복음서를 만든 것은 이 네 복음서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문자 하나 그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서가 5세기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이미 복음서가 탄생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복음서들 사이에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더 큰 고민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느냐. 이른바 정경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거룩한 문서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복음서 있잖아요. 그 복음서 말고도 여러 편지들도 있어요. 뭐 헤르메스의 뭐 서신 등등에서 여러 서신들도 있었는데 2세기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이단으로 되어 있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학 기준에 따라서 누가복음서를 편집하고 다른 바울 서신들을 합해서 정경을 만듭니다. 수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어요. 각각 공동체에서 거룩한 문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마르키온이 한 건 뭐냐면 이런 거룩한 문서 중에 우리 교단,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서, 누가복음서 하나를 택하고 수정해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택해서 우리 교단, 우리 단체가 사용하는 캐논, 정경을 만든 거예요. 목록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주류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곳이 각성된 거예요. 거룩한 책들은 많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완전히 규정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만들었어야 됐어요. 이 목록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정경. 목록입니다. 캐논.
원래 카논에서 나온 말인데 카논은 갈대라는 건데 재는 겁니다. 재. 자, 그래서 초기부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읽히고 사도성이 있다고 주장되는 네 개의 복음서가 정경의 목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한 지역에서 한 복음서만 할 때는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록 안에 들어오니까 이 네 복음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서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설명해야 할 필연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 역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룬 전기 같은 기록물이 있는데 네 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 무슬림이죠? 딱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네 개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네 개가 있어요? 아니, 조금씩 다 다른데? 그랬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셋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간 복음의 문제예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마태와 천사라고 하는 서양 미술사의 그리는 그림 패턴이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또 마태는 늘 천사,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는 천사와 같이 등장하는데 아주 대비되는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쓰고 있고 천사가 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해주고 있는 천사의 영감을 마태는 의식하고 쳐다보면서 글을 써요. 마태복음서를 쓰는 거겠죠. 그러나 16세기의 개신교 화가인 렘브란트는 마태와 천사를 그리면서 아주 다르게 그립니다. 카라바조는 수직구도로 그리는데 마태는 수평구도로 그립니다. 마태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 뒤에 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는 천사를 의식하지 못해요. 카라바조의 그림과는 달리 골몰이 생각해요. 그리고 글을 써요. 이마가 반짝 빛나요. 이게 바로크 시대의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빛을 주는 거거든요.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데 빛을 줘요. 공간복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카라바조처럼 하는 성소관을 유지해서는 그 힘듭니다. 마태와 천사를 그린 렘브란트식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는 자기의 모든 지적인 노력을 다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 하나님의 영감의 손길이 비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가 다를 때 둘 다 완전히 문자 하나하나에 모두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 있다면 서로 배치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마태는 두 말이고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말이냐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 완전히 글자 하나하나 모두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과학적, 역사적, 사회적 사실이 완전히 틀림없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두 마리와 한 마리 사이에 그 조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을 잠시 유보해 놓으면 너무나 쉬워요. 마태는 두 마리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은 한 마리라고 그러면 아 이거는 글을 쓸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태복음서 마가 누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권위가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마음 편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간복음 문제가 왜 생겼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에게는 아쉽게도 길게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구전전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은 완전히 뭐든지 다 기록할 수가 있죠. 휴대전화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글로 기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는
부전으로 전승합니다. 바울은 보험서를 봤을까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바울은 50년대에 기록한 건데 바울 서신은 보험서는 70년대부터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마태 50년, 60년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오늘날 신약성서학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 예수께서 받은 주에게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이 있죠. 거기 보면 헬라어로 읽으면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게 전문용어입니다. 어떨 때 전문용어냐?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구전으로 정할 때 정형화된 말로 전하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승이라고 부르는데 구전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걸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 이렇게 하는데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 파라디도미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겁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떡을 떼시고 하는 이 성만찬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건 뭘 뜻하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구전 전승으로 전해지던 형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자 모두 구전 전승을 접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른바 전향을 하게 되죠. 원래는 그리스도교 핍박자여서 예수신앙 핍박자여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과정 중에 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니까 핍박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핍박할 수는 없어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공격합니까? 누군지를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구전전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구전전승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 거예요. 구전전승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11장 얘기했지만 다른 것을 봐도라도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이것은 내가 주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재차 등장합니다. 이 구전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구전전승이 있는 세계 속에 살았을 겁니다.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아마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의 한 그룹. 이것을 공간복음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길게 말씀하세요. 아주 긴 연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그런 긴 연설이 있는 마가 누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몇 번이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십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셔요. 이 공간복음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날에 있고 거의 마지막 시기에 있고 이 성전 정화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 구전전승을 통해서 이해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구전전승이 공간복음의 구전전승과 사뭇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복음서를 모았던 초기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그 네 복음서가 서로 달랐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만 네 복음서를 모은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복음서가 있어서 그 한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말해줘야만 괜찮다고 느껴요.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 네 복음서가 서로 달랐다는 것,
그러니까 한 그룹과 한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굉장히 다른다는 걸 알지만 모아서 우리 신앙의 캐논, 표준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목했던 건 뭐죠? 이분들은 오늘날 우리 혹은 제가 물어봤던 그 무슬림 학생들처럼 여기랑 저거랑 똑같아야 내 신앙과 삶에 구속력을 갖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가르침과 복음의 성격, 그 고갱이를 본 거예요. 마타마가 누가요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선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을 모았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줄 알고 있었던 것을 모아서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의 시선에서 복음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큰일 났어. 우리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거냐? 여긴 두 마리고 여긴 한 마리. 이건 조화가 안 돼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얘기가 마태하고 마가에 있으면 예를 들면 마가에는 어떤 젊은이가 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가복음서에는 너 어떻게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에는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달라졌잖아요. 선하신 분은 마가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되잖아요. 마태는 그걸 견딜 수 없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마태가 마가복음을 봤다는 게 대략 주요한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참아 못 쓰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가 추측해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데 그거 쓰기 어려우니까 슬쩍 노력한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 다 어떠한 선입관 빼고 그냥 읽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공감 복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차이가 있는 건 줄 알면서도 정경을 만들었던, 정경을 모으고 그 많은 문서 중에 복음서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요한을 고르든 아니면 다른 것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마태복음을 고르든.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각각 지역에서 인기 있었고 널리 읽혔고 권위를 썼던 그 공동체의 신앙의 양태를 지지해줬던 복음서들이 다 여기 있다고 승인해준 거예요. 인정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 단일한 고백 속에 많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이라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한 분이면서 성자 성령, 성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삭인 가운데 존재하시고 다양성과 조화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간 복음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사이에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수많은 학술적 이론이 있는데 표준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약학자들의 대부분 표준적인 이론은 뭐냐면 복음서 중에 아마도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가 그 골격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료설 혹은 네 자료설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마태에는 누가에는 없고 마가 큐에도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마태 특수자료, 누가에는 누가 말고 누가 특수자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론이 가장 표준적인 공감 복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인데 여기에 약점이 없냐, 완벽하냐?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하고 누가가 서로 한 목소리로 마가를 수정하거든요.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마가와는 달리 둘이, 마태와 누가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심고 그것이 나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 문구를 마가에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마가 큐 특수자료를 본 마태와 누가가 서로 몰랐다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마가를 바꿀 수 있지? 의문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마가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사이의 일치와 차이점을 강박적인 완벽함으로 인정할 때만 비로소 완벽하다. 그렇게 하는 데에서 성경을 좀 놔주면 안 될까요?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신앙인들은 그게 서로 다 어느 정도 다른 줄 알고, 요한복음도 그게 다른 줄 알면서도 목록 안에 넣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 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공간복음이 서로 다르면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기준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신앙인가요? 아니면 강박인가?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태가 두 마리 타고 들어갔다는 걸 읽으면서 참 재밌게 웃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어미나미 그 큰 나귀에 앉아서 발을 새끼 나귀 등에 얹으셨나? 아니면 양발을 올리셨나? 갖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본문을 즐깁니다. 그게 잘못돼가 그게 다르다고 해서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보고 서로 다른 걸 즐기죠. 마가 예수님이 너 왜 나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마가가 쓴 것을 마태가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친 것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니 마태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가 그렇게 그걸 이제 신약학 용어로는 편집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편집한 그 고뇌와 그 고민과 예수님을 향한 마태의 사랑, 존경,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태의 신앙을 느끼죠. 누가가 다른 마가나 마태는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이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강도들 사이에 있는데 누가는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는 오늘 나와 같이 파라다이스에 있을 겁니다. 낙원에 있으리라가 파라다이스거든요. 파라다이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그리고자 했다는 그걸 보고 누가가 그리고 싶었던 누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마태마가 누가 모두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의연하고 또 대단하셔요. 겟세마네의 고민이 없는 예수님을 요한이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푸뉴마를 하고 내뱉으셔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지 않고. 공간복음의 예수님을 보면 그 고통 중에 우리와 같이 고통의 신음 비명을 지르시는 예수님을 목도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넘어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복음서를

있는 신자들이 요한의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 앞에 있는 순교의 상황을 의연하게 넘어서면서 죽음의 순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삶의 의무를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장엄한 순교 문학의 마지막을 찍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를 목록 안에 다 둔 것이다. 그러니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신앙을 단일화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네 개의 복음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모아놓은 그 네 개의 복음서가 복되다. 우리 신앙은 전체주의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무튼 뭐 우리 노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니 네. 오늘 그게 참 네.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하고 미리 제가 준비한 거랑
0: 진짜로
1: 맞추지 않거든요.
0: 안 맞추셔.
1: 그런데
0: 안 맞춰요.
1: 딱 오늘 아다리가 됐네요. 네, 아다리 이게 뭔가 딱 맞았는데
0: 딱 조화가 딱 잘 맞죠?
1: 네, 네, 우리 찬양 집회를 하시잖아요, 목요일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공을 성악을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제 성악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케스트라 들으러 한번 가보셨죠?
0: 네. 네?
1: 진짠가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0: 퀴즈.
1: 뻥이실 것 같아서. 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를 할까요?
2: 튜닝.
1: 우와!
0: 튜닝.
1: 이거 저 정말 이거
0: 다시 가서 보신
1: 유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바로 답을 맞추시네요.
2: 튜닝.
1: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전사님이세요?
0: 전사님.
1: 어쩐지.
3: 아, 역시. 어쩐지.
0: 박수 한번 주세요.
1: 와! 전사님. 전도사님 왠지 느낌이 예술 느낌이 그러니까. 납니다. 전사님 음악 하시거나 그러셨어요? 역시. 그러셨어요? 아, 어쩐지. 전사님 우리 마이크 지금.
0: 마이크 그 앞에 네, 있으잖아요. 네.
1: 전사님 음악 하셨나요?
4: 예,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 불었습니다.
1: 클라리넷. 아, 네.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잘 맞네요.
0: 야.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잘 맞네요. 그 오보의 연주자, 오보를 하는 분이 딱 나와서 악기를 이렇게 딱 튜닝하지 않습니까?
0: 네.
1: 튜닝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성도님들?
0: 뭐 저기 기타도 튜닝하고,
1: 기타 튜닝. 기타도
0: 피아노도 또요? 하고, 자동차?
1: 자동차 튜닝이요?
0: 자동차 튜닝.
1: 그 형광 이런 거 다 알고 막 이렇게
0: 그런 거 튜닝.
1: 막 이렇게 막, 오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튜닝. 근데 오늘은 그 자동차 오빠 튜닝 말고. 음악적인 튜닝을 음악적인.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튜닝, 처음에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오보의 연주자가 이렇게 탁 나와서 도레미 파솔라 이 라 음정으로 이제 오보의 연주자가 딱 하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다시 이렇게 현악하는 사람이 잉 받으면 사람들이 잉 이렇게 하고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딱 마이스트로가 오시면은 이제 탁 조용하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음악대학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 성악 음악대학 안에요. 이렇게 레벨로 가 있습니다. 레벨. 그 제일 비싼 악기는 보통 어떤 학생들이 들고 다닐까요?
0: 제일 비싼 악기요?
1: 음악대학에서요. 어떤 악기가 제일 비쌀까요? 네, 바이올린.
0: 바이올린이나
1: 첼로, 비올라 이런 현악기가 되게 비쌉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뭐 좀 싼 거 뭐 이렇게 음대 정도 시험 볼 정도면 그래도 한 뭐 몇천만 원대.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바이올린. 저는 그래서 진짜 현악하는 친구들 참 좋더라고요.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집사님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다 바이올린 느낌이시네요.
0: 역시 바이올린 하셨어요?
1: 바이올린은 아는데 돈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돈은
1: 우리 집사님이 왠지 돈 냄새가 나요.
0: 네? 플룻? 플룻?
1: 여기. 와! 보세요! 이거 진짜 오늘 사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역시, 야,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럼 악기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싼 악기들이 보니까 관악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관악기 중에서도 오보에나 바순. 그게 원래 좀 비싼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관악기가 좀 비싼 것도 있고, 뭐.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싼 게 음악은 이제 성악. 성악은 아주 쌉니다. 그냥 자기 거 이걸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음대생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알렐루야 찬양 선교단이라고 선교단을 하는데요.
0: 네.
1: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무거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쁜 자매들 악기만.
0: 네.
1: 네. 안 이쁜 자매들은 세상 힘든 거잖아요. 다 원래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자기 짐이 다 있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쁜 자매가 뭔가 이렇게 악기 무거운 거 들으면 제가, 좀 오빠가 좀 들어줄게. 그러면요. 대부분의 자매들은 악기 안 맡겨요. 비쌀수록요. 너무 비싸니까 무거워도 꼭 자기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남한테 잘 안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악기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게 됐는데 아주 좋은 악기들은 케이스를 보면 습도계가 있습니다. 습도계.
0: 아, 습도계.
1: 습도계. 이게 습도를 잘못 맞추면 아주 이게 저 같은 보통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선수들은 이렇게 듣는 민감한 그게 있나 봐요. 습도에 민감하고 열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 또 플루트, 우리 집사님 플루트 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플루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플루트 청소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밀라제가 엄청 악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0: 침.
1: 네, 침이죠. 침.
0: 침, 네, 침.
1: 네, 좀 전문용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불다 보면. 그런데 요 현악기는 딱 보면 바로 연주하기 직전에 튜닝을 꼭 합니다. 열심히 아무리 켜도 튜닝이 안 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0: 소음이죠.
1: 소음이죠. 근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튜닝이거든요. 삶에도 튜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줄이 너무 팽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악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줄이 너무 당겨졌구나. 저 사람은 너무 삶의 정신줄을
0: 놓고 사는구나.
1: 놓고 사는
0: 너무 낫구나.
1: 저 사람 너무 낫구나. 사람 완전 나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양육하다 보면 애 표정이 어떤 때가 제일 나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0: 자, 그 중에?
1: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남자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때려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맞았어요. 엄마가 때리면. 짝대기 같은 걸로 때리면요. 근데 요즘엔 때리면 맞나요? 엄마 손을 어떻게 합니까? 짜증난다고! 나 애? 아니라고! 열나 짱나, 씨냥.
0: 얼굴 터졌어요, 지금. 유재석이 그냥 지금.
1: 와. 처음이네요.
0: 야
1: 아까 친구 얼굴 표정이.
0: 그러니까.
1: 학생이었,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얼굴은 그 은퇴 장로님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세상 힘든 거 다 알고. 교회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뭔가 삶의 연륜과.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이들 표정이 아무리 잘생겨도 인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뭔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일 때는 조여야 하고, 풀을 때는?
0: 또 좀 풀어야 되고.
1: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는 막 조이고, 밤에도 조이고. 조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0: 항상?
1: 뒤져버려요. 낮에도 조이고, 밤에도 조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0: 심리학적으로?
1: 뒤져버려요. 막 조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이 이런 집이 있어요? 아빠도 조이고,
0: 엄마도 조이고.
1: 엄마도 조이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져버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 이름, 본인 이름 한번 얘기해봐요.
2: 정호영.
1: 호영이 솔직하게 한번 그냥 손만 들면 돼.
0: 호영이
1: 말 안 해도 돼. 지금 마이크 없으니까. 오케이. 호영이는 솔직히 집에서 엄마가 줘요, 아빠가 줘요. 엄마가 조이면 오른쪽, 아빠가 조이면 왼쪽, 둘 다 조이면 양손.
0: 야, 양손.
1: 자, 솔직히.
0: 하나, 둘, 셋.
1: 엄마? 오케이, 엄마.
0: 아빠는 안 줘요?
1: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그나마 좀 살만하지. 그렇지. 좀 살만하네.
0: 다행이네요.
1: 근데 우리 호영이 어머니가 우리 저기 분홍색 옷 예쁘신, 너무 예쁘신, 인상 너무 좋으신 네. 집사님인데 애를 많이 조지시나 보네요. 얼굴은 완전 철야의 은혜 충만인데 너무... 지금? 네. 목요 집회 은혜 충만인데 그러니까. 좀 애를 좀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2: 이름도 은혜
1: 김은혜 집사님. 아, 김은혜 집사님!
0: 마이크 잠깐만.
1: 야 이게 오늘 뭔가 이상하네요.
0: 그러니까 오늘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1: 이게 이상하네요. 집사님, 우리 저기 호영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형제, 동생 있습니까?
3: 하나예요.
1: 하나?
3: 에이.
1: 하나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되시나 에이. 보네요.
3: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오늘 좀 호영이 동생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그럼 호영이 입장에서도 좀 이제 덜 조이니까.
1: 그렇죠. 관심이 아이 동생에게로 가면.
0: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모든 피해는 나로 심하이. 진짜 나로 심하이 하고 있는 거지. 호영이. 그게 좀 그래도 아이가 하나니까 좀 이렇게 더 잘 되라는 의미로 해서 좀 그렇게 하시게
3: 그쵸?
1: 되는 거죠.
3: 네. 그리고 예. 이제 첫째고 하나다 보니까 둘째면 이제 둘째가 있으면 첫째한테 시행착오를 겪어서 둘째는 좀 이렇게 편하게 네. 할 텐데 하나니까 잘 모르니까 더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1: 아 그래요. 지금 호영이 표정이 참 진짜.
0: 그래도 좀, 의외네요.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1: 아니, 왜냐면 새엄마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 엄마는 너무 힘들어. 기존 엄마. 기존 엄마는 나에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 진짜. 모든 실험을. 근데 교육적인 실험을 나한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섯이거든요. 아니, 제가 여섯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0: 육남매.
1: 예,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일일이 다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애를 좀 놔줘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간섭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엄마의 그 마음은 알아요. 항상 엄마가 저에게 뭔가 좋은 거를 해주시길 원하고 어떤 좋은 걸로 채워주길 원하고 그런 거는 알지만 엄마가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해주실 수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낳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부모님 원망도 하고 아 우리 집은 왜 내가 하겠다는데 뭘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을 하다가 아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예전 우리 뭐 목사님 세대 뭐 권사님 세대에는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너무 하나니까 엄마가 막

되죠. 절반 이상이 지금 못 나오셨는데 그 선수들까지도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들만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멕시코, 그다음 남아공 계속 오늘 또 이야기 계속 나누겠지만 지난 경기 어제 개막전에 있었던 그 경기부터

0: 신경지병이라고 하죠. 그런 걸 저희가 옵사이드를 퀴즈로 냈더니 어제 네. 옵사이드에 그냥 바로 걸렸어요. 체코가.
1: 그러니까요.
0: 이놈들
1: 뒤로 물러서지 못할까.
0: 네. 네. 항상 이 수비라인이 일자로 서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네. 이제 후미가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전이나 이런 걸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로버트님께서도 머리통? 호랑 말고 크크크 해주셨는데 이 뒤에 크크크라는 말이 정말 공감한다는 그런 말로 들려요. 맞죠?
1: 그럼요. 또 감독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뉴저지 단체 응원전에 가셨대요. 4살 된 손녀도 함께 참여를 해서 밤 12시에 끝날 그러니까. 때까지 응원을 하고 집에 오니 네. 1시가 됐습니다.
0: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어린 손녀가 네. 이런 좋은 기운을 네. 받았으니 이 애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앞으로. 이게 축구예요. 이게 네. 월드컵이고.
1: 이렇게 네.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 몸이 피곤치 않은 것이 무슨 까닭일까요? 라고.
0: 그러니까. 네. 이 좋은 에너지.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온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1: 어제 도파민에 그렇게 그러니까. 충전을 하고 오셨으니 네. 오늘 몸이 피곤할 리가 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게 온 나라에 정말 이런 에너지의 2배 이상, 3배 이상이 극대화된 게 저희가 잘 아는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정말 축구는 정말 대단한 스포츠예요. 네. 자, 어디까지 했나요?
1: 저는 또 여기 네.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저희 네. 수문장.
0: 네. 김승규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 네,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죠. 네.
0: 김승규 선수, 네. 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홍명범 감독과 함께 네 번, 네, 월드컵에 네 번을 출전한 대한민국의 네,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1: 그렇군요.
0: 나이는 이제 제일 맏형! 제일 맏형이고요. 나이도 많은데,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구선수로서는 보통, 그냥 사망선고라고 보시면 돼요.
1: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0: 수술을 건가요? 해야 되는데요. 네. 수술을 한다고 전에 기량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게 가능성이 희박한 게 네. 바로 이 십자인대 파열인데 이거를 두 번이나
1: 정말 인간 승리네요.
0: 이건 대단하죠.
1: 네. 네. 아니 저는 김승규 선수가 네. 외모를 딱 보면은 좀 어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연장자인 줄
0: 몰랐어요.
1: 네, 전 전혀 네. 몰랐네요.
0: 손흥민 선수 화장품 좀 바꾸세요. 이 경기가 끝나고 네. 체코 감독이 아니 정말 십자인대 파열이 됐던 골키퍼가 맞냐. 우리 왜 절체절명의 2대1을 만들었을 때 마지막 후반 그에도 막았지만 두 골을 정말 슈퍼 세이브
1: 맞습니다.
0: 네, 두 골을 막아줬기 때문에 어제 이긴 거예요.
1: 그렇죠. 네. 야. 저희 스트라이커 선수들도 너무 잘했지만 네. 정말 우리 골키퍼 선수는 정말 제가 상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0: 말로만 하지 말고 주세요.
1: 어떡하죠?
0: 주세요. 어제 또 개막식에서 네. 이번 그 월드컵의 주제가인 DNA라는 노래를 혹시 한국 가수가 불렀다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리긴 네. 했는데 부를 거라고. 네. 네.
0: 그 이제 우리 골드를 불렀던 이제가 네. 세계적인 정말 테너 가수죠. 우리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남자 가수 중에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 제가 탑3 안에 뽑는 사람이 이 안드레아 보첼리인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제하고 같이 불렀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제밖에 안 보여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보첼리를 지워버려요.

0: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냥 무명 가수였습니다.
1: 아니요. 네. 가수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네. 네, 가수 활동은 안 했죠. 네. 네. 야,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네.
0: 골든글러브, 아카데미, 그리고 그래미까지.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개막식. 월드컵 개막식에.
1: 월드컵 개막식에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0: 대단합니다. 네. 그것도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0: 본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해달라. 본인이 부르기 때문에 참 한국 사람이 또 특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리고 13일날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또 이런 자체적으로 네. 또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그날 또 경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또 우리 블랙핑크의 리사가 네, 미국에서 또 공연을 펼칠 그런 예정입니다. 아, 대한민국 정말 와 대단하죠.
1: 그러니까요.
0: 스포츠만 스포츠.
1: 네. 네, 문화의 힘이 정말
0: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어제의 주요 경기 또 우리의 우승의 주역인 이 황희만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 없죠, 없죠. 과연 어떤 선수인지 어떻게 뭘 먹고 자랐길래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또 알아봐야죠.
0: 자세한 식사의 반찬들을 좀 알아봐야 돼요. 이 선수는 뭘 도대체 반찬을 먹나. 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 다 궁금해. 이봐봐, 다 궁금하다, 니가. 자, 어제 한 골 한 도움이 네. 말이 쉽지.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카톡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월드컵에서 한 골 한 도움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월드컵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0: 못 나가봤어요? 왜요?
1: 구경도 못해봤는데.
0: 이게 한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한 골 한 도움을 올린 거는 네. 무려 대한민국 역사에 32년 만이랍니다.
1: 32년 전에 있긴 했고요.
0: 예, 월드컵 한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한국 선수가 딱 한 명 있는데요. 네. 홍명보 감독이에요.
1: 오, 그래요. 네. 와, 홍명보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정말 대단했군요.
0: 그렇습니다. 네. 월드컵 2002년에 그 페널티킥 차넣고 웃은 거 그것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캡틴이 되기까지, 그 당시 캡틴이었잖아요. 네네. 네. 오기까지. 많은 전적과 화려한 경력이 있으세요.
1: 네.
0: 자, 우리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고요. 네. 네, 피에노르트라는 아주 명문 구단에서 뛰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 이용표, 또 박지성, 또 안정환 이런 많은 또 허정무 이런 선수들이 다 네덜란드를 거쳐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결승골, 네, 우리 승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골의 주인공
1: 오현규.
0: 형기야 너도 많이 궁금하다. 네가 궁금해. 지난번 평가절 때 엘살바도르 선수하고 엉겨갖고 밧다리 후리기도 아니고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갖고 선수를 막 질질질질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봤어요?
1: 아니요?
0: 힘이 엄청 좋은 선수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영원한 선수가. 그래서 막 야 실을 많이 하막 이랬었는데.
1: 아니 이 선수는 또 뭘 먹고 자라났나요?
0: 형기야 궁금하다. 네가 석탄 가서

서비스를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선심이라 그러죠. 선심이 양쪽에 두 분이 계신데 추심이 가운데 있고요. 네. 밖에 선박

0: 진짜 만드신 그런 노래인데요.
1: 이런 응원가는 정말 듣기만 해도 네. 우리를 다 함께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네. 12시쯤 끝나면 이 노래를 다 틀어놓고 같이 떼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입니다.
1: 네.
0: 자, 그 다음 세 번째 퀴즈. 아, 이거 듀오게 아주 그냥 화제죠, 지금. 예. 네. 성룡아 씨와 제가 상황극으로
1: 네? 화제 맞아요?
0: 우리가 우기면 화제가 돼요. 하여튼 이 상황극으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인데요. 네, 월드컵을 맞이해서 축구를 엄청 잘 아시는 할아버지와 추갈못 축구를 잘 모르시는 할머니 사이의 대화를 들으시고 이 대화가 얘기하는 이 축구 용어를 무엇일지 한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극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축구 경기를 제가 같이 보고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했어요. 할머니, 저 체콘지 호랑 말콘지 하는 것들이 저것들에게 뒤에서 딴슛하면 바로 골이 날 판인데, 어메, 우리 흥민이를 뒤에서 발을 걸어버렸으면, 어메, 저 발이 홈이 다니고 흥민이 다리를 갈아버렸어. 어째서까?
1: 아유, 저 호랑 말콘지, 체콘지, 저 멀대같이 키는 커갖고, 흔다는 짓이 뒤에서 발이나 걸어불고, 아따, 그럴라면 씨름판에 나오제. 왜 축구장에 왔는가? 저것이 씨름이여, 축구여.
0: 아, 글쟁이, 글쟁이. 이것이 씨름이여, 축구여. 이게 말이 되나 말이여.
1: 저럴 때는 어떤디야? 대급박을 그냥 콱 조사분 나가.
0: 아따, 우리 할머니 형 파이팅에 그냥 넘쳐불고만. 이렇게 골키퍼가 있는데
1: 니모나게
0: 금을 쳐놓은 저 박스 안에서 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예? 집단식으로다가 이 상대팀 선수를 예? 뒤에서 조사불문 이 골키퍼랑 1대1로 붙여본단께.
1: 오메 오메 오메 그려? 아니 그런 룰이 다 있는가? 상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을 때 골키퍼랑 1대1로 맞붙여서 혼영을 내주는 고걸고걸 축구 용어로 뭐라고 합디요?
0: 아유, 우리 할머니 그냥 굉장히 화끈하시네요. 대급박을 그냥 조사함을.
1: 아, 근데 이 할머니가요. 전라도 출신이시긴 하신데요. 미국에서 네.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요. 전라도 사투리를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구사를 하고 계세요.
0: 성훈이가 아주 그냥 네. 밤새 고민해갖고 원고를 써 불었는데, 완전히 원고를 조사 불었어요. 네. 우리 이 할머니 마음이 딱 우리 동포들 마음일 거예요. 반칙을 하면 아주 홍구령을 내줘야
1: 그렇죠,
0: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0: 이 골키퍼와 1대1로 맞붙는 이 짜릿한 상황,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게 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카톡창에 정신없이 없는데.

şey.

0: 옵사이드. 네네. 뭐 상관없어요.
1: 네. 그래요?
0: 또 말을 통하니까.
1: 네. 네.
0: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옵사이드도.
1: 네, 좋습니다.
0: 옵사이드는 옵사이드 다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1: 그렇죠. 다운사이드, 옵사이드요.
0: 네. 네. 비웃받침이 정답이었어요. 옵사이드가 정답입니다.
1: 네. 네.
0: 혹은 비웃받침. 혹은 정확하게는 오프사이드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1: 두 번째 퀴즈.
0: 오늘도 밤에 이제 축구 보시다 보면은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맡기다가 갑자기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서 네. 멈춰서게 되는 경우를 자주 오늘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공격수가 공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공격수에게 공이 전달돼서 발에서 공이 딱 떠나는 시점을 보거든요.
1: 네.
0: 그때 최종 수비 라인보다 공격수가 몸의 반 이상이 더 나가 있으면 네, 옵사이드가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나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반 정도 이상이 나가면 옵사이드가 됩니다. 아마 이번 피파랭 이번 월드컵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저럴 때 보시면서 옵사이드 보실 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많이 항대가 많이 갈렸는데
1: 그렇죠.
0: 성악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고 오늘 안타깝게도 이 공식 주제가를 부른 샤키라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서 샤키라가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1: 네, 세자라고 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싸이 씨 얘기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정확하게 제목은 챔피언즈가 맞는데 저희가 챔피언이라고 올리신 모든 분들 다 정답으로 저희가 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세자라고 했으니까 네. 챔피언이라고 하신 분들 다 정답 처리해드릴게요.
0: 가수는 누구였죠?
1: 조수음 씨였죠.
0: 네, 그 유명한 조수음
1: 네.
0: 씨였습니다. 아, 이 노래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 조수미 씨가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도 바쁘지만 그때 또 얼마나 바빴어요. 20년, 25년, 5년 전이니까.
1: 그렇죠.
0: 전성기 시절일 때 이 오페라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고국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는 소식에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일념만으로 그 빡빡한 일정을 쪼개서 녹음실로 달려갔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1: 혹시 세계적인 프리 마돈나는 애국심도
0: 클래스가 달라요.

0: 안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 또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기 조절을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면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빈대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오,
1: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가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드리게 되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 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 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0: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테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훅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이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좀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분들한테 선물을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그쵸.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 후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 후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썬킴이 쓴 썬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멕시코전을 열흘 앞두고 상대국 멕시코에 대해 알려주러 나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위바 멕시코. 멕시코 만세란 말이죠. 지금
2: 멕시코전을 멕시코... 열흘 앞두고 리바 메이코.
3: 잘 싸우고자 이 얘기죠. 네.
2: 멕시코 만세라면서요.
3: 아, 왜냐면 예, 예. 오늘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이 이제 9월 16일인데 그때마다 이제 미국 멕시코 대통령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비하 비바 멕시코.
2: 리바요? 비바예요.
3: 비바.
2: 아, 비바 비바.
3: 비바.
2: 비바.
3: 비바 멕시코.
2: 비바 멕시코.
3: 그 대한 독립 만세랑 똑같죠. 그 얘기를 약간 살짝 오늘 해 보면 어떨까?
2: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죠. 멕시코, 멕시코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미국의 영토인 게 당연해 보이는 뭐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사실 원래는 전부 멕시코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멕시코 독립 이후부터 미국 텍사스 전쟁까지 지금의 북미 지도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썬킴 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역사 1탄에서 저희가 고대 문명이었던 아즈텍 제국의 시작부터 스페인에 의해 몰락한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은 그 후에 스페인 지배를 얼마 동안 받게 됩니까?
3: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죠. 1821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해서 뉴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스페인이 합니다.
2: 네.
3: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텍사스,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 가면 지명들이 다 스페니쉬예요.
2: 산으로 시작하는.
3: 뭐 산디아고, 산프란시스코.
2: 뭐, 코퍼스 크리스티 뭐 이런 거.
3: 그렇죠. 네. 뭐 로스 캘리포니아 자체가 스페인어니까 칼리포니아. 그러니까 지금도 멕시코 바로 밑에 보면 바하 칼리포니아라고 저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2: 아,
3: 뭐 다 예. 하시엔다, 라시에나가, 라브레아 다 특히 LA 가시면요.
2: 예, 예, 예.
3: 다 길 이름이 스페인어예요.
2: 그렇군요. 예.
3: 그러면 당연히 여기 원래는 스페인 땅, 멕시코 땅이었다 이 말이죠.
2: 그렇죠. 예.
3: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2: 예.
3: 자, 일단 스페인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스페인 통치자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2: 네.
3: 페닌슐라르.
2: 페닌슐라르.
3: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반도. 그렇죠.
2: 페닌슐라가 반도죠.
3: 반도. 예. 그러니까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페닌슐라르.
2: 네.
3: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이요.
2: 네.
3: 아, 그리고 크리오요.
2: 크리오요는
3: 스페인인들인데 여기 식민지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2: 아, 네. 그게 크리오요.
3: 크리오요. 메스티소 또는 메스티조라고 하죠.
2: 네.
3: 이거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
2: 아, 네.
3: 네.
2: 네.
3: 철저하게 차별을 합니다. 가장 권력을 쥐었던 이들은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페닌슐라르요. 그리고 크리오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이죠.
2: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스페인인인데 거기 멕시민지에서 그러니까 태어난 거죠.
3: 출생지만
2: 예, 그렇죠.
3: 지금으로 치면 멕시코인 거죠.
2: 네네네.
3: 그렇지만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그 메스티조는 말할 것도 없고
2: 그렇죠.
3: 혼혈은요.
2: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3: 원주민들은 말할 예, 것도 없고. 예. 뭘 운영하냐면 이거 아시엔다라고 해서 하시엔다라고도 하고 대농장이거든요.
2: 네.
3: 이걸 운영하면서 이제 그 메스티조 원주민들을 다 그 노동자로 이제 착취를 해요.
2: 네.
3: 요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가장 큰 불만은 이제 메스티조 원주민들이었죠.
2: 네.
3: 원래 우리 땅인데 네. 너희들이 와서 뭐 하냐. 그리고 못지않은 불만은 크리오요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멕시코에서 태어났냐? 아빠 엄마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나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왜 페닌슐라르 너희들은 너 출생지가 그쪽이라고 해서 차별하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쭉 이어져요.
2: 예.
3: 이 압력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제 몇백 년쯤 이어지는데
2: 네네.
3: 결정적으로 모든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 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한번.
2: 왜 난리가 납니까?
3: 1808년에
2: 네.
3: 스페인 왕위 교체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2: 왕위가 교체됩니까?
3: 왕위가 교체가 돼요. 당시 스페인 왕가는 부르봉 왕조라고 해서 어잉? 부르봉 왕조?
2: 형 프랑스 쪽인
3: 프랑스 쪽이요? 네. 프랑스 맞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예. 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루이 14세가 네. 까를로스 아, 그 2세라고 스페인 왕이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 계통이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2: 예.
3: 근데 그 루이 14세 부인이 네. 그 합스부르크 왕가이면서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2: 아, 예. 예, 예.
3: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런 말하죠. 어이, 그러면 어차피 왕될 사람 없으니까 내 손자 어? 합스부르크 왕가고 어. 내 부인은 또 스페인 공주잖아.
2: 그렇죠.
3: 예. 우리 손자 그냥 스페인 왕 시켜.
2: 아.
3: 그래서 앉혀버려요.
2: 예.
3: 물론 그것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과 뭐 전쟁도 벌이는데
2: 예, 예, 예.
3: 그때부터 스페인 왕가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쭉 이어져요.
2: 네네. 그랬는데.
3: 그랬는데
2: 네.
3: 1808년 이 까를로스 4세라는 국왕이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2: 예.
3: 나라 경영을 진짜 못합니다.
2: 못했어요.
3: 못했어요.
2: 예.
3: 그때 나폴레옹이 와서 이런 얘기하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2: 예.
3: 페르난도 7세라고
2: 네.
3: 아빠가 왕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저 멕시코 식민지에서도 막 봉기가 일어나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아빠 왕도 똑바로 하십시오 야, 너 아들 많이 컸다 너
2: 네.
3: 어떻게 아빠한테 이러냐 아빠 불러라 아들 네가 콱 그냥
2: 부자 간에 약간 갈등이
3: 까를로스 4세라는 이제 페르난도 7세 이 아들과 아빠 사이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2: 예, 예.
3: 잠깐만 내가 중재를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요.
2: 누굽니까?
3: 나폴레옹이 들어옵니다.
2: 아, 나폴레옹이.
3: 야야야야. 예. 어차피 나 다 우리 프랑스계인데 너도 왜 싸우냐.
2: 아.
3: 그러면서 프랑스 국경 도시에 왕과 아들을 불러요. 진짜로.
2: 예, 예.
3: 부른 다음에 각 방에 넣어요.
2: 예.
3: 그런 다음에 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2: 네네네. 네, 네.
3: 야, 너 아빠한테 덤벼? 너 그 반역죄야, 임마.
2: 아, 학교 교실에서 하듯이 그래.
3: 아,
2: 예, 예. 선생님들이 화해시키듯이.
3: 아, 그러니까 예. 네. 이미 이때는 나 실질적으로 아빠를 몰아내고 왕이 아들이 페르난도 7세로 그 즉위를 한 상태였어요.
2: 네네.
3: 아들 이리 와봐. 야, 너 아빠가 그러면 너 반역죄야. 왕위를 내놔.
2: 네.
3: 조말할 때. 박근양
2: 네.
3: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폴레옹이야. 띵띵띵띵 하면서
2: 네.
3: 그 아들내미가 왕관을 건네줘요.
2: 네네.
3: 박근양 가만히 있어. 그 왕관 들고 옆에 있는 방에 이제 아빠한테 가요.
2: 네.
3: 아빠 문 열어. 왕관 갖고 왔는데
2: 아, 예.
3: 당신이 왕 노릇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2: 그렇죠.
3: 예. 이 꼴이 난 거라고 이봐 그 왕관 나한테 줘
2: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역시
3: 아니, 그, 아빠는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3: 이리 내놔 그럼 누가 왕이 되는데요
2: 예.
3: 형 이리 와
2: 예.
3: 나폴레옹 자기 친형을 불러가지고
2: 친형을 왕으로
3: 친형을
2: 앉히려고
3: 친형을 호세 1세인가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버려요.
2: 야 뜬금없다.
3: 뜬금없죠.
2: 예.
3: 이 소식이 누에바 에스파냐 그러니까 지금의 멕시코 식민지에
2: 예?
3: 들어간 거죠.
2: 예.
3: 본국 개판이다.
2: 그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나요?
3: 이때가
2: 네.
3: 그 페닌슐라르가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를 억압, 탄압, 착취했던 게 그게 다랬던 상황이었거든요.
2: 네네.
3: 본국이 저렇게 지금 개판인 지금 어떻게 보면 멕시코 총독도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예. 국왕이 지금 없잖아 지금요.
2: 예.
3: 뭐 지금 나폴레옹 친형이 왕으로 왔다고
2: 그렇죠,
3: 하니까.
2: 그렇죠. 예.
3: 그러면 지금 총독제도 자격이 없는 거라고.
2: 아 정당성이 없다.
3: 정당성이 없다.
2: 예.
3: 그러면 이 기회에
2: 네.
3: 우리 크루오요가 주축이 돼가지고 뒤집어 엎자 우리.
2: 메스티소나 인디오들도 다 도청을
3: 그렇죠.
2: 하나요?
3: 메스티소 너희들들.
2: 예.
3: 너희들도 억압 받았지.
2: 예.
3: 우리가 스페인 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쫓아버리고
2: 네.
3: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라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2: 독립운동인 거네요.
3: 독립운동이죠.
2: 그렇죠.
3: 그랬더니 멕시코에 와 있던 스페인 본토에서 온 친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2: 아니요, 아니요.
3: 예. 이것들이 지금 본국이 지금 삐삐이라고 어디 지금 덤비는 거냐고. 야, 체포해, 체포해. 탄압해.
2: 아 그래요?
3: 독립운동 디귿자도 꺼내지 마.
2: 예예 예, 예.
3: 아
2: 그러면 뭐 전쟁 일어나나?
3: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투로 비데라는 아 그 스페인 사령관이었어요.
2: 이투로 비데요?
3: 네. 예. 왜요?
2: 좀
3: 비데?
2: 조남이 좀 청결해가지고.
3: 아 예. 청결하죠 진짜요.
2: 예, 예, 예, 예.
3: 물 걱정을 마세요.
2: 스페인 사령관이에요.
3: 예예 예, 예. 이투로 비데가
2: 네.
3: 탄압해.
2: 네.
3: 탄압해.
2: 네.
3: 가 된 거예요.
2: 예.
3: 근데 이 민중의 투쟁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 민중 투쟁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면
2: 누굽니까?
3: 미겔 이달고 신부라는 신부였어요.
2: 신부님 미겔 이달고.
3: 네, 이달고 예. 신부님이에요.
2: 네네네.
3: 저 이달고 신부님도 크리오요예요.
2: 아 크리오요고. 예.
3: 저 신부님이 네. 돌로레스란 지방에서 이제 신부님을 하셨는데
2: 네.
3: 아니 쳐봐 좋다. 자 지금 본국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삽시다. 메스티조 일로 와요. 그래서 농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께서 네.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 합시다. 해서 대농장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본국에서 온 아이들이 누구 맘대로 농장을 만들어 예, 예. 하시엔다를
2: 예.
3: 야 이달고 신부님 만든 신부가 만든 저 농장 압수해. 네. 그랬더니 이달고 신부님이 이거 우리가 이게 뺏길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예. 우리도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2: 예.
3: 들고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1810년,
2: 네.
3: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 왕이 그 사건,
2: 네.
3: 있은 후 2년 후에,
2: 네.
3: 1810년 9월 16일, 아까 말씀드렸던,
2: 기념일. 예.
3: 그 돌로레스에 있는 성당에서 종을 치게 시켜요. 딴딴딴딴딴딴.
2: 종을 쳤다?
3: 종을 치면서, 네. 그때 얘기했던 게, Viva Mexico예요.
2: 멕시코 만세. 우리 들고 만세. 일어납시다.
3: 들고 일어납시다.
2: 우리가 언제까지는 핍박 당할 겁니까?
3: 그렇죠. 그러면서 멕시코 11년 동안의 멕시코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2: 아, 11년 동안 독립전쟁이 이어져요?
3: 그 이달고 예. 신부님이 돌로레스에서 그 독립의 종을 치신
2: 돌로레스의
3: 다음에
2: 외침이라고 한대요.
3: 외침이라고 예. 하죠. 실질적으로 독립을 따낸 것은 1821년이니까 예. 11년 걸린 거죠.
2: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나 보네요.
3: 그렇죠. 예. 하여간 물꼬를 뜬 거는 이달고 신부님의 돌로레스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2: 네.
3: 지금도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은 9월 16일입니다.
2: 그리고 이제 마침 1820년대 들어서 스페인 본국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요.
3: 그렇죠. 네. 일단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폴레옹 쫓겨나요.
2: 네.
3: 스페인 국민들도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폴레옹은 가서 그냥 말이나 타시라고 네임클럽 하나 주우시라고 네. 그래서 나폴레옹과 형이 쫓겨납니다.
2: 호세 1세도 쫓겨났어요.
3: 네. 예. 그러면서 페르난도 7세가 다시 권좌를 잡아요.
2: 예.
3: 약속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2: 네.
3: 아이고 왕관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통치를 잘하겠습니다. 뭐 신헌법도 만들고 뭐 통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2: 네.
3: 라고 할 줄 알았지? 이놈들!
2: 아유, 예.
3: 이러면서 더 탄압을 해버리죠.
2: 아버지 때보다 더
3: 심한.
2: 더 못났구나, 예.
3: 이때가 스페인의 최악의 흑역사 시대예요. 페르난도 7세가 암군이에요.
2: 네.
3: 진짜 암군이에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장교들이, 아니, 저기, 약속한 거 지키셔야죠. 아니, 뭐, 헌법도 만들고 입헌 군주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예.
3: 라고 하면서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주의.
2: 네.
3: 우리도 헌법 만들고 민주주의 합시다.
2: 네.
3: 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2: 예, 예, 예.
3: 이것이 자유주의 혁명이었어요.
2: 예.
3: 이때부터 스페인은 진짜 나락 떨어져요. 우리 판자님이 페르난도 7세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2: 저는 누구라고 하면이라고 할 때 항상 못된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해요.
3: 아니 뭐
2: 자꾸 덫을 놔.
3: 예, 예. 아 그럴 때서 잘 헤쳐 나가셔야죠.
2: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3: 회개하겠습니다.
2: 페르난도 7세라면
3: 네. 맞습니다.
2: 예, 회개하겠습니다.
3: 근데 이 예, 페르난도 7세가
2: 네.
3: 그 1821년이면 나폴레옹이 몽락한 다음에 다 네, 네. 빈체제 기억나시죠?
2: 빈체제.
3: 각 예. 왕국이 다시 왕이 살았어.
2: 그랬죠.
3: 민주주의 미음자도 꺼내지 마.
2: 예.
3: 왕국이 좋은 거야.
2: 예.
3: 그냥 왕국 만세. 페르난도 7세가 전화기 좀 돌려봐.
2: 네.
3: 왕국들한테 저기요 또 민주주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SOS를 각 왕국들에게 친 거예요.
2: 그래요.
3: 야야야야야
2: 예.
3: 그 저 스페인에서도 민주주의 뭐 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각국에서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2: 예.
3: 이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혁명을 이제 진압을 해요.
2: 예.
3: 이거를 딱 보고 있었던
2: 네.
3: 멕시코에
2: 어.
3: 아까 이 독립 투쟁의 진압을 누가 했다고 했죠?
2: 아까 그 사령관이요.
3: 사령관
2: 비대 선생님.
3: 비대 선생님.
2: 예예예. 예, 예.
3: 이트로 비대.
2: 네.
3: 이트로 비대.
2: 네.
3: 갓. 진짜 약은 사람이에요. 야 이거 딱 보니까 본국은 지금 완전 진짜 개판 5분 후고 지금 그 이달고 신부님은 일단은 그 독립투쟁을 실패하신 다음에 잡혀가지고 네. 처형당하십니다.
2: 아, 그래요. 예.
3: 어쨌거나 십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몰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비대 선생님께서 네. 독립군과 손을 잡습니다.
2: 독립군과 손을 잡았다? 갑자기?
3: 잠깐만, 잠깐 총 내려라, 총 내려라. 뭐, 왜 너 지나고 사는 건 아니야?
2: 그렇지.
3: 아, 이제 아니야. 아, 그래.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나? 어? 자.
2: 네네.
3: 우리 손잡고 예. 본국과 연 끊고 우리만의 우리 독립국 만들자.
2: 아유. 자기가 여기서 일단 기득권으로 살고 싶어서.
3: 그러니까요.
2: 아.
3: 독립군은 또 손을 잡아줘요.
2: 아, 그래요. 그러니까
3: 조건을 건 게 뭐였냐면 첫
2: 네.
3: 번째.
2: 네.
3: 국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한다.
2: 네.
3: 그리고 우리는 그 스페인 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국이다.
2: 네.
3: 세 번째가 뭐였냐면 왕국하자.
2: 왕국을 하자.
3: 그럼 왕을 누구 시키냐?
2: 자기?
3: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2: 어, 예.
3: 스페인 왕족 중에 한 명 데려오자.
2: 아.
3: 부르봉 왕조 가운데서.
2: 아, 그래요? 그 의미가 있나? 예.
3: 그래서 일단은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이트로 비데와 독립군과 손을 잡고
2: 네.
3: 그 1821년에 네. 독립을 선언합니다.
2: 예.
3: 그리고 본국이 연락한 거죠. 우리 네. 독립했습니다. 왕족 하나 보내주십시오.
2: 네.
3: 죽을래, 너희들? 야! 우리 조카 못 보내! 그럼 조카 옆에 있는 조카 사촌이라도 네. 못 보내! 나 안 가! 해요.
2: 네.
3: 그랬더니 이트로 비데가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낸 거죠. 야, 본국이 연락해봤더니.
2: 안 보내준대.
3: 안 보내준대.
2: 아.
3: 아 내가 황제할게.
2: 비대왕.
3: 비대왕. 아, 비대. 나는 비대다 말이죠. 예. 그러면서.
2: 안되세 마이클이 항상 인기이기 때문에.
3: 예. 아, 예. 자기가 황제가 돼요.
2: 예, 예, 예.
3: 아우구스틴 1세로 즉위를 합니다.
2: 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군요.
3: 그래서 예. 독립 멕시코는 예. 의외로 멕시코 왕국으로 시작을 해요. 멕시코 제국이요.
2: 그렇구나. 그래서인지 사실 이제 독립을 선포한 날, 이제 왕국으로 독립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6일 돌로레스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 외침이 있던 날을 기념일로 이렇게 챙기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3: 그렇죠. 그런데 네. 이때부터 멕시코가 진짜 정치 혼란에 그게 달해요.
2: 11년 일단 전쟁을 했으니까 황폐화됐을 그렇죠. 거고. 예.
3: 그랬더니 산타 아나라고 네. 무려 멕시코에서 대통령을 11번 한 분이 계시거든요.
2: 네.
3: 산타 아나가 군인이었는데 야야야
2: 예.
3: 기껏 독립했더니 황제가 들어오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뭐 쿠데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쿠데타 또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 아우구스트 1세를
2: 네,
3: 추방시켜요. 그때부터 산타 아나를 비롯해가지고
2: 네.
3: 완전 권력투쟁이 들어갑니다.
2: 예, 그때부터 대통령제가 된 건가요?
3: 그때 공화국이 됐긴 됐는데 막 구테타의 역구테타, 구테타의 역구테타
2: 혼란의 연속이었다.
3: 혼란의 연속이요. 예. 아우구스트 1세가 또 불쌍해요. 이 비대 선생님이.
2: 뭐 불쌍해요.
3: 쫓겨나거든요.
2: 예.
3: 유럽에서 이제 뺑뺑 돌다가
2: 예.
3: 스페인 본국에서 야, 너 배신자께서 왜 오셨냐.
2: 아, 그게 박쥐의 말로입니다. 그게.
3: 그렇죠. 예. 어떻게 됐을까. 예. 본국에서는 지금 유럽으로 도망간 그 비대 선생님.
2: 네.
3: 멕시코 땅에 도착하는 순간 처형이다.
2: 예.
3: 라고 일단 선포를 한 상태였어요.
2: 네.
3: 그걸 모르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요.
2: 아.
3: 돌아와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서쪽을 개발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쭉쭉 서쪽으로 개발하고 들어옵니다.
2: 네.
3: 근데 멕시코가 다 독립을 했을 때 멕시코 시티에만 사람들이 있었지 특히 북쪽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2: 아.
3: 사람이 없잖아요.
2: 네.
3: 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연락을 한 거죠.
2: 네.
3: 저기요, 이민 좀 보내주시라고. 오면은 세금 혜택 다 드리고 뭐 자치권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농장 일구고 사시라고.
2: 멕시코에서 먼저 미국 이민자들을 받았군요.
3: 특히 저기에 예. 있던 원주민들
2: 네.
3: 우리가 이제 부르시면 안 돼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2: 예.
3: 원주민들이 또 멕시코와 또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농장도 하시고 원주민도 좀 쫓아주시고 하십시오. 세금 면제입니다. 했더니 미국에서 서부 개척하고 있던 이들이 야 땅 좀 돼. 그렇죠. 예. 가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텍사스로 우르르 다 몰려들어와요.
2: 예예예. 예, 예.
3: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2: 어떤 문제죠?
3: 멕시코는 노예제를 이미 폐지한 상태였어요.
2: 네.
3: 근데 텍사스에 들어왔던 미국인들은 당연히 남부에서 들어왔겠죠.
2: 예.
3: 노예제를 이미 하고 있던 농장주들이 들어왔거든요.
2: 네.
3: 야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빵 주인은 우리가 아니야? 야 흑인 노예들도 데리고 오라고. 야 너희들 여기서 농사 지어가
2: 네.
3: 된 거예요.
2: 네.
3: 멕시코 정부는 노예제는 불법입니다. 멕시코에서는요. 예. 노예는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그럼 우리 농사 못 짓는다고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해요.
2: 네.
3: 그러면서 자치권도 너무 강화돼서 거의 독립국처럼 유지를 하는 거예요.
2: 텍사스에서
3: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등장을 해요.
2: 지금 야구팀이잖아요.
3: 그렇죠.
2: 텍사스 레인저스.
3: 텍사스 레인저스가 당시에 거의 자치령 텍사스의 민병대였어요. 멕시코 공권력, 우리 못 믿겠다고. 우리 여기 텍사스는요, 우리가 자치 민병대가 통치하겠습니다. 치안은요.
2: 네.
3: 라고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걸 멕시코 정부가 딱 봤을 때, 야, 쟤는 멕시코 땅에서 와서 독립했냐?
2: 그렇죠.
3: 가 된 거예요.
2: 달갑지 않죠.
3: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세금 내시고 네. 빨리 노예는 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2: 네.
3: 슬슬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2: 네.
3: 아 그랬더니 텍사스에 와있던 지금 텍사스는 그때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에요.
2: 네.
3: 건너와있던 미국인들은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라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 네.
3: 멕시코 정부도 그때 멕시코 대통령의 산타 아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이! 쫓아내자 얘들.
2: 쫓아내자 다시.
3: 그래서 6천 명의 멕시코 군을 이끌고
2: 예.
3: 방패 가 돌아가
2: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3: 텍사스로 가.
2: 어.
3: 아 우리 땅이니까 멕시코
2: 예.
3: 땅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3: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
2: 텍사스
3: 미국인들. 미국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2: 예예예.
3: 한 요새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버텨요.
2: 예.
3: 그 요새 이름이 알라모 요새였어요.
2: 알라모 요새, 알라모 전투 들어봤어요.
3: 영화로도 있습니다.
2: 예.
3: 알라모 이게 많이 미화가 됐는데 알라모 요새는 멕시코 땅이에요.
2: 그렇죠. 예.
3: 그래서 멕시코 정부 산타 아나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요.
2: 네.
3: 여기 우리 땅이니까 방 빼세요. 못 빼겠다. 끝까지 저항한다. 그래서 저한의 대략 150명에서 200명이 민병대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2: 멕시코군은 수천 명인데.
3: 6천 명.
2: 예.
3: 끝까지 저항하니까 예. 산타 아나 대통령이 이런 말 합니다. 항복은 없다. 다 사살하라. 그래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민병대들이

0: 아, 그러면서 외친 게 그거요. 예. Remember Alamo. 번역을 하시면
1: 알라모를 기억하세요. 하자.
0: 존댓말 아니겠죠.
1: 알라모를 기억하자.
0: 기억하자.
1: 예, 예, 예.
0: 이게 뭐랄까 구호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언제까지 우리가 당할 것인가. 예. 여기에 실질적 우리 땅이다. 예. 알라모에서 희생된 우리 동료들을 잊지 말자. 그 된 거예요. 잊지마자 알라모.
1: 네.
0: 이거가 이제 서부 시대 때인지 영화 할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아.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미화를 많이 해요.
1: 네네.
0: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알라모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러네.
0: 방을 안 뺀 것.
1: 확실하게 거품이. 하고 가야 됩니다.
0: 확실히요. 예. 여기에
1: 어쨌든 일종의 텍사스 독립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죠.
0: 시작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당시에 그 텍사스 미국 거주민들을 이끌었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 휴스턴.
0: 휴스턴이라고 하면 지금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죠.
1: 그렇지요. 예.
0: 그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다 모여. 우리가 멕시코군을 몰아내고 예.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예. 치고 내려와요.
1: 예.
0: 이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요.
1: 자, 뭐 이런 역사 때문인지 북중미 최고의 스포츠 라이벌전 가운데 하나가 또 미국 멕시코의 뭐 축구 경기라고 하는데요. 2026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두 나라의 또 맞대결이 성사될지 또 그렇게 또 짜여져도 굉장히 꿀잼일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역사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야, 뭐요? 왜 말을 못해? 인사하시면 되는데 말을 못하세요.
0: 아, 인사?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 멕시코 말로 하려고 그랬죠. 스페인 말로.
0: 예,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gracias.
1: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한국 직장인들이 시청하기에는 극악의 조건이긴 하지만 막상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더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고요. 이번에 텍사스주에서도 댈러스와 휴스턴 두 곳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진출해서 32강에서 B조 2위 팀과 만나서 이기면 16강을 휴스턴에서 치르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B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해볼만 하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휴스턴에서 16강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최영광 교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셨다고 하십니다.
2: 네. 소시오패스 같았던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가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뭐지 말이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병원 교수로 계신 최영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오세요. 아유, 우리 교수님, 멀리서 오셨어요.
4: 네.
1: 어디서 오셨죠?
4: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1: 시카고.
3: 네.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4: 아, 뭐, 겸사겸사.
1: 시카고 어느 쪽이요?
4: 다운타운에 병원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시군요. 아,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또 발간하셨더라고요.
4: 네.
1: 책 제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4: 맞습니다.
1: 아, 되게 제목 자체가 좀 따뜻한데. 그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은 어떤 분들일까요?
4: 네, 제 책에 주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네.
4: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로 제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교수님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4: 네. 뭐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1: 네네네.
4: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너징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좀 네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라는 마음을 부어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좀 쪽팔리고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네. 네.
3: 하나님도 약간 편애를 하시나 봐요. 웬만하면 다 기도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인을 가끔 주나 봐요.
4: 가끔 오죠. 뭐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4: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3: 아 근데 이렇게 인상도 좋고 말씀 원체 저는 제 자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자랑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성품, 신앙 이런 것도 이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 실력이 너무 의사로서 실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폐암 말기 환자들을 이제 폐 이식 그 양쪽 다 이거를 이식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게 성과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이걸로 성공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셨다는 거예요.
1: 아니 그 말기암 환자들의 폐를 이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닌가요?
4: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의술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정말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분 성함이 알버트 큐리예요. 이 환자분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자기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꼭 고쳐달라. 그리고 이식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다른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당연히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말기암은 우리가 이식하지 않는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암 발생률, 재발률이 또 그렇겠죠.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도 어렵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제가 회진 돌 때마다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ICU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양쪽 폐가 다 암으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물에 빠진 상태 같이 이제 며칠 안 남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또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양측 폐이기 때문에 말기암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장기로는 퍼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3: 다행이네요.
4: 네, 그래서 이분이 폐 이식을 했을 때 아마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그 찰나에 제 앞에 저희 폐 이식을 담당하는 또 흉부외과 팀 그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 복도에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환자가 있는데 한번 제안을 해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식 보드에서 또 다시 온 여러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한번 해보자 라고 전체 팀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폐를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네, 받게 되었습니다.
3: 3개월도 또 버티셨네요.
4: 네, 그때도 기적적으로 제가 썼던 약들이 다 안 들었는데 그때 딱 3개월 때 썼던 약이 들어서 3개월 동안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살아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이분이 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자기는 이 믿음이 있다고 끝까지 좋게 될 거라는 나을 거라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 이분이 또 간증이 있으세요.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이식을 잃었을 때 검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그 검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눈을 떴더니 이제 새 폐로 바뀌어져 있더라. 네. 이런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네. 저에게는 정말 많이 배웠고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이 환자 한 분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이런 특별한 말기 폐암 환자들을 위한 또 이식 프로그램이 그런 스터디가 생기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팀이 생기고 또 전 세계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네, 생겨서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네.
3: 하지만 이게 또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1: 수술 실패한 경우도 있죠. 실패.
4: 맞아요.
1: 더 많겠죠.
4: 그래서 굉장히 슬픈 직업이에요. 이게. 네,
1: 그렇죠. 네. 맞아요.
4: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같이 종양내과 의사들도 중에서도 제가 그만두시는 분도 봤고요. 힘들어서. 그리고 그렇죠. 저와 같이 일했던 임상 간호사라고 nurse practitioner 벌써 두 명이 그만뒀어요. 이유가 이제 좀 친해진 환자분들이 자주 돌아가시니까 이제 슬퍼서 같이 일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참 힘든 직업이다라는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1: 맞아요.
4: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슬프다는 거는 그만큼 네가 그 환자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1: 그렇죠.
4: 사랑하지 않으면 슬프지 않거든요.
1: 그렇죠.
4: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곳이구나.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 현장이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곳이 더, 이 슬픔이 있는 곳이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 사명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장면.
4: 맞습니다.
2: 것 같아요.
4: 그 사명감 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1: 그렇죠,
4: 같아요.
1: 그렇죠. 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첫인상을 뵈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그 이렇게 생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있었죠.
3: 아, 있었어요.
1: 이런 인상을 가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느 학교배나 있었어요.
3: 그리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질문하면 되게 답도 잘해줘.
1: 아,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근데 이렇게 친절하고 공부 잘하는 인상이신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어렸을 때 무슨 소시오패스 같았다. 아니,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2: 전혀 1%도.
1: 1%도 상상이 안 되는데.
3: 지금도 그럼 소시오패스처럼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4: 이게 다 이제 후향적으로. 네.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4: 지금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 이 네. 입장에서 뒤돌아보니까 예. 제 어린 시절에 예. 공감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네. 잘했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할까?
1: 이해가 안 되죠.
4: 이해가 안 되죠.
3: 우리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
1: 저는요, 어. 공부 잘하는 애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해가, 이걸 외우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4: 비슷하게 공감력이 없는 게 아닌가. 네,
1: 그리고요.
4: 네.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친구들이 이렇게 토라지면 네. 왜 토라졌는지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지 네, 이해가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누가 저를 미워하면 네. 왜 미워하지? 네, 네.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 세상은 장기자랑 무대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결국은 네. 원만한 인간관계가 네. 성공을 위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좋아하고 했던기보다 무언가 목적을 위해 어떤 결과지상주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뒤돌아보니까 네, 그런 공감 결핍 장애 한마디로 소시오패스의 그런 특징들이 보이지 않았나 어린 시절에.
1: 아, 그 정도 갖고 뭘 소시오패스. 그냥 공부를 잘하니까 못한 애들 그냥 무시했던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좀
5: 솔직히 몰라.
1: 그 정도 갖고 뭐.
2: 근데 네.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친구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4: 친구들 네.
1: 뭐 잘하는 애들끼리 놀았겠죠.
4: 네. 친구들 그럴까요? 뭐 네 친구들 있었습니다.
2: 관계는 어떠셨어요?
4: 네. 뭐 좋았다가 나빴다고 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원만하게 친구 관계도 있었고 예. 저도 또 뭐랄까 학생회장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아. 네, 친구들과 같이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지금 약간 의심해 보는데 네.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 또 공부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죠.
3: 스펙도 중요하고.
4: 그래서 뭐 춤도 잘 춰야 되고요. 브레이크댄스 같은 거 춤 잘 추는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뒤에서 같이 연습하고 뭐 제가 학생회장 선거 남녀공학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자방에 들어가서 인기를 얻으려면 참모진 친구들과 이제 회의를 해서 또 춤을 춰야 된다. 그래서 또 유세하루 각 반마다 또 들어가서 음악 틀어놓고 브레이크댄스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3: 여기서 잠깐만 보여주시면
4: 네. 아, 네. 뭐 이렇게.
3: 오! 전부 다 나온 거지.
1: 기본 웨이브죠, 기본 웨이브. 아, 네. 오.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네.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교우 관계도 좋으면 사실 뭐 살짝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학생회장도 나가고 할 정도면.
4: 네, 교만했었어요. 교만했었고 서울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원도 서울대학교 교과대학밖에 하지 않았고 뭐 해서 잘 들어갔고 다니면서도 네 뭐
3: 혹시 수석으로 들어가셨습니까?
4: 아 수석은 아니었어요.
3: 아 네, 심지어 도의가
4: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석하는 줄 알고 네. 조마조마 했다는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1: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2: 네. 진짜.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럼 교회에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4: 네, 교회도 저희 집 앞에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진짜 뭐든지 다 뭔가 미래와 뭔가... 스펙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게 있네요. 네,
4: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하고 싶은데 또 들어갔더니 바로 그 콰이어 영어 예배 안에 콰이어를 만든대요. 네, 근데 또 네. 그때 이제 그 시스터 액트 영화가 나와서 뭐 오후 해피데이 노래하고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늘 동경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 영어 예배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들과 어울리게 됐죠. 그때 뭐 복음, 뭐 보혈, 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는 다 어떤 외계어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았고 같이 뭔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그때 우리가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계신 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좋은 기억이 있어요.
1: 당시 어때요? 그 당시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4: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처음엔 몰랐고요. 네네. 모르다가 제가 이제 영어 예배 활동을 하면서 또래들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부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겨울 때 대학부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과 또 친해지게 됐어요. 네. 근데 친해져서 대학부를 하고 저녁엔 또 나이트클럽에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일을 잘 챙겨주고 아시잖아요. 이런 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 겨울 수련회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네. 거기에 오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나보다 더 당신께서 나를 잘 아시고 잘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 처음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계시나? 내 인생을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그래서 그때 말씀이 처음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게 진실일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실 때 고맙게 받자. 예. 땡큐 하면서 받자.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겨울 수련회 때.
1: 아, 그래요?
4: 네.
1: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되면서 변화도 많이 생겼겠네요.
4: 네, 근데 그게 아주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성비, 결과지상주 이런 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되돌아보면 스폰서 개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먹을 거다 챙겨주고 학비 내주고 스폰서를 해준다면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거지. 뭐 그분을 위해 제가 삶을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셔서 늘 감사하지만 또 안 줘도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 다니면서도 월요일 날 시험이다. 그럼 당연히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거예요. 네, 그 조금이라도 더 외워야지 월요일 날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1: 우선순위가 그때까지는. 예.
4: 그리고 뭐 평일 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어디에 좀 빠지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2: 어느 정도 적당하게 믿으면서 적당하게 가고.
4: 네. 그래서 그때도 학교 다니면서 뭐 기독교 동아리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저는 그렇게.
1: 그러다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4: 바뀌게 된 계기가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대 과정으로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곳에서 그 보건지소까지 가는 게 2시간, 오는 게 2시간이에요. 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1시간 반을 타고 그다음에 차로 30분. 이제 그래서 지하철에 있을 때는 신앙서적을 읽게 됐고요. 그때 궁금하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뭐 C.S. 루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신앙서적들을 저희가 접하고 간증책들도 접하고 또 차를 타고 갈 때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때 3년간을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치워주시는 시간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의 아내가 된 제
1: 당시 여자친구.
4: 당시 여자친구. 네. 네. 와, 교제를 하면서 저희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 줬어요, 제 아내가. 예. 그래서 말씀 사경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럼 저는 옆에서 자고 있고, 말씀도 많이 보내주고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적적으로 잘, 때에 맞게 응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뭐, 그걸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남자가 공동체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에 제가 그렇게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월요 큐티 모임, 뭐 화요 뭐 기도 모임, 수요 예배 모임, 뭐 토요 새벽 기도에 뭐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매일 교회를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3: 사모님한테 감사해야겠는데요.
4: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새 아이를 같이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1: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스폰서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다른.
4: 그게 바뀌어졌죠. 그게 세 번째인데 제가 이제 유학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대 3년 마지막 이제 해에 제가 제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남아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가는 길을 길 대신에 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제가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또 두렵고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걸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에 항상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또 누가 뭐 아 금식 기도가 좋대더라 그러면 네. 금식 기도도 하고
3: 좋다는 건 다 하시는군요.
4: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중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네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말 안 듣는 고등학생 이제 어머니가 뭘 시켰는데 예.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자기 뜻을 관철합니까?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좀 밥 안 먹고 힘 없고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마음 약해져서
1: 사주죠.
4: 좀 뭔가 네. 예. 그 똑같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arm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래서 아 이게 내 모습이고 결국은 나는 목적을 위해서 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1: 되게 와닿네요. 왜냐면 입시를 앞두고 매일 새벽 기도 가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 내 아들 달라, 달라. 보내달라고 지금 네. 단식하는 아들처럼 하는 네. 것 같잖아요.
4: 금식 기도인지 단식 투쟁인지.
1: 그럼 입시 끝난 다음 날부터 안 가잖아요. 아. 그죠?
2: 맞아요.
1: 네. 그리고 되게 정말 트위스티드 아무처럼 네. 그냥 쫄르는 막내 아들처럼 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4: 네.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르겠다는 네. 생각에 전 너무 죄송한 마음이 그때부터 네. 들고요. 예. 하나님이 아,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면 예. 아, 이분을 깊게 알고 이분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들이 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네. 이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겠구나. 예. 예. 그리고 이분을 알면 안 주셔도 괜찮겠구나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1: 그 고백이 새벽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4: 맞습니다.
1: 그죠?
4: 1년 걸렸어, 1년.
1: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의 하나님을 네.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맞습니다. 응답인 거잖아요.
4: 맞습니다.
1: 그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4: 네, 안 바뀝니다. 진짜.
1: 정말 값진 걸 주신 거죠.
4: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지적해주면요. 늘,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환자분이 저에게 두 분이나 하루에 기도 좀 해주시세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네.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론 기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 이게 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 환자분들이 나의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란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을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때 맞아요. 완전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어요. 예.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시카고 교회에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야할 뻔 했는데 그 일주일간 하나님 계속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료실 뭐 방에 환자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환자분들이 의해 아유 고맙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나 네. 또 막 울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진짜 제자들을 봐도 너무 고맙고 뭐 환자를 봐도 고맙고 간호사들을 봐도 고맙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마음이 이게 다르구나. 내 인격에서 저 공감 부족 장애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 인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 더 지금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이제 지적에서 한 이야기인데 호스피스로 가서 너무 침울한 상황에서 같이 왔던 아들들도 막 울고 계신 그 상황에서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이 메이고 또 눈물이 너무 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들어왔던 의대생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또 뭐지? 또, 아, 또 빨리 모면회 하고 싶다.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 기도를 끝내고 환자 얼굴을 봤는데 이분이 또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방금 지금 호스피스 가라고 해서 지금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움에 떨던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의대생인데 뭐 가운 입고 있으니까 의사라고 보였죠. 네. 그래서 두 명의 의사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네요. 전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지
1: 치료 이상의 힘을 발휘할 거예요.
4: 네,
1: 그럼요.
4: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1: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4: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사랑을 구해서 정말 매직처럼 정말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랑이 제어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의사라면 환자를 너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저는 못해요. 저는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당신이 부어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제가 순종만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고 저는 이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로 생각했는데 이게 진료와 연구와 신앙이 통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깨닫게 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삶과 신앙, 직업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 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동입니다. 아, 이분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가 참 아까워요.
3: 그냥 유전자 좀 복제해 놓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스카웃했으면 좋겠는데.
2: 맞아요. 좋습니다.
1: 저는 오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막연하게 저는 왜 공부를 못했을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노스웨스턴이란 병원에 하나님께서 우리 최 교수님을 보내야 하는데 또 많은 폐수술,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 의학을 배워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의학을 공부해야 그곳에서 내 파송의 목적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 때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를 어디로 파송시켜주세요 라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길 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공부를 할 것이고 저처럼 음악을 할 사람은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 맞습니다.
1: 그래서 교수님께 그렇게 공부가 제일 쉽게 만드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당연히 들게 되잖아요. 공감력이 전혀 없었던 아이를 영광이란 아이에게 지금 이승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공감을 하면서 환자의 손을 잡고 울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공감력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공감력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바꾸시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막연히 공부를 잘한다 잘해라가 아니라 무엇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미국에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2: 예, 근데
1: 방법은 이 방송을 보신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 최 교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좀 대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 그런 기도가 결국은 환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의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일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셔서 앞으로 많은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Can I pray for you? 계속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닥다리 이야기, 하나님의 침범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이끄시며 역사를 전개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또는 좀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침범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으로 인하여 그 침범을 경험한 인생은, 영혼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공으로 그 인생을 장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의 한 장면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한 사건이며 오늘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God's intervention.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꼭 경험해야 말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19세기 또 20세기 초의 영국 시인입니다. 이 프랜시스 탐슨은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J.R.R. 톨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907년에 이 탐슨이 사망했을 때 크리스찬 사상가요 작가인 G.K. 체스터턴 얘기하기를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를 잃었다고 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적 에너지, 포에틱 에너지를 잃었다고. 이 위대한 시인 탐슨에게는 그러나 과거가 있었습니다. 과거. 그는 의사인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떨치지 못하고 의뢰를 그냥 집어치고 젊은 나이에 집을 물품으로 뛰쳐나와 런던 거리를 배회하며 성냥을 팔고 하는 단순 노동을 통해 자기 생계를 꾸려가며 작가의, 시인의 꿈을 계속 키워가려 했습니다. 밤에는 템즈강에서 강가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 안타깝게도 탐슨은 아편에 손을 대게 되고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나 그는 그 음성을 계속 배격하고 밀어내치고 자기의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한 3년여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한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부부를 만나 그는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대표적인 시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명시를 쓰게 됩니다. 182개 절로 엄청나게 길고 어려운 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던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집요하게 추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시요 명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를, 처두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밤과 낮의 계곡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세월의 곡선 저 바닥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깊숙이. 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네. 눈물 속으로 또는 지나치는 웃음 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프랜시스 탐슨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탐슨은 자기를 따라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의 시 가운데 또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아멘 할 만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아픔을 인생 초기에 경험했던 이 탐슨에게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사기꾼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고 겉으로 행동도 그렇게 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결국 그런 범죄를 통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 떠났다고 되어 있는 표현 도망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도망자 야곱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가로채고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다 잃을 만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큰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으로 피신시키도록 결정을 하며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상황 우리 작은 아들 에서 야곱마저도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 설득하며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앞으로 20년간의 타향살이입니다. 20년간의 실상 감옥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20년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리브가는 죽게 되고 그래 결국은 비극의 순간이었고 속임수의 비극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건 뭐 한여름밤에 낭만적인 캠핑이 아닙니다. 텐트도 없고 혈혈 단신 돌을 베개 삼아 이 베개 삼아라고 하는 표현은 한편 보호용이기도 합니다. 뭐 맹수가 오거나 하면 돌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도망자의 길 앞날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생각, 아버지 이삭 생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르는 에서에 대한 생각, 이미 사흘 정도 걸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보이로 살아왔던 야곱이 마마가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맙니다. 야곱은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저 해가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인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에 야곱은 모르는 채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제 재확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문하시는 사건의 상징적인 또한 현실 그대로의 묘사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며 도망자인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침범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사울에게 승천하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침범. 이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500마일 이상의 거리요 한 달 이상 여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긴 여정 가운데 창세기 저자는 단지 여기에 1박 2일 그리고 베델을 초점 맞춰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그리고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되풀이하시며 창세기에서 이게 다섯 번째 약속 표현입니다. 15절에 야곱 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모든 걱정거리를 제거하시며 죄책감도 제거하시는 용서의 선언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야곱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그가 어설프게 알고 원했던 그 장자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침범입니다. Talking about God's sovereign love, sovereign intervention.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돌베개 인생을 사닥다리를 차고 찾아오십니다. 상당히 시적으로 창세기에 묘사가 되어 있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절망이요 패망이며 패배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며 원수인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냥개의 집요하심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내 속에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절대 아니죠. 마트마 간디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이라 지녔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배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의 폭을 조금이라도 만져봤다면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하나님의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지니며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베델로 가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방문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노출시키며 나의 부족함 투성인 모습을 노출시키며 그러나 천사들을 동원하며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보신 거 알죠? 별이 빛나는 밤에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 찾아보세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를 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껴보도록 하세요. 신비주의라고 뭐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 별빛 아래서 찬양해 봅시다. 한번 우리 수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수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역설이다. 사랑의 역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영원히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몇 마디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돌베개 같은 인생, 돌베개 같은 이 인생을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다나엘이 있었고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있었고 또 누가 더 있었을지 모르죠. 당신의 사역 초기에 이 말씀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오신 분,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신 분,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위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봤던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주권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무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현실로 발전, 확장,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설명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에베소 2장 6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이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살아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이 시간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뵙고 영광을 뵙고 또 내려와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더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He will perfect it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혹시 도망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오실 겁니다. 혹시 과거의 거짓말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혹시 내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동반하시며 사닥다리를 타고 찾아오십니다. 그 천사들이 나의 아픔을 빼앗아 하늘로 오르락 올라가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을 가지고 내리락 아래로 내려와 우리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의 그 발걸음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았고 정확하게 의도된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과 함께 하늘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소리 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 아픔을

0: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짓밟힘 당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지 맙시다.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수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아니 밟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저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겸손해지며 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닥다리 되어주셔서 감사 찬양드리며 한 주간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닥다리를 만지작거리세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닥다리 끈적끈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여실히 묻어있습니다. 두 사닥다리 이야기. 야곱의 사닥다리, 나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주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루실 줄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I'm just fine. 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사닥다리 때문에 한 주간 주님 마음껏 찬양드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같은 저질적인 인생을, 사기꾼의 인생을, 약탈자의 인생을 왜 선택하셔서, 아니 에서가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기에 제가 구원받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말로만 감사드리는 야곱의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의지를 주 앞에 굴복시켜드리며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닥다리인 것을 기억하며 발걸음 하나하나 더욱더 조심하며 세심하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손 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는 예수님 닮은 자리로 한 번 더 한 번 더 저희를 옮겨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교활한 야곱이었으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 인격을, 저희의 말과 행동, 저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그래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또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사닥다리 사닥다리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짓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기 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심령 백성들, 또 가정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잘 지내셨어요?
1: 그러니까요. 한잔 잠깐 한것 같은데 그냥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갔어요. 그죠?
2: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네. 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아하. 30대를 만끽하고 싶은데 만끽할 수가 없어. 너무 빨리 가요.
0: 근데 30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2: 이제 시작이죠.
0: 네.
1: 신기하게. 아니 근데 신기하게 전 계속 남희 씨 의상의 눈길이 가네. 요즘 왜 그런 좋은 일 있나?
0: 무슨 소리야?
1: 아니까 좋은 일이 있나? 그 말씀밖에 은혜가
0: 은혜가 너무 많이 받네.
1: 너무 많이 받았어.
2: 네, 이것도 말 잘못하면 또 언론에서 결혼설 나간다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잘 조심해야 된다.
0: 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며 노크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1: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쭉 던진 거예요. 저는 무시했죠.
2: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3: 또 하나님이 또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4: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저는 그걸로 합쳐서
3: 그렇죠. 그냥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네. 들었는데 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2: 불편해요.
3: 그러면 아닌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 청년입니다. 최근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저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솔직히 저는 친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마음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콜링이란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는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3: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3: 근데 평소에 이제 아버지의 삶, 또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인격을 보면서 아, 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참 좋겠구나. 호감을 가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진로를 정할 때 네. 아,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그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사연자분도 아마 그런 뭔가 이렇게 딱 콜링이라는 게 딱 뭐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아,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1: 저는 네.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거지 전도여행. 그러니까 뭐 우리 가진 거 없이 저기 지리산 산청에 아주 정말 시골 99.7%가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마을에 거기서 전도여행 그 전도하고 2주 동안 생활하는 우리 거점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 시골교회.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런 전도여행 낮에 전도하고 저녁 때 딱 들어오면 옛날에 막 3, 4, 5 모여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 다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피아노 앞에서 기타 치면서. 그쵸. 그때도 전도여행 끝나고 5시에 딱 들어와서 제가 막 찬양하고 있으면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제 찬양을 듣더니 저한테 형제님 그 음반 한번 낼래요? 하고 이제 제안을 쭉 던진 거예요. 저는 무시했죠.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음반 제안을 하시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 이분 예전에 음반 제작자였었죠. 근데 그때는 거절했어요. 아예 안 하겠다고
0: 왜요?
1: 거절했는데 왜냐면 제가 음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신학대 선교사님 되겠다고 신학대학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길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 일이 있고 난부터 하나님이 저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든 노래 가요계를 알려주고 그때 음반 제안 받고 찬양 쪽에서도 음반 제안 다시 한번 받고 네.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음반 제안을 받는 세 번의 부르심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받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 콜링이었구나.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나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게 22년 된 거예요.
2: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직업적인 부르심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끔 하는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 순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 행동을 해요. 실행을 먼저 해요. 실행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yes, no, wait 이 세 가지를 한번 곱씹어보면서 걸어가봐요. 뭐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싫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1: 상황을 이렇게 막을
2: 그렇게 막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줘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 일단 가봅니다. 나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노력과 기도가 맞아요. 50대 50이 되는.
1: 필요해.
2: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주일학생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나를 여기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윽!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누가 때린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1: 진짜 때린 거 아니야?
2: 진짜로 누가 때린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모르게 이걸 한 대 맞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이 뭔가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고 달라지는 게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해지는? 뭔가 정말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선배가 야 하나님의 꿈과 너의 꿈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개그 콘서트 시험 한번 봐봐라. 개콘 시험을 봐라 했는데 한번 봤는데 한 번에 됐고.
1: 대단한 건데 이거.
2: 근데 정말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못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놀란 거지.
1: 대단하다.
2: 그래서 보면서 아 나의 부르심은 내가 먼저 행동을 할 때 내가 노력을 할 때 그분께 구하면서 노력할 때 그분의 부르심이 확 와닿는 그런 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4: 저는 하나님이 점지하셨어요. 점지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잘 안 쓰는데.
2: 그렇죠,
4: 예. 예, 이제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서운을 하셨고요. 어떻게 서운하셨냐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새 보니까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6: 그렇죠.
4: 세계적인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부흥 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부흥은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저희 집은 워낙에 어머니가 신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항상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여러 방식으로 저희에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고 가정예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요. 우와. 그렇게 쭉 크다 보니까 뭐 모태신앙이다 그렇지만 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는 원래 보호를 받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인생은 원래 낭비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탕하게 산다 이야기하죠. 낭비하며 허비하며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그냥. 뭐 남들 얘기하는 그런 맛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대부분 이제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인생을 상당히 막 살았다 얘기할 정도로 교회 가서 지위는 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 가기는 왔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정면 충돌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이 타고 있었지만 다 퇴원하고 저만 입원해 있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사고의 방식이든 뭐든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집안 안에 자라다 보니까 이런 그 교회 현장이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서운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약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소명이었다면 저는 그걸로 합쳐서 점지다.
6: 점지.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0: 근데 저도 사실 개그우먼 시험에 붙여주시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를 또 합격시켜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때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질문자분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일단 개그계 2호선으로서 네.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0: 아, 세 가지가?
2: 일단 첫째.
4: 잘 될 거야, 청년.
2: 일단 3가지 기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4: 첫째.
2: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셋째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윗을 생각하면 누가 네.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도 잠 이거 원고를 좀 볼게요. 저도 약간 2호선
0: 아직 좀 많이 부족하네요. 네,
2: 개그계 2호선이 되려면 멀었는데 일단 박사까지는 해야 됩니다.
0: 네, 1호선,
2: 석사
0: 1호선?
2: 네, 1호선 정도 네. 되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조지 뮬러라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하신 분한테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70-80%를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2: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0: 그렇죠.
2: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안 할 때 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네. 가끔 이 또 기도 막힙니다.
0: 네.
2: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4: 있죠.
2: 그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이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 새해에는 그거 하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결국 합리화된 거예요.
0: 네.
2: 나한테 원하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0: 그렇죠.
2: 내가 두려워 떨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펼치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다가 펼쳤는데 레위기 나오면 다시 덮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부활 나오면 다시 덮죠. 이렇게
1: 나올
2: 되는
1: 때까지.
2: 그렇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레오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 부르심이란 건 물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내가 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채워주는 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도와준다는 거 네, 여기까지 개그의 2호선이었습니다.
1: 저는 그냥 제 경험상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고 환경이 막히면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비전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이지만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0: 네.
1: 그 최태욱 선수 2002 월드컵 때
0: 네,
1: 같이
0: 맞아요.
1: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그 팀이었어요, 원래. 룸메이트야 같은 방. 그 최특 선수가 맨날 제 찬양을 들은 거예요. 잘 때마다 이렇게 그 룸메 그 집 저기 뭐야 그 합숙소에서
0: 네.
1: 틀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영표 씨가 태호가 뭐 진짜 하나님 있냐? 막 그러고 그 물어보면 아 하나님 있다고. 근데 자기가 게임하다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 코카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여기서 포카드가 나오면
0: 하나님
1: 믿겠다.
0: 어.
1: 딱 했는데 나온 거야.
0: 어떻게 돼? 아멘 해야 되는 건가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게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우연이다. 우연이고 연속으로 두 번 이게 나오면 진짜 하나님 믿는다. 내가 그럼 진짜 믿는다 그랬는데 나온 거야.
0: 아.
1: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 그때부터 아 진짜 하나님이 있나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최태욱 선수가 이렇게 그날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찬양을 안 틀어놓으니까. 야, 태호가 찬양 좀 틀어봐. 하기 시작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신기하게,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영표 선수 앞으로 누가 신앙서적을 보냈어. 그래서 그거 책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보내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건 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환경이 딱 열리잖아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열리고, 이거 포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성경이 아닌 사람의 입으로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또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참 이 콜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기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길도 열리는 거.
1: 네.
4: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콜링의 의미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일단 숨이 쉬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자꾸 들려요. 그리고 그쪽을 하고 길이 열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사실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감각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눈 아닌 더 작은 감각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은 바람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 속에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 신이 발견되는 그 장면처럼 그 놀랍게 환경이 열리고 그리고 환경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이 콜링이 늘 우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나만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 소망에 따라서 내가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문을 여시기도 하고 저는 이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 자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나에게 길이 열리는 것 같구나. 나는 나도 모르는 탄성의 고백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전 이건 소명이라고 봐요.
0: 아멘.
3: 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일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야 누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무슨 일 하래? 너 선교사로 가래?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들었는데 혹은 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 내 짝이래. 뭐 이런 거 힘들잖아.
1: 이거 진짜 많지 이런 거.
3: 근데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4: 왜냐면 빙자한다 그러죠. 빙자.
3: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안 편안한데 지금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2: 불편해요.
3: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걸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좋아서이지만 하여튼 그게 편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내적 콜링이라 그래요. 내 내면 안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 두 번째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나 동료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보고 야 너한테 참 잘 어울려. 너 참 잘하네.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야 되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면 내 마음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죠. 주변에서는 갸우뚱갸우뚱하지만 난 믿음이 확신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외적인 콜링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외적인 부르심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목회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죠. 네.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어도 내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사가 되는 훈련 과정에 있어서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 보통 교단마다. 근데 그 시험이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만큼은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적인 확인 작업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은 맞아.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게 되신다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1: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2: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너 그 자식 만나면 너 죽여버려. 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3: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4: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1: 근데 제가 이래요.
0: 아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1: 제가 보냈어요.
0: 아 그렇죠.
2: 아 직접 주고
0: 행복하십니다.
2: 아, 직접 주더라고.
0: 아 그래?
4: 아까 건넨 거예요?
2: 내가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8살, 6살, 4살 된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말썽꾸러기 세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가끔은 혼이 쏙 빠질 만큼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세 명 다 제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니 그렇지. 하나같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첫째에게만 유독 엄하고 무서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틈날 때마다 몸으로도 잘 놀아주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데 첫째에게만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들만 셋이다 보니 부모로서 엄격하고 단호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끔 남편을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첫째에게만 엄격하게 굴어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역시 아빠에게 혼만 나니 항상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아빠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제 옆에 딱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가 안 통할 땐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꾸 첫째 편을 들게 되는데 나중에 둘째, 셋째가 이런 행동조차 차별로 느낄까봐 마음이 쓰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첫째에게만 무섭고 냉정한 남편,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남편과 첫째 아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의 사연은 첫째 아이만 미워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신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교수님, 네. 이게 실제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사연자와 같은 상담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4: 엄청나죠.
0: 엄청나죠. 아, 그래요?
4: 그 형제들 사이의 그 서열 있죠? 첫째, 네. 둘째, 셋째 이 순서가 사실상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이론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첫째에게 가장 많이 붙이는 인생 주제가 뭐냐면 피해자, 희생양 이 두 가지예요. 그 얘기는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고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 나쁜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서툰 부모가 있어요.
1: 맞아요.
4: 서툰 부모. 첫애라서 서툴기도 하고 그 첫 번째 관계가 첫 아이하고는 계속 서툰 상태로 평생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첫 아이를 향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처벌이 되다 보니 그치. 사실상 둘째, 셋째에게는 처벌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잘한다고 한 것이 이게 훈육과 학대 그 경계에 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첫째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들에게 제가 붙이는 이름표는 뭐냐면 상처투성이 모범생이에요. 아이들은 되게 선하고 순하고 잘하려고 하고 인정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에 서툰 부모들 때로는 이 아이도 모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상호간에 서툴다 보니 이 아이에게 결국 남는 게 상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고 이 몇 가지들이 있다면 충분히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아 근데 오늘 특별히 사연에 더 깊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1: 저 완전 공감해요.
0: 그렇죠. 네. 현재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네.
0: 어떠세요?
1: 제 얘기예요.
0: 아, 그러세요? 아,
1: 진짜 제 얘기예요.
0: 어. 아, 그럼 사연 보내신 거예요?
1: 제가 보냈어요.
0: 아, 그러셨어.
2: 아, 직접 주더라고.
0: 아, 진짜 좋은 거 하십니다.
2: 아, 직접 주더라고.
0: 아, 그래?
4: 아까 건넨 게 뭐예요?
2: 레오 얘기 하나 이게 바로 주더라고.
1: 잘 읽어줘.
2: 어, 알았어. 아, 형인 것처럼 안 하면 되지. 아,
1: 그렇지. 잘 읽어줘. 근데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하셨잖아요. 왜 네. 첫째를 이렇게 미워하냐 이런 미워하는 이런 사례가 맞냐는데 그렇죠. 아빠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첫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엄한 거야. 아. 얘한테 기준이 조금 더 엄해. 제가 저도 자신을 안 거예요. 제 자신이 첫째를 좀 엄하게 하니까 첫째는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편이고
0: 그쵸.
1: 둘째는 저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어 왜 그러지? 나는 그래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데
0: 그렇죠.
1: 엄한데 그게 아이한테는 큰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참 예뻐해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뭐 돌봐주고 사랑해줬지만 내 아이를 양육하는 건 이건 또 별개 문제라.
0: 그렇죠.
1: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모든 게 다 무슨 말씀이죠? 서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저희 두 살 터울인데 두 살, 그러니까 세 살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너무 애기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생각해보면 니한테 엄하게 하더라도 3살짜리 혼내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뭐 이제 1살, 4살, 5살 되면 미운 4살 되고 그러면 이제 혼내기 시작하고 막 엄하게 하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얘도 애긴 거예요. 4살이면. 지금 이제 막 7살, 5살, 7살도 애긴 거예요. 아직도 보면. 근데 그 아이에게 엄하게 하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얘도 애기니까. 얘도 샘을 내고 얘도 사랑받고 싶어. 그런 모습 보면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 회개하고 이 아이하고 시간을 엄청 보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0: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3: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아빠들이 보니까 첫째인 그 가정 같은 게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1: 그럼 더 심한데요?
3: 이 아빠가 아들은 지금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근데 이 딸한테는 또 너무 잘해줘. 그 엄격함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빠가 늘 이렇게 야단치고 무섭게 하고 지적하는 이런 아빠로 느껴지니까 이 아이는 완전 주눅든 거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힘들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이제 자기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엄격하게 그러면 이 아들이 좀 더 엄격하게 가르치면 더 이렇게 세상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했다는데 존사님 어떠세요?
1: 이게
3: 그런 마음도 있나요?
1: 그런 것보다는 보통 아빠들이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요즘 그게 더 사례가 많죠. 통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엄마 뱃속에 한 몸이었잖아요. 엄마랑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얘가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네 힘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야 너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막 물론 목회자 가정이니까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나가서 막 그렇게 눈치 보면 행동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저 그게 많이 안 혼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무서운 게 있어. 카리스마라는 게.
0: 그렇죠.
1: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안 거야. 난 내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아이들한테는 무서울 수 있는 존재고 카리스마 있는 존재인데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들었던 그런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제 아내랑 저와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0: 저도 최근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권재관 씨랑 김경아 씨의 아기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선율이 남자아이고 둘째가 이제 지율이라고 여자아이인데 딸인데 이 친구가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첫 조카라 우리 이모들 삼촌들이 오로지 그 친구한테 다 몰빵을 했어. 다 사랑한다 뭐 몰빵.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한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그렇지. 혼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 울면서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이모 첫째지 이렇게 하면서 이모 첫째인데 동생 때문에 억울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어떤 게 억울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동생이 잘못했는데 누난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맞았어 이랬지. 맞았어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맞았게 뭘로 맞았게
2: 뭘로 맞았게
1: 그 친구가 본자
3: 옛날이니까 아니 본자가 잘 맞네 걔가
1: 그래서 그 친구 눈높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첫째들은 무조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면 첫째들이 첫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근데 지금 윤성 전사님 같은 경우는 막내잖아요. 막내는 눈치 봐서 움직일 만한 모델인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혼낼 일도 거의 안 해요.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맞아요. 생존의 달인이고. 첫째들은 다들 대부분 다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어리버리해요.
1: 맞아요.
2: 보고 따라할 사람도 없고 보고서 피할 것도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몸으로 세월을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보통은 크게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히 큰아이 장남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들로 대하고 커서 성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 남자처럼 대하고 커서 아들처럼 받아들이려고 해요.
1: 맞아요.
2: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인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맞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이해해요.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크다못해 늙었죠.
1: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첫째에 대한 사랑이 맞아요. 더 큰 만큼 기대도 더 큰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첫사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꾸 아빠 눈치를 본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입장이라면 너무 막 마음도 쓰일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레온 씨는 지금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4: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1: 아니, 상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라는 건가. 차이에서는 뭐 키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는데 그 차이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별을 하면 그걸 그대로 느끼거든요.
1: 그쵸.
3: 이거 부부싸움의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뭘 잘못하면 매를 맞는 규정이 딱 있어요. 손바닥 엉덩이에 뭐 잘못했으면 한 대, 뭐 잘못했으면 두 대 이렇게 있는데 대 하고 엄하게 하다가 때릴 때는 톡 안 아프네? 안 아프네 이렇게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지금 두 대 때리는 거야. 톡 톡 너도 이리 와. 톡톡
4: 아세트네 그 스포이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3: 그처럼 톡톡 애들이 막 둘째는 막기도 전에 울었다가 톡톡 하면 갑자기 그렇지. 안 아프네? 막 이러고 눈물도 없이 막 그러는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아이들한테 그냥 그 눈치 보는 것 자체가 폭력 같아요.
1: 그렇죠.
3: 네, 그 자체가 폭력이 되고 또 사실은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요. 당신 왜 저희도 몇 해 전에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어요. 사실은 왜 첫째만 좋아해? 왜 둘째만 좋아해? 해서 서로 첫째를 대변해주고 둘째를 대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5: 정말 엄마의 눈에는 참 이 큰아들이 안타깝게 보일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5: 이게 뻔히.
2: 아니, 본인이 큰아들이거든요.
1: 아, 큰아들이세요?
5: 큰아들입니다.
4: 네네. 첫째.
5: 첫째입니다, 첫째. 아.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참 엄마가 보면 안타깝고 위축되는 것도 그러면. 보이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도 보이고 그쵸. 이게 다 보이는데 남편이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말처럼 아들을 볼 때는 안타깝고 남편을 보면 또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면 이게 남편하고 사실은 좀 갈등이 맞아요.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분도 실제로 그래서 남편하고도 약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진짜 이 큰아이, 그러니까 큰아이가 아빠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사연자분은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2: 아버지의 유전자는 딸에게 조금 더 많이 가고요.
1: 맞아요.
2: 또 엄마의 유전자는 아들이랑 훨씬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 보면 첫 아이는 너무 안쓰럽고요. 둘째는 또 귀엽고요.
1: 네.
2: 셋째는 쟤는 뭔가 싶지만 요게 또 진짜 정말 이게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냐 이야기하면 다 첫째예요.
3: 맞아요.
2: 다 첫째예요. 공감해. 이 서툰 부모들의 지난 푸념 같은 거긴 한데 그런 과정에 그 엄격하게 대하는 대상이 누군가? 주로 아빠거든요.
3: 맞아요.
2: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제가 아들을 키우고 딸도 키워봅니다만 저희도 큰애가 아들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덩치 큰 양 같아요. 덩치가 이만한데 정말 너무 양 같고 고지고대로 말 그리고 우리가 왜 FM이라 그러잖아요. 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3: 맞아요.
2: 그다음에 또 하려면 또 하라는 대로 하고
3: 맞아.
2: 남들이 볼 땐 똑똑하다 그런데 또 창의성은 없어 보이고 그런데 또 뭘 또 하라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해내고 그래서 동생하고 이렇게 뭐 또 싸우다 보면 또 혼나는 건 지 혼자 혼나고 나중에 또 위로하는 건 또 지예요. 참 놀랍죠?
3: 맞아.
2: 그 과정에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제 엄마의 시선과 또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꼭 알려주고 싶은 아빠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의견 차이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3: 그렇죠.
2: 결국은 이 상처 가운데 아이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싸우는구나.
3: 그렇지.
2: 아, 그래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한 자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어렵고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하고 아이 사이, 내 남편과 내 아이 사이의 그 갈등을 조종하자면 정말 그 아주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데 엄마라고 그렇게 능숙한 조율자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과 만물을 만드실 때 정말 아름다운 현의 음료를 맞추듯이 그렇게 조율자로 이 세상의 현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현의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서툰 아버지의, 서툰 어머니의, 그리고 난생 처음 첫째로 살아가야 되니 첫째의 그 서툼, 이 세 가지의 불협화음이 만들어진다면 이 가족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1: 이 사연자분의 걱정처럼 아이가 계속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자란다면 커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3: 아이의 사회성은 아빠로부터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아이의 사회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 제가 잘 못하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주눅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나와의 서먹한 관계처럼 세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그런 관계 사람들과 그런 관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1: 그쵸.
3: 겁나더라고요. 제가. 아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아까 그 사연자 네. 남편은 전혀 그런 걸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보셔야 돼요.
1: 그렇죠.
3: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선 내가 행동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었죠.
1: 그렇죠.
4: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 첫째가 남자인 친구들이 있고 둘째가 이제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뭐 군인 아버지가 많고 또 경찰 아버지가 많고 희한하게 그쪽으로 종사하신 분들이 되게 엄하게 첫째를 그 훈육을 하시더라고요.
3: 찬양사역자는 아니죠?
4: 네, 찬양사역자는 없는데 그러다가 제 친구 중에 군인 아버지가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정말 군인 훈련을 받았대요. 무조건 아버지한테 다 낚았어야 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딸은 여동생은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럼 화장품 바로 사줘. 근데 아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맞고.
1: 영창?
4: 영창. 영창은 나중에 갔겠지. 영창은 나중에 갔겠지.
3: 무기 교육하고 막.
4: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부대의 그 원사님으로 지금 전역을 하셨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힘들었대. 단학과를 써야 되고.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군대에 지금 이제 중사예요. 중사라고 있는데 아빠한테 물려받았던 그 보수적인 거. 그 쥐잡듯이 잡는 거. 여동생한테 하더라고. 어디야? 너 걔 만나지 마. 내 오빠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통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교육, 훈련, 딱딱 뭐 잡아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여동생만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여동생이 어떤 다른 이상한 남자애를 만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3: 지금 군인처럼 얘기하고 있어.
4: 이상한 잠깐만. 사람을 만나면 얘가 그냥 고침없이 네. 지금도 여동생이 여동생이 지금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네. 사회 초년생인데 얘가 이걸 또 잘한대. 꺾는 걸 잘한대. 술을 그렇게 잘 마셔. 매일 전화해. 지금도. 지금도 이래. 근데 여동생 입장에서 싫지. 그치.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대요.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이런 아들을 또 좋아하신대. 잘 그렇게 만들었어. 작품. 자기 거야. 자기 작품이야.
1: 미니미.
4: 군인까지 하지. 자기 딸한테 그렇게 하지.
3: 첫째잖아, 첫째.
4: 첫째지. 근데 이게 친구가 고충을 털어놓는데 어머니도 말릴 수가 없대.
3: 군생활 엄청 잘하시겠다.
4: 말릴 수가 없대.
2: 우리가 아까 차이와 차별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차이마저도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차별은 오죽하겠어요. 그 아이는 내가 훈육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맞는다 생각해요. 아이는 맞아요. 내가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맞아요. 않고 나는 당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든 아이가 성장 과정에 때로 나중에 이게 좋은 해석이 되어서 삶의 양분이 되는 건 잘된 후예요. 그 과정까지는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모든 차이와 상처와 아픔은 이게 잘 섞여서 뭐가 되냐면 반드시 분노로 만들어지고요. 이 분노에 사회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되고 인생이 조금 뭔가 기울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 완전히 스스로를 방임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부모가 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첫째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공격적으로 막 이런 것 같지만 또 새 가슴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도 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퍼주는 심성도 굉장히 크고 늘 장남이나 장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인정 욕구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첫째이기 때문에 의무도 있지만 첫째라서 가족을 대표하고 형제를 대표한다는 의미의 그 대표 자격은 반드시 유지해줘야 되는 것. 그의 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첫째들도 부족하고 맨날 혼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고 부모들이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뺏지 않았나 그건 반드시 살펴봐야죠.
1: 네, 무엇보다 남편과 첫째 아들 사이에서 사연자분의 역할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5: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상황을 지금 잘 관찰을 했잖아요.
3: 맞아요.
5: 남편이 우리 아이를 좀 차별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애틋해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공감 능력도 있고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어머니가 중간에서 좀 남편에게 때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미지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고 또 아들한테는 이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서운할 수 있겠지만 또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도 아들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면 이 아이도 오해하다가 아빠가 혹시 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미워서 그런다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툰 아빠에다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는 그렇게 안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엄마가 해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편한테 진작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나도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진짜 우리 그러면 한번 이호선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당신도 아들 잘 키우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꾸 주눅 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훈육 방법인지 한번 물어보자.
3: 대답을 해서. 좀 잘 해주시죠. 네.
2: 네. 아니 저는 네. 노크토크 식구들을 통해서 저희 상담소가 아주 번성할 것 같아요.
4: 마케팅을
2: 번성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환영합니다.
1: 근데 지금 현재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니라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그치. 이 남편분에게 필요한 솔루션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2: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요.
1: 열 개? 예.
2: 여러 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는, 남편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서툴다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꺾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편은 큰아이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맞아요.
2: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 아,
2: 대신에 그 존중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안 드리기는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이 아이가 큰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집 장남이 아니고 그냥 애라는 거. 왜냐면 얘가 불과 8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느 8살 아이들이 어떤지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 그렇죠.
2: 주변에 보면 진짜 정말 엉뚱한 애들도 많고요. 말 안 듣는 애들도 많고, 그때면 자아가 커져가지고 정말 욕 잘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큰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큰아이가 얼마나 점잖은지.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뭐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영어로 젠틀입니다. 젠틀이에요. 젠틀니스를 우리가 이제 온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첫째 아이들이 보통은 장난꾸러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젠틀합니다.
1: 맞아요.
2: 부모들이 엄하게 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한 그 양상들이 여지없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8살이고 애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참 온유한 아이구나, 혹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아이만의 특성, 그리고 아이라는 것, 이거 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마지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해요. 당신은 마지였을 때 어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아이가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는 맞이라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맞이가 됐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이 불안은 어떤 걸까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남편에 대해서 자기 그러지 마.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보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아이가 참 외롭겠다. 우리 은성이가 참 힘들겠다. 아이 저렇게 한다고 나면 지금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얼마나 울을까. 난 쟤를 보면 좀 불쌍해. 이런 얘기를 가끔 감정적으로 남편 앞에서 이렇게 푸념하듯 한 번씩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런 서툴매 핵심에는 기술이 있어요. 감정만 서툰 게 아니라 행동도 서툴고 말도 서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장 쉬운 건 말에 대한 변화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애 아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싶을 땐 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움직이더라. 이런 말을 해주면 훨씬 더 아이가 용기를 얻더라. 이런 말이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아빠도 기술이 생기고 아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동시에 맞이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떤 것일까 한 번쯤 경험해 보게 되고 동시에 내 아이가 아이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아이를 아름답고 그다음에 젠틀하게 성장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에게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 가정과 비슷한 경험을 해오신 우리 전도사님, 남편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솔루션 제가 드릴게요.
1: 진짜로?
3: 있었던 상황이니까.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고스란히 다 있었어요. 아내가 첫째 편 들면서 저한테 첫째 앞에서 막 뭐라 하니까 제가 첫째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둘째 편, 아내는 첫째 편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게 됐냐면 3년 전에, 5살 때 저희 아이랑 같이 미술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어요. 아빠에 대한 카드를 선택했는데 카드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불편함. 아빠가 불편해야 돼. 그 또 하나는 피곤함.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서 맨날 피곤하고 아빠는 불편한 존재. 여기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펑펑 울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저희 아내랑 노력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전에 아빠가 불편하게 한 게 뭐야. 얘기하면 아내가 둘이서 얘기하면서 저의 대변을 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둘만의 추억, 둘만의 비밀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놀이동산 가자. 그리고 둘이서만 갔다 오고 며칠 동안 둘이서 막 그 드라이브도 하고 얘기하고 손잡고 뭐 그 자전거 타고 무슨 오토바이도 타고 펜션도 가고 호텔도 가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1: 그렇겠다.
3: 저랑 둘이서만 비밀 얘기하자고 하고 예전에는 저한테 막 달려와서 막 그 잘 때도 엄마 옆에서만 자려고 했던 아이가 이젠 저랑 자려고 하고 제가 자고 있으면 와서 저를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이 아이도 아이더라고요. 그쵸. 아빠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내가 서투른 거예요. 아빠가 서투른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엄마랑 그런 상담을 받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적극 추천하고 이거 아빠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아직도 그때 제가 생각하고 눈물 나고 미안해요. 이게 평생 부모는 마음에 이거를 담아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바라보시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당장 right now 아이와 같이 여행도 가시고 시간 보내시고 하면 당장 좋아집니다.
4: 유은성 변호사님의 첫째 아이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3: 아 그렇죠.
4: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2: 아이디어 할 때 dear 우리가 편지 쓸 때 영어 편지가 dear I
1: 맞아요.
2: 내 아이.
4: 괜찮네.
1: 와 역시.
4: 역시 개그맨 2호선. 3단계 2호선.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좀 재미난 발상이 좀 생각났어요. 가끔은 둘째 셋째를 어머니가 밖으로 데리고 좀 나가시고 첫째를 아버지랑 두개 한 다음에 좀 약간 프로젝트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건 좀 별론가요?
2: 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아버지도 남겨. 아이를 보호하고 맞아요. 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둘만의 비밀이자 둘만의 맞아요. 추억이자 둘만의 대화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보호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3: 그렇죠.
5: 맞아요. 아마 이 텔레비전 보는 많은 아버지들 중에 엄격하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나중에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어 혹은 뭐 잘 사회에서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를 강하게 해주는 거지 맞아요. 엄격함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선수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고 힘들게 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나중에 고등학생이 딱 되면 그때는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다 마음먹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 더 계속 가버렸다, 이 아버지가.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분노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아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진짜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뭐가 잘 돼야 돼. 근데 아이는 예를 들어 나랑 성향이 달라서 좀 느린 것 같고 좀 굶뜨는 것 같으면 이거 못 견뎌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이를 잘 키우는 건 규율로 인해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게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첫째 아이와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할게요.
3: 네, 하나님 이 가정에 세 명의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귀하게 주신 선물들인데 서툴러서 잘 몰라서 어쩌면 이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우리는 양육하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 잘 양육하는 대리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첫째를 엄하고 또 잘 키우려고

0: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3: 저는 저희 애들이 이미 커가지고요. 이제는 수염이 막 나고요.
2: 아, 수염이?
3: 수염이 막 나고 이렇게 네. 어머니 그럼 이제 무서워요. 근데 그 큰애를 키울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내 아이에게 그 성장했던 세월이 어떤 것이었나 오늘 좀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세월을 한번 물어보고 지금부터 제가 또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커도 큰아이는 큰아이니까요. 그렇죠. 또 둘째는 둘째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오늘 이렇게 딱 우리 노크토크 함께 하면서 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너희 세상의 부모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도 너희 세상의 부모도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서 아,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가장 자식에게 좋은 유기농만 먹이려고 하는데 유은성 전도사님의 그 네. 찬양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오래 참잖아요. 진짜 이거 한 방이면 끝날 사람을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저희 노크토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때로는 다윗처럼
2: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토크.
5: 여자분들 중에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0: 맞아, 맞아. 있었어.
5: 이런 소원 기도를 하고 네. 찾아오는 자매들이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소원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0: 이걸 이루어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1: 아, 그거를 10개를 적었잖아.
3: 아니, 참 피곤하겠다.
1: 그러니까 얼마나.
3: 정말 피곤할 것 같아. 왜냐면 무슨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을 맞아, 걸고서는. 맞아, 맞아. 내가 이런 조건 걸 테니 당신은 그렇게 아쉬워.
1: 내가 얼마나 되고 싶으면.
2: 그쵸.
1: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이거 못 지켜.
3: 네. 저는, 제가 서운한 거 이루면 큰일 나요.
1: 아,
3: 하나님,
1: 그래요?
3: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한 5년을 취소 기도를 했어. 한 5년을.
0: 님도 그런 네. 케이스이시죠.
5: 뭐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1: 우선 이런 거 너무 하시네.
0: 잠깐만.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야! 네, 안녕하세요. MC 순두루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2: 네.
1: 네, 아유, 얼굴들이 너무 밝고 좋습니다. 자, 활기가 넘친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오늘도 남과 북 통일가족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네. 오차유에 출연해 주시는 우리 김상배 목사님 계신데요. 반가운 네. 얼굴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3: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아,
3: 그랬어요. 오늘 기뻐하신 모습들을 뵈니까 모두 다 하나님 얼굴인 줄
4: 알았어요.
1: 이야.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탈북 가족 새 얼굴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수연 씨, 네,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2008년 자유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이소연입니다. 북한에서 군 생활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부대를 다니면서 강의도 우와. 하고 있고요. 네. 탈북 여성들과 함께 NGO단체 뉴코리아 여성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와. 군인이시라.
6: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7: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군 생활 군인이셨다고요?
5: 네, 제가 17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북한에서 가장 큰 정치정병에 조선노동 당원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6: 자원해서. 네. 자원하셔서.
1: 그랬던 우리 이순 씨가 과연 오늘 어떤 반전 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순 씨의 이 이야기 과연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주제부터 알아봐야겠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7: 너무 추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우고. 영하 5도래, 영하 5도. 이런 날은 고깃떡이 딱인데.
6: 야. 이 추운 날씨야, 이게?
8: 자, 내가 이 군에 있을 때 말이지.
6: 한겨울에 홀수를 깨고 들어와서 목욕하고. 네. 그 운동장 있잖아. 이게 뛸 때 군화 벗고 맨발로 한 10km는 뛰었어. 내가. 어?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이게 떡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이, 뭐가 춥다고 이게 난리야, 참아라.
7: 아, 진짜? 군인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리 쭉 벗고서 살고 있구나.
6: 그럼.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군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 충성!
7: 각이 제대로 잡혔다.
6: 그럼!
7: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 군대 생활 백성! 빠밤!
1: 역시 우리 오자유의 자랑이죠, 자랑. 남북극장 정말 잘 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숨어있는 북한 말 과연 들으셨나요? 어떤 말이 숨어져 있었는지 한번 우리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9: 네,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고깃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고깃떡이라는 말이 어묵이에요.
1: 어묵.
9: 사실은 고깃떡 있잖아요. 저희 아마 지금 자라는 북한 새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북한의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고깃떡을 생산하는 걸 조선기록영화로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맛이 있진 않다.
5: 고깃떡이 정월이나 북한에서 흔하게 나던 생선으로 하다 보니
9: 비려요.
5: 비린내가
6: 엄청
9: 나요.
6: 못 먹지, 비리면.
5: 근데 대신 먹으면 다음 끼가 생각 안 날 정도로
9: 든든하게.
1: 아, 든든한데 맛은 좀. 고깃떡, 고기라고 하는
6: 거죠? 나도.
1: 어묵이라고 하는
9: 거죠? 그러니까
1: 생선이잖아요,
9: 그죠?
1: 고깃떡. 또 다른 우리 북한 말 있었습니다.
10: 네, 아까 떡살이 박혔다.
6: 떡살.
10: 불운살입니다. 뭐 열심히 막 운동하면 여기 박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막 이거 한때 막 이거 철봉을 하더니 떡살이 박혀서 면도칼로 잘라내더라고요. 네, 여기도 박히고.
11: 야, 여기 박힌 거지.
1: 주먹질 막 해야 되니까.
9: 아니, 북한 사람들은 다 떡살이 있어요. 손이고 발이고.
1: 그래요?
9: 왜냐면 모든 건
5: 떡살이라고 안 하죠.
1: 군인들은 뭐라고 해요?
5: 군인들은 떡살이라고 안 하고 손이 칼이라고 합니다.
6: 손이 칼.
5: 여기 떡살이 질 정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6: 손칼.
5: 이걸 하나의 칼로 이걸로 저걸
6: 뼈.
10: 다르시네. 네.
2: 아기. 아기
11: 달라. 우리 애기가 있으니까.
12: 우리 선배님은 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훈련하셨다고 이거는 저희가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지만 서영 씨는 어떤 헛된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13: 사실 제가 맡았던 임무가 서해 5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청와대 그다음에 뭐 계룡대 본부 이런 곳을 먼저 정찰하는 임무였습니다. 아~ 그래서 정찰조하고 저희가 먼저 유사시에 침투하는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저희가 12월 1일 동계훈련 들어가는 겨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일주일 견디기. 아~
2: 직접 땅을 파고
13: 견디기.
2: 가련이 가련된 몸으로.
12: 그러니까요.
13: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찰병들이 가상 작전을 하면 네네네. 저희가 같이 그 안에서 견디면서 통신으로 포사격을 유도하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10: 이게 포사격은 날개로
13: 맞아요 포사격을 날개로 네. 그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와. 5일 동안 들어가 있고 잠도 안 자면서 3일 동안 행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 안 나게 밥 지어 먹어야 되고 네 추워도 악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연마다 했었습니다.
2: 야, 흥미 진진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런 정찰대인데 남한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하기 위한 엄청난 훈련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네. 바로 남북 군대 생활 백서입니다.
10: 맞아요.
2: 아, 아마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북한 군인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네. 그 파병 이야기부터 다양한 군대 생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텔레그램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12: 어머! 와!
2: 군인들. 저게 지금 보이는 북한 군인이라고 네. 표식을 하는 그런 네, 화면이고 그렇게
12: 아, 네. 아,
2: 딱 봐도 북한군이잖아요.
10: 아, 그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고 네. 바로 발표.
11: 아, 그런
12: 고배질이 있잖아요. 네.
10: 그러니까.
2: 저런 식으로 이미 추적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아. 네.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영상을 통해서 아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 중 최소 100여 명이 전사를 했고요.
12: 아이고.
2: 또 부상자만 천여 명 이상 지금 현재 네.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21세기잖아요.
10: 그러니까요.
2: 각종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10: 그러니까요.
2: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 정말 그 우리의 이웃, 내 옆집 동생 같은 그러니까요. 우리 북한의 청년들인데 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겁에 질려 있는 모습.
2: 그렇죠.
11: 정말 이 전장에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아프고요. 사실 뭐 저보다 몇백 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저런 모습 보시면 좀 어떠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
9: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자식이 저는 막내 아들이 22살인데 한국에서 아,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내가 탈북을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
2: 그렇죠.
9: 저 드론 밑에서 겁에 질려서 살아볼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히 저런 장면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아픔을 떠나서 그냥 이 몸에다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아, 막 이렇게 쩌릿쩌릿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10: 그쵸,
9: 그래서
10: 그쵸.
9: 가끔은 제가 일상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뭐 이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 아들이 옆모습을 보는데 내가 제일 일생에서 자란 중에 저 호박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구나. 저는 아들을 호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데리고 왔으면 그 북한 병사처럼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픔을 떠나서 통곡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2: 조국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
10: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 먼저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2: 먼저.
10: 북한군에서 졸업하기 딱 직전에 뽑혀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아직 있으면 저기 갔을 겁니다. 네, 저희 반 친구들도. 이게 내가 남자라서면 나도 북한에서 군대를 갔을 거고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2: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3: 글쎄 그 파병된 군인들을 그 폭풍군단이라고들 하는데 실제 그 전쟁에 투입될 만한 그런 훈련이 잘된 그런 병사들인지 참 의문이 돼요.
2: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13: 아마도 러시아하고 북한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런 체계를 위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보다는 가장 훈련이 잘 된 특수 최정예 부대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이 부대가 역사가 뭐냐면 평안남도 덕천에 위치한 부대인데요. 기존에는 8군단이라고 했습니다.
2: 8군단.
13: 네, 8군단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주 그 몹쓸 짓을 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출격 사건이죠. 이 부대가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모체를 바꿉니다. 11군단으로 바꿔서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도 있고요. 여기에 가면.
2: 별칭을 번개라고.
13: 네. 번개라고. 네. 가게 뭐 해상 저격도 있고 경보병 여단도 있고 항공 육전단도 있고 이 안에 네. 번개 벼락 우레로 이렇게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최정예 군인들이 한 8만 정도로
2: 8만 명이요.
13: 네, 8만 이 안에 있고요. 아마 보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상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번개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이 대거 투입되지 않았을까.
2: 대략 몇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보세요?
13: 아마 그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1만 2천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2: 많은
13: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2: 근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북한군들이 드론을 되게 낯설어하고 전시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저런 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9: 근데 사실 저는 군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 군 특수부대에 있던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화면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폭풍 군단 군인들 같진 않다 화면에 보이니 왜냐하면 실제로 키나 그 사람들의 골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보병 부대도 일부는 파견된 것보다 100% 폭풍 여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북한은 아무리 폭풍 여단이 돼도 북한이 드론에 익숙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런가요? 전쟁은 드론으로 해가지고 목표물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드론이 폭파하면서 사살하는 그런 전법을 쓰기 때문에 북한 폭풍여당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그 드론을 막을 힘은 없어요. 1대1로 사람과 사람이 맞서면 어떻게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눈앞에 왔는데 눈빛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익숙하지 못한 군인의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폭풍 여단이 갔다고 해도 드론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망할 가능성이 크고 당황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14: 아, 맞아요. 그렇죠.
12: 처음 보는 거예요.
14: 저 영상 원본을 좀 찾아봤었었는데.
2: 그랬어요.
14: 네. 저거를 이제 다룬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야 얘네가 정말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구나 이거는 낮은 수준의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라는 내용도 막 있었고요. 또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전혀 러시아군의 싸움과는 너무 다른 즉 드론전 현대전에 대해서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구나라는 걸 진짜 우크라이나군이 막 얘기를 하면서 실제 따라가거든요.
2: 아니 저는 아까워.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군인들을 파병을 했을까? 분명히 북한에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에 또 걱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 하면 그게 경험이 될 수 있대요. 북한은 저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하더라고요.
15: 네. 북한이 드론을 대처 안 하고 내보낸 건 아니고요. 안 알려준 거죠.
2: 안 알려준 거죠.
15: 그렇게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거의 갈까요?
2: 그러니까.
12: 그치.
11: 안 가지.
15: 안 알려준 것 같고 또 예전에는 그런 인적 피해 당하는 상황이 안 나오다 최근에 나오거든요. 그 영병으로 끌려간 거는 꽤 몇 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얘네들이 특수부대면 산악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쪽 크루스크 지역에는 완전 평바닥이거든요. 저런 훈련은 사실 받지 않아요, 북한 군인들이. 그리고 뭐 신체 조건 이런 것 때문에 폭풍군단이나 뭐 특수부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신빙성은 있지만 북한이 지금 권한행군 겪으면서 신체 사이즈가 다 줄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병정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 군 훈련을 그렇게 강도 높게 안 받기 때문에 전장에 파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군인들 뽑은 건 맞아요. 그나마 그래야 총이라도 격발기라도 당기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는 영상들, 사진들 뭐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군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겠죠. 아무래도 이게 저 뭐 요즘엔 조작도 되고 막 하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영병으로 가 있는 군인들 봤을 때 그런 드론에 대한 거는 그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안 알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악에 단련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평지에서는 얘네들이 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꾸 숨잖아요. 매복하고 땅 타고 들어가 숨고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의 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거는 그냥 속수무책을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윤아 씨가 얘기해 주는데 되게 현실감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9: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국과 그 우크라이나 전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으로. 네.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해서 기사를 낸 걸 제가 어제 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뭘 하냐면 북한군 병사들이 좀비 같다 그러더라고요.
1: 좀비요?
9: 그러니까 좀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한데 드론에 대해서 아예 그런 상식이 없는데도 네. 그 악착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 오게 되면 드론은 과학이잖아요. 네. 목표를 하면 거기에 꽂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가 있는데 그냥 죽으라고 뛰고 그 드론을 향해서 막 무지하게 뛰어가는데 자기네가 그걸 포격을 하면서도 뭐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하고 다르더라는 건.
1: 네, 이런 아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전쟁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정말 빨리 멈춰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거운 희생도
12: 네, 맞아요.
1: 빨리 없어졌으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네. 기도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의 그 의도 속셈이 과연 무엇일까요?
16: 솔직히 네. 자기 아이들을 팔아서
11: 네. 그러니까
16: 돈벌이로 내번 세상에 어느 총알바지로 내보내면서 마음 편한 부모 어디 있겠어요?
1: 그렇죠.
16: 이건 진짜 옛날에 어느 그 전설에 나오는 의붓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그래도 북한 주민 2,400만 명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1: 그렇죠.
16: 자기 아들들을 거기다 내보내면 안 되죠. 이건 아버지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픈 게 그냥 덤벌이 목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1: 진짜.
13: 훈련할 때 북한군이 인구 대비 120만이라는 굉장히 큰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뭐냐면 오로지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우리는 총과 폭탄이 되겠다라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당이 명령을 받고 내가 파견된 거예요.
9: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뭐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사회주의다. 하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평가하면 개인공화국이에요. 김정은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2,400만 명이 희생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게 되면 얻을 게 많은 거예요.
12: 그렇죠.
9: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이한테 군인들과 인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뭐지 뭐 그냥 도구인 거예요. 자기의 집권을 위한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러시아가 지금 어때요? 군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군대 러시아 군에서 입대만 하면 몇천 달러를 주고 그렇죠. 달마다 그렇죠. 몇백 달러 주고 네. 이러는 것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 러시아에서 제일 바쁜 거는 머리숭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 가장 아픈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그런 건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개발 기술들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또 입장에서는 저 자강도 같은 데는 지하가 거의 다 이제 옛날에 68년도, 70년도 만들었던 자동보총이 그냥 쏟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땅에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계속 지금 러시아를 보내잖아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무기를 순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민을 희생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많은 아들들이 그 전장에 많이 파견될 수가 있는 거야.
12: 진짜.
9: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야.
14: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받고 보냈을까? 한테 북한에서 사실 제일 급한 건 먹을 거예요.
12: 그렇죠.
14: 아직 봄볕이 나지 않았음에도 가을 거지한 것이 남아 있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가격이 엄청 월등하게 올라갔고요. 돈대라고 하죠. 환율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기 시작해서 러시아는 밀이 엄청 많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밀을 아직 안 들여왔어요. 그러면 돈을 받았을까? 그것도 보이지 않고 뭐 받은 게 뭐 확인된 건지 모르겠지만 평양으로 미사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그 체계를 좀 어느 정도 받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고요. 나머지는 네. 돈으로 환산이 될 거잖아요. 사상자도 났으면 돈이 사실 엄청 많이 쌓일 건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했을까? 저는 시리아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오지 않았을까? 김정은도 망하면 갈 데가 러시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거기에다 돈을 받아서 이미 넣어놓지 않고 있을까? 본인의 비자금으로. 네, 물론 당사금이라고는 하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종 그저 비리 같은 것 숨겨져 있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14: 맞아, 진짜.
1: 사실 휴전이 된다고 하면 휴전되기 전에 엄청 치열하답니다. 막바지. 지금 이 상황에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그치. 서로 최고의 그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서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 정도로 화도 나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목사님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그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데
11: 맞아.
3: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단 말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전쟁도 불사해요.
1: 그렇죠.
3: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 욕심을 잉태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잉태할 만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1: 그렇죠.
3: 그 지도자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아닌 평화가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1: 네.
3: 이제는 평화의 마음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14: 맞아요.
3: 그들 마음에 평화가 임했을 때 전쟁이 멈춰질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14: 네. 전쟁을 멈추는 하나님이시죠.
3: 그렇죠.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말씀대로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재림하실 때 기쁜 마음 우리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 이 철창 안에 갇혔다라는 아.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지는 맞아, 것 같은
14: 영예스럽게.
13: 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목을 매자.
14: 어머, 어머,
13: 어머. 사실 6살 아들을 북한에서 구웠고요.
1: 아이고.
13: 네, 제 아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1: 이번에는요 북한 여군 장교 출신이시죠 아까 이소연 씨의 예, 지난 삶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군 복무까지 하셨으니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 네.
1: 근데 어떻게 탈북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13: 군대 가서 10년간 군 생활 하다 보니 당원도 됐고요.
11: 네.
13: 나름 또, 예. 그 할아버지 형제가 중앙당에 계시면서 저희가 65호 대상이어서.
1: 65호요? 네. 그게 뭐예요?
11: 뭡니까?
13: 그 명절 때마다 중앙당 선물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옵니다. 네, 내려오는. 그러한 가정에서 분명히 제가 자라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1: 네.
13: 갔다 오고 나니까 당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대책을 찾는 이 장마당 세대가 그냥 이게 그 딱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장마당에 가니까 약을 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약을 팔 때가 영어가 안 되니까 못 파는데
1: 네네.
13: 좀 배우신 선생님이 약을 팔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또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니까 간부 가족들이 와서 중매를 서서 결혼도 또 빨리 하게 됩니다.
1: 네네.
13: 그래서 아들 낳고 살면서 저도 장마당 경제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예, 한 3일 굶어보니까
11: 어머.
13: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예,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기다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아 떠나야 내가 살고 내 새끼 살리고 가족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1: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탈북 때는 중국에서 북송을 당하셨잖아요.
12: 어머,
1: 맞죠. 네.
11: 그런데 북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셨죠.
13: 네. 네. 잡혀서 북송돼서 딱 가보니까 그냥 그날 목을 메고 싶더라고요. 속옷을 벗어서 목을 메자.
11: 어머.
13: 네,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 2시, 3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새벽이면 잠을 안 자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발견해서 우리 같이 여기서 살아남자.
1: 네네.
13: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감옥 안에 한 130명 정도가 있는데 네네. 모두 탈북했던 사람들.
11: 아~
13: 진짜 두 번, 세 번이 제일 적은 거고요. 다섯 번, 여섯 번 탈북하신 분도 계시고 이왕 이제는 우리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그가 그냥 우리 이렇게 가다 잡혔으면 여기로 가는 거다. 나는 중국에 어디서 살았는데 여기가 더 살기 좋더라. 한국에 가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다.
1: 네네.
13: 이런 것들이 안에서 계속 이게 모의가 되고 계획이 짜지고 하면서 그 열악한 감옥 생활이 이 탈북 두 번째 계획으로 인해서 견뎌지게 됩니다.
11: 네. 아,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야.
13: 네. 그래서 가자. 저 두 번째 탈북은 제가 정말 하루 만에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는데.
11: 하루 만에?
12: 하루 만에요?
13: 네. 위자 여권 한 장 가지고 중국 단동에서 인천 여객터미널 들어오는 배를 탔습니다.
12: 이야. 진짜 오시면서 여권도 검사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잘 통과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네요.
13: 딱 인천여객터미널 이렇게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이런 부르짖음이었는데 거기에 그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예, 정말 이 목숨줄이 잘 붙어서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3: 지금까지 그 소윤 자매님을 지켜주신 은혜가 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1: 네.
3: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혹시 있었는지
13: 사실 제가 그 감옥 생활하면요 그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12: 많죠.
13: 많아요. 이게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미친 짓 하고 있다. 근데 꿋꿋이 드러내놓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임산부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 그 감옥 안에서 임산부는 진짜 저희가 막 이렇게 하대하거든요. 노동을 할 때 우리만큼 일을 못하고 하니까 정말 미워요. 어느 날 이 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자기 20며칠 날 나갈 거다.
1: 날짜를 딱 정해서?
13: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 자기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감옥 안에 철창으로 갇혀지는 안에서 어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네요.
13: 근데 그날따라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화재 막 이런 것들이 그 조짐이 있어서 바깥에 햇빛 조이기라는 걸 처음 전기문을 드르륵 드르륵 하는 전기문을 열어서 바깥에 내다 놓고 햇빛 조이기처럼 담벽에 서 있었는데 임산부가 뛰는데 누구도 백몇 명이 못 봤다.
1: 진짜요? 눈을 확 가려버린 거야 다?
12: 8개월 임산부요?
13: 8개월 임산부.
11: 8개월이면
13: 누구도 그 임산부를 못 봤고 이 임산부가 그때 정말 20며칠 날 해서 진짜 나갔고
12: 응답 제대로 받은 것이 맞네.
13: 한국에 와서 제가 인천에 간증 갔더니 거기에 딱 앉아있어요.
1: 만나셨어요?
13: 실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꼭 있었고 기적이라는 것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일으킬 만한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12: 맞아.
1: 없는 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13: 만한 곳에서.
1: 예, 그렇죠. 있을 만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흔한데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참 정말 우리가 그래서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이소윤 씨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13: 제가
1: 아이고
13: 죄송합니다.
1: 아이고
13: 사실
1: 네
13: 여섯 살 아들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6살 아들을 북한에 넣고 왔고요.
2: 아들 하나?
3: 예. 6살?
1: 10년 동안 참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아들이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네.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3: 아, 네.
1: 엄마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 아니, 그러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1: 북한에서 태어난 애고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못 받아본 애라서 아마 엄마한테 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나봐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까지 잘 데려왔습니다. 데려왔고 이제는 저한테 오는 길만 남았었는데 돈을 받은 브로커를 시세만 다른 브로커가 개입이 되면서 그때 아들이 17살이었는데 오지 못하고
3: 예.
1: 북한으로 다시 북송이
3: 됐어요. 참.
1: 그 이야기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는데요. 사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저는.
2: 그렇죠.
1: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17살 아들을 수용소에 보냈으니까 원망 중에 얼마나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이렇게 그 환상이 이렇게 어느 날 기도 중에 오는데 이렇게 도포자락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환상을 눈앞으로 봤어요.
3: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부족한 저한테로 돌리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네. 그 길 또한 분명히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 아멘.
4: 우리가 그렇게 다시 꼭 두 분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2: 아멘.
4: 다 같이 눈물 흘리시고
2: 다 같은 열심히, 마음이시니까
4: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들 가족이
2: 그러니까,
4: 네, 그러니까요.
3: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식들을 놓고 나 혼자
2: 대한민국에
3: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잖아요.
2: 그쵸.
3: 그리고 한순간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고 있는데
4: 정말 우리 정말 모르는 거죠.
3: 기도로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4: 네, 오늘 탈북 가족분들은 다 군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유나 씨, 또 수혜 씨는 군인 가족이셨다고. 예. 그럼 주옥 씨는?
5: 네. 군인 불황에서 살았습니다.
3: 왜냐면
5: 북한 전역이 군인 불황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계 군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눈을 그럼요 눈을 뜨면 보는 게 북한 군대였는데 이게 언니네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는
4: 뭐
5: 군대를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4: 그럼 뭐라 그래요?
5: 도둑이라고 하죠.
3: 도둑?
5: 그럼요
4: 왜요?
5: 마을에
2: 언니라고 해요? 도둑가나
5: 하려나
2: 도둑가죠.
5: 도둑가. 아니 언니네는 아니지만
4: 네.
5: 만약 마을 앞에 군대가 딱 나타나잖아요.
4: 네.
5: 그러면 도둑이 나타났다. 야 도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문을 걸어 잠궈요 빨래.
2: 맞아요.
5: 그리고 네. 빨래가 걸려있는 거 다 집으로 들여놔야 돼요.
3: 훔쳐가니까?
5: 다 훔쳐가니까 빨래를 다 훔쳐가거든요. 그리고 이 군인이 도둑질하려고 나왔는데 도둑질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4: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5: 대문짝을 뽑아가.
4: 뽑아가서 뭐예요? 뽑아가서
2: 빵이랑
5: 바꿔. 밥 불 떼고 먹을 거 바꿔 먹는 거죠. 그게 땔감이니까. 울마서 뽑아가서 저 국경적 사진 영상 찍은 거 보면 대문 집들이 많아.
2: 어머
5: 뭐니?
4: 뽑아간 거야.
5: 사진들이.
2: 아니 오죽했으면 염소가 네. 편지 써놓고 갔다는 모습이었어.
4: 염소가요?
2: 염소 장을 잡아 걸었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염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4: 네.
2: 군인들이 그 염소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4: 네.
2: 그게 좀 미안하니까 맨 밑에 병사가
4: 네.
2: 염소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지를 고이 써놓고 갔더래요. 염소 얼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인민군대를 찾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여 이 길을 갑니다. 염소 얼림 이렇게.
4: 북한 군인들 복명 복창하잖아요.
5: 복명 복창 그런가요? 막
4: 어떻게?
5: 막 육등병 전 주옥 이런 건가요?
4: 아, 저는 모르죠.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은 복명복천 어떻게 하는지.
6: 듣고 싶어요. 네네.
1: 먼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상단 상급이. 예. 동무. 저한테.
4: 동무.
1: 상사 이소연, 명령대로 왔습니다. 와.
4: 아, 일단 이름을 불러야
3: 됩니다.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6: 그러면 네. 얼음을 깨고 들어가시는
1: 만 거죠. 네.
6: 선배님 한번 보여주시죠.
3: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창태 수수. 아~ 내가
2: 누가 상태 오빠 상태 완전.
4: 아니 나오네 각이 나오죠.
1: 상사 있어요 명령대로 왔습니다.
3: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창태 추추.
2: 저희 아버지도 네. 저희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을 아예 군병령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저랑 저희 동생 있는데 앞에다 박상 딱 아버지가 펴놓고 네. 우리 동생이랑 저를 딱 세워놓고 가운데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원 곧바로 기타는 우로 돌았다.
4: 아버지 네. 밥 먹어야 되는데 네.
2: 아버지 혹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일해야지.
3: 제대로 된 교육이네 집안에서.
2: 그 정도로
3: 군인 가족은 다르긴 다르네요.
4: 그게 다르긴 달라요.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7: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3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니까 청년들은 1년 6개월이에요. 군대 간다고 하더니 또 보니까 벌써 제대하고
4: 아쉬우세요? 아쉬워요.
3: 집에 와 있어.
7: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군대에 계셨다는데 불만 같은 건 제기할 수 없으셨는지.
1: 사실 제가 군대에 가서 네. 두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신병 받으면서.
4: 왜요?
3: 그 훈련.
1: 네,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가서 저는 TV에서 나오는 여군들 구두 신고 네. 치마 입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맥시쟁이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그 볕집으로 묶은 그 오래기를 이렇게 허리에다 딱 묶고 낫을 다 풀고 아이고, 아침에 밥만 먹으면
4: 뭐예요?
1: 산으로 나무꾼 됐다가
4: 나무꾼이네?
1: 새벽 5시면 또 인분을 푸는 농사꾼 됐다가 오후 때 되면 장작을 패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군대 괜히 왔구나.
6: 그치.
1: 그래서 그치. 불평불만을 제기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한테 몰래 전화했습니다. 네. 아버지 나를 빽 써서 군대 보내줬는데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5점이 남으니까 제대 잘 마치고 와라.
4: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도대체 그럼 북한의 전력 북한 전력, 우린 남한 전력이라고 하면 뭐 세계 6위래요. 세계 6위인데 국방력이. 북한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보실 때.
8: 지방에 살아서 네. 북한의 전체 군사력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남한은 공개를 하잖아요. 네. 우리 전투력이 어떻고 네. 우리 전투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저도 지방, 저도 국경마을에서 살았어요. 밀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앞이 군대 중대부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군인들은 무기를 면 군인을 많이 못 봤던 기억이에요. 맨날 아침이면요. 봄이나 깍지를 지고 부업집 앞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밭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6,8식 자동 보총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 네. 보총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저기 어디 그 보초막 같은 데 있잖아요. 움막 거기다 걸어놔요. 그럼 자요 옆에서. 그래 우리 이렇게 산길을 막 지나가던 야 저기 군대야 농사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북한은 지금은 없어요. 없었는데 옛날에는 발총국이라고 도로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까만 군복을 입어요. 걔네들은 이제 도로에 이렇게 피치라는 거 알아서 네네. 색감 그래서 까만 군복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국경 연선에 살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맨날 비라리하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군대단 군대가 누구였냐 경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헌병.
2: 예.
8: 그런 애들은 야 진짜 그런 애들은 이제 딱 보게 되면 그 자동보총도 이렇게 딱 짧아요. 네. 카빙총 딱 메고 딱 그 역전이나 자기 위수구역에 있는데 오토바이를 딱 타고 있는데 야 우리 그래서 야 간만에 군대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군대라고 인식했을 때는 뭐 농민군?
4: 농민군?
8: 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자 예.
3: 이 얘기가 네. 사실 뭐 지금도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농사 짓고 그런 모습을 철책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전투력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뭐 군사적인 장비 문제도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직접 북에서 보셨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 아예 그
4: 제시가 보셨어요.
2: 잽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항상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안 되겠다 이거 전쟁 일어나면 그렇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별을 달고 계셔서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 세계 군사력이 대한민국 지금 6위라고 하고 그리고 핵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비대칭 전략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하늘 땅 바다에서 재래식 무기를 붙으면 진짜 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K-방산 지금 세계적으로 KF-21 막 수실 나가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군사력이 인정을 받는데 거기다 대고 아직 드론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뭐
5: 하나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적이기 때문에 너무 과소평가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북한군이 잘하는 거 하나는 야생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은 항상 속전속결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특수부대는 시가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국방부 폭파하고 빠지거나 또 뭐 어디 폭파하고 빠지고 고속도로 폭파하고 전투기 할지로 폭파 이런 임무거든요. 대한민국은 터널과 고속도로가 너무 좋아요. 이거 폭파시켜놓으면 윤종기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부대는 스키 경보여단이란 말이죠. 이건 특수부대입니다. 여긴 무조건 말 두 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 이런 건 북한에서 다 군장비입니다. 이 도로가 파괴되면 탄약 올려가고 할 때는 말과 소 동원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앞으로의 전쟁은 차세대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는 어작동될 수 있고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기계에 사람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재래식전과 하이브리드전을 맞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싸움을 붙어야 되는 군대들한테는 제대로 교육을 해요. 대한민국의 어떠어떠한 뭐 KF-21이네 뭐네 다 얘기를 하죠. K9 뭐 자주포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에 쫄지 마라. 그 무기 아무리 차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를 다루는 건 군인이다. 군인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박혀 있지 않다면 그 차세대 무기도 거철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정신 무장을 시켜. 북한은 항상 정신 승리를 강조하는데 얘네들 어릴 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어온 애들이에요. 생존 본능 장난 아닐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수련원을 떠나갈 때 이렇게 남북한의 청년들이 같이 탔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버스가 뒤로 밀린 거예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얘네는 벌써 창문 열고 뒤로 나와서 버스를 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에 대해서 절대 맞아, 우리는 맞아, 아직 맞아. 전쟁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또 안 됩니다.
7: 아, 맞아요.
2: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정유라
6: 역시 역시 강사님.
4: 유라 씨는 군사 전문위원이세요.
5: 아유 명예 위원 됐나요?
4: 모자유의 군사 전문위원으로 요청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를 좀 마련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3: 네.
4: 그래서 북한 군대 실상을 한번 OX 퀴즈로 네. 한번 풀어보면서 네. 우리 남한 패널분들이 네. 네. 네.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3: 네.
2: 재밌겠다. 자. 북한 군대에도 휴가와 면회가 있다.
3: 하나, 둘,
6: 있겠지?
3: 셋.
6: 있다. 오,
4: 와, 자, 있다. 다 5를 들려주셨습니까?
6: 네.
4: 자,
6: 이거 아니면 진짜.
4: 어떻게 해요?
3: 그래, 한 10년 동안 군생활 하는 거 같아.
4: 뭐 걸어? 어? 목소리 바꾸실린 거 아니에요?
7: 아니, 아니.
4: 아니죠. 네. 자, 다 5를 넣으셨습니다.
5: 어, 그러니까 이게.
4: 있다, 야. 없다?
5: 없다!
4: 없다!
5: 아니, 그니까, 원칙상으로는 있어요.
4: 원칙상 있어요?
5: 네, 내무 규정은 다 있는데, 네. 북한의 그 군인 일가표를 보면요, 그 안에 농사 지어라, 뭐, 벼, 놔들고 나가서 뭐 해라, 없어요. 그 없는 거 시키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은 뭘 잘한다? 쇼를 잘하는 거예요.
9: 북한의 부대에서 네. 휴가가 1년의 규정으로 15일이 있는데 네, 네. 안 보내는 이유가 집에 보내니까 얘네가 복귀를 안 합니다.
5: 그래요. 나와서 가끔씩.
9: 부대에 있는 싫어. 그때는 군의관한테 한 네. 100달러만 주게 되면 결핵이나 간염 환자로 만들어서
5: 아,
9: 그 아프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5: 오, 네.
9: 그 이렇게 해서 딱 하다 보니까 부대 지휘관들이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내고 요즘은 물자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5: 맞아, 물자 휴가.
9: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 중대마다 그 두부 만드는 콩을 3,000 그 키로씩 해라. 네. 그러니까 한 톤 정도씩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농사를 그렇게 해도 안 나오거든요.
10: 안 나오겠죠.
9: 그러면 네. 네, 집에 가서 콩 해올 사람. 그리고 그러면 예, 여기 딱 그 급이 나눠집니다. 콩 해오는 사람은 3개월 갔다 오는 거고 부대 지휘관한테 노트북이 필요하다. 노트북 해오는 사람은 1년 가서 주가 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처럼 되어 있고 면에는 요즘에는 서비차가 있어서 가족들이 자식이 굶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 요즘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보냅니다. 면이면 저희가 좋죠. 옆에서
5: 그렇지.
9: 서대원들한테 또 두 개씩, 사탕 하나씩, 이렇게 쫙 돕니다, 그때는. 예, 네, 그래서, 아, 누구 부모 면회 왔단다, 그러면, 그날이 명절이었어.
5: 엄청 기다리겠다. 네. 진짜. 정말 힘들다. 아유. 아.
10: 자, 그럼, 자, 두 번째 한 번, 한 7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네,
2: 북한군인도 다나가를 쓴다, 안 쓴다.
10: 하나, 둘, 셋. 아, XX 두 분. 우리 상태 씨만 5 했습니다.
2: 네.
10: 자. 수혜 씨, 정답은요?
2: 오늘 상태 오빠가 상태가 많이 좋네요.
6: 갔다 와서 그런가? 갔다 와서?
3: 아니 사실 그 단악가는 부대의 정말 어떤 용어거든요. 사회와 단절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아마 그 북한 사회에서 단절되는 용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2: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야 이걸 캐라 알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버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 오.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다짜를 쓰게 하고. 까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10: 질문할 때. 군인이셨어요?
2: 예, 예 저희 어머니. 수혜 아버지,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항상.
5: 제가 네. 이만갑 처음 나갔을 때 저보고 제쌈이라고 하더라고요.
2: 했습니까?
5: 왜냐면, 아, 저도 그 군인 가족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 평안도는 아니다 말입니다. 어쩌다 말입니다. 이렇게 다짜로 다 끝나고. 해, 쉬어, 말아, 쉬어. 이런 건, 그 지방, 아, 저기, 뭐야, 이거.
2: 야, 지방 아니야, 이거.
5: 아니야, 하민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하민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타는 사람은 이거 살아요? 말라요? 가나요? 아니나요? 이런 거를 군인 가족은 쓸 일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고식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데도 그 군인 말투가 배어 있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왔냐고
8: 그런 것 같아요. 명령식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명령. 저희도 이제 마당이 커요. 대문에서 집까지 오려면 두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끔은 그 초인종이 있어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옛날에 전화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전지하게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문 열라 문 열라 하는 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제가 기억에 있는데 아버님이 항상 그 옷방으로 들어가는 미닫이문 그 덕대에다가 모닥을 큰 거 치시고 거기다가 각기반 또 가죽 혁기를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8시 이후에 오면 그게 맞아요.
5: 맞아요. 네.
8: 그래갖고 항상 보면 나는 8시 전으로 왜냐면 집에 여자아이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80년도, 90년도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남한에 와서 남한인 남성들이 지나가던 여성을 이렇게 막 하면 그게 다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근데 저희 때는요, 남자들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하면 폐가 모여가지고 골목을 지켰어요. 그러면 제가 퇴근하게 되면 와! 하고 해서 제가 5cm 실을 지고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약간 그때 그 문화였어요.
5: 그러니까 맞아, 맞아.
8: 그냥 힘으로 여자를 조금 쟁취하겠다 이런 문화 돼서 아버지가 8시를 통금 시간을 8시에 했는데 8시 5분만 들어와도 그 가죽 혁대 잔등을 제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군인 아버지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그 큰 말 일어나 밥 먹으라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사근사근한 말을 들어 못 봤던 기억이 나요.
10: 우리는 군대 가면 다 그냥 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똑같은 거죠. 어쨌든 지시와 복종이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0: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5: 네 북한에도 종교 활동이 있다. 맞으면 오 틀림은 X.
10: 네. 하나 둘 셋. 종교 활동이 있다
5: 통지.
10: 없다 있다 두 분 드셨고요. 과연 답은 뭐가 있을까요?
8: 그냥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성당, 교회가 다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없다고 말해도 정답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 내부를 파헤치면 노동당만 믿어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정말 조금 다가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5: 그러니까 좀 잘 읽어야 돼요. 북한이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 보험의 세부사항 들어가는 거죠. 그 밑을 잘 봐야 돼요. 그 밑에 보면
6: 진루가
11: 기가 막혀.
8: 그 밑에 보면 아니 북한이 자유 인권 다 있어요. 맞아. 말로는.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계급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주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적용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하나는 그럼 노동계급 아닌 뭐 어디 한국에 친척 있거나 일본에 친척 있는 사람은 노동계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위한 법이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겉에 큰 글자만 보고 북한을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 그렇죠. 저희 동네도 이 지하교 교회를 믿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잡혀간다는 맞아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전부 반동적인 미신행위, 반당 반혁명적 사상을 가져서 잡혀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지하교인이었고 맞아요. 중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었고 그랬던 거죠.
4: 맞아요. 북한에서는 맞아, 맞아. 마약이라고. 네,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종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돌아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곳에도 종교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1: 네네.
4: 혹시 목사님
7: 네.
4: 통일되면
7: 네.
4: 북한에 가서
7: 예.
4: 선교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8: 다행히 그렇게 해야죠.
7: 다행히 해야 되죠. 네. 일본으로
4: 네.
7: 일본으로 생각하고 가야죠.
4: 네.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세요? 설교.
7: 물론 이제 복음이라는 게 예수 복음이죠. 아, 그게 첫 번째겠지만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선교를 좀 다녔어요.
4: 네.
7: 그 러시아에 뭐 교회를 다섯 개나 지을 정도였으니까 아, 거의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또 러시아의 어떤 그런 또 수준급에 있는 분들하고 세미나도 좀 하면서 말을 전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뭘 했냐면 당신들은 그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4: 네네.
7: 우리나라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6.25 전에는 북한이도 훨씬 더 남한보다 잘 살았다.
8: 네.
7: 훨씬 잘 살았고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봐라. 남한이 잘 사는가 북한이 잘 사는가. 그 기점은 북한에는 종교를 말살했지만 남한에는 종교가 살아났어요. 그 모든 바탕은 성경에 있다. 기독교, 서방과 그리고 이 동방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과 서양을 한번 비교해봐라.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를 비교해봐라. 뭐가 다르냐? 어디가 더 앞서가고 있고 어디가 더 진취적이냐? 어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만한 모든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봐라.
4: 우리 목사님 네. 통일되면 하실 이야기가 그렇게 다 쌓여 계시니까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남북 군대 생활 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상태씨?
3: 네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좀 그들을 지켜달라고 더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 보니까.
3: 네네. 네.
4: 손정 씨는요?
11: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군대잖아요.
4: 네.
11: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데 늘 깨어있고 행동하는 거룩한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네, 작전 침투하는
4: 네.
11: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4: 아멘!
11: 아멘! 네. 하나님의 군대 아미!
4: 저 목사님 오늘 네. 어떠셨어요?
7: 글쎄 이제 보니까
4: 네.
7: 전문가들이세요.
11: 네.
7: 어우 나 깜짝 놀랐죠.
4: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7: 네. 뭐 연구원들 같은
4: 전문위원이세요. 국방 전문.
7: 그렇죠. 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남북 소통 그룹 프로그램이 뭐 다른 뭐 방송은
4: 네,
7: 있고 한데
4: 있죠.
7: 비교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애써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4: 맞아요. 맞아요.
7: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11: 아멘.
7: 이 우리 그 국TV가 복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8: 맞아요.
7: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아 가능하다.
11: 맞아.
7: 그렇구나. 역시 희망은 여기에 있다.
11: 아멘.
7: 그런 생각이
11: 아멘.
7: 많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11: 네.
7: 너무나 좋은 그런 네.
11: 맞아요.
7: 인상이 있어요.
4: 아유, 네. 기도 많이 해주시죠, 목사님. 자, 우리 오늘 처음 나와주신 이소연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9: 아, 네. 오늘 굿TV 이곳에 와서 군대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또 함께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 북한 병사들 귀한 목숨들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부족한 저 같은 영혼을 이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더 마음 다해서 또 몸만 다해서 북한을 위해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자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할 때 말로도 하지만 가끔 눈빛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2: 좀 진심이 담

0: 느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말한 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요나단이 한 말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쵸.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1: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분 따뜻한 물 속에 여러분들 젖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제2의 이문세라 찬사를 받으며 데뷔한 가수 구현모. 부모님의 사역으로 인해 남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그의 신앙과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 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예.
0: 근데 굉장히 동안처럼 보이고요.
1: 아가야시네요. 아가야.
0: 굉장히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1: 그러니까요.
0: 보이고요.
1: 예,
3: 그렇죠?
1: 예.
3: 감사합니다.
0: 네,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러면 작사도 작곡도 노래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계세요?
3: 네,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특히 올해는 더 네. 집중해서 네. 이제 앨범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열심히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1: 어때요? 이게 남의 곡을 받는 거하고 내가 내 노래를 만드는 거하고 어때요?
3: 제가 확실히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노래를 네. 불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노래를 불러도 물론 반응이 좋지만 네. 제 노래를 불렀을 때 진짜 자기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피드백을 많이 듣는
1: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뭐 어떤 작품들이 이렇게 네. 만들고 있었는지.
3: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네. 이제 대중음악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찬양 사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또 주로 찬양들 물론 이제 가요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보통 곡을 빨리 써내려가는 곡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그렇죠. 되게 빨리빨리 예. 써내려가는 맞아요. 거고 그런 곡들이 네. 오히려 네. 빨리 쓴 곡들이 더 사랑을 네. 많이 받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1: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기타도 옆에 있고 네. 예 본인이 자작곡한 곡들을 네.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3: 네. 네. 네.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곡은요. 네. 올해 4월 달에 네. 나왔던 곡인데 네. 제목은 이사입니다.
1: 이사?
3: 우리 말 그대로 뭐 이사님 할 때 네, 맞아요. 네. 집 이사할 때 그 이사인데 네.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곡이 가요로 나왔지만 이 안에 그 복음을 심어놨어요. 네, 천국 네. 소망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사가는
0: 천국으로 이사가는
3: 네네. 네. 그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곡 한번 짧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去。
1: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가요 같기도 한데 또 찬양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쓰면서 네. 본인 얘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2: 너무 좋아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2: 네. 그러면은 이 곡이 본인이 직접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이게 이 땅에서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되게 힘든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봐도 집에 와도 아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언제 내 집이 생길까 항상 그런 고민을 살고 사는데 그게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긴 되게 많이 고민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는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영원히 살 그곳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자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이런 곡이 나옵니다.
1: 정말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 곳은 그냥 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3: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가사에 이제 그대 있는 곳이 나의 집 그래서 그 가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2: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도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3: 맞아요. 이제 이 노래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2: 장하십니까? 아니면 전세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3: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매달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1: 월세?
3: 네네. 그 나라에서 그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2: 아, 거기 들어가셨어요?
3: 네네. 임대 아파트에서.
2: 우와.
3: 그것도 사실 또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하는.
2: 그럼요, 그럼요.
3: 은혜 안에서 살고
2: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걸까? 아니면은 노력에 의한 걸까? 그 너무 궁금해요.
3: 아, 귀를 통해서 하는 조기 교육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찬양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이제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귀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테이프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를 사다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모니터를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어보고는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구나.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모니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고쳐나갔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뭐 노래도 그렇구나. 설교도 똑같거든요. 자기가 한 거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녹화한 다음에 봤는데요.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못하네.
3: 다들 그러나 봐요.
2: 저도 요새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객을 보면 죽고 싶습니다.
1: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찬양 사역자이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3: 저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집에서 태어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또 하필이면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잡으신 지역이 그 흔히 말하는 강남 팔학군.
2: 팔학군?
3: 네.
2: 팔학군에서 하셨어요?
3: 네, 지금 사랑의 교회 있는 그 지역에 그 대법원 앞에 원래 그 판자촌이 있었어요.
1: 그쪽
3: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판자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직 더 있긴 한데 제가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비밀이었죠. 왜냐면 친구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아는 순간 학창시절 내내 놀림감이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제 옷도 이런 거 다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학창시절.
1: 근데 팔학군이면 다 주변이 잘 사는 부잣집 이 동네잖아요.
3: 네, 맞아요.
1: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힘든 애들끼리 지내면 좀 나은데
3: 맞아요.
1: 비교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학교 끝나면 집을 삥 불러서 몰래 아이들 몰래 숨어서 그렇게 가기도 했었고 또 이제 옷도 맨날 사촌 형들 옷 물려 입거나 항상 시장에서 사고 이러니까 브랜드가 다 보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너 거지야? 뭐 넌 오붓기시 왜 그래 신발이 왜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어린 마음이 항상 상처가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좀 살 수
2: 신발 같은 거 신어도 너 나이스 신었구나
3: 네, 이런 맞아요 거. 나이스 네.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네. 또 일해서 돈 벌면 내 돈 내 산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러다 보면은 그 아픔이 부모님께 네. 화살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고 계셔라는 분노와 사춘기가 겹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맞아,
3: 그런 원망들이 저 마음 가운 깊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되게 많이 하세요.
2: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3: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본인도 힘드셔서 네. 너를 이렇게 잘 케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사과를 하시고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미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빨리 철이 들어서 그런 마음속의 상처를 다 오롯이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 화살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근데 물론 마음 속병은 제가 있었지만
2: 그렇겠죠.
3: 네,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셨다는 네.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1: 그런데 결국은 네. 자녀들은 부모 보면서 배우고 네. 자라고 네. 그 영향 속에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1: 어떤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닮은 모습들도 있으세요? 많이?
3: 아, 이게 사실 지금의 제 아내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직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뮤지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부모님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사례가 얼마가 됐든 뭐 정말 지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금액이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받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세상에 봤을 땐 정말 바보 같은 삶일 수 있는데 항상 이 소외되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에서는 주저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부모님 많이 닮은 것 같고
2: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3: 네.
2: 그러면 파라콘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3: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네. 정말 배 타고 차를 실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곳에 네. 직접 스피커를 다 이제 공고차에 실어서 네. 네. 구입하셔서 네. 가서 부흥사 목사님들과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헌금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사례를 주시면 다시 다 돌려주고 오시고
2: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셨나 봐요?
3: 네 어렸을 때 내내 그 짐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려가지고 네, 맨날 휴게소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고
1: 네, 그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의 네. 그 헌신과 네. 순종을 사실 배우신 거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네. 혹시 당황하거나 네. 하나님을 좀 떠난 경험은 없으신지.
3: 아,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좀 있으면 네. 좋은데.
2: 너무 순종이에요?
3: 네네. 너무 순종적인 삶이었고. 유일하게 방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음악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워낙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예, 예. 제가 음악을 꿈꾸니까 그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좀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예.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어디로 튀었냐면 예. 춤으로 튀었어요.
1: 춤?
2: 네. 몸이 돼요?
3: 지금은 많이 쪘는데 날렵했었거든요.
2: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3: 제가 중학교 때 예수전도단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예, 예. 춤으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2: 아,
3: 중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그 제자훈련 받고 예. 전국으로 춤으로 또 사역을.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음악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춤으로 튀어서 춤을 열심히 췄었네요.
2: 반항을 몸으로 하셨군요.
3: 네, 몸으로 하셨어요. 네. 온몸으로 했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랬겠네요.
3: 그랬나봐요, 아무래도.
2: 네, 그, 사춘기에 부모님을 보면서, 네. 그,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한 분노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요새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3: 못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2: 그래요.
3: 안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부모님을 닮은 모습도 있지만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내 자녀를 또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제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2: 그러면 8학군에 있었으면 네. 거기 아이들은 왜 중간에 어디 해외에 뭐 언어 연수를 가거나 뭐 이렇게 방학 때 그런 썸머스쿨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럼 해외는 한 번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3: 이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네, 네. 제가 호주라는 나라에 거의,
2: 갔다 왔어요?
3: 거의 한 7년을 갔다 왔습니다.
2: 몇 살 때?
3: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호주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2: 어떻게요?
3: 이것도 사연이 깊은 게 이제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제 사연을 예. 아 그냥 강남 8학군에서 학교 잘 다니다가 예. 그냥 엄마 아빠가 돈 대줘서 그치. 유학 다녀왔구나라고 그 생각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서 예, 진짜 엄마 아빠가 답이 없어서 아, 이대로 살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2: 그래서 왜 호주 갈 생각을 했어요?
3: 이제 그때 당시에 아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겠고 해외 나가서 내가 타향살이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어느 나라가 이제 유학이 좋은가 했을 때 뭐 캐나다 호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호주가 선택이 되었고 채택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랑 그 처음에 갈 비용을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한 2주 정도 체류할 돈만 가지고 혈혈 단신으로 그냥 호주를 가게 된 거예요.
2: 갔어요? 네.
3: 그래서 가서 처음에 어학원 다니면서 예. 어학원 마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청소. 이렇게 어깨에 매는 청소.
2: 말 안 해도 되는 거. 네.
3: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토요일엔 새벽 5시에 세차장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끼니 라면 먹으면서 차 닦고.
2: 그러면 공부하랴 밤에 잠 못 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어요?
3: 정말 그냥 가진 거는 정말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비랑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1: 그때가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난 20살쯤 됐나요?
3: 맞아요. 딱 20살.
1: 그러면 20살의 나이에 네.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누구 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 때 또 네. 부모님한테 또 염려 끼쳐드릴까봐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3: 맞아요.
2: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3: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진세운 날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런 하는 일들이 독한 약품, 먼지를 많이 마시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천식으로 한 달을 앉아서 잔 적이 있거든요.
2: 예,
3: 방을 같이 쓰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거실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달을 기대서 잤는데 나중에 만나서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부둥켜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2: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3: 맨날 끼니가 라면이었고
2: 그래서 지금 부은 거구나.
3: 많이 부었어. 이게 나 맞아요. 살짝 아시네요. 역시. 이게 살찐 게 아니고
2: 그럼요.
3: 네.
2: 맞아요. 그러면은 혼자 방을 못 써서 외국인들하고 쓴 거예요? 같은 동료들하고?
3: 한국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네, 이제 쉐어하는데 막 3인 1실, 4인 1실, 막 2층 침대 놓고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은 혼자서 방을 쓰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을 여럿이서 쓸 수밖에 없었고 네.
1: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삶의 과정을 있게 하셨을까.
3: 네.
1: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네. 이해가 되잖아요.
3: 맞아요.
1: 왜 그렇게 하셨다고.
3: 지금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네. 나눌 때 사실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늘 고민이 있는데 그만둬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정말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시 마음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스토리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1: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간증 때문에 고생하고 싶진 않아요.
3: 그 생각도 종종 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이런. 네.
1: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막 생활하다 보면 네. 사실 주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그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3: 근데 요거는 제가 너무 확실한 게 네. 부모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3: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킨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그런 정말 옛날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인데 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은 좀 덜 벌지언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주일은 꼭 정말 가서 졸더라도 네, 토요일까지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2: 대단하다.
3: 그게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2: 쉬고 싶을 때도 있었죠, 솔직히.
3: 너무 많았죠. 너무 네. 많았고.
2: 그럴 때는 어떻게.
1: 막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네. 주일날. 네.
3: 그럴 때는 그냥 같이 교회 갈 사람한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모닝콜을 부탁하든지. 아, 우리 집 와서 별 눌러줘.
2: 여기까지.
3: 네, 절대. 진짜.
1: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도 계속 하셨어요?
3: 호주 갔을 때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연고 없이 가면 큰 교회 가서 좀 도움도 갖고 사람도 많이 이렇게 네, 사귀고 네. 이러지 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또 네. 호주 가서도 정말 어려운 이민 개척교회 정말 장소 빌려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세팅해야 되는 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인도 이제 아, 쭉 예배인도. 하면서 섬기고 또 이제 코스타도 이제 예, 호주 있을 예, 때 계속 예, 촬영팀으로 예. 섬기고 아. 예,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사역.
2: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왜 노래하고 싶잖아요.
3: 네.
2: 목마르잖아요.
3: 맞아요.
2: 그래서 아, 나 다시 노래하고 싶은데라는 그 꿈틀거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3: 그때는 그래서 세워주는 무대가 없다 보니까 예. 버스킹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2: 버스킹을 했어요.
3: 네, 그래서 또 연습도 내 방이 없으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기타 연습하고 예.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서 길로 나갔고 그것도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그 길에서 하는 공연인데 네.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예. 있고 그렇게 길에서도 노래로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그렇게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뭐 그렇게 버스킹 하다 보면 네. 그 반응들이 좀 있잖아요.
3: 네.
1: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있나요?
3: 뭐 되게 재밌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마이크 뺏고 막 기타 뺏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동전 이렇게 앞에 이게 네. 팁박스가 있는데 그 발로 차가지고 막 동전이 막 이렇게
2: 아, 그때 너무 수치스럽네요.
3: 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하는 친구들이 가끔 차로 지나가면서 계란을 던진 경우. 요거는 좀 이제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또 어떤 분은 추운 날에 이렇게 차, 따뜻한 차에다가 편지 써갖고 주시는 분, 꽃 주시는 분,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놓고 가시는 여성분, 뭐 그런 분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시다, 외국 남자분이랑 지나가시다가 저를 정말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버스킹한 경우가 잘 없어서. 근데 제가 한국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한국 노래 한곡 불러드릴까요? 좋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분이 길에서 펑펑 우신 거예요. 진짜 길바닥에서. 그래서 그 옆에 외국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야 너 욕했냐고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막 자기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노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환경에서 호주를 왔고 정말 그 일부러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왜냐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외롭게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해드리면서 토닥토닥 해드렸는데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고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그 타이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1: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3: 네, 그래서 요 타이틀을 갖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버스킹에서 그 기억이 제일 진하게 남은 기억이에요.
2: 그러면 20살에 가서 7년 있었다 그랬죠?
3: 네, 맞아요.
2: 27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3: 네, 맞아요.
1: 어떻게 돌아왔어요?
3: 아, 이게 참 금의 환향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주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메일이 왔고. 근데 이제 돈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도 사야 되는데 정말 돈 하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MBC 위대한 탄생 3라는 프로그램을 주변에 하도 허락을 해가지고 하게 됐고 합격을 했는데 MBC에서 비행기표를 해줬어요.
2: 우와!
3: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비해도 좋고
2: 딱대가 예. 됐으니까
3: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티켓을 들고 네.
1: 더 이상 사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3: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주권이 있었다면 원래 왕복 티켓을 끊어주는 건데
2: 천도로
3: 네. 네, 끊어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보니까 또 금의 환향이긴 하네요. 네. 네. 또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네. 오게 됐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2: 돌아와서 그러면 바로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 네. 투입된 거네요.
3: 네, 투입됐습니다.
1: 결과는 좀 어떠세요?
3: 결과는 제가 너무 같이 나온 친구들이랑 즐거웠고 또 경험도 오디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했는데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서 한 최후 70명 정도? 네. 그래서 캠프 마지막 날까지 있었고 네. 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막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스토리 가지고 사역도 다니다가 네. 28에 이제 군대를 끌려. 아하. 네, 나라의 네. 부름을 받고 네. 다녀왔습니다.
2: 그때 김태원 씨가 엄청 극찬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3: 아유, 너무 감사한 게 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칭찬을 해주셔서.
2: 네. 뭐라고 네. 하셨어요?
3: 제2의 이문세. 이문세라고 다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1: 외모도 약간 비슷한
3: 그런가요?
2: 네. 이문세랑요?
1: 조금 얼굴이 조금 더 동글동글하지만
2: 많이 동글동글한 전혀 다르죠.
3: 그때는 이제 네. 일을 말발을 많이 해서 좀 헬쓱했을 때라 좀 이렇게 외모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2: 그렇게 해서 네. 칭찬을 받고 네.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네. 많은 것들 결국에 하나님이 네. 한국 오는 티켓 해주신 거네요.
3: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 인터뷰가 네. 재밌었는지 네. 제 방송분이 제일 길었다고 또 후문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1: 네,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네. 타이틀을 걸고 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면
3: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은 그때 내가 다시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때 나타났던 그 버스킹의 그분처럼 지금도 이제 뭐 요새는 진짜 활동 범위가 청소년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맡기신 잔과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애들이 제가 아저씨 같으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날은 운동도 더 하고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고
2: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3: 네,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괜히 네. 귀걸이도 막 하고 가고 막 이러고 가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장학재단 이제 장학금을 받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아, 또 음악 그만둘까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 이제 동갑내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현모야 진짜 은혜다. 한 친구가 컨테이너 같은 집에 거의 벽면이 다 곰팡이로 가득하고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몸도 불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고3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모든 걸 내려놨대요. 꿈도 다 버리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꿈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현모야 너 간증 콘서트 듣고 이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 라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가지고 주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런 거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 또 마음 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물론 가수는 유명하고 내 노래가 뜨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잔잔하게 두는 이유는 내가 계속 아직 갈 곳이 많구나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2: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관둘라 그랬던 몇 번이 있었나 봐요?
1: 최근 몇 달 중에도 계속 있습니다.
2: 왜요? 왜요?
1: 왜냐면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되게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네, TV에도 네.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많고 예.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사실 상처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 안에서도 저는 그들이 막 유명해서 혹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만나고 네, 교제하고 네. 친해지고 네. 이러는데 네. 어떤 저의 어떤 팔로워 그 저의 인지도 이런 걸로 저를 약간 은근히 따시키는 이런 것들 안에서 되게 마음이 많이 상처가
2: 이름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또 음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인지를 갖고 있는데 마치 내가 혹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외모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인지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님께서 늘 다시 마음 다잡게 하시는
2: 그거 네. 제일 큰 거는 네. 이런 사역지 가서 네. 뭐 저 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네. 내가 해야지 네.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도 자주 다니시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에 네. 그런 곳은 네. 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3: 전쟁 난민들.
2: 거기 다녀오셨어요?
1: 네네. 다행히 이거 또 걱정하실까봐. 네.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은 아니고.
3: 난민들이
1: 네. 이제 피난을 온. 예? 이제 폴란드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피난을 와서 피난소에 네. 이제 가 있었고.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 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분들을 위해서 노래해주고 싶어요 라고
2: 진짜?
1: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위로 힐링 콘서트를 해주러 예.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느낀 게 네. 하나님 보내주세요라만 기도를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3: 자비량
1: 비행기도 해주시고 숙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응답을 너무 받아서 네, 네. 자비량으로 네. 다녀왔고
2: 딱 한마디에 한마디 답만하셨네요.
1: 네 맞아요. 네. 그때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고 네. 가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위로를 해야 되니까 잔잔하고 뭐 위로가 되는 가사를 준비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전으로 생각해서 정말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놀게
2: 예, 예. 예,
1: 만들고 하게 왔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지혜였던 것 같고 너무 즐겁게 하고 왔고 거기는 이제 젊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2: 아, 그래요?
1: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이들밖에 없는데.
3: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투입됐습니다.
1: 그래서 아이들이.
2: 어떻게 살아요?
1: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수재가 나면 체육관에 모아놓고 텐트 네. 해주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3: 똑같아요.
1: 텐트도 이제 제가 간 얼마 뒤에 또 지원이 받아서 왔고, 네. 그 전에는 그냥 진짜 뭐 줄 쳐놓고 이게 책상에 이게 테이프 해놓듯이. 그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텐트를 또 후원이 들어와서 이제야 칸막이에 이제 해서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아이들 목마 태워주고 업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품에 안겨요. 아빠 품이 없으니까.
2: 그래서 그러네. 네.
3: 함께 놀아주는.
1: 네, 네 공차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3: 근데
1: 네.
3: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아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1: 맞아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정말 천막대기 그런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자주 가고 싶고 더 많이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아 내가 재정적으로 이 부족한 것들이 그런 걸 발목을 잡을 때 제일 속상해요 사실. 더 많이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3: 자비랑 선교가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상황이지 않을까.
1: 맞아요.
3: 혹시 아내분은 좀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정말 아내한테
2: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비량이야. 정신 차려. 지금 애도 있고. 아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세상을 몰라.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맞아요.
2: 네,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 저는 아내가 너무 신기한 사람인 게요. 네.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제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였어요. 저보다 6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신기한 게 장인 장모님도 결국에는 저는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6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는 딸이 있는데 엄마랑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얘기 또 음악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장인 장모님도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2: 현모는 양처를 얻었네.
1: 그러니까요. 현모 양처 진짜. 네.
3: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네.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하나는 제 페이스북 그 SNS를 몰래 지켜봤대요. 네. 어떤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네. 근데 마음에 들었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제가 와이프 나랑 왜 결혼했어 물어봤더니 네. 오빠랑 있으면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지 않아서 오빠랑 결혼했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또 울컥.
2: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3: 아내분이 신앙이 네. 대단했었구나.
1: 네. 아,
2: 응? 그 어디서 만났어요?
1: 와이프가 네. 교회 이제 새벽 청년들 다 같이 새벽기도 할 때 특별 네. 새벽기도 때 네. 그때 정이 확 들었어요.
2: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1: 네네. 왜냐면 와이프는 그때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2: 지금 김길이 문지인이네.
1: 그렇죠.
2: 네, 네. 새벽기도에서 만난.
1: 맞아요.
3: 시시콕콕. 네, 네.
1: 길이 형이랑 그 얘기 아무래도 네.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2주 동안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네. 와이프는 또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거든요 아침에 네. 식사하고 네. 출근한 사람은 출근하고
2: 그쵸.
1: 점심까지도 또 있을 사람이 있고 또 저녁까지 네. 있을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남은 두 사람이 항상 와이프랑 저였던 거예요.
2: 아하.
1: 그때 이제 더 깊어졌고
2: 얘기하면서.
1: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렇게 또.
2: 근데 그 와이프가 네. 환경을 보지 않고 현모 씨만 바라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1: 지금은 조금 덜 가면 안 돼. 그런 따뜻하다고 하니까 살짝 그러는데.
2: 네.
1: 네. 네. 그래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네.
2: 여자들은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약간 그 불안증이라 그럴까. 우리 남편이 뭔가 아무것도 네. 없고 이러면 맞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1: 네.
2: 괜찮아요? 지금 아기 낳았죠?
1: 네, 얼마 전에 자 6월 24일 날 너무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첫째를
2: 저 사진 아까 보여주신데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떡하면 좋아요?
1: 저도 너무 이뻐서 죽겠어요.
2: 그러니까
3: 근데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요?
1: 제가 36세
3: 36세.
1: 네.
2: 와이프는 30살에.
1: 네네.
3: 딱 좋을 때.
1: 네.
2: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네. 마음이 좀 달라지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네. 그런 거 있잖아. 아, 내 걸 챙겨서 아이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1: 네, 네.
2: 근데 지금 그렇게 자비랑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1: 네. 맞아요. 사실 정말 딸 생각으로 되게 가득해지더라고요. 진짜 딸이 태어나고 그렇죠. 나니까. 정말 물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훌륭해 하셨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키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네, 일이고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맞아요.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조금 뭐랄까 그때 하나님한테 완전히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공부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은 내 일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은 가되 뭔가 재테크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3: 근데 제가 이제 선배로서 그러니까 나는 목회고 찬양 사역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자니까 그 주님 위해서만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 자녀들에게 좀 소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모 씨는 아주 좋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들을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내가 주님 영광에서 올인하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자비랑 선교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거 다 심는 거예요.
1: 맞아, 아멘.
3: 공짜가 없어요.
1: 아멘입니다.
3: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데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거두게 하실 거예요.
2: 그럼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 더 아시죠?
1: 아멘.
3: 아니죠. 하나도 나는 게 아니라 둘 더 나야지.
1: 둘 더 나야.
2: 예. 제가 셋인데 셋 부족합니다. 넷 갑시다. 예. 어차피 뭐 내가 키워줄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냥. 예. 근데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셨어요?
1: 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 보여주셨어요.
1: 제가 24살 때
2: 아이고. 왜요?
1: 아버지가 이제 구강암으로 너무 괴롭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아기를 엄청 예뻐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근데 또 그때도 이제 제가 호주에서 한창 막 영주권 때문에 열심히 살 때여가지고 잠깐 들어왔을 때 다행히 임종을 지켜봐서 중환자실 나오는 거 보고 또 이제 제가 한 보름 정도 제가 직접 간호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2: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잖아요. 어때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1: 아빠가 좀 우셨던, 눈물 흘리셨던 기억들이 좀 몇 개 있고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미안하셨구나. 어쨌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거를 되게 미안하셨구나.
3: 많이 미안해하셨을 거예요.
1: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2: 왜 이렇게 아이를 보면 다짐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다짐 어떤 거예요?
1: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 아까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애를 경제적으로 잘 키워야지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들 우리가 꼭 먹고 살고 막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야,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3: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되셨는데 아빠가 되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좀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1: 맞아요.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노래 가사를 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세상을 다 줄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이 딸을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딸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써내려갈 그 찬양들도 기대하게 되고 설렘이 있고.
2: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가 혼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와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졌거든요.
1: 사실 이것도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에 나왔고 어머니는 계속 비닐하우스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그 비닐하우스도 쫓겨나게 된 땅주인한테 그런 일이 이제 얼마 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 지내셨는데 노후를 이렇게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사실 꼭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편하게 사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
2: 그래도 쫓겨나긴 예. 하지 마셔야죠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엄마, 네. 우리 엄마 좀 편하게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러는데. 네. 아무튼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2: 지금은?
1: 지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좀 비싸게 들어가는 네. 그런 정말 지금 원래 비닐하우스에는 그나마 좀 크게라도 아, 있으시는데. 네. 정말 작은 그런 곳에서 이제 매달 그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단은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또
2: 아들 입장에서는 네.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도 있고 네. 아이도 있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1: 많이
2: 어때요?
1: 무겁죠.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일단 저한테 쓰는 거를 참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다니는 사람이면 이제 옷도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SNS 보면은 네. 한 몇 년 동안 계속 옷이 반복돼요 그냥. 네, 여름 사역에
2: 돌려막기 하시는군요. 네,
1: 여름에 계속 그 옷만 입고 있고 겨울에 계속 그 옷만 입고 있고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재정들을 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안에 어머니한테 쓰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앞이 안 보여요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1: 그게 제가 음악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사실 하는 돌아오는 원망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재정의 훈련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이 제가 훈련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요새 사실 제가 생각한 만큼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 음악도 그만둬야 돼요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아 하나님 딸과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주시는군요.
2: 감사합니다.
1: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있는데 우리 딸 분유 잘 먹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3: 그 신앙이 많이 잘하셨네요.
1: 네, 엄청 많이 잘하셨어요.
3: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1: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방송도 하러 오게 하시고 또
2: 그러면 6살 어린 와이프는 어떤 반응이에요?
1: 와이프는 제가 그래서 네. 최대한 배고프지 않게 네. 열심히 집에서 요리해주고 알뜰하게 장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3: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네. 남편의 사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3: 남편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네. 좀 만족하지 않을까.
2: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1: 이제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연애 4년 하고.
2: 연애 4년이나 했어요?
1: 네.
2: 중간에 삐그덕지그덕은 안 하셨어요?
1: 한 번도 안 싸우고.
2: 오, 진짜?
1: 네.
2: 결혼해서는?
1: 결혼해서도 한 번도 안
2: 싸우고. 왜?
1: 그러니까 제가
2: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사는 부부예요?
1: 와이프랑 저랑 MBTI가 정반대인데요.
2: 네.
1: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나의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자람이 보였을 때 네. 보통 그럴 때 싸우잖아요.
2: 그렇죠.
1: 저 사람이 모자람이 보였을 때 저 부분 내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저의 모자람이 나타났을 때 와이프가 이래서 나를 만났나 보다.
3: 완전 돕는 배필의 삶이네. 성경처럼. 그런데 살다 오면
1: 좀 짜증나죠.
3: 삶의 환경들이 달랐잖아요. 살아온 네네. 환경들이. 네. 그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네. 서로 맞춰가면서 갈등도 있고 그러는
1: 네.
3: 건데
1: 네. 네.
3: 서로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상황인가요? 서로?
1: 와이프가 조금 돌직구 날리는 편이고 저는 이제 쓴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와이프는 저를 통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방법을 배워가고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건강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3: 그럼 주로 네. 아내가 돌직구를 던지면은 네. 좀 많이 수용하는 쪽인가 보구나.
1: 네, 저는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 제가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고쳐나갈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늘 갖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3: 지혜롭게 살고 있네.
2: 그래서 남의 남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게 돼가지고.
1: 근데 종종 화나는 이렇게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도 애 낳으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 웃기게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말 좀 심하게 하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2: 많이 화난 것 같으네.
1: 네. 그 상황을 웃으면서 넘길 수
3: 있는. 이한모 씨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어요.
2: 그러면 뭐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냥 아이에 대한 기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아, 있어요 기도 제목은?
1: 아유 이렇게 참 엄마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훈련이 돼서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아내와 엄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2: 네.
1: 네. 그리고
3: 앞으로 계획.
1: 앞으로 계획은 저는 정말로 이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타이틀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달려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겨우 그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에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좀
2: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1: 아멘.
2: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다면은요
3: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고영호 씨가 찬송가 음반을 발표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려던 물건이 마침 깜짝 할인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또 정리를 하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중한 물건을 찾았을 때, 도서관에서 빌린 책장 사이에서 다정한 메모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는 기분 좋은 미소 깜빡이가 켜집니다. 왠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은

감정의 기운이 샘솟고 말이죠. 자꾸만 기분이 가라앉을 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기분 좋은 순간들을 찬찬히 찾아보세요. 마음을 밝혀주는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단단하고 커다란 행복이 마음 가득 채워져 있을 테니까 말이죠.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 Pop the Magic Dragon. 별거 아닌데 기분 좋아지는 일들 있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는 횡재를 한 기분이 들고 뭔가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어머 나를 위한 날이구나 싶고 말이죠. 먹고 싶었던 음식이 마침 집에 있으면 무지하게 신나고 어떨 때는 햇살이나 바람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린 일이란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나만 아는 작은 기쁨이라고 해도 내가 좋고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부지런히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보자고요.

스티브 포버의 테너의 I'm in love with you. 안산 이상목님 정하셨고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 며칠 쉬었더니 괜찮아져서 다시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조심하셔요. 바위나리님, 레니 크라비치의 노래 It ain't over until it's over. 아들 부부가 셋째를 가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도 그 소식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축하한다고 보내주셨네요. 8540님 축하드립니다. 루나님이 청하셨네요. Seals and Crops, Summer Breeze.

이번에 방송으로 응원을 해줘서 힘든 항암, 방사선 치료 잘 이겨내고 지금은 일상생활함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신청곡 보내요. 임근영님,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잘 유지가 되시기를. 청하신 곡 리오나 루이스의 노래 Better in Time이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서두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삶을 위한 시간들이 항상 빨라야만 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빠르게 하루하루 지내야 한다는 거 말이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지친 친구들을 위해 기쁨이 되어주는 문자 한 통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 박성철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글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오선태님, 금베이 댄스밴드의 엘도라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Sea of Love 생각이 납니다. 하니 드리퍼스의 노래 정릉보라님 정하셨고요. 컨트리 러버스의 Run and Run은 김은숙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9살 우리 반려견 9월이 하고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2주에 한 번 집에 오는데 친구 만나고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어 4식구 모여 밥 먹기도 참 힘드네요. 그러셨어요. 8483님 아이들 중고등 학교만 들어가도 일단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식구들이 모여 밥 먹기도 쉽지 않아 그죠? 이제 진짜 여름인데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생각이 납니다. 젊은 날 그때처럼 대학로에서 농구하던 그 여름, 그 땀, 그 열정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도 4536님, 해리 넬슨입니다.

저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 먼저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오이다. 잘 보이니? 이 오이로 뭘 만들까 하다가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보려고. 먼저 있잖니? 좋은 오이를 고르는 법은? 시간 나는 대로 영상으로 딸에게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20년 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딸에게는 비밀이고요. 그때 제가 아닌 지금의 제 나이에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와 일상을 담담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맛있는 사과 사기, 추천하고 싶은 책, 재밌게 본 영화 이야기처럼 소소하고 평범하지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을 훗날을 위해 하루라도 젊은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편지를 딸이 두고두고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딸이 힘든 날에는 잠깐이나마 저를 보고 웃을 수 있도록 막춤도 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일상과 즐거움, 행복까지 다 집어넣은 콘텐츠를 짜느라고 하루하루가 너무도 바쁩니다. 100만 구독자가 아닌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크리에이터가 돼 바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길목에서 물물물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년 뒤 따님이 볼 수 있게 영상 편지를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신데 따님이 나중에 20년 뒤에라도 엄마의 막춤을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사연 주신 물물물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Ace of Base의 Beautiful Life는 소피아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크리스 노먼의 집시 퀸, 퇴근길에 저녁 스케치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1767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친정아빠 생신 때 강화에 가서 저녁 먹고 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뵐 때면 자주 와야지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쉽지 않죠. 자주 가기가.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2755님.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저녁입니다. 3760님. 정하신 곡은 카펜터스 탑 오브 더 월드.

0809님 웨메 노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오늘 끝곡은 이 권구님 정하신 조지 베커 셀렉션 I've Been Away Too Long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꼴값 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같지만 충남 서천에서는 진짜로 꼴값 축제가 열렸답니다. 꼴뚜기와 갑오징어의 앞글자를 딴 축제인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꼴값 축제 친근하게 다가오죠? 꼴값 축제는 가보지 못했더라도 남 눈치 보지 말고 제철 맞은 꼴뚜기와 갑오징어처럼 나만의 기분 좋은 꼴값 축제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춤을 춰보거나 나를 웃게 만드는 그 유쾌한 기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오늘도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고요.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승윤 장재인이 부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9854 남보현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따로 또 같이의 나무에서 아주 흥겨운 포크 음악이었습니다. 초여름 날씨에요. 밖에서 움직이기에도 참 좋은데 너무 오래 계시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명 씨, 남편과 고추밭에서 줄 메고 있어요. 볼륨 크게 하고요. 수고 많으시네요. 얼른 작업 마칠 수 있도록 일하시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 제가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집에 있기에는 답답해서 공원에 나왔습니다. 바람 맞으며 걷기도 하고 좋습니다. 3586번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참 좋죠. 조금 걸으시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9007님, 만학도예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여행 느낌 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코나의 노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2328 신은비님도 역시 이 노래를 신청하셨거든요.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한동준 사랑의 서약 김문자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이금란 씨도 신청하셨네요. 멋진 목소리 아주 좋은 노래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2536번으로요. 6학년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전국 규모 수영대회에 나갔습니다. 참가했던 두 종목 모두 4위를 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시원섭섭하네요. 아, 예, 뭐 꼭 1등은 못했더라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 아드님 축하드리고요. 훌륭합니다. 대견하시겠어요. 5093번. 혼자 가게를 하는데 허리를 다쳐서 너무 힘들어요. 침도 맞고 찜질도 하는데 매일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낫질 않네요. 힘 좀 주십시오. 아프지 마시고요. 빨리 낫길 바랄게요. 5093님, 기운 내십시오. 예. 진혜정 씨, 야, 역시 일요일 오후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네요. 여름은 주부에게 바쁜 계절이에요. 오이지 담그고, 햇 양파로 양파 장아찌 만들고, 수박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고 쉴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마치신 건가요? 그러면은 조금 쉬시다가 또 저녁 준비하셔야 할 텐데. 아, 조금이라도 휴식 취하시길 바랄게요. 771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신효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만남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0262346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7013번 마당의 보리수 나무에서 방금 잘 익은 보리수 두 바구니 수확했어요. 손질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야, 이 보리수 열매 요즘 많이 보이죠? 이 빨간색이 산수유하고 비슷하고 체리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이거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잘 정리된 아주 맛있게 보이는 보리수. 어우. 문성준 씨, 아파트 보안대원 15명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 매콤하게 만들고 있어요. 맛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5인분 저녁 식사 준비, 수고하셨어요. 이거 뭐 맛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도 먹고 싶습니다. 2328번, 딸이 부산에서 멋진 해군으로 복무 중이에요. 이번에 딸도 볼 겸 친정엄마 모시고 여행 다녀왔는데요. 부산 바다는 역시 멋지더라고요. 이야, 이 훌륭한 따님 멋지네요. 멋있다는 말 계속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해군 하니까 바다가 생각나는데요. 바다가 주제인 노래 들어볼까요?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 5182 한수경 씨가 신청하셨어요. 곧 휴가철이 다가오네요.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민혜경,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40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김원중 씨의 바다가 보이는 찻집, 김상우 씨, 김명옥 씨입니다. 아, 멋진 휴가 계획 잡고 계시네요. 0808님, 이번 휴가는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큰딸 집에 갑니다. 설렙니다. 외손자와 영어로 대화하려고요. 요즘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와우.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포도 농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30도가 넘는 하우스 안에서 알속기 작업하고 있어요. 5823번으로 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포도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1096번. 친정 정남진 장흥 다녀왔어요. 엄마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서리태콩 참깨 심어놓고 왔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간 엄마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거였잖아요. 아, 참 엄마들은 대단하세요. 그냥 슈퍼 히어로예요. 472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임현정, 첫사랑.

이어드린 노래 한마음 가슴앓이였죠. 1526 성현국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김춘화 씨가 이 노래 들으시고요. 김춘화 씨도 부모님 뵙고 오셨네요. 고향에 가서 아픈 엄마와 엄마를 돌보고 계신 아버지 뵙고 왔습니다. 노래 들으니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허옥화 씨인데 세 식구가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한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아유, 그야말로 알차게 보내고 계신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네요. 아들이 멸치볶음 좀 해달라기에 땀 뻘뻘 흘리면서 시장 다녀왔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참을 텐데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 더위를 뚫고 다녀왔습니다. 3970번. 아드님이 맛있게 먹을 생각만 해도 그래도 고단함이 달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다 만드신 건가요? 지금 만들고 계신 건가요?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딕펑스 비바 청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프린스의 대표곡 When Doves Cry는 리듬이 중요한 곡인데도 리듬 악기인 베이스 기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1958년 6월 7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프린스 로저 넬슨이라는 본명으로 태어난 프린스는 진정한 천재이자 기인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아티스트인데요. 10년 전인 2016년 4월 21일에 57세로 세상을 떠났죠. 최근 영화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선 마이클 잭슨처럼 프린스의 음악 인생도 분명히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